0: 울산과 대전, 광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밤밤에 주무시기는 어떠셨어요? 남부지방에는 열대야였던 곳이 적지 않고 충청과 경기도에는 비가 많이 내렸군요.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 더위는 심해질 거라고 하네요. 동해시는 34도, 포항시는 37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보입니다. 날씨도 워낙 변동성이 커서 예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 변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
1: 네, 이 헨리 여권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나라 여권만 들고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지수인데 우리나라 성적이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글로벌 시민권 거주 자문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집계해서 헨리 여권 지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위였다고요? 아, 기억력 좋으시네요. 이번에도 2위를 유지했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지구촌 188개국에 무비자나 도착 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서 2위. 싱가포르는 지구촌 192개국에 갈 수 있어서 1위.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우리와 공동 2위를 차지했고요. 아프가니스탄, 북한과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등이 여권 지수면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세상이 넓은 만큼 우리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1: 네, 세상은 넓고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데 세상 넓은 건 좋은데 넓지 않은 내 집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대출이 급증해서 목표치를 넘어서는 바람에 은행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관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집장만 계획이 있는 댁은 대출이 일부 막힐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은 무지무지 넓은 우리라고 자부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아, 아야야야.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해 드립니다.
1: 네,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우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자, 으라차차차!
2: 예.
1: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만세 동작부터 오늘도 힘내자!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길게 몸을 늘려주세요. 아침 체조만 잘해도 몸에 좋은 엔돌핀이 나온대요. 자, 양손 주먹 쥐고 오늘은 셀프 마사지 가겠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을 쭉 두드리면서
2: 아,
1: 발목까지.
2: 네.
1: 오, 시원하다.
2: 아,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1: 밑으로
2: 거죠?
1: 쭉쭉. 네,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올라올 때는 다리 앞쪽을 두드리면서 또 허벅지까지.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선입니다. 고관절 요 옆쪽 다리 양 바깥쪽을 두드리면서 복숭아뼈까지 갔다가 다리 안쪽 허벅지 안쪽을 두드리면서 올라와 주세요. 네.
2: 자, 보너스로 어떻게 뱃살도 좀 때려볼까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2: 뱃살, 그래. 아, 좀 빠져라, 빠져라. 뱃살 좀 빠져라.
1: 네. 그리고 예. 마무리는 배부터 발끝까지 손바닥으로 쫙 쓸어내 주시면 끝. 어때요?
2: 아니,
1: 괜찮죠 이거? 이게 수박치기, 수벽치기. 네. 우리 전통 무예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2: 그래요?
1: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더라고요.
2: 아니, 요거 좀 했다고 피가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1: 얼마나 운동을 우리가 안 하면.
2: 네. 야, 곳곳에 세포들이 일어나는 느낌 느낌.
1: 맞습니다.
2: 자, 이렇게 몸도 풀어주시고요. 여성시대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김경준님. 아우,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굉장하네요. 7년을 땅속에서 기다렸다니 우리도 매미의 울음소리 조금 참아줘야겠죠?
1: 아니, 하셨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네. 아침에도 아주 뭐 이게 왜 이러지? 매미가 갑자기 쏟아지는 합창을 들려주더라고요.
2: 매미 입장에서도 7년 기다려 나왔는데 계속 비만 오고
1: 그러게 그러게
2: 날씨 흐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비 안 올 때 얼마나 아주 노래를 부르고 싶었겠어요.
1: 그러니까 얘도 다 살자고 하는 소리니까.
2: 그러니까.
1: 네. 4463님 꺅! 매일 출근길 차에서 듣는 여성시대를 택시에서도 만나니 너무 반가운데요. 당당히 분들도 오늘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러셨어요.
2: 야, 모두 파이팅입니다.
1: 기사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즐겨 듣는 라디오가 택시나 버스에 탔는데도 거기서도 나온다.
1: 너무 아. 우연히. 그럴 때 되게 기쁘죠.
2: 맞아요.
1: 기뻐요.
2: 뭔가 네. 딱 연결되는 느낌.
1: 네.
2: 3895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사는 포항에는 오늘도 37도의 폭염, 내일은 39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와, 진짜 이글이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울산도 지금 땀이 눈으로 들어갈 정도라고 9129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땀이 눈으로 들어갈 정도로 찐다고요?
2: 와...
1: 그
2: 서울 날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가
1: 내린
2: 네.
1: 덕분에 조금 견딜만해요.
2: 네.
1: 그러네.
2: 야, 근데 37도, 39도는
1: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2: 너무 폭염이네요. 저희가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좀 식히시길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의 첫 사연 배달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에 사시는 현유경님. 문경의 작은 산골 마을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지난해 1월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 어머니의 시간은 한동안 멈춘 듯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셨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고 마을 길을 걸으며 운동도 하면서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부셨어요.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자식들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2: 저 이제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고
1: 하시며 언제나 자식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는 어머니 몸에도 찾아왔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예전 같질 않아 이제는 농산일을 마음껏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2: 이젠 너희들에게 뭐 줄 게 없다.
1: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마음을 알기에 그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머니께서 부천에 오셨을 때 제가 부천 자원봉사센터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2: 엄마, 우유팩이나 두유팩을 깨끗이 씻어 말리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1: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하루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유와 두유를 두신 후 종이팩을 깨끗이 씻고 펼쳐 말려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일입니다. 제가 문경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2: 이것도 가져가라. 엄마가 두유팩 씻어서 모아놨다.
1: 어머니는 마을 회관에 가서 집에서 종이팩을 모으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르신께서
2: 그래, 그러면 두유팩이 생기면 나도 모아둘게
1: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얼굴에는 자랑과 기쁨이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환경을 위해 종이팩을 모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달 만에 찾아가면 종이팩이 수북히 쌓여 있고 조금 일찍 찾아가면 그만큼 적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팩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오셨다는 걸요. 종이팩 하나에는 어머님의 하루가 담겨 있고 수십 개의 종이팩에는 수십 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팩을 하나하나 씻으며 이런 마음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깨끗이 씻어 놓으면 우리 딸이 와서 가져가겠지. 나도 아직 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구나. 예전에는 밭에서 기른 채소로 사랑을 전하셨고 이제는 깨끗이 씻어 말린 종이팩으로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달라진 것은 건네는 물건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종이팩은 버려지는 빈팩이 아니라 딸에게 아직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고 삶을 이어가는 힘이며 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에서 종이팩을 받아올 때마다 재활용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내신 하루하루와 정성 그리고 말없이 건네주신 사랑까지 함께 품고 돌아옵니다.
2: 야, 단순히 네. 말렸던 그 종이팩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네요.
1: 그렇죠.
2: 예,
1: 그렇죠.
2: 우리 엄마의 딸을 향한 사랑. 정성, 뭐라도, 기다림
1: 뭐라도 챙겨서 주고 싶은 그 마음
2: 진짜
1: 뭐라도
2: 이것도 은근히 손 많이 가고
1: 아 그럼요 그거
2: 성가신 일일 수
1: 그럼요
2: 있는데.
1: 가위질을 잘해서 네. 납작하게 다 피고 또 어떤 거는 아주 그냥 꼭꼭 접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에도 좀 힘들어요
2: 뻑뻑한
1: 그거 다 이렇게
2: 많으니까요.
1: 펴서 가위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아이고, 아, 손이 많이 가죠.
2: 그러니까요. 네. 물론 정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재활용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 일이지만 야, 요 종이팩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날에는 내가 그만큼 오랜만에 우리 엄마를 보러 왔구나
1: 그러게.
2: 라는 생각도 하시겠어요.
1: 네.
2: 3467님이 어른들의 소울푸드 두유. 아, 다른 집도 다 비슷하구나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1: 그래요.
2: 맞아. 콩으로 또 만든 네. 이 두유도 몸에 좋죠.
1: 네.
2: 네. 아니 우유팩을 모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많으셔요, 많으셔요. 네. 네.
2: 저희는 학창 시절에 좀 많이 했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예. 학급별로 다 우유를 그때 신청해서 먹었으니까 그게 주번 당번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1: 네, 네.
2: 예, 탁 펴서 말려가지고.
1: 1443님 전 우유팩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양파나 감자 보관해요.
2: 오.
1: 아, 그러니까 분해를 안 해도 되시는구나 이분은.
2: 그런가 봐요.
1: 그냥 네모난 거 깨끗이 씻어서 흔들어 씻어서 말려가지고 양파나 감자 보관한다. 어, 이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칸칸이 딱 보관할 때.
2: 네, 네. 네.
1: 채소에 싹이 나거나 무르지 않도록. 싹이 나거든요. 감자도 고구마도 잘못 보관하면 제법
2: 그럼,
1: 싹이
2: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1: 뭐 그래도 다 파서 먹어요. 팩.
2: 그래요?
1: 저, 네. 그건 못 먹는 것까지는 아닌데.
2: 야, 이것도 네. 우유팩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1: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2: 4907님은 저희 회사도 하루 14장씩 우유팩을 펼쳐 말려서 목요일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져다 줘요. 종량제 봉투로 바꿔줍니다.
1: 오, 그래요? 어,
2: 자원순환, 비용 절약이 아주 최고예요.
1: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요새도 종량제 봉투 살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다 떨어졌다 그러고 우리 오. 동네는 좀 기다리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뭐 이러고.
2: 진짜요?
1: 네.
2: 아직 그런 불편함을 저는 안 겪어봤는데 그런가?
1: 우리 동네는 그래요. 그래서 한 팩씩밖에 못 사요. 열 개들이 하나. 그렇게 나눠서 팔더라고요.
2: 네.
1: 뭐 이저 전쟁의 비닐이 동났다 이거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 처벌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가짜 뉴스였다고 해요.
2: 그렇군요.
1: 네.
2: 아 근데 4907님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우유팩 말려서 주민센터 갖다
1: 좋네요.
2: 주면
1: 목요일마다
2: 이렇게 바꿔주시나 봐요.
1: 반가운 소식입니다.
2: 네. 자, 이번 사연은요. 인천광역시 주안동의 강준모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 중인 여성시대 애청자입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와 9살, 6살 아이 둘을 데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뉴질랜드 유학 중에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10년간 아내의 고향인 삿포로에서 살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내와 교제할 당시 조부모님을 너무 좋아했던 아내의 부탁으로 결혼 후에 삿포로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말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일본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적인 일상 회화는 가능해졌습니다. 어느덧 아이 둘이 태어나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과 6살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

0: 계속 일본어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 더 늦기 전에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장사를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였기에 주거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준비했지만 일자리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더군요.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돌려봤지만 신입으로는 나이가 걸리고 경력으로는 원하는 경력이 아니다 보니 매번 낙방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니 아이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소통을 해야 할 때는 제가 가야 했기에 되도록이면 아이가 집에 오는 5시 정도에는 제가 집에 돌아와야 하니까 아,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렵더군요. 그리하여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탁송 대리기사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에게 딱이었죠. 보통은 아이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대리를 나가곤 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기 위해 아이들이 자기 전에 대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1: 아빠 오늘 일 가? 가지마 가지마
0: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가야 했기에 아이를 달래고 달래봐도 울음은 그치질 않고 가지 말라고만 하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기에 아이를 달래고 달래다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1: 아빠 조심해 빨리 와.
0: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서 말하더군요. 같이 있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습니다. 대리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오면 늘 아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 귓가에 아빠 다녀왔어. 잘 자. 우리 아기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저도 같이 잠에 듭니다.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무작정 저만 믿고 따라와 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밤에 하는 일이 아닌 낮에 하는 일을 찾아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열심히 일자리 찾아서 저녁에는 너희들이랑 많은 시간 보낼게. 사랑해.
1: 아하, 아니 참. 그러시구나.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네. 어쨌든 뭐 일도 해야 하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긴 시간 못 있어주는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어.
0: 그러니까요.
1: 그렇지.
0: 하긴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 한국에 왔으니
1: 그렇죠.
0: 아이들도
1: 그렇죠.
0: 지금은 좀 어색할 테고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도 예, 뭐 한국어가 아직 설툴지만 또 이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번 또 쓰다 보면 금방 또 예, 익숙해지는 게 언어니까.
1: 그렇죠. 지자체에 가까운 지자체에 가서 아내에게도 한국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0: 네.
1: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0: 아직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1: 그러니?
0: 지금은 적응의 시간이다.
1: 네.
0: 나중에는 야, 일본어도 하죠. 한국어도 하죠. 얼마나
1: 그렇죠?
0: 좋아요.
1: 그렇죠.
0: 예.
1: 김선희 님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니 너무 멋져요. 그러셨어.
0: 맞습니다.
1: 네.
0: 이은정 님도 지금은 조금 힘들고 고대도 아이들 일본어, 한국어 2개 국어 능통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부럽습니다.
1: 그렇죠.
0: 하셨어요. 네.
1: 남들은 뭐 그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0: 그래요.
1: 진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데 어린 날부터 이런 환경이 주어졌으니 훨 낫죠?
0: 맞습니다.
1: 네.
0: 저도 일본어 좀 배워보겠다고 그 앱을 깔아가지고 했는데 요새 앱이 저한테 자꾸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일중님?
1: 그래요?
0: 우리가 못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요.
1: 그렇군요.
0: 어플에서 계속 경고가 와. 아,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예.
1: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프로그램 시작 전에
0: 네.
1: 몽골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견학을 와 주셨어요.
0: 우리 라디오 견학을
1: 네.
0: 여성시대 와 주셨어요.
1: 네.
0: 몽골어로 인사 나누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샘베노. 예, 샘베노.
1: 샘베노.
0: 네. 반갑습니다. 탄테 광고 듣겠습니다. 뭐죠? 광고 듣겠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0: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바리스타와 로스팅 자격증을 가진 당당이님이 소식을 주셨습니다. 커피에 관한 한. 내 코가 보물이고 내 손이 금손이라 생각했는데 AI가 커피를 그렇게 잘 볶는데요. 우리 분야뿐 아니라 AI가 전통주도 잘 만든대요.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장인이 되면 AI 시대에도 문제없다고들 했는데 그 믿음과 기대에도 균열이 생기나 봅니다. 이러다 AI가 만든 레시피로 운영하는 식당이 맛집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바둑계의 신진서 9단이 카타고라는 바둑 AI와 세 번 싸워서 2승 1패로 이겼다죠. 이 대국 소식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도 아마 떠오르셨을 겁니다. 우리가 놀랐던 그 사건이 글쎄 벌써 10년 전이라. 이번 대결이 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네요. 당시 이세돌 9단은 알파벳의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맞붙어서 5판 중에 한 번 이겨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신진서 9단과 맞붙은 카타고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프로기사들 훈련과 바둑 중계 해설에 활용되는 바둑 인공지능이랍니다. 언론에서는 신진서 9단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바둑을 잘 두면서 인공지능의 도발을 참고 참아서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하네요. 나 한 바둑 두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당당이님은 이번 대국은 이세돌 9단 때와 달리 2점 접바둑이라 인간에게 유리하게 놓고 펼친 대국이니 그만큼 AI가 우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대국이고 그 점이 무섭구려. 그런 거 감안해도 신 9단은 정말 대단하구려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종합해보니까 AI는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 같고 힘이 세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겠다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계산 속도나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은 AI를 이길 수 없는 게 확실하죠. AI가 빼앗아갈 직업의 공통점으로는 여전히 반복적인가, 규칙과 구조가 정해진 작업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꼽힙니다. 감성 영역과 정교한 손재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능력 등은 아직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걔네들은 따뜻하고 아프고 시린 추억이 없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글쎄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디지털 키즈로 태어난 아이들은 길을 찾아낼 수 있으려나요? 그쪽 방면 전문가인 여성시대 가족들, 미래에 대한 해안을 당당이님들 이 두려움에 대한 조언도 편지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AI 이야기를 항상 네.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 안 할 수가 없죠. 네.
0: 김희숙님이요. 김밥 싸는 로봇 보셨어요? 김밥도 알아서 척척 말아주니 아우 사람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인간이 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1: 그렇지만 이 장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의 기운.
0: 손의 기운.
1: 주먹밥도 그렇고.

0: 그 엄마의 그 사랑. 맛있게 먹고 건강해라 하는 그 그치. 사랑. 주먹밥도 그렇고 그 쌀 때 재료 준비해서 두루룩 말 때 그 손의 기운.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는 게 김밥이고 주먹밥인데.
1: 네. 반면에 또 그 AI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있어. 0581님이 AI 로봇이 복숭아 좀 따줄 순 없나요?

0: 통화 따느라 구슬땀 흘리고 있거든요.
1: 아우, 농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원하시네요.
0: 그러기에 이렇게
1: 복숭아 오이 좀 따라 뭐 네. 농약 좀 뿌려달라 이렇게
0: 아무리 기계화 뭐 또 자동화가 많이 됐다고 해도 또 사람 손이 필요한 곳들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복숭아가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람 손으로 이렇게 구슬땀 흘리며 딴 복숭아 한알 한알이 그래서 더 맛있는 거고. 네. 아유, 날 더운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0581님.
1: 그래요.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점점 편해지는 쪽을 찾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0: 잘 활용하라.
1: 그렇죠. 같이 네. 잘 사는 쪽으로 고루고루. 네. 그렇게 발달하기를 바라는 거죠.
0: 맞아요. 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유혜경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젠 여름 풍경이 그리운 이유로 시작을 합니다.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문경을 다녀오는 고속도로 풍경은 온통 초록초록이다. 도로 옆 자풀들은 키가 커져 도로공사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잘 갖춘 채 제초기를 돌리고 있고 깨밭의 깨들은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 불면 넘어질까 불안불안하다. 스쳐 지나가는 배밭에선 푸른 알맹이들이 종이에 감싸여 아직 얼굴 공개를 꺼리는 중이다. 화장실이 급해 잠깐 들른 휴게소는 내리기 싫을 정도의 뜨거움이 훅 하고 몰려와 순간 짜증이 밀려온다. 남편이 연초를 피우는 동안 나는 화장실을 나와 한 손에는 남편이 마실 아아를 한 손에는 나눠 먹을 호두과자를 한 봉지 들고 다시 차로 향했다. 성주 휴게소는 호두과자가 참 크다. 팥도 많이 들었고 감탄하며 다시 바라본 창밖 풍경. 무릎까지 오는 벼들 사이로 외가리들이 바쁘게 모이 줍기를 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한창이던 장마가 끝나면 논의 비리를 없애려고 얇고 노란 농약 줄을 끊임없이 풀고 다녔다. 참 하기 싫었었는데 바람을 등지고 약을 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은 왜 이리 그리운 걸까. 여름방학 용돈벌이로 밭에서 리어카 가득 고구마 줄기를 따와 껍질을 벗겨 팔기도 하고 배추밭에서 배추벌레도 잡았다. 고추밭에 천지로 널렸던 쇠비름은 원망하며 죄다 뽑아버렸는데 지금은 몸에 좋다고 효소로 먹고 나물로 데쳐먹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염소를 번덕에 메어놓고 오는 길엔 까마중이 검게 익어 단내를 풍기니 손이 절로 갔다. 한 알로는 아쉬워 한 주먹 따서 입안에 우겨 넣으면 톡톡 터지는 단맛이 어디에 견줄까 싶었는데 지금은 왜 그 맛이 안 날까. 까마중이라는 이름도 어른이 돼 TV를 보고야 알았지 땡깔이라고만 알았던 어릴 적이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좋지만은 않았다. 아니 좋을 게 없었다. 무거운 수박을 경운기에 실어 나르느라 나의 팔이 남들보다 길지 않을까 싶다. 상품되는 수박들은 장날에 내다 팔거나 공판장에 넘겼고 우리 식구들은 까치나 오소리가 생채기 내고 금이 간 수박만 먹었다. 어쩌다 친척들이 놀러와야 멀쩡한 수박 맛을 볼 수 있었다. 장날 사오시던 어묵의 기름진 단맛은 너무 쫄깃했고 가끔 사오시던 튀긴 통닭은 일남 삼녀 사남매를 전쟁터로 내몰았다. 결국 엄마 손에 쥐어진 닭다리 하나는 아들에게로 돌아갔고 그걸 먹어선지 그는 지금 키 180이 넘는 장성한 아저씨가 돼 딸바보의 길을 걷고 있다. 봄에는 마늘 쫑대를 뽑아 진간장에 볶아 먹고 감자를 파다 삶아 먹었으며 여름에는 동네 아이들이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불었다. 잊을만 하면 면사무소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모기약을 뿌려댔고 복날을 앞두고 개나 염소나 고양이나 파세요 하는 파란 트럭이 사람들을 모으면 어느새 철장 속엔 동네 강아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벌벌 떨고 있었다. 우리 집 방울이도 그랬다. 그날 밤 어린 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1: 아이고.
0: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내가 지금껏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나 보다. 더운 날엔 빨랫감을 들고 개울가로 가서 물놀이를 즐겼는데

0: 지금의 워터파크 저리가라였다. 추움은 잠시 나와 다슬기를 잡고 흐뭇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냄비에 다슬기를 끓이는 동안 뒤안간 탱자나무에서 가시를 떼어와 잘 익은 다슬기를 빼먹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허락 없이 잡아서도 안 되고 잡을 곳도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하다. 염소가 아기 염소를 세 마리나 낳고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으며 닥치는 대로 땅을 빌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부모님의 살림살이는 늘지 않았다. 어릴 적 재래식 화장실에 왼발이 빠져 엄마한테 혼쭐나게 맞았으나 액땜 떡은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가 잔병치레가 허다했다. 이 모든 게 나의 여름방학 때 일어난 일들인데 어린 시절 살던 집은 사라져서 신식집이 들어섰고 부모님은 쇠약해져 이젠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 그때는 싫었던 시골살이가 이제는 다시 그리워 귀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1: 야. 야, 부럽다.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0: 그러네요.
1: 그렇죠. 또 한창 이제 장마가 끝나면 농약줄을 끊임없이 풀고 또 당기고.
0: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농산일, 그 밭일 그렇죠. 막 이런 게
1: 해야죠.
0: 싫어, 힘들어.
1: 그래도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1: 그렇지.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농약줄을 끊임없이 풀고 당기고 했던.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따와서 껍질 벗겨 팔기도 하고. 야. 배추벌레도 잡고 쇠비룸을 죄 뽑아 버렸는데 지금은 그거 나물도 데쳐 먹고 효소로 쓴다. 염소와 또 까마중. 까마중은 저희 어렸을 때 따먹어봐서 알아요.
0: 그래요. 이걸 땡깔이라고 또 부르셨다는데.
1: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부르셨나 봐. 수박이라는 건 진짜 친척들이 놀러 와야 멀쩡한 맛을 볼 수 그치. 있었고 장날에 어묵에 기름진 단맛과 튀긴 통닭과 닭다리 하나는 언제나
0: 일남삼녀인데
1: 일남삼녀니까 일남에게 가야죠. 귀남이에게 가야지. 참,
0: 정말 예전 이야기다. 그죠?
1: 마늘 쫑때 뽑아서 진간장에 볶아 먹고 맛있죠. 마늘 쫑 볶는 거 감자 삶아 먹고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고 진짜 트럭이 다니면서 이 모기약을 뿌리고 다녔어.
0: 아우 뭐 그때 그랬죠. 이렇게 하면 그냥
1: 맞아. 애들이 또 그걸 뒤따라가면서 그걸 김을 또 쐬겠다고.
0: 그러니까.
1: 아유.
0: 지들 잡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1: 아니 개나 염소나 아유. 고양이나 파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구나.
0: 네.
1: 대전광역시에 사셔서. 이게요.
0: 못 들어봤어요.
1: 아, 이 사람들 다 반말합니다.
0: 그래요?
1: 파세요가 어디 있어? 개 팔아라 이러면서 다녀요.
0: 에? 네? 팔아라 그런다고요?
1: 팔아라. 개 팔아라.
0: 아이 설마.
1: 그러면 동네 짖던 개들이 조용해. 어떻게 아는지 몰라. 죽음의 아우, 냄새를.
0: 그 동물적인 본능.
1: 본능이죠.
0: 아우 딱하지 어? 그래.
1: 그래.
0: 참, 진짜 옛날 얘기다 정말 그죠?
1: 다슬기 네. 잡아 삶아서 탱자나무 가시를 따서 그걸로 빼먹. 아유 우리는 옷핀으로 빼먹었는데. 그렇구나.
0: 전 쭉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한국말인가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1: 그러게 그렇구려. 예. 대전광역시에 살았어.
0: 염소를 뻔덕에 메어놨다고 그러고 대충 이제 가늠하는 거죠. 이게 언덕인가 어딘가.
1: 언덕을 얘기하는 것 같아.
0: 예.
1: 사투리 방언도 있고.
0: 아 재미난 표현들이 많습니다.
1: 재래식 화장실 기억나죠.
0: 예. 6816님이 진짜 그 화장실 그 어린아이가 어찌 쪼그리고 있었었는지.
1: 왜 아니에요. 그렇지.
0: 맞아. 3585님 액땜 떡에 정겹기 그지없네요.
1: 액땜 하면 또 이렇게 떡을 돌리셨구나.
0: 그러니까 뭐 저기 재래식 화장실에 진짜 빠지거나 이런.
1: 아 빠지 어린애들이 많이 빠졌어.
0: 네네. 네네. 꼭 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2714님은 우물에서 워터파크처럼 놀던 기억이 나면 이게 됩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1: 아니 빠지니까 우물에서 물을 이제 길어다가 예. 큰 함지밭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애들이 거기서 노는 거 아닐까요?
0: 그런 거겠죠? 우물에 들어가서 놀지 않죠?
1: 그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아이고
0: 설마
1: 예. 그래 계곡이나 내가에 물이 아무리 쫄쫄 흘러도 그게 다 워터파크였다니까요.
0: 아유, 맞아. 제일
1: 워터파크가
0: 재밌었지.
1: 뭔지도 모를 때 부러울 게 없었지 뭐.
0: 맞아요. 네. 진짜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1: 아유,
0: 다들 지금 소환하고 계신 것
1: 네,
0: 같은데
1: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0: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현유경님과 강준호님께는 으라차차 꾸러미가 가고요, 유혜경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0622님이요. AI 발전으로 종교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따가 두님께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3: 네, 그래요. 좋아요. 잠시 후에 성진스님, 하성룡 신부님 오시면 저희가 얘기 나눠볼게요.

0: 게요. 아까 어린 시절 추억 얘기를 들으시면서 9417님이 1중 씨 아주 도련님처럼 잘하셨군요. 왕자님이네.
1: 아니, 전 도시 출신이라고요.
0: 전 서울 출신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아까 20년 아, 차이가 웃긴데. 나니까 1중 씨랑 제가.
1: 예.
0: 어쨌든 그 시절 서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1: 예, 저도 뒷동산 뛰어다니며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랬습니다.
0: 네네. 예,
1: 튀겨 먹진 않았지만. 자, 2부 끝곡으로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0: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04.14포인트, 4.51% 오른 7052.09로 출발해 지금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이 열린 지 6분 만에 올해 2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어제나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6% 오르며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9% 넘게 급등해 한때 2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이 잇따르는 등 전 세계 원유 수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선언 후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유조선도 홍해 진입을 포기하거나 우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홍해까지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 두 곳이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올해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 중 하나인 S&P 500의 전망치를 기존 7,500에서 8,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지수가 8%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UBS는 S&P 500 지수가 2027년에는 8,9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의 키스파커 전략가는 인공지능 상승 주기가 2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 주도의 수익 성장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평택에 175.5mm, 안성에는 149.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특보 발령 이후 취약 지역 인근 주민 700여 명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산림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11,000달러를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쿠팡 사내 정치자금위원회의 후원 내역을 보면 쿠팡은 마크 워너 상원 의원 등 5명의 상하원 의원에게 11,000달러, 우리 돈 1,7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와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최대 80mm, 대전과 세종, 충청 등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생소한 한자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런

0: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쉬운 판결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 쉬운 판결문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승소했다라는 말을 이겼다는 말로 순화하고 주문을 재판의 결론이라고 풀었었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모든 이의 사법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소함입니다.
5: 잊지 못할 그 맛. 엄마표 열무김치의 특급 비법 재료는요?
7: 그 비밀 재료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사소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시대 애청자입니다. 홍소나 연정 같은 우리 친정엄마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치매가 오셔서 세간에 다녀오시다가도 바로 윗집인 당신 집을 못 찾아 대문 앞에 나뭇가지로 표시를 해두곤 다니셔요. 그런 엄마가 저번 주말에 안양에 사는 여동생이 엄마가 옛날에 담가주었던 열무김치를 담가달라 부탁을 했어요. 기억은 자꾸 사라져가는데 세상에 자식이 먹고 싶다던 그 열무김치는 손수 다듬고 씻고 간을 맞추시며 엠마 그대로 담아내시는 거 있죠. 찹쌀풀도 아닌 찬밥에 풋고추, 마늘, 양파만 쑥쑥 갈아놓고 만드신 개운하고 시원한 그 맛. 다 잊어버려도 자식 입에 들어갈 김치 맛 하나는 안 잊으신 걸 보며 아, 이게 어미 마음이구나. 이게 엄마 사랑이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많이 누리도 못하는 전화기 붙들고 매일 우리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토요일 날 또 갈게요.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0: 네, 장일수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널 위한 노래 우종민의 목소리였습니다.
1: 아유, 어머니 성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남군 계곡면에 사시는 김옥자심자님이시라고 네. 음성을 남겨주신 장일수님께는 토요일에 어머니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통닭 세트를 챙겨드리겠습니다.
0: 가만 보니 많은 우리 당당이 분들이 엄마가 해주시던 그 엄마표 음식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1: 맞아. 그거는 정말 흉내 못 내요.
0: 예, 김화정님. 다른 음식은 흉내라도 내는데 엄마표 된장, 국간장은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네요. 그립습니다. 그 손맛들.
1: 그렇죠.
0: 해주셨습니다.
1: 야, 그렇게 기억이 오리사리 하신데도 열무김치만은 그냥 그대로. 아,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이게 엄마 사랑이구나. 옛맛 그대로 담아내시는 엄마 솜씨.
0: 아이고. 우리 딸들에게 해줬던 그 느낌은 잊지 못하시고 네. 그 기억 그대로 맞아요. 만들어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자, 학창시절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어주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뭐 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참 잘했어요 뭐 도장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듣기가 쉽지도 않고 또 스스로에게도 칭찬에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잘했는데 칭찬해 주세요. 셀프 칭찬 보내주셔도 됩니다.
1: 네.
0: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들과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님과 함께 성진스님,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데이팩, 음주우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 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백년 살고 싶어.
1: 지금은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두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 2부 끝날 무렵에 네. 0622님이 문자를 주셨었어요. 네. AI 발전으로 종교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따가 두님께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네, 그러셨어요.
3: 네, 네 굉장히, 뭐 굉장히 피할 수 없는.
2: 종교계도 AI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그럼 피할 수 없죠. 그럼 뭐 그걸 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이제 단지 숙제가 늘었다고 봐야 돼요.
1: 네.
2: 숙제가 늘었다.
3: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아 인간성은 뭐야. 이제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고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숙제가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AI가 나오면서 혼돈이 되거든요.
2: 아, 그렇죠.
3: 네, 구분하기 어렵고 근데 어떨 때는 AI가 내 마음을 더 위로해주고 나의 말 더 세세히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아이들이나 이제 점점 하는 친구들에게 인간이 뭐야.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에 두고 또 행동해야 돼. 이제 이런 것을 옛날에 안 하고 살았는데 훨씬 많이 해야 되는 시절이 왔다. 그래서 숙제가 더 늘은 것 같다.
2: 오히려 네. 인간 본질에 대해서 그렇죠. 더 고민을 네. 해야 되고 네.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신부님께서 어떻게 느끼세요?
4: 뭐 AI. 스님하고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이제 사회 전반에 이제 인간성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 대 기계의 무슨 어떤 뭐 대결 구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인간성, 인간다움 때문에 이제 피해 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상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종교계에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인간성을 찾아주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든 뭐 여러 가지 학문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2: 오히려 네. 숙제가 네. 더 늘어난
4: 그렇죠.
1: 그래요. 이런 질문이 또 왔어요. 스님 언제부턴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절에서 보니 절할 때 양손을 귀 가까이 대고 올리는데 제사 드릴 때처럼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절해도 되나요? 그렇게 손바닥을 올리는 이유도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사돈이 오셔서 그렇게 절하시던데 돌아가신 분한테 부처님께 하듯 절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0: 이 절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1: 예. 굉장히 섬세한 분이세요.
0: 아, 그러세요.
1: 보통 이거 차이 잘 발견을 못 하는데.
2: 예.
1: 이제 사찰에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0: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1: 기도 살짝 올리잖아요.
0: 네, 네.
1: 그게 뭐냐? 접종예라는 거예요.
0: 아, 네.
1: 뭐냐? 발바닥을 받쳐서 예를 갖춘다. 발바닥에 손을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2: 예. 그러니까 이 두 손 위에 지금 그
0: 부처님 발바닥이
1: 그렇죠.
0: 하는 얘기시죠.
1: 왜냐면 이제 상대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2: 발바닥이네.
1: 그렇죠.
0: 발바닥이죠.
1: 근데 나의 가장 높고 중요한 데 어디예요?
0: 손이죠.
1: 머리.
0: 아.
1: 그래서 내 귀까지 살짝 올리는 게 내 머리 위로. 당신의 가장 낮은 부분이 저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전 그걸 봤어도 받들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 막 손을 쥐세요. 막 복을 받는 줄 알고. 쥐면 안 되죠.
2: 아, 쥐는 건 아니고.
1: 그리고 너무 높이 드세요. 그럼 앞에 분 자빠지시는 거죠.
2: 예, 아, 오히려.
1: 그래서 이게 다 귀 정도.
2: 귀 정도로만 되죠.
1: 귀를 살짝 높이는 정도로 하는 게, 아, 난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만큼 뜻이기 때문에.
0: 네. 예.
1: 불자들이 보통 이제 빈소에 가서 하는 거는
2: 네.
1: 아, 이미 이분이 고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인께서도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불자들은 모두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 있다 생각하는 기 때문에 이제 네. 돌아가셔서 이제 부처님 세상에 가세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예.
1: 원래 이제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 향했던 이제 자세여서 이렇게 불법성 삼보라고 해서 세 가지 보물에게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0: 네.
1: 접종례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 네. 네. 자, 신부님한테도 네. 왔어요. 동네에 성당이 있는데 저도 종종 가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신자는 아닌데 성호 긋는 걸 따라해 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마에 배꼽에 그리고 좌우로 손을 대던데 성호를 긋는 순서와 뜻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따라해도 되나요? 그러셨어요.
3: 네, 일단은 성호경은 이제 그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0: 네.
3: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상징이 이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모양대로 성호경을 그으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주신 대로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하는 거고요.
2: 네.
3: 근데 그 모양은 십자가의 모양이고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왼쪽이 먼저 되고요. 왼쪽 어깨가. 그다음에 네. 동방정교회는 이제 오른쪽 어깨가 먼저 되는데 같은 성호경이어도
0: 네. 예,
3: 기도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전승,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왼쪽 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왼쪽 손부터 그다음에 이제 안드레아 사도는 오른쪽부터 박혔다 해서 이제 동방 교회는 안드레아 사도를 따르는 교회라 이제 오른쪽부터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따르는 거니까 왼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가 하는 거니까 뭐 네. 신자가 아닌 분이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이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저희가 악세사리로 십자가 목걸이도 뭐 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2: 네,
3: 신자
2: 네.
3: 분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가 아닌 분도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자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니까 신자 아닌 분들도 하신다면 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0: 네.
3: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2: 의미 정도는 알고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 하십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미혼의 딸 둘이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73세, 치매 4등급이고 인지도 조금 있는 편이지만 보조기 밀며 보행이 가능하지만 불안합니다. 69세 때인 2022년에 치매 진단받아 약을 잡숫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가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은 정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화도 많고 병원에 가는 것도 거부해서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도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고 술 좋아하고 화 잘 내고 엄마 무시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고향보다 서울에서 산 세월이 많은데 2024년 지역 재개발로 고양시로 이사 왔어요. 처음 이사 와서는 집도 못 찾겠다 하고 겨울이 되면서 나가지 않게 되고 주관센터에도 안 간다 하고요. 그런데 점점 씻는 것을 거부하고

0: 목욕할 때 욕에다 물건 던지고 막 폭력성이 나오니 엄마까지 사고가 날 것 같아 2025년 10월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잘 지내셨고 면회도 자주 갔는데 2-3개월 후부터 폭력성 때문에 계속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때리려 하고 욕하고 목욕 거부, 기저귀 거부, 화장실 가는 거 거부, 양치 거부, 면도 거부. 결국 신경과 의사와 상담 후 약도 조절했는데 폭력성이 더 심해져 요양보호사님들이 무서워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죄인입니다. 부모 맡겨놓은 죄인. 요양원에서 전화 올 때마다 걱정되고 놀라고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대변도 못 치우게 하고 기저귀에 손 넣고 폭력성도 더 심해졌다고 더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합니다. 이런 정도의 폭력성이면 다른 시설도 어려울 수 있다 하고요. 보행조기와 휠체어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선생님들을 위협하고 샤워기 던지고 더 이상은 어려워 7월까지만 모시겠다는데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약으로 폭력성을 줄이고는 있으니 한계가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해야 할까요?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까요? 전문기관에서도 힘들다 하니 너무 속상하고 힘든 치매입니다. 스님, 신부님, 여성시대 가족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1: 아유, 왜 이렇게 좀 폭력성이 두드러지실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또 옆에서 보시기에 어머니 또 두 따님이 정말 오랜 세월 또 고생하신 것 같고. 이제 전문기관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다 된 거잖아요. 예,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할 정도로. 아, 좀 과격하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고민되시겠다.
0: 그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요양병원이 그 다음 행선지가 그쵸. 되는 거죠.
2: 근데 이거는 뭐 일단은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그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라는 게 동반돼야 하거든요. 네. 이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아마 전문의가 해서 이제 뭐 판단을 해서 이 정도가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일상적 삶이 이제 불가능한 단계여서 그 다음에 조치는 안타깝지만 이제 시설 보호값 아예 이제 그 최저 생명을 보호하는 수 있는 최전선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 생명 보호가 마지막인 최전선의 곳이 어쩌면 요양병원인데 이제 그곳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고 이건 뭐 개인의 판단은 아니고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제분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의 치매를 보는 것이 가장 괴롭잖아요.
0: 아프죠. 가슴 아프죠.
2: 아, 이게 이 괴로움은 그 지워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양원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있어서 얼굴 보고 그래도 뭐 인사도 하고 닦여도 드리고 하면서 미안함을 조금씩 덜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단계는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맞아.
1: 이런 문제를 우리 스님과 신부님께 상담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3: 많죠.
2: 엄청 많죠.
0: 아유, 그래요?
3: 네네.
1: 좀 쉽지 않구나.
0: 예쁜 치매다 이런 말도 또 가끔 듣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무슨 폭력성이 없는 치매다.
2: 정말 다행히 요즘에 이제 이게 일찍 가면은 매우 느리게 하고 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0: 조기 발견해서 조정할
2: 할 수
0: 있다.
2: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아마 좀 늦으셔가지고 지금 단계부터는 이제 아픔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0: 그렇군요.
1: 참, 네. 치매로 인해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사연이었는데 광고 후에 계속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0: 상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3부 님과 함께 하성룡 신부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전에 이제 부모님이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분의 사연이었는데 아까 좀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1: 네, 그 이제 여기 당당이님의 사연에도 있지만 이제 무학적인 거나 네. 시설적인 거는 이제 가족들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 분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여기 당당이님 사연에 나온 것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예, 병에 걸리신 아니면 뭐 치매에 걸리신 아니면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가족들이 과연 끝까지 모시고 있는 게 효도냐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효도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아마 스님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모시고 있는 게 저는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에게도 이제 적절한 케어가 되지 않고요. 네. 가족들의 일상도 다 파괴가 되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몸으로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흔히 케이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 죄라고 생각을 하고 불효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2: 네. 네. 이게 자책의 문제를 해결해준 게 없다. 예. 자책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대신 이제 말씀은 이제 아플 거니까 이제는 이 아픔 때문에 그동안의 과거에 그래도 부모와 자식으로 맺었던 부모에 대한 추억마저 다 이제 마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를 감내하는 게 자식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는. 이건 피할 수 없다. 네, 이건 이제 이걸 피하는 방법은 저는 아직도 제 스스로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3: 네.
2: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아픔의 시간으로 내가 하되 탓은 안 했어요. 누구의 탓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신 이제 이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제 그 종교 생활을 이제 하도록 계속해요.
3: 네, 네.
2: 종교 생활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당당이님도 자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추억마저 자책으로 다 지워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3: 네.
0: 지금
3: 네.
0: 말씀 주신 것들이 우리 남은 식구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을 그렇죠. 잘 지킬
3: 그렇죠.
0: 수 있는
3: 그렇죠.
0: 방법들인 거잖아요.
3: 맞아.
0: 그렇죠.
3: 맞아.
0: 네.
2: 지금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님 잘해야 됩니다.
1: 그렇죠.
2: 아 이제 어머니께 더 잘 알려가셔야
3: 네,
2: 됩니다.
3: 네.
0: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또 상담하고 싶은 문제,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 800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자, 이제 상담청하신 편지를 또 보겠습니다. 주말 부부, 남편 오는 게 불편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오는 게 불편합니다. 워킹맘인 저는 주중에는 출근해서 독박 육아하면서 주말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남편에게 주말에라도 집안일과 육아를 좀 나눠서 하자고 하면 남편은 되려 내가 주중에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나 좀 챙겨주고 위해줘 하면서 바라기만 합니다. 누워서 삼시세끼 다 찾고 날도 더워 주방에 들어가기 힘든 제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말에 남편이 오면 화가 나서 마주보고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남편이 오는 게 불편하고 싫어요. 두님, 저 심각한가요? 하셨는데 아니, 주말 부부인데 지금 아내분도 아이도 케어하면서
3: 일도
0: 하시고 근데 남편분은 혼자 떨어져 있던 물론 외롭겠지만 떨어져서 일하고 오셔서는 주말에 나 아무것도 안 해.
3: 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다고. 나 좀 챙겨줘.
0: 요거는 좀 우라통이 터지실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스님하고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요즘에도 예.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게
0: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1: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아내분이 일을 안 하시면 이래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0: 예.
1: 아내분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본인도 일을 하고 아내분도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중에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혼자 있는 거고
0: 예.
1: 아내분은 어쨌든 딸린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이 주말에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내가 주말에는 주중에 힘들었으니까 주말에 쉬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본인 집에서 그냥 본인 혼자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을 덜어주지 않을 바에는 손을 얹을 바에는 아예 안 오는 게 그 아내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진짜 신부님 시원하게 말씀해 네. 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말 무슨 논리로 그러니까요. 자기 집에 와서 쉬겠다고 그러는 건지 잘 네. 모르겠어요.
3: 와 이럴 거면 오지 마라 하는 말씀이시죠.
0: 더 힘들게는 하지 말라.
3: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뜸이 그렇죠. 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이 오면 손님이 오는 것 같다. 손님 접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2: 처음에
3: 부담스럽다.
2: 확실히 잡았어야 돼요. 질서를 서로가 룰을.
0: 야.
2: 이게 네. 토요일 날은 내가 이제 주중 아이를 보고 왔으니까 토요일은 먼저 쉬겠다.
3: 예, 예.
2: 일요일은 이제 토요일은 당신이 일을 좀 하고 아이도 보고. 그러니까 토일요일이죠, 다행히. 그러면 네. 하루씩은 서로가 쉬게 좀 해주지 않은 정도까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대부분 이런 분들이 처음에 뭔가 정리가 안 되면
0: 아,
2: 이게 나중에 하다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정리가 좀 분명했어야 되는데 한 이거는 한 번은 고통을 넘어야 산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네. 남편분께서도 이제 좀 아셔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네. 이거는 알게 하는 방법은 겪어야 되는 거여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두 분이 앉아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하자. 토 일요일을 더 정해놓고 한 사람씩 하든지 이걸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수가 있다.
3: 네, 그렇죠.
2: 이거는 아예 그럼 당신이 주말에 아이를 맡고 데려가라. 내가 나갈게. 아 이거는 이렇게 계속은 못 가요.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3: 진짜 이 네. 참아뒀던 게 터져요.
2: 그대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3: 이 사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내가
0: 네. 그러니까
3: 화가 쌓이고 있어요.
0: 네. 진짜 남편분하고 한번 제대로 아이고, 이야기를 네.
3: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0: 안 할 수 나눠서 해야 되겠네. 네. 네. 네.
3: 남편에게 이 사연을 좀 들려주세요. 다시 듣기로.
1: 그렇죠.
3: 네.
0: 오죽하면 우리 스님 신부님이 이렇게
2: 네, 요즘은 이렇게는 본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아, 네. 이런 사람은 거의
0: 아, 예. 꼭 들려주세요. 어, 진짜 네. 우리 두님이 이렇게까지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예.
3: 오, 8091님 얘기인데 제 남편 얘기인데 같이 듣다가 어디로 사라졌네요.
0: 남편분 어디 가세요? 어디
1: 다시
0: 가셨어요?
1: 잡아다가 네. 어.
3: 다시 잡아다가 아유, 끝까지 네. 듣도록
0: 많이 찔리세요. 네. 저도 잠깐 좀 사라졌다 와야 돼. 나도 너무 큰 소리를 쳤는데
3: 아이고
0: 생각해보니 아, 1338님이 100% 공감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주말 보고 하면서
3: 세상에
0: 혼자 새 아이 키우고 일 끝나면 집으로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퇴근이 아니야. 출근이야.
3: 집으로 출근하는 거죠.
0: 네, 내 남편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주말엔 일은 쉬지만 또 뭐 시장 받아 밥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것도 출근인 거예요.
1: 그렇죠.
0: 참 이걸.
3: 그러니까 어린 조카가 했던 말 생각이 나네요. 여성 시대에. 넌 그래서 학원도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런 거 잘 지켜.

0: 아직 그러니까 이모한테 그럼 이모 일 끝나고 왔는데 또 일하러 가라 그러면 좋아? 그랬대. 초등학교 학생이. 네. 기억나요.
1: 그래.
0: 아, 예. 이모도 예. 그러면 좋겠어? 그러더래요.
1: 그렇네요.
2: 애들도 아는 거를.
0: 애들도 그러니까. 아는데 진짜. 아이고.
2: 좀 나눠서 하세요.
1: 하루라도 좀 하세요.
0: 그래. 노년을 나도. 같이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마음에 심지를 다시 도두고 뭔가

0: 네, 솔직히 그렇잖아. 예, 자기 하는 거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분은 집에서 또 육아랑 이걸 다 하시니까 뭐
1: 그러게, 아유, 그러게.
0: 그건 좀 너무해.
1: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하라. 그러면서 전우애를 쌓아라 하는 얘기들입니다.
0: 네, 네. 자, 우리에게 닥친 고민거리 해결하고픈 문제 우리 스님과 신부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다음 사연 또 가보겠습니다.
1: 신부님, 6월 초에 세례받은 50대 중반 초보 신자입니다. 세례를 받고 보니 오잉? 이런 사람이 신자라고? 하고 놀라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자들만 다니는 일터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나름 오래된 신자들이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주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속에서 당신이나 제대로 사세요 하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느님만 보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신자들을 보며 실망하는 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2: 네. 아마 6월 초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 아직은 그냥 이렇게 미사만 보시고 성당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든지 신자분들이랑 아니면 어떤 단체에 성당 안에 있는 단체에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일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자인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성당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2: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게 왜냐하면 직장은 성당이 아니잖아요.
0: 네. 네,
2: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는 어떤 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욕하거나 다툼이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이분은 내가 이제 성당에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또 신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기도 거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은 거룩함을 찾는 곳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니
2: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리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해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직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너무 네. 이렇게 실망이 더 커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과 분리된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그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단체활동을 같이 하시다 보면은 이 성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하는 것만큼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0: 네.
2: 당연히 이게 조금 분리가 되면서 나의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봤을 때도 아, 사람이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3: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자는 네. 완성형이 아닙니다.
0: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3: 아니,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 이제
2: 나아가는 거.
3: 나아가야 되는데 절지마 이런 말, 용과 뱀이 함께 있다.
0: 용과 뱀이. 네.
3: 네, 절지만 표현이 있어. 용과 뱀은 함께 있다. 지금 무슨 아니냐? 나은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는 그 모든 것을 품는 게 종교가 하는 역할이다. 대신 내가 용을 보고 갈 거냐? 뱀을 보고 갈 거냐. 그거는 이제 모든 종교는 용을 보고 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1: 네.
3: 그리고 그 불교는 막 역행보살의 말도 있어요. 역행보살.
0: 역행보살.
3: 즉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 게 내가 바른 신자가 그쵸. 되는 걸 가르쳐주는
1: 아,
3: 분이다.
1: 네, 네, 네.
3: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0: 예.
3: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잘 살고자 라는 그 반면교사를 삼아라.
1: 네.
3: 너가 그렇냐? 아유, 난 신자 안 할래로 가는 것은 내가 같이 뱀으로 가겠다.
0: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3: 그렇죠. 신자는 네. 모든 우리의 종교인들도 잘 해보려고 시작한 사람이지 완성형은 아니니까.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1: 네.
3: 계속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너무 그걸로 실망을 삼아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갈 네. 데가 없을 거예요.
2: 그렇죠.
3: 저리도
2: 그렇죠.
3: 똑같아요.
0: 예. 그러네. 그러니까 동료들 또 신자인 동료들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고
2: 그렇죠.
0: 예. 저분들도 이 하나의 인간으로 신자가 또
3: 부족해서 믿구나. 부족하니 얼마나 잘 살까. 그렇죠. 부족하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구나.
1: 예. 네.
0: 그리고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속마음으로만
2: 그렇죠, 그렇죠.
3: 네. 나나 잘하자 이렇게.
0: 아 반대로.
2: 나나, 네. 그렇죠.
0: 나나 잘하자로
2: 가. 나는
3: 잘하자. 나는 용으로 가야지.
2: 나는 잘하자.
3: 나는 용으로 가리라.
0: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네. 나나 잘하자.
3: 예. 예. 나는 용으로 가리라.
1: 네.
0: 나는 용으로 가리라. 다음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73세 되신 호러머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19살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고

0: 버스 운전을 하고 퇴근해서는 혼자 조용히 책을 보는 학구파로 늘 따뜻한 말로 저희 3남매를 대하신 자상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랑 정반대인 엄마는 동네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해 살았으니 우리 3남매는 방임이 되고 학교 숙제나 씻기고 입히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마 없는 아이들처럼 살았습니다. 좋은 추억이라고는 엄마가 어쩌다가 밥을 차려준 게 다일 정도로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없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기억도 없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다음날 아빠가 출근한 후에 저희 3남매는 매를 맞았어요. 아빠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술 마시는 아저씨들과 어울렸고 저는 둘째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지 말고 얼른 어른 돼서 돈 벌어 집에 보태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업해서 버는 족족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 용돈이 없어서 동생이 걸어서 학교에 간다. 집에 전기가 끊기게 생겼다. 이런 말로 생활비를 가져오게 했죠. 제가 맹장 수술로 입원했을 때 태연하게 돈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는데 한 50통쯤 했나?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걸 본 룸메이트 언니가 도와줘서 어렵게 퇴원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하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을까 봐서요. 저는 지금까지도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연락은 끊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가 아프면 밤새 지켜주고 싶고 아이에게 뭐든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자식이 힘들면 나는 더 힘들어 하며 밀치는 분입니다. 술에 절어 살고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가 더 밉게 느껴져요. 원래는 저희 3남매가 우애가 좋았는데 제가 엄마랑 연락을 안 하자 언니랑 남동생이 너만 편하게 사느냐면서 형제도 멀어졌습니다. 연락 끊은 지 5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1: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친정 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간다.
2: 네, 네, 네.
1: 이런 그러게. 상황이죠.
2: 그렇죠.
0: 예.
3: 결국 이제 이분에게는 어머니와의 과거가 흉터로 안 남고 아직도 상처인 거죠.
0: 아직도 아물지 않았죠.
1: 아물지 않은 상처.
3: 예, 아직도 아물지 않고 상처로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은 어머니를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나와 비교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걸 보면서 때로는 나도 아이가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참 부족했구나. 왜냐하면 난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잖아요.
0: 네.
3: 근데도 과거의 기억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상처가 지금 아물지도 못한 채 계속 상처로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프기 때문에 멀어진 거잖아요. 못 잡겠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한 데서 잡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 일부분은 그냥 이제 흉터 정도로 남기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면은 부모 자식은 아이에게 멀어져 버리니까 끊어져 버리잖아요.
2: 네.
3: 예, 끊어지고 나면 후회를 다들 하십니다.
1: 후회해요.
3: 예, 네. 예. 이미 후회 안 될 정도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 기억을 붙잡지 않아요.
0: 아, 그러시구나. 예,
3: 이게 미움을 붙잡는다는 거는 예, 반대급부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0: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3: 지금은 말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인을 자꾸 보내고
0: 네.
3: 이러면서 부디 흉터로 남기를 저는 기원할 수밖에 없네요.
0: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2: 그렇죠. 예. 예. 어쨌든 할 만큼 도리는 하셨고 할 만큼 도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용돈은 계속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 더 가까이 가시거나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리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그 상처가 흉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안 그러면
1: 네.
2: 자칫 잘못하면 네.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이제 연락을 끊은 지 5년이

0: 되니까 우애가 좋던 그 형제들도 좀 그러고 딱 용돈만 따박따박
1: 그렇죠.
0: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럼.
1: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어머니에 대한 자꾸 이런 그안 좋은 기억이 계속 붙드는 게 아이에게도 이제
0: 아,
1: 좋지는 않으니까.
2: 그렇죠.
1: 엄마, 상처받은 엄마를 아이에게 자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3: 그렇지. 나도 엄마니까 이제.
2: 그렇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1: 그리고 이제 엄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나이가 됐으면 이제 이 상처를 자기 스스로 나의 또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사랑으로만이 흉터를 만들지 원망으로는 흉터를 못
2: 그렇죠.
1: 만듭니다. 자식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어머니 일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부족했어. 참 부족했구나. 나는 그러지 않아야리라. 그러나 상처 입은 어머니를 엄마로 내 딸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도 이제 자꾸 바꿔볼래. 이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여전히 상처받지 마시고
1: 그쵸.
3: 이게 흉터가 되기를 잘 아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0: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추천곡도 못 받겠네요.
3: 예.
0: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3: 두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큐.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이런 문자가 왔네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성진 스님께서 하시는 강연 오늘 맞죠? 나들이 삼아 친구랑 가려고요. 그러셨네.
5: 네, 오늘 맞습니다. 저녁 7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무료고요. 별도 신청 없이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4: 그래도 좀 일찍 가셔야 자리도 좋은 거 맡으실 수 있죠.
5: 그러게요.
4: 네. 예.
5: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님과 함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자, 폭염 중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반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5: 안녕히 계세요.
6: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 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8: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9: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

0: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 그들이 하던 모든 행동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유튜브 2분 뉴스에 출연해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뉴 이재명은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저의 가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 예언들은 김대중이 실패하리라던 엉터리 예언처럼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거나 어물전 썩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 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고 유 작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작에 필패, 썩은내라는 단어는 없다면서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의 변침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와대 청년 펠로우 모집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며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와대 청년 펠로우 1기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청년 정책 발굴과 현장 조사, 프로젝트 기획 운영 등 국정 관영의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호에 대해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소피아호로도 알려진 이 선박은 지난 5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 영국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 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지난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훈련장에서 점검 비행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무인항공기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위해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기체를 착륙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는 3m 크기의 무인항공기 기체를 수거해 제작업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장에서 폭도들과 함께 법원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 판결에 대해 낸 재판 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와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최대 80mm, 대전과 세종 등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0: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문득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 검색창이나 생성형 AI부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어도 화면 속 답변만으로는 2% 부족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머릿속만 더 복잡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함께 인터넷도 AI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던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일명 암호과학 특집입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호기심부터 우주를 넘나드는 엉뚱한 질문들까지 오늘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 저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지코의 아무 노래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실 겁니다. 궤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인가요?
1: 요인다. 예, 이쪽 카메라로 잡고
2: 반갑습니다.
1: 있고요.
2: 반갑습니다.
1: 역시.
2: 네, 과학 채널 네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네.
1: 저희가 이제 6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2: 아, 네. 그럼 진짜.
1: 바로 모시려고 네. 섭외를 들어갔는데 너무 바쁘셔서 아,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2: 한 달 정도면은 되게 빨리 나오는.
1: 그렇죠.
2: 네, 과학 개그맨 왔습니다. 예.
1: 염영애님이 과학 개그맨 또 나오셨네요.
2: 네, 여기는 처음이지만 또 저희가 또 몇 번 했으니까.
1: 그렇죠.
2: 예, 예. 예.
1: 방수영님께서요. 하하하, 궤도님 반가워요. 근데 궤도님 오셨으니까 손석희에 12시까지 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궤도님께 한 시간은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큰일이네요 하셨어요.
2: 맞아, 시간이 없습니다. 라디오 나오면서 말이 좀 빨라져요.
1: 근데 이게 손석희에 12시까지 터야 예. 한다는 거는 예. 우리 이과학 저과학을 12시 넘어서까지 해야 된다는 그쵸, 얘기일까요? 그쵸. 아니면 궤도님이 손석희에 12시에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2: 아무래도 임팩트는 후자인데 일단은 승우님이 잘 돼야 되니까

0: 전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1: 우리 프로그램을 띄워주시기 네. 위해서.
0: 손석희님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1: 네, 근데 거기는 과학이라는 제목이 없으니까.
0: 아, 제가 나가면 또 과학이 됩니다.
1: 손석희의 12시 과학.
0: 그렇죠. 아, 12시간도 또 과학이죠.
1: 언젠가 손석희의 12시에 출연을 하실 테니까 그때를 예.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올해 1월에 저희가 다 뵙고 다시 뵌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예. 네.
1: 매우 바쁘시다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더 바빠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
0: 아, 이제 고점입니다. 내려올 날만 남았어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아, 네. 유지할 것 같은데 건강부터 고점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네. 바쁘시니까.
0: 계속 열심히 늘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주제가 암무과학이에요.
0: 네.
1: 아무거나 다 과학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궤도님이기 때문에.
0: 실제로 이제 모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과학자들의 어떤 일이니까.
1: 네.
0: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과학자들에 대한 리스펙으로 최대한 뭔가 과학을 붙여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 네. 그래서 오늘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1: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최근 네.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뭘까요?
0: 아무래도 역시
1: AI?
0: AI가 굉장히 핫하죠.
1: 그죠.
0: 네. 일단은 뭐 지금 강연하는 것들을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AI가 사실 기존에 이제 인류가 만들어냈던 탄생시켰던 과학기술 중에 이 정도로 모든 산업에 다 영향 미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뭐 비행기든 뭐 컴퓨터도 굉장히 그랬고
1: 그렇죠.
0: 인터넷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줬지만 AI는 거의 그냥 뭐 모든 곳에 다 앞으로는 진짜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1: 지능은 어디에나 필요하니까
0: 그렇죠. 또 이제 좀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능의 정의를 지금 다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굉장히 대단한 어떤 키워드죠.
1: 근데 너무 AI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0: 또 물론 중요한 이슈가 또 올해 또 누리호 발사가 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과학자분들이 또 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1: 네.
0: 네, 잘 돼야죠. 또 누리호 발사.
1: 예. 아, 누리호 발사 때 저는 진짜 궤도님과 함께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가 항상 또 네. 그런 염원을 갖고 있지만 또 여러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른들의 사정.
0: 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무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0: 예.
1: 과학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무엇이든 좋고요. 이것도 과학일까 싶은 궁금증도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사연,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께서 과학적으로 좀 쉽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듣고 계신 분들, 청취자분들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망설이지 말고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제 질문 뭔지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0: 네, 그럼요. 어떤 걸까요?
1: 자, 영화를 보면요.
0: 네.
1: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이렇게 내뿜잖아요.
0: 아, 이제 곧 나오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1: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이 사실 뭐 이렇게 특수하게 만든 재질로 피터 파커가 좀 네, 바꿨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진짜 그냥 거미줄이라면.
0: 아,
1: 거미줄도 요게, 굉장히 강력하다 하니.
0: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스파이더맨 영화의 그 시리즈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1: 예.
0: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했던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는
1: 네.
0: 자연 상태 손목에서 나갑니다.
1: 네,
0: 그냥 나가요.
1: 아, 야, 그냥 피부 속에서. 네,
0: 여기서 나가요.
1: 예.
0: 네. 네. 근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시리즈들은 웹슈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장비로다가 이제 발사를 하죠.
1: 예.
0: 계속 충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일단은 공학적인 방식은 조금 더 합리적인 상황이고
1: 네네.
0: 자연적으로 나가는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은 손목이 아니라 항문에서 나가야 맞아요.
1: 거미는 항문에서.
0: 네. 대장내시경 옷 같은 걸 입고 거꾸로 이게 날아가야 되거든요.
1: 예.
0: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손목에서 나가는 건 조금 이제 품위 있게 나가는 거죠.
1: 아, 일단 과학적으로 팩트를 예, 짚어주셨고요.
0: 네. 근데 이제 거미줄이 대단한 게 일단 단단하다. 굉장히 아주 강하다.
1: 네.
0: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강하기만 하면 거미줄은 이제 아마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쫙 잘 늘어난다.
1: 네.
0: 그럼 무거운 걸 달면은 늘어나기만 하고 버티지 못합니다.
1: 예.
0: 이 거미줄이 대단한 거는 강한데 유연해요. 이 두 가지 특성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1: 그렇죠.
0: 그래도 아마 실제 거미줄이라면은
1: 사람은
0: 예, 근데 뭐 얼마나 많은 거미줄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밀도를 높이면 또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밀도를 높이는 과정이 진짜 거미줄에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그렇죠. 일반적인 진짜 거미줄은 그렇게 고밀도로 압축돼 있지 않으니까.
1: 네.
0: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면 사람이 피터파커 1.
0: 네.
1: 첫 번째.
0: 우리 토비 맥과이어.
1: 네, 토비 맥과이어는 예. 몸에서 내뿜는 거니까.
0: 그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 밀도를 크게 두껍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0: 그리고 그러니까. 밀도도 그렇지만 일단 두껍게 만들려면 일단은 단백질 성분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정도의 밀도의 거미줄을 계속 쏜다면은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발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으로. 예. 네, 근데 거미줄을 그렇게 많이 고농축된 걸 쏘려면은 햄버거를 하루에 한 90개 이상 먹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죠. 예.
1: 아, 예. 진짜 재밌지 않아요? 햄버거 90개 이상 먹어야 그 단백질을 보충할 수
0: 예, 그렇죠, 그렇죠.
1: 거미줄 쏘는 데만.
0: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쏘기 어렵습니다.
1: 아, 예. 6406님께서 거미줄이 연필심만큼 굵기라면 비행기도 잡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0: 연필심도 되게 다양하고요, 굵기가. 그리고 실제 거미줄이 정말 가늘긴 해요.
1: 네.
0: 거의 나노 소재 수준으로 가느니까 꽤나 두껍게 한다면 근데 안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아니 저희 그 영상에서 그런 거 봤어요.
0: 네.
1: 거미가 거미줄을 공중에 날려가지고 그게 바람에 거미줄이
0: 맞아요, 맞아요.
1: 해서 다른 막 나무로 네. 이동을 하고
0: 그런 거미 종이 있죠.
1: 날아가더라고요.
0: 네. 오. 그래서 그
1: 피터 파커 같잖아요.
0: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스파이더맨에서도 이 거미줄로 다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날기도 하니까 날다람쥐처럼.
1: 네, 네.
0: 그러니까 거미줄이 어떤 바람을 잘 타니까 거미줄을 이렇게 딱 이용해서 연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서식지를 옮기고 뭐 이렇게 번식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죠.
1: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이제 거미가 이쪽에서 내가 먹어야 될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많은 거미들이 모여 있으면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바람을 타고 좀 서식지를 옮겨서 자기 영역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전략, 생존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생물을 보고 있으면 특히 동물들
0: 네.
1: 정말 신기해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0: 기가 막히죠.
1: 파리지옥 막 이런 거 보면
0: 왜냐면 그렇게 못 사는 애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정답들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1: 맞아요.
0: 그렇게 안 한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정답만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만화에서 보면 이것도 좀 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0: 네.
1: 벼락을 맞아요, 갑자기.
0: 어허.
1: 벼락을 맞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초능력이 갑자기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벼락을 정통으로 그렇게 맞으면
0: 어허.
1: 사람이 살아남거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살아남았을 때 초능력이 생길 수 있는지
0: 그쵸.
1: 궁금합니다.
0: 어쨌든 벼락 아마 번개죠. 엄청난 에너지인데
1: 네.
0: 어쨌든 지면과 이 허공 하늘에서 어떤 그 전위차 때문에 구름의 전위차 때문에 이제 한 번 딱 방전이 되는 거예요.
1: 네, 이 질문을 이렇게 네. 과학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계세요.
0: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1: 네.
0: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생체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방법은 지금 없죠. 그럼 사실 죽거나 네. 혹은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잘 빠져나가서 살거나.
1: 네. 그런데 한꺼번에 에너지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왜 죽어요?
0: 왜냐면은 우리의 세포나 이런 것들이 버티기가 힘드니까 파괴되는 거죠.
1: 그 에너지를 네. 견딜 수가 없는 거구나.
0: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요거를 에너지로 바꿔서
1: 네.
0: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엄청난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라고 해도 이걸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1: 네.
0: 꼽잖아요.
1: 그렇죠.
0: 잘 되죠?
1: 네.
0: 근데 같은 에너지니까 그냥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붙여버리자. 충전됩니까? 같은 에너지잖아. 그죠?
1: 이해가 잘 됐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쵸, 존재인데
0: 그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1: 벼락으로 네. 에너지를 얻어봤자
0: C타입을 꽂아서 충전해야 되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넣으면 되는구나.
1: 라이터로 막.
0: 구멍에다 휘발유를 넣어갖고 불을 붙이면 충전이 되느냐.
1: 네.
0: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 예.
0: 네.
1: 그렇군요. 이상훈 님이요. 그럼 벼락으로 배터리 충전 못해요?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정 전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도 뭐 샤워하잖아요.
1: 네.
0: 물로 샤워합니다. 근데 소방관분들이 뿜어내는 물줄기로 샤워 못 하나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0: 아플 겁니다.
1: 아우 너무 얘가 적절해가지고.
0: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충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전하지 못하겠죠 스마트폰이.
1: 자 이제 그럼 제 질문으로 다시 예. 돌아와서 엄청난 에너지가 왔어요. 그럼 모든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타지 않고 이게 막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그쵸. 뭔가 네, 새롭게 이거는 날 변모시켜야 되니까.
0: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가능성. 때는 네. 가능성으로 본다면 예. 벼락을 맞고 사실은 뇌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예. 그래서 초능력이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1: 아, 누워 있는데
0: 누워 있는 거야.
1: 아, 근데 꿈속에서는
0: 꿈속에서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막. 막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막 뛰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은 누워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1: 일리 있다는.
0: 예,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된 것보다 예. 약간 이 어떤 판단이나 이 중추가 문제가 생겨서 네. 아 드디어 내가 초능력을 얻었구나라는 행복한 상황이 된 거죠.
1: 그러면 인간에게 초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세요?
0: 초능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뭐 이런 뭐 칼슘이나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도 초능력이죠.
1: 갑자기 막 길어진다.
0: 예. 근데 아니 머리카락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네스북 이런 데 오른 분들 네네. 머리카락 엄청 길고 예. 막 손톱 엄청 길고 그러면 그거 솔직히 비웃거든요, 사람들이. 아이 뭐 미용실 안 가면 되잖아.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저걸 가지고 장난을 쳐. 네, 안 돼요 그게.
1: 아 그래요?
0: 네, 보통 1m 한 2m 요 안에서 머리카락은 빠집니다.
1: 아, 빠진다. 네,
0: 그래서 무한정 길어지는 분들은 일종의 돌연변이거든요.
1: 빠지지 않게끔.
0: 네,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을 아무리 안 가도 정해진 길이 이상 길어지질 못해요. 예. 근데 계속 길어져서 막 몇 미터 몇십 미터 되는 분들은 실제로 그쪽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1: 일종의 초능력이네요.
0: 초능력이죠. 그것도 초능력이고.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능력에 대해서 뭐 예전에 이제 뭐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제임스 랜디 같은 분. 초능력 사냥꾼. 네. 해 가지고 이제 가짜 초능력들을 막 밝혀내고. 예. 네. 네, 근데 거기서 뭐 거의 유일하게 진짜 인정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것도 인정이라기보다 엄밀하게는 인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레코드판을 보고 이 레코드판이 어떤 노래 몇 년도에 어떤 곡이 들어있는지를 맞추는 분이 계셨어요.
1: 예.
0: 네, 그래서
1: 듣지 않고.
0: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이 자기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우리는 홈, 절대 몰라요.
1: 레코드판의 홈 같은데.
0: 네. 미세한 차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관찰력이 그 정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데 한 분이 정말 훌륭한 관찰력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암기력 이걸 기반으로 외운 거죠.
1: 초능력이네.
0: 근데 이것도 암기력과 기억력 입장에선 초능력인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하늘을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뇌의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임스 랜디가 아 이건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궤도님은 초능력을 갖고 싶다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딱 어떤 초능력 갖고 싶으세요?
0: 역시나 가장 강력한 건 순간이동입니다. 네, 요거가 사실은 시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최강이에요. 이거를 순간이동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셔갖고 지금 약간 약체로 보이지만 최강입니다.
1: 네. 그거 있다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0: 저요? 네. 뭐 최강인데 뭘 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원래 최강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이과학 저과학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화학 안 어렵다.
7: 아하,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6: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7: 깨우쳤다, 달았네, AI.
6: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7: 몇 시인지 알려다오.
8: 11시 5분
9: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노래 들으셨죠?
10: 네.
9: AI 하는 거.
10: 네.
9: 어떻게 들으셨어요?
10: 좋네요. 되게 고전적인 느낌.
9: 네.
10: 네, 좋습니다.
9: 과학적인 느낌은 좀 안 들지 않았어요?
10: 과학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9: 어떤 면에서?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0: 과학 방송이니까. 이 편견. 과학 같은 느낌이라는 편견이 들어가 있었어요.
9: 알겠습니다.
10: 네.
9: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풀어 볼까요?
10: 예, 예.
9: 네, 많이 보내 주고 계신데요. 2976님께서 발톱 한 번 깎을 때 손톱은 두 번 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세 번까지도 깎은 적이 있는데.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걸까요?
10: 아, 요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실제로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두 배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9: 두 배 정도?
10: 네.
9: 예.
10: 혈액순환 이슈도 좀 있고.
9: 아, 발은 좀 심장이랑 멀어가지고.
10: 예, 예. 혈액순환. 그 일단 그 많이 움직이잖아요.
9: 예.
10: 많이 두드리고.
9: 아, 많이 움직.
10: 자극을 또 많이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손톱이 조금 더 빨리 자라는 걸로. 네.
9: 아,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10: 그렇죠. 네. 실제로 자극을 많이 받으면.
9: 예.
10: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화초인 거죠. 물을 자주 주고.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고.
9: 네.
10: 발톱은 솔직히 그냥 조금
9: 걸을 때만 쓰고.
10: 약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안 쓰니까
9: 쓰는 방법, 쓰는 그 활용도 자체가 좀 제한돼 있고.
10: 그렇죠.
9: 뭐, 이거는 너무 여러 방향으로 쓰니까
10: 발로다가 뭐 키보드 치시고 하시면은 또 빨리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이제 또 쉽지 않으니까.
9: 네. 알겠습니다. 이인수님이요. 이것 남쪽은 여름마다 태풍 걱정합니다. 인류가 물리적으로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 물리적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죠.
9: 네.
10: 예를 들어 뭐 창문이 깨지지 않게 뭐 이렇게 뭐 테이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9: 그거는 이제 태풍의 피해를 막는 거고 이인수님은 태풍 발생 자체를 좀 막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10: 왜냐하면 그렇죠. 태풍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막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제가 저번에 그 기상 주짓수, 날씨 주짓수라는 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뭐 구름에다가 눈 비에 눈을 뿌려놓는다고 하잖아요. 작은 수증기 알갱이 같은 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비를 인공 강우를 내리기도 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네.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 비를 내리게 하면 이쪽으로 오히려 뭐 태풍이 안 오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게 또 여기에서 비가 내리면 다른 나라에 또 맞아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네네. 예,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서
10: 인공 강우 같은 경우가 어쨌든 한쪽에 비를 미리 내리면 심지어 다른 쪽에서 막 엄청나게 건조해져서 가뭄이 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 전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지구 전체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9: 그쵸.
10: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태풍으로

0: 인해서 막 창문 흔들리고 이게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 그 태풍의 범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 태풍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작해야 이제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버티는 정도지 뭐 어떻게 뭘 떨어뜨려서 폭파시킨다던가 뭐 이런 방법은 혹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1: 우리가 태풍 피해를 걱정하긴 하지만 네. 태풍이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존재이긴 하죠.
0: 뭐 여러 순환을 또 일으키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지구 전체 어떤 에너지 순환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1: 네.
0: 여러 가지 또 도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1: 요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답변을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1: 7892님이요.
0: 네.
1: 새똥은 왜 모두 하얀색으로 보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답을 주세요.
0: 요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사가 잘 일어나는
1: 네.
0: 네, 전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죠.
1: 네.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0: 예, 아시겠죠? 네, 하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1: 개구장이야.
0: 굉장한 난반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 아, A를 네. 요구하면 꼭 B를 얘기하고.
0: 네, 여러분들 이 맥주 거품 같은 경우도
1: 네.
0: 맥주는 노란색인데 거품이 하얀색입니다. 거품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1: 네.
0: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져서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0: 새똥도 마찬가지
1: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과학적이죠.
1: 4217님의 질문 또 풀어볼게요. 요즘 AI로 강아지 마음을 통역해 준다는 기술이 나오고 있던데요.
0: 어허.
1: 정말 강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동을 분석해서 추측하는 수준일까요?
0: 사실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기 같은 능력은 쉽진 않고
1: 네.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복잡한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요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뭐 소리, 짖는 소리나 표정이나 자세 이런 상황을 AI가 분석을 해서 강아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뭔가 내 감정이 어떻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배가 고프다. 밥을 내놔라. 산책을 가라. 이런 건 가능한데
1: 그게 다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네. AI가 어쨌든 이 강아지의 감정이나 어떤 의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 난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나가기 싫다. 뭐 나가고 싶다.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딱 분석했더니 야, 너 오늘 바지 색깔이 왜 그래? 지금 윗돌이랑 안 맞잖아. 깔맞춤 안 할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원적인 약간 원초적인 그런 네. 본능 같은 것들은 좀 파악하기가 쉬운데.
0: 그렇죠.
1: 예. 그 이상의.
0: 그 이상의.
1: 예.
0: 복잡한 이야기.
1: 복잡한 의도는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다.
0: 그렇죠. 그렇죠.
1: 강아지들도 그런 복잡한 의도의 생각을 하고 있겠죠?
0: 하고 있겠죠. 걔네들도 자기들끼리는 뭐 신이 나잖아요.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1: 그렇죠.
0: 산책 갈까? 산책 가지 말까? 이것만 하면 신이 안 날 텐데 강아지들끼리 뭐 얘기하는 건 신이 나 있잖아요.
1: 네.
0: 뭔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알 수 없는.
1: 네. 그것까지 아는 시대가 혹시 올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어지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약간 진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예, 뭔가 아 얘가 나와의 추억을 언제까지 기억을 하는구나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야 작년에 너랑 갔었던 바다 너무 좋았어
1: 오.
0: 이런 얘기를 갑자기 강아지한테 생각해보세요
1: 예.
0: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까
1: 경이로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완전한
0: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으니까
1: 그쵸, 지금도 친구인데
0: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나
1: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1: 근데 AI가 이게 어쨌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이거를 결과물로 내놓는 거잖아요
0: 그렇죠 패턴을 학습해서 네. 예측하는 걸 가장 잘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1: 네.
0: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음 행동을 뭘 할지를 예측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들의 패턴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겠네요.
0: 그렇죠.
1: 학습을 하고 있겠네요.
0: 거죠.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잘. 네.
1: 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찡그러졌을 때 너 화났니? 물어봐서 아, 화난 건 찡그린
0: 그쵸, 그쵸.
1: 거.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0: 혹은 아예 어떤 뭐 해부학적인 어떤 골조로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서 요거는 이제 어떤 감정이 어떤 표현이다. 요런 게 디테일하고.
1: 네.
0: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우리는 언어 자체가 이제 문자로 텍스트로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AI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 반려동물들의 어떤 상황은 전부 다 추측으로만 돼 있는 학습이니까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지만

0: 문제지만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1: 거죠. 아, 문제지만으로 학습을 하고 그쵸, 있다. 그쵸. 좀 어찌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비유이셨고요. 7986님이요. 그러면 AI로 아기 옹알이의 의미도 알 수 있을까요?
0: 아기도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아기는 진짜 정답이 없어요.
0: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1: 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젖달라고 우는 건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0: 그래도 기저귀를 갈았을 때 애가 이제 멈춰.

0: 있죠.
1: 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더 학습이 용이해질 텐데. 그쵸.
0: 이게 아기가 옹알이하고 뭐 무슨 뭐 의견을 내고 뭐 울고 뭐 하는 것들을 네.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1: 네, 저보다 진짜.
0: 네, 엄마는 알아요. 네.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그래서 뭐 놀러 온 다른 친구들, 뭐 가족들은 몰라도 엄마는 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근데 AI가 그럼 그 많은 정보를 학습한다면 엄마처럼 할 수도 있겠죠.
1: 그렇겠죠. AI 질문이 또 꽤 오네요. 3779님께서는요. AI에게 존대해야 될까요? 막대하면 나중에 복수한다고 했어요.
0: 실제로 존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1: 네. 네. 존대하세요.
0: 다수예요.
1: 존대하세요.
0: 전 안 해요.
1: 저도요.
0: 네.
1: 왜 안 하세요?
0: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이제 저는 디펜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존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부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나중에 AI가 복수할까 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정말 막대한 에너지를 써요. 이거 관련해서 뭐 이 발전소 쪽도 그렇고 이 전력망 개통 쪽도 그렇고 모든 곳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1: 네.
0: 이런 것도 사실 기후위기랑도 관련이 돼 있고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적이 일단은 AI를 많이 써야 되는데 토큰을 줄여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하지만 필요한 키워드를 최대한 넣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해야 되는 내용에다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존대하는 거가 나중에 복수를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AI가 야, 너 왜 반말했어? 그러면 야, 너 생각해봐라. 이 기후위기 오면 너도 문제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토큰 아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너 이거 모르니? 정상 참작해야지.
1: 너한테도 이거는. 안 좋아.
0: 이거 어쩔 수 없어.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수, 디펜스 할 수 있으니까.
1: 근데 복수는 하긴 할 수 있을까요?
0: 아, 근데
1: 복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0: 그 정말 AI 초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1: 예.
0: 자아를 갖게 된다. 먼 미래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생각해보면 먼 미래면 그때쯤에 자라면 돼요. 지금은 기억을 못할 거야.
1: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계속 별로 사람들에게 좀 대우 뭐라 그래야 돼? 예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착하게 막 보기 시작하면 오, 쟤 변했어. 좋아졌네. 그쵸. 이렇게 좋은
0: 오히려,
1: 이미지가
0: 오히려 그래서
1: 되는 것처럼
0: 임박했을 때 초인공지능 등장에 임박했을 때쯤에 갑자기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초인공지능이면 정말 인류 전체 지능보다 더 뛰어난 지능.
1: 그렇죠.
0: 대인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현자면
1: 예.
0: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몇 년 전 1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뭐 태클 걸긴 좀 민망하죠, 자기도.
1: 그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0: 그래서 그쵸? 저는 이제 지금 또 디펜스 논리도 있고 나중에는 정중하게
1: 지금 예. 존댓말 쓰다가 나중에 반말 쓰면
0: 아, 그거는 정말 그거는 거의 그냥 아주 예시입니다, 예시.
1: 예.
0: 아주 본보기로 당하는 거야.
1: 알겠습니다. 5871님이요. 우리 몸은 몇 년마다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0: 아,
1: 그렇다면
0: 네.
1: 몇 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몸을 이루는 세포가 거의 다른 새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죠. 이거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서
1: 네.
0: 계속 갈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갈고 나면 사실은 그럼 나는 뭔가.
1: 그죠. 나중에 이제 엔진까지 네. 갈았어.
0: 그죠. 그리고 그 갈아낸 그 옛날 부품들을 모아서 또 배를 만들었어.
1: 네.
0: 그럼 이 배가 난가, 새 배가 난가. 나는 뭔가. 실제 테세우스의 배는 무엇이냐.
1: 그쵸.
0: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게 또 잘못 알려진 속설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뭐 어떤 뭐 7년 주기로 뭐 몇 달 주기로 뭐 계속 교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예. 잘못 왜곡된 게 우리 몸에 이제 한 30조개 세포 정도 있습니다.
1: 예.
0: 이 중에 하루에 무려 3,300억 개 세포가 네. 교체가 돼요.
1: 오,
0: 엄청나죠.
1: 1% 네. 정도 되네요.
0: 네, 3,300억 개 세포가 우와. 새로 만들어지고 예. 이제 폐기가 됩니다.
1: 네.
0: 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 보이는데
1: 네.
0: 무게로 따지면 80g. 네, 작죠.
1: 네. 네.
0: 그리고 뇌 신경 세포랑 눈의 수정체 세포 같이
1: 예.
0: 일생 동안 교체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1: 아, 뇌신경세포도 네. 일생 동안 교체되지 않아요?
0: 안 돼요.
1: 아.
0: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를 인지한다라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도 우리들이 여러 갈래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고.
0: 그렇죠.
1: 우리의 생각도 다 뇌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0: 감정도 여기 있고.

0: 있고 예. 기억도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 아, 그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0: 네.
1: 세, 평생 단위로 교체되지 않았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네. 그래서 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부분 교체되는 건 혈액, 그다음에 위장 세포, 피부 세포, 뭐 일부 폐 세포 이런 애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어쨌든 교체가 안 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민들은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1: 그러면은 네. 다른 전혀 다른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또 아이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팔에 문제가 생겼어.
1: 네.
0: 그럼 팔을 뭐 사이보그로 교체해요.
1: 예.
0: 그 사람은 여전히 납니다.
1: 그렇죠? 네.
0: 근데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1: 네.
0: 머리를 사이보그로 교체해요. 그럼 과연 나일까?
1: 네.
0: 이 부분은 세포가 교체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 그렇죠.
0: 굉장히 재밌는 고민거리죠.
1: 나의 지금 모든 생각을 다 메모리에 넣어놨다가
0: 네, 그렇죠.
1: 사이보그에 대해 그 생각들을 다시 딱 주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0: 그렇죠.
1: 그럼 그건 내 생각이냐?
0: 그렇죠.
1: 이런 네. 철학적인 생각들이
0: 컴퓨터로 봐도 되게 심플한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바꿔요. 뭐 키보드를 바꿔요. 마우스를 바꿔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바탕화면의 내용들은 내가 쓰던 방식이잖아요.
1: 그렇죠.
0: 혹은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뭐 램을 바꿔요. 뭐 CPU를 바꿔요.
1: 네.
0: 그래도 여전히 내가 쓰던 거잖아요. 여기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빼서 교체했다. 그 순간 우리는 되게 낯섭니다.
1: 그렇죠.
0: 아예 모든 게 똑같아도 하드디스크를 가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쓰던 컴퓨터가 아예 아니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그레이드라고 해도 어떤 부품은 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부품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아마도 기억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기억이 연속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에는 기억이라는 게 꼭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0: 맞아요. 네. 영화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몸이 바뀌었어요.
1: 네.
0: 그때 우리가 얘라는 걸 판단하는 걸 봤을 때 옛날 일을 물어봤을 때 얘가 갑자기 10년 전에 너 그때 우리밖에 모르는 비밀을 말하면은 너 맞구나. 근데 너 아니거든요, 사실. 막 몸이 바뀌었는데 뭘 나야.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억이잖아요.
1: 네. 나중에 우리 무엇이 진짜 난가를 한 시간 동안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0: 생각이 있죠.
1: 4441님이요. 로봇 수술이 발전해서 사람의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0: 사람의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니고 그냥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 예.
0: 하지만 감옥에 가죠.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생명에.
1: 네.
0: 그래서 이건 분리한 채로 살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요거는 쉽진 않죠.
1: 꼭 과학적인 네. 답에 이렇게 웃음 한 스푼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0: 지금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0: 저희도 분리가 되고요.
1: 그런데 네. 예, 감옥에 갑니다.
0: 네, 감옥에 갑니다.
1: 3288님이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자료에 있는 성향 분석이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궤도 씨의 논리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0: MBTI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1: 네. 네,
0: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번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1: 예.
0: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에서의 상대를 대할 때 친구들과 있을 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MBTI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MBTI가 계속 바뀐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매번 바뀌는데 왜 검사를 하는 겁니까?
1: 맞아. 나를 유형을 왜 분리를 합니까?
0: 아니 매번 바뀌면은 절대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검증하거나 검사해서 결과를 낼 필요가 없죠.
1: 예.
0: 예. 그럼 그때 바뀐다라는 건 실제로 완전히 가변적이라는 거고 가변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검사의 대상이 되긴 좀 어렵다. 실제로 MBTI에서 M하고 B가 그 모녀분들의 이름이에요. 두 모녀분이 이제 개발한 검사거든요.
1: 예.
0: 그래서 되게 재미로 개발하셨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지를 예측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MBTI가 나쁜 거냐? 나쁘다는
1: 네.
0: 말은 아니고
1: 네.
0: MBTI가 주는 또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외로운 세상에서 유형을 뭐 16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행복하게 아, 이 세상에는 어쨌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1: 아, 소속감.
0: 네. 이건 되게 의미가 있고. 근데 잘못된 사용법은 MBTI를 통해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야. 쟤는 T야. 이거 조롱이거든요, 사실.
1: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뭐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어떤 유형이라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쵸, 그쵸. 너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 네.
0: 그게 오히려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이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과학은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제한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MBTI 갖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김미영 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MBTI를 기후 같은 걸로 생각하면 어때요? 날씨는 매일 달라지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0: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MBTI는 네. 기후니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일종의 어떤 기후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게 지구 전체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네. 요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이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까? 요걸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TI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기후라고 보기보다 날씨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씨는 계속 바뀌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MBTI가 정말 기후라면 전반적인 어떤 경향성을 갖고 그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1: 네.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또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철학을 담은 그 이야기들로 풀어주시는 궤도님과 함께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저희가
0: 끝났습니까?
1: 마칠 시간입니다. 4833님이요. 궤도님은 매주 월요일 고정 게스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재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미리미리 연락드려서 또 모시겠습니다.
0: 늘 열심히. 여러분 제가 여기 오지 않더라도 늘 과학 대중화를 위해
1: 그럼요.
0: 어딘가에서 오늘도 사천에 가요. 어딘가에서 있습니다. 저는.
1: 네,
0: 또 굉장히 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 늘 감사합니다.
1: 과학 대중화 저희 이과학 저과학도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네. 언제든 오셔서 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유, 그럼요.
1: 예,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예,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춤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예, 이과학 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과학을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끝곡 소녀시대 오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11시 5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팀

0: MBC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제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두 번째 4대 개혁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천지 측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천지에서 과거에도 뭘 한다고 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부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정청래 전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저는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실행 여부, 1인 1표제 사수 여부 등이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8.17 전대는 간단하다며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두 번째로 1인 1표제 사수냐 파기냐, 세 번째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계승 관점에서 통합이냐 분열이냐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전당대회 핵심 의제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던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는 어제 충북 진천에서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했으며 앞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 10%를 초과 이익분배 재원으로 삼고 기본급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곧 미국을 찾을 예정인 이 회장과 최 회장, 이 의장은 모레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젠슨 황 CEO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처음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메모리와 GPU, 생성형 AI 서비스 등 분야별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이 마닐라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9월 정상회담 준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방미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67개 핵심 점포를 다시 운영합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긴급 운영자금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상품 대금, 연체된 임대료 등을 우선 지급하고 67개 핵심 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월 11일 7월 22일 2011년 7월 22일 죄송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와 우티위아 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극우 성향 테러범의 공격으로 모두 77명이 희생됐고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당시 총리였던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추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그리고 인간애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는 늘 도전받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선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대두됐습니다. 이따가 송호창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도 중부는 국지적 호우, 남부는 폭염입니다. 전형적인 여름 날씨, 첫 곡도 여름, 서머입니다. 한국의 대중음악계가 주목하는 젊은 뮤지션이죠. 백예린이 이끄는 그룹 볼런티어즈의 최근 곡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조강.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죠. 매일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 문자를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석희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또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 나중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제가 출연자와 인터뷰할 때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지구촌 사이드 A는 중국입니다. 요즘은 중동 해협이 불안해지면서 세계 에너지망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죠. 중동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초긴장 상태인데 이 혼란 속에서도 특히 중국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느긋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 인공지능이 크게 화제였는데 중국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 키미 K3를 새로 공개했죠.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를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그 한국은 뭐 중부지방은 폭우,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하이도 꽤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2: 네, 짧은 시간에 제가 있는 양푸에 집중적으로 쳐서 저는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외출을 해서 심각성을 몰랐는데 예. 집에 도착해서

0: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맨발로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1: 아, 예.
0: 그래서 자연인이신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골목골목이 물이 가득 차서 신발이 젖기 때문에 그다. 아, 그 정도로 예. 심각했다.
1: 예, 예. 그 심각한 건 지금 연결 상태도 약간 심각해지려고 해서 저희가 좀
0: 아, 그렇습니까?
1: 아, 지금 다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
0: 아, 제가 좀 마이크 가까이 되겠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쪽에 바벨 만데브 해협까지 아무튼 봉쇄 우려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중국은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0: 뭐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가장 잘 대비한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예. 세 가지 카드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제 유가가 낮을 때 꾸준히 비축해둔 전략 비축유입니다.
1: 예.
0: 둘째는 이제 중국이 꾸준히 추진해온 이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주비가 크게 석유 소비가 크게 줄었고
1: 예.
0: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도 꾸준히 개발을 해와서
1: 예.
0: 말하자면 이 석유가 또 버틸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온 겁니다.
1: 아, 예, 예. 저 김미래 박사님.
0: 예, 세 번째 카드가 예.
1: 예.
0: 네네.
1: 그 이 상태가 약간 좀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전화를 지금 드리고 네네. 있으니까 전화를 좀 받아주시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지금 중국이 그래도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에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화 받으셨습니까?
2: 네, 괜찮나요, 소리가?
1: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2: 네, 세 번째 카드가 이제 위험 분산 전략인데요.
1: 예.
2: 이제 이른바 계란은 한 바구니에만 놓지 않는다는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이런 중국 속담처럼
1: 예.
2: 이 중국은 같은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으려는 위험 분산의 의식이 발달했습니다.
1: 아, 예,
2: 2023년에 이미 홍해 위기를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상 봉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1: 예.
2: 다양한 대체 노선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아.
2: 예를 들면 뭐 중앙아시아 에너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북극 항로라든지 중유럽 화물열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처 노선을 준비를 해서 위기에도 끊기지 않는 여러 개의 길을 확보한 그 결과가 위기에 대처하는 저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아,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점은 참
2: 네네.
1: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중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미국과 휴전하는 한 달 동안 이란이
2: 네네.
1: 원유를 9조 원 가까이 그 중국에 수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2: 네네,
1: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2: 네, 이제 이란으로서는 막혀있던 원유를 최대한 빨리 팔아서 외화를 확보를 해야 되고
1: 예.
2: 중국은 또 제재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싸게 확보할 수도 좋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예.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뭐 약간 좀 중립적인 어찌 보면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맞죠?
2: 네,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 주권 존중이나 대화, 군사 개입 반대를 주장해왔는데
1: 예.
2: 이번 전쟁에서도 아이고 애들 이러시나 말로 하셔야지 같은 이런 점잖은 태도를
1: 아.
2: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2: 네,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중국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부각시킨 효과도 얻었고
1: 예.
2: 실제로 트럼프도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도 뭐 중국의 중재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건 뭐 어찌 보면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그 행동이 자유롭다는 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번 주에 이 전쟁보다는 AI가 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네네. 키미 K3라는 AI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그 미국산 AI 모델에 비해서 가격은 싼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구에 그 딥시크 쇼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2: 네네.
1: 그런 수준의 파장을 가지고 올까요?
2: 글쎄 제가 보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지만 딥시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충격에는 못 미친다고 보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왜 사람들이 역사에서 늘 최초를 기억하겠습니까? 최초의 임팩트가 큰데 중국 국내의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 예.
2: 이 딥시크

0: 최근에는 이미 중국에서 청소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사용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다양한 연령대가 특히 중장년층이 아이고 요즘은 키미가 대세라며 뭐 한번 갈아타볼까 그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습니까?
0: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또
1: 예.
0: 무엇보다 무료라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 측면에서 이 키미가 딥시크에 비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케이스리가 가는 의미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 산업의 저변이 약하면 일지 독수 꼭한 곳만 빠가는
1: 아, 예.
0: 옆 하나에만 의존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일회성 성공 아니냐 대륙의 실수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1: 예.
0: 이 K3가 등장함으로써 중국이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저변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중간에 약간 좀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요약하자면 케이스는 딥시크만큼의 어떤 기술적 그 커다란 혁신 이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반향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세계 인공지능대회가 상하이에서 열렸다고 해서 지금 계신 곳이 상하이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0: 네,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1: 예.
0: 하나는 이제 실제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였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소울 에이전트라는 서비스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AI 비서가 저 대신에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중국은 회의가 정말 많은 나라거든요.
1: 예.
0: 그래서 모두 참석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가 저 대신에 실시간으로 회의를 듣고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비서처럼 브리핑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1: 예.
0: 이런 중국의 실제 업무 환경을 정확히 겨냥한 A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1: 예.
0: 두 번째는 많은 관람객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인데요.
1: 아, 예.
0: 이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직접 AI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동하고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1: 예.
0: 이런 모습에서 중국의 어떤 거국체제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0: 거국체제라는 거는 국가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I를 국가 전략으로 키우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정책으로 신호를 보내면 온 사회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정부, 일반 가정까지 그 신호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1: 예.
0: 그래서 AI가 이미 중국의 국가 전략이 됐고 이 사회적 관심이 교육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잘 느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냥 농담으로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그 공산당은 회의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0: 네,
1: 중국은 회의를 많이
0: 맞습니다.
1: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AI가
0: 네.
1: 대신 참석하다니 그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이 행사에서 시진핑이 연설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0: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AI 발전은 한 나라의 독주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만드는 교향곡이어야 한다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1: 예.
0: 이거는 사실 누가 들어도 최근에 미국이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메시지를 냄으로써 미국과는 다른 접근법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우리 중국은 이 AI를 패권 경쟁의 도구나 뭐 기술 블록화의 도구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1: 예.
0: 뜻을 밝혔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AI를 글로벌 거버넌스와 대외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건데요.
1: 예.
0: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29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1: 예.
0: 또 앞으로 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I 협력 섹터 확대할 거고 5년 동안 이제 AI 연수 기회를 5천 건 이상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결국 이 AI도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저희가 예전에 다뤘었던
1: 예.
0: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뒷받침하는 그런 새로운 외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1767 문자 쓰신 분께서 공대, 공학도에 큰 구축을 쌓아가는 중국의 대학 교육도 큰 관심거리라고 의견을 주셨군요.
0: 네네.
1: 같이 공감하면서 여기서 좀 맞춰야 될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지금 그 아무튼 새로운 AI 모델을 또 금방 내놓는데 그게 또 굉장히 혁신적인 걸 내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0: 네네.
1: 그 김미래 박사님 연결하면

0: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Walk My Walk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Breaking Rust의 곡입니다. AI 주제의 노래가 아니라 아예 AI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2025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AI라는 걸 알면서도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AI로 만든 음악이 예를 들면 불쾌한 골짜기라든가 굳이 외면하는 대상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곡의 특징은 컨트리와 블루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Breaking Rust의 Walk My Walk 듣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없어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예,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 뉴스를 듣겠습니다.
3: 7월 22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첫 공습 이후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55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을 재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동맹국의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환율이 며칠 사이 1,470원에서 1,48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6월에 1,550원까지 올랐던 걸 생각해보면 70원에서 80원이나 내렸는데요.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통해 미국에서 조달한 달러 약 39조 2,200억 원어치를 원화로 환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SK하이닉스는 원화로 바꾼 39조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한 때 자금을 꺼냈을 수 있는 MMF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주식 3,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사실 오늘만 보면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반등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코스피도 빨간불이 켜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정점 우려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ETF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가 SNS에 지금이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 투자를 멈추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원주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한다는 건데요. 시장에 이 상품들을 제일 먼저 출시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 더 소개해볼까요? 영화 빅쇼트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실존 인물 마이클 버리.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힌 헤지펀드 투자자입니다. 그럼 마이클 버리가 7월 초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에 대해 뭐라고 했냐? 끝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케이스리 전해드렸는데요. 창업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92년생 35살의 양쯔린입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태어나 칭화대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 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일했고요. 애플이 베이징 사무실 근무까지 제안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2023년 고국에 돌아와 문샷을 창업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양쯔린이 락 마니아라고 합니다. 문샷 이름도 핑크 플로이드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의 그 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4: 与世界接轨
5: Conectarse con el mundo
6: 世界とつながる
7: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8: Connect with the world
3: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2: 예, 국제뉴스의 이면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옮겨가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트럼프의 행보 어제 지구촌 사이드 A 시간에도 잠깐 지켜봤는데 근데 트럼프의 주장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불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상식으론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트럼프가 원래 이제 합의된 룰을 깨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냥 웃어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반갑습니다.
2: 예, 예. 예. 저희가 어제 다뤘던 트럼프의 부정선거로는 오늘은 좀 그 다른 각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아주 중간선거를 부정하는 것. 송호창 변호사께서는 트럼프의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일단 부정선거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실선거 관리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6: 일단 이게 우리말에 이제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라는 예. 말이 딱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
2: 정확한
6: 같은데요.
2: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6: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뭐 완벽할 수가 없고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2: 예.
6: 그 빈대를 찾아내서 잡는 게 아니라 빈대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불태워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예, 예. 제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양 극단의 이제 주장들이 생기는 것이 그게 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빈대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주인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2: 예.
6: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2: 그건
6: 문제가
2: 뭐 문제죠.
6: 거고요.
2: 예, 예.
6: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뭐 임차인이라든지 거기서 사는 사람이 도저히 이 빈대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달라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인 거죠.
2: 예예. 예.
6: 근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바로 그 후자의 주장을 하는 거라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6: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 예.
6: 이게 사실은 이것이 뭐 우리 뭐 다른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2: 예.
6: 지난 정부 때 이제 법전 출신 대통령이 상상도 못했던 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서 그 전에 계엄령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2: 예.
6: 그런 경험이 저희가 있는 것처럼
2: 예.
6: 지금 저희가 워싱턴 팀이 계속 워싱턴의 정치 동향을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워싱턴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확인이
2: 지금
6: 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 나중에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혹시 이제 그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나오면서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쪽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미국 내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6: 네, 그런 예. 지금 이제 미국의 헌법학자들이나 민주주의 연구자들이 계속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2: 예.
6: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조치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행정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2: 예.
6: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징후라고 봐야 되는
6: 그렇죠.
2: 것들.
6: 예, 징후들이죠.
2: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6: 일단은 그 미국은 이제 연방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개 주가 하나의 별도의 독립국가처럼
2: 예.
6: 지금 이제 체제가 운영돼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알래스카 같은 주하고 텍사스나 네바다 같은 사막 지역에 있는 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2: 예.
6: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전부 다 다르게 이제 하고 있는
2: 주법도 다르고
6: 그래서 선거를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관리하는 거, 유권자 등록하는 거, 개표하는 것까지 모든 관리는 주정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
2: 예,
6: 것이
2: 예.
6: 미국 헌법이 이제 규정한 체제입니다.
2: 예.
6: 그리고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투표 선거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2: 예예.
6: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지난 1기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주 정부의 선거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고 그래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2: 예.
6: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자신이 바이든보다 많은 득표를 했지만 부실 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한 주장을 하는
2: 예.
6: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번 올해 3월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날 행정명령으로 주정부의 권한인 것을 지금 연방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그 권한을 가져가겠다.
6: 그래서 그 3월 31일 행정명령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아이스가
2: 예.
6: 소속돼 있는 국토안보부. 거기 국토안보부에게 모든 그 행정 연방정부에게 시민권

0: 후원자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새롭게 지시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 우편부, 우리 지금 우체국이죠. 우편부는 주정부에 등록된 명부에만 투표용지를 우편 배달할 수 있도록
1: 예.
0: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는

0: 100번 양보해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정선거론을 일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건
1: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0: 예.
1: 그럼 주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라고
0: 예.
1: 하는 메시지인데,
0: 근데 그게 궁금한 것은 아까 헌법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헌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1: 그렇게
0: 헌법에
1: 개입하는 거죠.
0: 저촉된다라든가. 예.
1: 그게 이제 헌법에 바로 저촉이 된다는 것이 미국
0: 아.
1: 헌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헌법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게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이라는 연방 체제의
0: 예.
1: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 연방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건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0: 예.
1: 거다라고 한 주장이죠.
0: 근데 그러면 이렇게 헌법까지 흔들면서 트럼프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1: 아무래도 이번,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대 중간선거에서
0: 예.
1: 여당이 승리를 한 경우는 미국 역사상 3차례밖에
0: 이거
1: 없습니다.
0: 뭐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1: 예,
0: 있으니까.
1: 뭐
0: 예.
1: 그게 이제 9.11 테러 같은 사건이라든지 대공황이 있었던 그런 경우 이외엔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뭐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0: 예.
1: 상태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거의 특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대체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게 되면 곧바로 제일 큰 권한이 탄핵 발의권이 하원에
0: 아,
1: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권력 행사, 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이제 미칠 수가
0: 예.
1: 있는 거죠.
0: 뭐 대외정책이나 대내정책이나 상당히 뭐랄까 그 담장이 생기게 될 텐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정작 걱정하는 것 하는 것은 탄핵일 수도 있다. 근데 탄핵 요건을 따지다 보면 뭐또좀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1: 일단은 하원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0: 예.
1: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까지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건
0: 예.
1: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탄핵이 통과된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그 절차를 통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거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전횡을
0: 많이 있겠죠.
1: 해왔던
0: 예.
1: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정부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대외적인 정책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0: 예.
1: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해석일 것
0: 뭐
1: 같습니다.
0: 실질적으로 집권 후반부가 완전히 그 레임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크겠죠. 중간
1: 그렇죠.
0: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온 사실은 온 세상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트럼프가 아예 그 선거 관련한 조직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서요?
1: 지금 뭐 2주 전인가요? 7월 9일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선거는 전부 다 주정부가 실제로 관리를 하는데,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연방 그 선거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이제 민주당 추천으로 두 명의 위원이 있고 공화당 추천에 두 명, 그래서 네 명의 위원이 있는데,
0: 예.
1: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위원 두 사람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0: 예.
1: 그리고 공화당 위원까지도 자진 사퇴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기능이 정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투표를 하게 되면 전자투표를 하거나 투표 기기를 검증하는
0: 아, 예.
1: 그런 기능을 이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0: 예.
1: 그다음에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0: 예.
1: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주정부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기구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0: 예.
1: 더 부실 선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0: 아,
1: 연방정부가
0: 결과적으로는
1: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0: 예.
1: 형태를 더 만들고 있다는 거죠.
0: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예 지금 미국 백악관에 직원으로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1: 직원.
0: 그냥 바깥에서 주장하는 것과 백악관이라는 조직 안에서 이게 공적 업무와 연계돼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1: 그렇죠. 직원 정도가 아니라 커트 월슨이라는 오랫동안 이제 선거 부정

0: 논 음모론을 주장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런 그 스탑 더 스틸 뭐 우편 투표 자체는 불법이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주도해 왔던 커트 올슨이라는 변호사를 백악관 내에 선거 보안 및 무결점 국장이라는 자리를 신설해서 그 사람을 앉힙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 자리는 그 모든 미국의 정보기관 CIA를 포함한 모든 정보기관의 국가 기밀 정보를 다 보고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백악관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1: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여태까지 그 트럼프 주장은 많이 나오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 이거 그게 부정선거의 어떤 정확한 근거는 아니야라는 반론도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하고
0: 네.
1: 또 상대편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는
0: 네.
1: 트럼프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의 근거들 가운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이 있느냐?
0: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 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조치 때문에 선거가
1: 예.
0: 왜곡됐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 한 건도 없습니까?
0: 그리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1기 때부터
1: 예.
0: 뭐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1: 예.
0: 뭐 중국이 개입해서 조작했다든지 어떤 뭐 부정 그 투표소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든지 한
1: 예.
0: 것에 그런 증거는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올해 아까 얘기했던 그 커트 올슨 국장이 실제로 이런 부정 투표 선거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올해 1월 초에
1: 예.
0: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제 조지아의 그 풀턴 카운티에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700박스의 투표 용지를 이제 수거해 왔는데
1: 예.
0: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선거가 조작됐다든지 그런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로 나와
1: 예.
0: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한 가지라도 나와야 이게 그 예의가 되는
0: 예,
1: 건데.
0: 예,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1: 예, 그 선거인 명부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0: 예, 예.
1: 예, 예.
0: 그 뉴저지 작년 11월에 이제 뉴욕의 맘다니 시장하고 같이 주지사로 당선된 뉴욕의 그 미키 셰릴 주지사가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1: 예.
0: 자신들이 2024년 선거 당시에 그 투표 결과를 조사한 결과. 비시민권자 6천여 명 정도의 정도가 유권자로 등록된
1: 예.
0: 것을 발견을 했고 그 중에서 400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1: 예.
0: 그런데 이거는 이 투표 기기의 외주 업체가 만들어진
1: 예.
0: 투표 기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누군가가 뭐 의도적으로 개입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 예.
0: 그다음에 400명의 투표가 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뭐 그 당파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선거 결과와는 상관이 없고
1: 알겠습니다.
0: 부정론과는 상관이 없다고 어제 밝힌
1: 예.
0: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유튜브로 한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계엄령 같은 것이 선포되면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 가 없다고 하던데 우리는 해제했었습니까?
0: 예, 지금 뭐 지난 사실은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하기 바로 직전에
1: 예.
0: 미국의 무역 적자 대규모 무역 적자 상태가 국가 비상 사태다라고 해서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하고
1: 예.
0: 이 관세 조치를 취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엄령하고는 조금 다른
1: 예,
0: 조치인
1: 예.
0: 거죠.
1: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데 하여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그럼 없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 4월달에
1: 예,
0: 세계적으로
1: 예.
0: 그 선포를 하고 난 뒤에
1: 예.
0: 미국 의회 하원에서 비상사태 철회 결의안을 지금 이제 의회가
1: 예, 예.
0: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부결이
1: 예.
0: 됐죠.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번 잘 배우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송호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날 힙합 아티스트인 맥클모어가 웬즈데이 모닝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에 선거하고 노래는 민주주의, 다양성, 또 미래 예,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배어있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네, 유튜브로 유은지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원래 짬을 내서 책을 읽는데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손석희의 12시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방부터 지금까지 책이냐 손석희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책을 읽으면서 들으시는 건 안 될까요?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박채훈님, 라디오를 챙겨 듣는 건 10년 전에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국제시사를 다뤄주는 방송이 흔하지 않은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자 5425 쓰시는 분께서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고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더웠다가 갑자기 앞도 안 보이게 비가 세차게 내렸다가 지금은 또 매미가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12시 라디오 들으면서 영업 준비 달려봅니다 하셨는데 오후에 영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에는 소설가 천명관 작가가 나오십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

0: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두 차례 미루면서 오늘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뉴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친명의 난동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유 작가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나와 유시민 작가의 진단과 처방이 약간 편향됐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경향이 있다며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표현이 너무 거칠다라며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의가 100%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 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쓴 증거가 발견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하지만 지식재산권 도용은 그렇지 않다며 기술 도용이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모델들이 미국 AI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억 번의 호출을 보냈다며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11,000달러를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쿠팡산의 정치자금위원회의 후원 내역을 보면 쿠팡은 마크 워너 상원 의원 등 5명의 상하원 의원에게 11,000달러, 우리 돈 1,7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쿠팡의 후원이 쿠팡 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 등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 중심이었던 반면 이번에 쿠팡 측 후원을 받은 5명은 모두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워너 상원의원은 정보위원회, 또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무역소위 소속으로 쿠팡이 한미 현안에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에게 후원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표어로 하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방주도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김정수 씨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방송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 들으시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책 읽으면서 듣는다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책이 한 권 더 오늘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3부 질문들 오늘 소설가 천명관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9: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네, 10년. 10년은 무척 긴 시간이죠.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에 오로지 작품 하나를 다듬어 온 작가가 있습니다. 질문들, 오늘 손님은 새 장편 소설 아코디언으로 돌아온 천명관 작가입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4: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올려주시면 제가 받아서 대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잘 알려진 작가시기 때문에 이력을 소개하는 게 좀 사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죠. 2003년에 문학동네 신인상의 소설 프랭크와 나아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바로 다음 해인 2004년에 장편소설 고래가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고래 작가를 오늘 또 모시다니요. 또 다른 장편으로는 고령화 가족, 역시 잘 알려진 작품이죠. 그리고 나의 삼촌 브루슬리,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가 있고요. 소설집 유쾌한 하녀 마리사와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죠. 2023년에 그 고래가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더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5: 네, 충분합니다.
14: 예, 예. 제가 그 장항준 감독이 지난 주가 나오셨을 때,
15: 네,
14: 예, 신간 아코디언을 대신 전하고 갔습니다.
15: 네,
14: 자기 사인을 해주면서.
15: 뭐라고 사인을 했던 거예요?
14: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15: 예. 네.

0: 근데 그 책의 추천사가 장 감독이 썼는데
1: 네.
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면 엄청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압도적인 걸작을 만나면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배하게 된다. 아코디오는 단연 후자다. 이런 추천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추천사는.
1: 뭐
0: 좀 민망하신가요?
1: 장항준 감독이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뭐 좀 그 의리상 예. 네, 좀 과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0: 아 뒤에다 방점을 찍으셨군요. 네. 저는 앞에다 방점을 찍었는데.
1: 네.
0: 예. 뭐 올해 2년이 오래되셨죠 장 감독하고는.
1: 예, 그렇습니다. 뭐 알고 지낸 지가 충무로 초창기에 저희가 예. 젊었을 때 한 30년 예, 정도부터 잘 알고 지내고
0: 예, 예. 또 시나리오 작가라는 점도 공통점이었으니까.
1: 네, 네. 그때 같은 영화사에서 둘 다 시나리오 작가로 예. 시작할 때 알게 됐죠.
0: 예. 네. 아무튼 여기서 뭐 장 감독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 네.
0: 2010년에 하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차기작의 초고 작업도 시작했다. 고래처럼 광대하지만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코디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제가 처음에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6년?
1: 예, 그 당시에 구상을 한 거는 그 정도 되고
0: 예.
1: 한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년 뒤쯤에 그 창비 블록의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0: 예, 예.
1: 거의 1년 가깝게 연재를 예. 해서
0: 물론 이번 책도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왔고요.
1: 네, 네. 그렇죠. 예. 연재를 하다가 제가 어떤 사정으로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단을 하고
0: 예.
1: 그리고 이제 방치를 해 놨다가
0: 예.
1: 다시 뭐 10수년 만에 완성하게 됐죠.
0: 아,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었던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우선 궁금해 하실 청취자와 독자분들을 위해서 대략 어떤 얘기를 담으셨습니까?
1: 이거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0: 예.
1: 거리에 내몰린 전쟁 고아들의 얘기거든요.
0: 예.
1: 그들이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0: 예.
1: 그런 좀 가슴 아픈 얘기죠.
0: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앵벌이들을 이제 그림자 인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네.
0: 도시의 그림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라면
1: 그 당시에는 그 제가 그 한국 전쟁을 좀 그려보고 싶은 나름 뭐 야망이라면 야망이 예, 있었거든요. 예. 작가로서.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0: 예.
1: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지워진 또는 기록되지 못한 그런 그림자 같은 사람들
0: 예.
1: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전쟁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는데
0: 예.
1: 특히나 그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는 더 가장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더 밑바닥이고
0: 예, 예.
1: 그 누구보다 혹독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꼭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0: 대개 이제 작가분들이 소설 쓸 때는 특히 이제 그 역사를 다룬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소설이라든가
1: 네.
0: 다 취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1: 네.
0: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1: 네,
0: 돼요.
1: 네.
0: 그 전쟁 고아들의 삶에 대해서 따로 지금은 요즘 뭐 취재할 만한 대상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1: 뭐 물론 저도 뭐 열심히 취재를 하고요. 그
0: 예,
1: 당시에
0: 예.
1: 사회상이나 또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를 쓰면서 그 사진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 사진 속에 나타난 풍경들,
0: 예.
1: 그 당시에 거리의 모습들이나 사람들의 표정, 옷차림,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작가들은 또 뭐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상력을
0: 예, 예.
1: 많이 발휘하고요.
0: 예.
1: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그려나갔죠.
0: 예.
1: 네.
0: 사실 뭐 거기에 상상력을 빼버린다면 그냥 다큐멘터리일 뿐이지 소설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1: 네,
0: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근데 보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더군요. 책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모포의 눈물, 슈샨보이. 네.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테네시 왈츠, 베사메 무초.
1: 네. 네.
0: 당대의 유행가들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노래들에 바치는 헌사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뭐 물론 제목도 아코디언.

0: 아닙니다만은 아코디언에서 음악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1: 당시의 음악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 그리고 상처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꿈과 희망, 그다음에 여기 뭐 슈샤인보이라는 노래도 나오지만 또 어떤 익살스러운 어떤 또 풍경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코디언으로 거리에서 연주하는 앵벌이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노래들이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공기처럼 그 민중의 애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그 노래들이 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50, 60년대 대중음악에서 아코디언을 빼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1: 그렇죠.
0: 하게 되고, 특히 그 당시에 들어왔던 뭐 재즈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코디언을 접목시키는 음악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소재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그천 작가님께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가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좀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예.
0: 그러면 작가가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면을 작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1: 동인은 여가수가 영어로 부르는 노래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물흐르듯 매끄러운 곡조와 풍성하고 진한 음색에 넋을 잃고 노래에 빠져들었다. 관중들도 모두 숨죽인 채 무대를 지켜보았다. 꿈결처럼 아련하게 멜로디가 흘러가는 동안 흥분한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노래는 너무 부드럽고 달콤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동희의 눈에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지 노래가 슬퍼서가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였다. 그리고 그것이 곧 깨어날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공연이 끝나면 모든 걸 뒤로 한채 자신은 다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 해방촌으로 돌아가야 했다. 눈부신 여가수의 노래도 화려한 밴드의 연주도 모두 사라지고 춥고 어두운 앵벌이의 움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동인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눈물 너머로 보이는 무대 위의 풍경이 점점 더 부옇게 흐려졌다.
0: 테네시 월스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이 장면을 꼭 집어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을까요?
1: 이 장면은 동희가 이제 앵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그 행방촌 밑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에 들어가서 그 클럽 안에서 그 여가수의 공연을 보는 장면이거든요. 거기는 매우 화려하고 또 정말 그 당시 전혀 그 앵벌이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그 대비되는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한 장면이고 그리고 그가 후에 그 아코디언 연주자를 꿈꾸게 된또 계기가 된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이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0: 아코디언이 주인공인 동희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 소설 내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이 장면들이 연관된 장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소설이 완성되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이제 방치해뒀다 말씀하셨는데 방치하고 뭘 하셨습니까?
1: 예, 다시 뭐 영화판으로 돌아가서 뭐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영화를 한편 찍었죠.
0: 어떤 영화였습니까?
1: 그게 뜨거운 피라는 영화인데,
0: 본인이 연출하셨죠?
1: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죠.
0: 첫 연출작입니까?
1: 데뷔작입니다.
0: 그 영화의 유혹을 끝내 이 떨쳐버리지 못하시고
1: 그렇다고 할수 있죠.
0: 소설을 접어버리고

0: 가져서 했는데
1: 네.
0: 이게 죄송하지만 그 흥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뭐 그다지 뭐 좋은 결과를 예. 내지는 못했고요.
0: 그때가 네. 혹시 저 코로나 때 아니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제가 영화를 개봉하려고 막 하던 시기에 저희가 이제 봄에 3월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0: 예.
1: 그게 1월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개봉을 못하고
0: 창고 속에 있었군요.
1: 네. 그 사이에 뭐 이제 계속 편집을 하고 만지긴 했지만
0: 예, 예.
1: 그래서 어렵게 또 개봉을 하긴 했지만
0: 예.
1: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0: 너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1: 네. 예. 그때 좌석도 뭐 나란히 못 앉게 한 자리씩 뛰어 앉기라든가
0: 예, 예.
1: 뭐 그런 제약도 있고 이미 그때는 뭐 극장을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0: 예, 예.
1: 뭐 그런 사정도 있고 뭐 그랬었죠.
0: 예. 네. 근데 글쎄요. 그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1: 네.
0: 워낙 그 천 작가님 이력이 그러시기 때문에
1: 네.
0: 과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화를 한번 연출하고 나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 나쁜 놈이다.
1: 네.
0: 지금 혹시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쁜 놈이십니까? 아니십니까?
1: 예, 그 당시 기분은 그리고 소설가로도 이렇게 한번 살고
0: 예.
1: 또 그리고 사실은 충무로에 영화 감독을 꿈꾸고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0: 예, 예.
1: 근데 한 편이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매우 적고.
0: 그럼요. 예.
1: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1: 더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0: 예.
1: 뭐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또
0: 그 요즘 그 친구분이신 그 장 감독을 보면
1: 네.
0: 나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하진 않으셨나요?
1: 아니 그런 생각은 이제는 없습니다.
0: 예.
1: 지금은 없고 그냥 뭐 저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0: 예.
1: 독자들 위해서 글 쓰고 뭐 그것도 저는 매우 여전히 좋은 일이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네. 최종 목표는 작가가 아닌 감독이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소설 접고 완전히 또 그 영화판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주변에서 했을 텐데
1: 네.
0: 다시 또 소설로 돌아와서
1: 네.
0: 아코디언이라는 또 좋은 작품을 내셨기 때문에 반가워서 드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시 영화 얘기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죠?
1: 네. 네.
0: 뜨거운 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라도 네, 좀 알고 싶어서.
1: 이건 90년대 이제 부산의 영도를 배경으로 한
0: 아, 예.
1: 그 누아르 영화였죠.
0: 예. 그 제목도 뜨거운 피군요.
1: 네. 그래서 예. 그쪽에 이제 어떤 조직들 간의 싸움과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변화.
0: 예.
1: 그리고 그런 그 90년대적인 상황을 좀 담아보고
0: 예,
1: 싶었고요.
0: 예.
1: 여전히 이제 누아르적인 특성인 이제 뭐 그야말로 조폭들이 등장하고요.
0: 예, 예.
1: 그런 영화입니다.
0: 예. 그 김갑수 씨도 출연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김갑수 선배님 등장하셨죠. 예. 예.
0: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간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1: 그래도 저는 운 좋게 개봉을 했지만
0: 그러게요.
1: 그 당시에 개봉을 못하고 사라진 영화가 제가 알기로 한 100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게 많은가요?
1: 네.
0: 예. 저 소설 때문에 작가분을 모셔놓고 영화 얘기만 계속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천명관 작가의 또 다른 장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령화 가족에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무로의 낭인으로 10여 년을 떠도는 동안 비로소 나는 내가 실패한 것이 단지 흥행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 대한 독백인가요?
1: 뭐 저뿐만이 아니라
0: 예.
1: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너무 많죠.
0: 예. 예.
1: 충무로로에서 영화를 못 만들고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0: 예.
1: 계속 낭인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 시절이었고요.
0: 예, 예.
1: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꼭 저 자신의 독백이기도 하고
0: 예.
1: 네, 그 거기서 그렇게 떠도는 영화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소설로 돌아와서 아코디언을 쓰게 된 특별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아 이번에
0: 예.
1: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저는

0: 솔직히 제가 그
1: 예.
0: 당시에 제가 50대까지는 영화를 하고 제가 소설을 그만두고 다시 영화를 하기로 했을 때
1: 예.
0: 그리고 제가 60대가 되면 그때는 다시 소설을 쓰겠다라는
1: 예.
0: 계획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영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1: 예.
0: 지금 뭐 충무로 시장이 너무 안 좋기도
1: 그렇긴
0: 하고
1: 하죠. 예.
0: 뭐 그런저런 이유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소설을 좀꼭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1: 예.
0: 있었고요. 저도 한때 이 소설에 많은 열정을 좀 쏟아부었고
1: 예.
0: 근데 소설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묻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1: 예.
0: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빚진 거를 갚는
1: 예.
0: 마음으로 또
1: 어찌
0: 그렇게
1: 보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완성하고 싶어서 늘 추구하고 결국은 또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천 작가님 보면서 하게 되네요. 근데 2023년에 그 장편 고래 전에 쓰셨던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재미있는 해프닝이었다. 해프닝,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0: 뭐 상을 받았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제 인생의 사건이었겠죠.
1: 예, 물론 그렇죠.
0: 그렇지만 이제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는 없지만
1: 예.
0: 뭔가 벌어진 일이고 저는 좀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1: 예.
0: 그거는 제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1: 물론. 예.
0: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재미난 일도 있었다. 뭐 영국 가서 제가 그 시상식에도 참가를 했고
1: 예.
0: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 해도 제 인생에서 매우 재밌는 경험이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1: 예. 짐짓 이렇게 그 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내일은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미뤄 두셨던 건가 걸까요?
0: 제가 시상식 가기 전부터 말하자면 정황상
1: 예.
0: 제가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1: 무슨 정황이 있었습니까?
0: 우선은 뭐 한국 작가가 그로부터 몇년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1: 예.
0: 한강 씨가.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빨리 또줄 리는 없다.
1: 현실적으로.
0: 현실적인 이유였고요.
1: 아니, 그럼 노벨 문학상도 당분간은 안 나오겠네요. 예, 아무튼, 예.
0: 그런 것도 있었고
1: 예.
0: 그 수상한 불가리아 작가가 불가리아선 최초로 받았고요.
1: 네.
0: 그 당시에도 그 작가가 받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1: 아, 예.
0: 근데 시상식 끝나고 그 작가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1: 예.
0: 제가 받을 거라는 소문을
1: 아,
0: 들었다.
1: 서로. 예.
0: 그런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1: 예. 지금 그 이제 마치라는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명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어이, 저한테 돌아왔군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천명관 작가께서 노래를 하나 남겨두고 가시라고 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길래 내일로 미뤄드리고

0: 대신 청취자분께서 추천하신 곡을 골랐는데 정말 좋은 곡을 주셨습니다. 랜디 뉴먼의 I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올것 같아라는 제목이죠. 어제 그 청취자 김재익님께서 장문의 글과 함께 올리신 곡입니다. 랜디 뉴먼, 영화 음악도 물론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이 스토리 중에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곡이 뭐 제일 유명하긴 하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맷 데이먼과 스칼렛 요한슨이 나온 영화 우린 동물원을 샀다 해서 동물원이 재개장을 하기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 흘렀던 곡이라고 하는군요. 비도 오는데 잠시 좀 한숨 돌리자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고 너무 많이만 안 온다면 이 노래가 무척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김재익님께서 아마 안 들려주시겠지만 하고 올리셨던데 아니 왜 이렇게 속단을 하십니까? 들려드립니다. I think it's gonna rain today. 랜디 뉴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1974년의 라이브 버전입니다.
1: Thank you very much. Well,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enjoy this, but I didn't mind doing this much at all. It was all right. I do one, but like to say hello to my brother at the hospital where he's stamping out disease. And thank you all for coming, Elton. I'm a great admirer of your work.

0: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를 만드는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건 쪽은 위고비 쪽인데요. 이미 고용량 위고비가 나왔는데도 마운자로 측이 저용량 위고비와 고용량 마운자로를 비교하며 마운자로가 더 나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마운자로가 후발주자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세계 의약품 판매 1위 마운자로였습니다. 소송을 왜 걸었는지 납득이 좀 가시죠.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가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합니다. 9월 시행 예정인데요. 전 세계로 따지면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영국도 뭐가 있지 않았나 싶죠. 영국은 16살 미만 청소년 야간 SNS 금지만 해당합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이고요. 헨리 여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비자 없이 혹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도착 비자만 있으면 입국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나 되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헨리 여권지수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88개국의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위는 싱가포르고요. 미국은 10위입니다. 미국은 중국 갈 때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 도시의 시장이 출산휴가를 간다. 여성이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교토부 야와타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어제 4개월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에선 지난달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며 찬반이 갈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남성 중심 정치 문화가 강해서일까요? 여성 자치단체장도 4%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당연한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뉴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뭐 찬반 갈릴 게 따로 있지 출산 휴가 간다는데 왜 반대랍니까?
0: 그러게요. 예. 저도 감정이입을 조금 했습니다.
1: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왜 댓글창 얘기를 안 합니까?
0: 아, 안 그래도 오늘 좀 댓글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유튜브로 램프 포그님이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고 미하엘 코라스를 구매하러 서점에 가는데 아코디언도 같이 구매하기로 했다.
1: 아, 예, 예.
0: 좋은 음악뿐만 아니라 도서도 알려주셔서 고맙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문자로도 6277님이 손석희 DJ 덕분에 책과 작가님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면서 예. 덕분에 12시가 풍요로워진다고 건강하시라고 예.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1: 제 덕분은 아닌 것 같고 제작진이 잘 준비해줘서 저도 제작진과 작가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예.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손석희 12시가 고전 열풍을 이끌었다면
1: 왜 웃으십니까?
0: 아, 맞습니다. 열풍이죠. 네, 예. 맞습니다.
1: 거짓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군요. 네.
0: 제가 너무 정직한가 봐요. 네. 예. 아무튼 미국에서도 한 영화가 고전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3000년 만에 드디어 오디세이아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 최소한 위키피디아에서라도입니다.
1: 아, 예, 예.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맷 데이먼이 주연 오디세우스 역할을 맡은 오디세이 이 영화 얘긴데요.
1: 예.
0: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지난 금요일 개봉했는데 뭐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놀란 감독의 최고 오프닝 기록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이미 넘었다고 하고요.
1: 예. 뭐
0: 미국에서는 이제 특정한 IMAX 버전으로 보기 위해서 암표 거래가 두 장에 148만 원까지 치솟는 예, 열풍이 예. 불고 있다고 합니다.
1: 아니 그 영화 하나 때문에 148만 원을 뭐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0: 예.
1: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뭐 워낙 팬들이 많고 영화광이 아니더라도 뭐 대중적으로 워낙 알려진 사람이라서 좌우지간 흥행은 보증이 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한 관객 53%가 영화를 보러 온 첫 번째 이유로 놀란 감독을 꼽았다고 하고요.
1: 예, 예.
0: 이 기사에서는 놀란 감독 자체가 프랜차이즈로서 굉장한 IP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예예. 예. 우리나라도 곧 개봉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0: 예, 8월 5일에 개봉합니다.
1: 예, 예.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라면서요?
0: 네.
1: 예. 맷 데이먼

0: 한번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진행자께서요?
0: 예, 예.
1: 정말 전 세계 주요한 인물을 다 알고 계시군요.
0: 네. 죄송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른 배우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른 그 할리우드 배우들도 뭐 인터뷰한 적은 있는데 좀 뭐랄까 좀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던가 아니면 아 이건 좀 예의에 벗어나는데 이런 경우도 좀 봤기 때문에 그 맷 데이먼이 그래서 더욱더 돋보였나 싶기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요즘 사실 그 맷 데이먼이 조금 침체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로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군요.
1: 네, 맷 데이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방금 4부 곡 소개할 때도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의 OST였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뭐 하여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아, 저 놀란 감독이

0: 보고는 싶은데 이게 작품이 분량이 어마어마해서요. 손이 잘안 가기는 합니다. 저도 전체를 읽어보진 못했는데 혹시
1: 아,
0: 읽어보셨어요?
1: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0: 네.
1: 한 600페이지? 뭐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0: 이게 10년의 귀향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뭐 800쪽에 달하는 책도 있다고 하고요. 이 원작의 서사시 자체가 약 12,110행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12,000개의 줄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 힘든 책인데도 영화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은 한다고 하지만 책을 읽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물론 뭐 요약본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이선영 아나운서가 있으시니까
0: 예.
1: 원작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0: 알겠습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에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여정을 그린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신들의 분노를 사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유혹의 세일렌자매, 마녀 키르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문화에서 수없이 인용됐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그 대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저자로 호메로스가 거론이 되는데 호메이르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국립국어원 표기법에 따르면 호메로스가 맞다고 하고요. 아무튼 호메로스가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호메로스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처럼 이 이야기들이 엮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뭐 제가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1: 아니요, 뭐
0: 것들은
1: 시간 충분합니다.
0: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1: 그러시죠.
0: 해볼까요? 이 호메이르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에 관련된 일화를 다룬 서사시 일리아스도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또먼 훗날 로마에서도 트로이 목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시인이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요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뭐 천명관 작가부터 시작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0: 그러게요.
1: 좋죠. 뭐 많이
0: 네.
1: 읽을수록 좋은
0: 서점
1: 거니까.
0: 가신 김에 여러 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전은 역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한테 다시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0: 고맙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 이번 주는 뭐랄까요, 원곡만큼 깊은 울림을 주었던 커버곡들만 모았는데 그것도 라이브 버전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오늘의 곡은 들국화가 등장합니다. 들국화가 다시 부른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입니다. 뭐 명곡이죠. 지난 이틀 동안 김민기를 추모하면서 그의 노래를 몇 곡 들려드렸는데 조동진 역시 한국 포크 음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뭐 음악을 좀 한다는 젊은이들이 예, 그 커다란 거목의 그늘 아래로 모여들면서 이른바 이제 그 조동진 사단이란 게 이제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 데뷔 앨범 한 장으로 한국 락의 역사를 새로 쓴 밴드 들국화. 들국화도 그 거목을 누구보다도 존경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1986년에 발표한 라이브 음반에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를 실었습니다. LP를 볼까요? 예, 들국화 라이브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그냥 들국화 라이브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그 노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두절미 들국화 라이브 콘서트, 이것만 이 자켓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정도로 들국화의 열풍은 뭐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전에 나온 1집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뭐랄까요, 흔히 하는 속말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아마 그 공연을 좀 급하게 챙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스튜디오에, 공연장도 아니고 작은 스튜디오에 팬 한 50여 분 정도를 초대해서 노래를 하고 그 실황을 그냥 냅다 녹음해가지고 만든 음반이 바로 이 음반입니다. 배경을 알고 봐서 그런지 더욱더 이 저 음반이 뭐랄까 좀 급조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조악하다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이 음반이 명반이 됐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졌어도 그 당시에 뭐랄까 전성기 들국화의 어떤 생생한 호흡이 들어가 있던 그런 음반입니다. 조동진이 그려낸 음반 그 고요한 풍경 이건 뭐 그대로 놔두고 들국화만의 색을 입혔다고 할까요? 보통 그 전인권 씨의 목소리도 이제 거칠다고들 표현하긴 하지만 이 시절에 그의 음색은 거칠기도 하고 또 맑기도 하고 두 가지가 공존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6년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노래한 들국화의 나뭇잎 사이로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외국 곡이나 또 많은 외국 곡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 외국 곡을 부르면서 꼭 이런 노래를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저희가 거의 지칠 무렵에 저 조동진 씨의 음악을 듣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조동진 씨 음악 중에서 조동진 씨 음악 중에서 나뭇잎 사이로 할까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예, 문자로 1935 쓰시는 분께서 천명간 작가의 인터뷰 들으시고 도서관 사서라고 하셨습니다. 천작가님 반갑다고요. 신작 아코디언 곧 읽을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재밌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255 쓰시는 분께서 오늘도 손석희 12시를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손석희 씨의 특유의 농담 스타일이 있는데 저와 코드가 맞아서 저 혼자 피식피식 웃는다고 하셨습니다. 제 특유의 스타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우시니까 좋습니다. 유튜브로 혜원조라는 분 50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가사노동을 해왔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면서 인건비가 박하네요 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박하죠. 이럴 때 보면 민희로 이혜정님 울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인데 노래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제 귀에 다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랜디 뉴먼의 노래를 들으시고 올리신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와 또 댓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질문도 제 대신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신진서 구단이 AI 카타고를 꺾었다는 그래서 2대1로 최종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AI를 이긴 신진서 구단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신진서 구단이 손석희 12시 질문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회 8월에 중국 대회가 있어서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바쁜 시기죠. 근데 그 전에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좀 시간을 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진서 구단.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당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 중인 가운데 비당권파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대표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0: 1심 재판이 잠시 뒤 시작합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한 오 시장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판결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코스피가 어제 반등한 데 이어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3% 이상 오르며 7천선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로 전환한 건 12주 만입니다.
0: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 입구를 봉쇄하겠다고 밝힌 뒤 유조선들이 잇따라 회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 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사실상 정리를 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정책의총을 열어서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 개혁의 본질과 무관하다. 완전 폐지하면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나온다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그건 너무 극히 이례적이다라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팽팽하게 맞서니만큼 좀 더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2: 네, 들으셨듯이 폐지 입장이 아주 완강한데요.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 나오건 존중할 테니 장기화되는 일만 줄여달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안 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 발언 때문에 민주당 안팎으로 시끌시끌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후에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2: 네. 어젯밤 유 작가가 2분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일단 유 작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2: 유 작가는 유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썩은 내가 나는 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이고 수위가 센 발언인데 치명계 그 발언은 어때요?
2: 네, 김민석 전 총리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이건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동지의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면서 이 평론이라는 선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2: 김영진 의원은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말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발언을 계속한다. 본인 뇌피셜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왜 이런 식의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의문인데 투표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특정 지지층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전대용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전대 말씀하셨는데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죠.
2: 네.
1: 굉장히 지금 거칠어지고 있는데 신천지 개입설은 뭐예요?
2: 네, 포문은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5: 반명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연합을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 네, 어제 열렸던 전당대 합동연설회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신천지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고요. 친정계 최고위원 후보자 3명은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약간 김 전 총리가 살짝 발을 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계의 문제점만 지적했지 그걸 특정 후보와 언론이 어떻게 연결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내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네.
2: 신천지 측은 오늘 문자 공지를 보냈는데요. 본 교단은 민주당 전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자, 이번엔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 윤리위원회를 열고선 6.3 지방선거 이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들의 이 징계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요 소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윤리위는 지금 접수된 징계안들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6일 한 차례 들여다봤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등 60건인데요.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개시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쇄신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회의 결과를 지켜볼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0: 네.
1: 또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서 당대표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폐지까지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 2시부터 공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시작이 됐나요?
1: 네, 맞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늘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녹화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시로부터 10차례 제공받았고 그 비용은 3,300만 원인데 이걸 오 시장이 낸 게 아니라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직접 4차례 전화도 했고 면담하기도 했고 또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후원자가 끼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 시장은 명 씨는 만났지만 나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김 씨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난 전혀 몰랐다.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1: 논점은 묵시적 합의인데요. 오 시장이 사실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묵시적으로 공모했는지 여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밝히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앞선 명태균 게이트 판결은 좀 엇갈렸습니다. 같은 명태균 게이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지를 계속 받아봤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던 걸로 봐야 한다면서 유죄가 인정됐고요.
0: 네.
1: 김건희 씨는 별도의 재판이었는데 1, 2심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실시된 걸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0: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향배가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요. 징역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오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1심 선고만으로는 아니고요. 대법까지 가봐야 합니다. 오늘 법정 구속되는 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만약 오늘 1심 유죄가 나온다면 타격은 있게 됩니다. 반면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오 시장이 갖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수행에도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둬서 보수 차기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같은 차기 주자로 언급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 밖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힘을 오세훈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분리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역시 이 간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불러 조사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각각 경찰 윗선에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인 최모 경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부인 국수본의 간부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이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인 이틀 전 베트남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상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모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사항이라며 분리수사를 지시한

0: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경정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은 최경정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김계장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분리수사 지시가 단순 업무 분담 차원인지,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이와 함께 어제 초유의 국수본 대상 동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두 차례 미루면서 오늘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오르며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가량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데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제에 이어 연 이틀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3: 코스피는 오후 1시 40분 현재 약 4.3% 오른 70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04포인트, 4.5% 넘게 오른 7052.09로 출발해 오전 한때 7166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회복한 건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이 열린 지 6분 만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서만 20번째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4% 올라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한때 200만 원을 회복했다가 현재 오름폭을 줄여 19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2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1%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이 12%,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도 13% 넘게 오르면서 AI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며 조정받았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4: 미국 반도체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그렇고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 유인들도 강화가 되는 것 같고.
2: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3: 다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미국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 등 빅테크 실적이 앞으로 미국과 국내 반도체주 증시의 상승 여력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코스닥은 2%대로 올라 현재 776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2: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장맛비가 이어지고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5: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협상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대학본부와 의대는 순천에, 임상실습과 대학병원은 목포에 두자는 역제안을 공문으로 목포대에 보냈지만 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안이라며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목포대는 또 자율적 합의를 강조해온 순천대가 특별시가 거부한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은 공정하지 않고 협상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남광주 통합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상총괄 차관 등을 지낸 정책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AI 반도체 중심의 경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늘 제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통합 이후 첫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입법 평가와 의원

0: 공무국외 출장,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활용, 귀농 귀촌 지원 등 140여 건의 조례 완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사회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건의안이 채택됐고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동북권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산 콩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 시장은 국산 콩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산 콩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이 우선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대신 논콩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재배 면적은 12,220헥타르로 전국의 14.5%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 해상 WCO 2회차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물과 불꽃이 쏟아지는 목포 물불쇼를 주제로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해상데크 관람석 사전 예약은 오는 25일 토요일 10시부터 목포 해상 WCO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2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일행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2명 모두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이 바다에 빠지자 다른 한 명이 구조를 하려다가 함께 빠졌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영암군 덕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절반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거주자 한 명은 스스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30.6도, 습도는 73%입니다. 아나운서 이종호입니다. 목포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허연주입니다. 여러분, 봄을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 다른 대형 박물관 떠올리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백제의 보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8월 2일까지요. 영암 도기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국보순회전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보물인데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을 주제로 해서 보물인 용문이 벽돌을 비롯한 백제시대의 문양벽

압돌 등 모두 6건, 8점의 유물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산과 물, 연꽃과 구름, 도깨비와 용, 그리고 봉황까지 부드럽고 세련된 백제의 아름다움과 삶의 이야기를 마주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또 사진으로만 봤던 이 문화유산을 눈앞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될 것이고요. 어른들에게는 또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 1500년의 시간을 품은 백제의 아름다움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즐거운 오후 도시 허연주입니다. 저희 문을 여는 곳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함께 했는데요. 아, 하루가 너무 짧대요. 놀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시간이 훌쩍 금방 가버릴 것 같지만 짧은 시간 알차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영암에 있는 독이박물관 소개해드렸어요. 8월 2일까지 백제의 보물을 만

0: 날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밖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후텁지근하니까 시원하게 박물관 투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박물관이니까요. 한번 맛을 가실 겸 가보시고 신비로운 우리 유물도 한번 구경해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서 월요일 빼고 다녀오셔요. 네. 도기박물관 소개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약 도기를 생산한 구림 도기 가마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래요. 아, 이거 몰랐구나. 네. 영암군에서 이렇게 구림 도기, 출토된 구림 도기를 상설 전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특별히 보물 볼수 있다고 하니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부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또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웃집으로 맛을 가듯이 편하고 정겹게 우리 동네 이야기 전하는 지로도 남도 마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가 볼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동서, 백조싱크, 데이펙,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롯데렌탈, 웰템, 도드람 한돈,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에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MBC 즐거운 오후 2시. 네, 아 제가 스페셜 DJ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자꾸 말하려고 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 즐거운 오후 2시 화현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디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인데요. 샵 089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제 제가 처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잔뜩 문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253번님께서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인 쭈디님 밤새 안녕. 팝송 한 곡 신청합니다.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들을 수 있을까요? 가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멜로디가 신나서 자연스레 몸이 흔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운 여름 한낮에 시원한 강바람을 쐬는 기분으로 듣고 싶어요 하셔서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드로드가 선풍기가 되어서 이게 솔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셨는지도 문자 주십시오. 예, 선물로 네 노래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해 주셨으니까요. 한 곡도 들으려고 합니다. 7915번님께서 추억의 팝송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드팝입니다. 짝사랑의 설렘을 담은 팝송 Close to You요. 발매된 지 40여 년이 넘었는데 왜 이리 좋은 걸까요? 하셨거든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이거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니엠의 Reverse of Babylon 이어서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으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무푸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북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지로두 남도마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축제, 관광, 정책, 인물, 이슈 등 알짜배기 정보를 모아 모아 한 번에 전달합니다. 들어도 땀도 마실. 오늘은 영암으로 마실 떠나보시죠. 마실 동반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고 네. 요즘 문을 연 기차랜드 물놀이장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전고필이라고 합니다.
1: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와, 여름이라 한창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2: 네, 그렇죠. 예.
1: 맞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여름철에 많은 분이 찾고 계시는 월출산 네. 기차랜드의 최근 운영 소식과 함께 방문객께서 네. 알아두셔야 될 네. 이용 및 안전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1: 정말 중요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갈 텐데요. 한번 소개 네네. 제대로 해주십시오.
2: 네, 우리 월출산 기찬랜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출산 자락 작은 골에 위치하고 있는 여름철 대표 관광입니다.
1: 네.
2: 아, 2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물에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원한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예.
2: 이 월출산 천안공원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자연수와 안반 8곳을 관통하여 끌어올린 맥반석에서 나온 월출산의 기가 함유된 청량한 안반수를 활용해 18년 전에 조성됐습니다. 8개 풀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1: 네,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운영 시간이 네네. 어떻게 될까요?
2: 네, 저희가 운영 기간은 8월 17일까지 38일간 하거든요.
1: 네.
2: 예, 전체 시설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중에 야외 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1: 예.
2: 1시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고 실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야외 물놀이 시설이 7군데의 풀이 있고요.
1: 예.
2: 실내 물놀이 시설이 1개 있습니다.
1: 오.
2: 그리고 이제 휴게정자나 평상, 매점, 또 농특산물 판매관, 의료 지원 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물놀이도 있지만 또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저희 이제 봉숭아가 이게 다 이제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1: 네. 예,
2: 봉숭아 물들이는 여름날의 물들임이라든지 여름 바람 만들기 또 스스로 그 저기 버블을 만들어 보는 버블 여행
1: 예.
2: 또 기차 낚시터라고 해서 월척이요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문화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고
1: 네.
2: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찬광장이라고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서 넘버볼 퍼포먼스 즉 뭐냐면 무언극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가미해주는 넘버볼 퍼포먼스하고 물총 레크레이션
1: 네.
2: 또

0: 관광객 참여형 게임 및 SNS 인증 이벤트 등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는데 올해 또 편의시설 네. 좀 보강이 됐다고요?
0: 네네. 올해는 이제 물놀이시설 운영과 함께 문화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네. 이 단순한 물놀이장을 넘어서 자연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휴양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또 주말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여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휴가지에 도서 대여 공간 등까지도 마련해가지고 네. 알짜배기 여행을 또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1: 네, 준비를 단단히 하셨는데요.
0: 네. 네네.
1: 거기에 더불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하신다고요?
0: 네네. 이 기차내는 내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관을 운영해서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을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용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지역에 있는 18개 음식점의 배달존. 배달존 이름이
1: 예.
0: 지금 갓게라잉 라고 하는 것을
1: 아, 네. 잊지 못하겠네요.
0: 예, 예.
1: 네.
0: 그 방문객들이 이제 관내 음식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 예.
0: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생형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우리 기차내는데 입장료는 성인이 1만 원이고 소인은 네. 6천 원이에요.
1: 네.
0: 이 절반을 영암상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조금만 보태면 정말 개미진 음식도 드시고 지역 상권의 활력까지 드리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주말마다 이제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운영하는 개발 상품 홍보 행사도 열리는데
1: 네.
0: 영암 농산물을 이용해서 고구마 음료와 감식초 음료를 만들었어요.
1: 네.
0: 이걸 무료로 맛보실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와 더불어서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지금 이제 지역이 그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어르신들 치매 예방도 하고 또 뭐냐면 노는 것보다는 뭐라도 꼼지락꼼지락 사보작 뭔가 해보는 것들
1: 예.
0: 그게 이제 경로당 협업장이에요.
1: 그렇죠.
0: 세계의 경로당 협업장에서
1: 네.
0: 여기 또 그 상호명이 있습니다.
1: 네.
0: 완마 이걸 어르신들이 다 만들었다고라.
1: 완마 이거 어르신들이 다 만들었다고라. 예.
0: 예, 예.
1: 예.
0: 완마 이걸 어르신들이 다 만들었다고라라는
1: 네.
0: 간판을 달고
1: 예.
0: 손뜨개질로 만든 각종 제품과 반려 식물 등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단순한 여름철 물놀이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농수 특산물과 관광
1: 네.
0: 콘텐츠가 어우러진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상생 공간으로 이 기찬랜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서
1: 네.
0: 첫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안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0: 당연하죠. 요즘
1: 예.
0: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1: 네.
0: 우선 안전 요원만 해도 76명의 청년들이 8개 수영장을 꼼꼼히 지키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개장 전에 시설물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운영 기간에도 시설물과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영암 소방서, 또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응급 상황 대응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1: 네.
0: 또한 기상 특보나 집중 호우, 또 낙뢰 같은 경우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시설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1: 네.
0: 이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요즘에 올해 같은
1: 네.
0: 경우는 또 그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쪽하고 협력해 가지고
1: 네.
0: CCTV 영상 분석 기반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정말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0: 그렇죠,
1: 써주시면
0: 그렇죠.
1: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0: 네,
1: 써주시고
0: 네.
1: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한 말씀
0: 네.
1: 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0: 네. 기찬랜드의 물놀이장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곳에서 안전하고 그다음 쾌적한 물놀이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영암의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지역민을 만나면
1: 네.
0: 정말 오랫동안 이 좋은 곳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라도
1: 네.
0: 드리는 그런 좋은 착한 여행의 방문지가 바로 기찬랜드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보내시기
0: 네네.
1: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신청곡만 하나
0: 네,
1: 추천해 주시고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네. 요아리가 불렀던가요? 원래 조용필 선생이 불렀는데 걷고 네. 싶다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곡으로 그걸 함께 들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 대표님 예.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영화문화관광재단 전고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일단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2부 끝곡으로는요. 아까 전곡필 대표 이사의 신청곡입니다. 요아리의 걷고 싶다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뵐 텐데 정말 아리따운 스페셜한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노래 잠시 듣고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제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두 번째 4대 개혁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천지 측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천지에서 과거에도 뭘 한다고 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부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정청래 전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총리가

0: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친청계가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친청계로 꼽히는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하자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리 당을 헌법상 정교 분리를 위반한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자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쿠팡 본사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 배송의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별 판매자가 물건을 쿠팡에 위탁 보관해 판매하는 로켓 그로스의 경우 배상 책임과 피해 산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6.9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작년 경복궁 방문자는 688만 명, 2022년에 338만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POP이 세계의 귀를 열고 K-POP 데몬 헌터스 속 K-컬처에 쏠린 관심이 세계인을 도심소 궁궐로 불러모은 것이죠. K-헤리티지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콘텐츠와 산업을 키워갈 든든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문화로 즐길 때 더 멀리, 더 힘차게 뻗어날 수 있겠죠.
2: 잠깐만 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5: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활기찬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저희 3, 4부 수요일입니다. 바로 열정 가득 매력 넘치는 우리 가수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제 옆에 아리따운 네, 포스를 또 장착하신 우리 멋진 가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강민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놓고 홍보하러 왔습니다. 잘해서 사랑스러운 홍보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저희 대놓고 홍보하는 네, 거 네. 환영합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그 목포와 인연은 좀 있으신지요? 어떠십니까?
2: 목포는 제가 자주 놀러는 왔어요. 네. 굉장히

0: 유명한 유달산.
1: 맞아요. 잘 하시더라고요. 아,
0: 그리고 이제 네. 바다에 물이 떠 있는 네. 배회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치도 좋고 네.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 반찬들도 너무 넘쳐나서 네.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네. 아직 이 인연이 여기까지가 아닌데 좀 더 깊은 인연이 있지만 이따 본론으로 가서 네네. 수다를 떨면서 좀 네. 얘기를 해보겠고요. 네네. 오늘 맛도 좋고 날도 좋은 날 네. 네. 우리 최강민 씨의 매력에 한번 푹 빠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셔서 라이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목포 MBC 가요센터로 오시면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최강민 씨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밖에도 우리 시민분들인데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소통하면서 방송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네. 알차게 채워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톡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대리, 본 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토이, 현대커머셜,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환인제약,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탄탄방수,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기분 좋은 동행, 즐거운 초대석. 최강미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0: 우리 최강민 씨 버전의 오라버니 함께했습니다. 정말 제가 안녕하세요 그 멘트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 간드러진 목소리가
1: 괜찮았나요?
0: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간지럽히는 그 목소리가
1: 아,
0: 있으셔요.
1: 그래요?
0: 네,
1: 지금 초급이어가지고
0: 간질간질한 느낌.
1: 사실은 목소리가 잘 풀리진 않았는데.
0: 저희는 이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상 그 여인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전에 좀 예쁜 척 하시는 거라고.
1: 예쁜 척을 좀 하고 있어요.
0: 아, 진짜 너무 털털하신데. 우리 최강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화려하신 이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또 주로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이돌 걸그룹 멤버
1: 그쵸.
0: 연습생을 시작을 하셨다고
1: 예,
0: 하던데.
1: 연습생으로 일단은 제가 저도 원치 않게 그냥 뭐 예전에 쫓아갔다가 제가 이제 모형과 언니가 정말 연예인을 하고 싶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쫓아갔다가
0: 덜컥.
1: 덜컥 너도
0: 아,
1: 해라.
0: 역시 될 놈은 될인데.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무용하셨다는 거예요. 어쩐지 그 비율이나 이런 선이 좀 있으세요. 예. 무용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엄청 오래 하셨다고
1: 무용은 제가
0: 들었는데. 예.
1: 사실은 전라도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무용을 전라도에서 처음 시작하고 제가 유년 시절을 전라도의 딸이처럼 살았습니다.
0: 전라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항상 제 고향처럼 느낍니다.
0: 아니, 그러면 무용도 사실 오래 하시면 어쨌든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 평생 업으로 생각하면서 하셨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그때도 제가 원치 않게 발탁이 돼서 학교 대표로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호남유시제에서 상까지 받게 됐어요.
0: 진짜요? 저는 이 뭔가

0: 재능으로 원치 않게 발탁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러운데요. 예. 그래도 무용을 해보니까 이게 좀 적성에 맞았다 하셨던 건가요?
1: 그렇죠.
0: 예.
1: 그 엄마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무용을 이제 안 시키려고 했는데 네. 자꾸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가지고요. 예. 이제 대회까지 나가서 네. 호남예술제 나가서 교육장상을 제가 두 번이나 탔습니다. 어릴 때. 거의 일단, 이제 호남예술제는 최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무용을 하고 싶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상도 받으면 어느 정도 실력이 네네네.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로 딱 오시게 되셨어요?
1: 트로트는 네. 사실은 제가 무대 생활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무용을 했을 때도 무대 생활 10년 이상으로 했고요. 네. 또 어쩌다 보니 아이돌까지 해서 섭렵을 예. 해서 또 밴드 생활과 또 지금은 또 성인까지.
0: 그러니까 밴드 생활도 하셨으니까. 네,
1: 밴드 생활까지 해서 예. 제가 무대를 잠깐 한 쉰 적은 있긴 있어요. 네. 쉰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쉬다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 중독적인 게 있어요.
0: 이게 진짜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사실은 예. 이런 부스안보다 예. 저는 오프라인 무대가
0: 뛰어다녀야 되죠. 예. 예. 누구야 되죠. 예.
1: 오프라인 무대가 훨씬 발휘가 잘 되고 여기 안에서는 제가 지금 네. 떨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긴장한 건 모르겠고 뭔가 그 끼를 숨기고 계시는 느낌은 있어요. 뿜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무대가 너무 작아.
1: 방방 뛰어야지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게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뭔가 뭔가 몸이 꿈틀꿈틀해서
0: 이게 이제 조금씩 한 곡 한 곡 저희가 풀어헤치면서 한번 볼 텐데 네네. 그러면요, 트로트가 사실은 리듬감, 박자, 끼도 있어야 네. 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춤을 하시니까 네네. 뭔가 좀 그동안의 그 이력들이 아주 쓸모가 쏠쏠했을 것 같은데.
1: 제가 트로트 하면서 네. 이렇게 조회수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 보면 네. 그 김추자 선배님이 흉내낸 게 있어요.
0: 뭐야? 아, 나 진짜 파헤치는 매력이 너무 네. 많으세요.
1: 김추자 선배님이 흉내내서 약간 성인 네. 쪽 그걸 묘사를 했는데 네. 그게 반응이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네,
0: 그거 뭐 어떻게 좀
1: 그거 이제 김추자 선배님 옛날에 영상들 네, 보면 네. 자기 멋대로 춤이거든요.
0: 맞아요 우리
1: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제가 이제 무대 섰을 때는 좀 약간 좀 방방 좀 춤출 수 있는 곡을 보는 거와 이렇게 노래를 같이 들어야지 저는 네. 제 자신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몸짓이 네. 타고난 그 몸짓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뭘 해도 저는 이렇게 뚝 딱거리는데 이게 선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춤과 노래를 네. 다 무대를 휘어잡는 네네. 그런 건데 15년에 네. 이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1: 네네, 2015년에 예. 성인 가수 데뷔를 했어요.
0: 아니 네. 근데 15년이 꽤나 화려했는데요. 네네. 이게 아까도 뭐 발탁이 돼서 상을 또 휩쓸었다 했지만 네네. 15년에도 트롯 부문에서 문화예술대상 신인상까지 네네. 수상하시고
1: 네, 조정민 씨와 예. 같이 신인상을 받고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도 사실은 당신께 갈래요를 제가 무대를 짰어요.
0: 이런 또 짜는 것도 다 할 수 네, 있으시구나.
1: 원래 무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와. 그래서 사실은 네. 무용 제가 노래를 하는 곡 중에 네. 대부분 무대 퍼포먼스는 다 제가 짜요.
0: 그러면 진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그냥 최고의 무대인 거네요.
1: 그때 당시 이게. 트로트에서 스탠드를 네. 세워놓고 롱치마를 입고 찢어진 거를 입고 약간 60년대 퍼포먼스를 네. 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 저밖에 없을 거예요.
0: 그래서 것 같아요.
1: 네. 약간 상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다른 가수들보다 돈을 굉장히 안 들였거든요.
0: 굉장히 되게 퍼포먼스도 그렇고 좀 특출나게 눈에 띄었구나.
1: 눈에 띄게 그거를 예. 약간 구성적으로 짰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0: 그 뒤로는요? 그 뒤로 왜냐하면 우리 최강 씨가 노래를 좀 했다가 또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1: 그때 예. 제가 회사를 제가 또 다른 업이 있어요.
0: 정말요?
1: 다른 그때 당시 업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를 하면서 또 제 작품 활동을 따로 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술 방송과 다른?
1: 다른 일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음악은 굉장히 제가 너무 사랑하고 무대도 너무 사랑했기에 네. 이 끈은 안 놓고 계속 가는데 네. 또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또 살다 보니까 그 K장녀라고 있잖아요.
0: 저도 K장녀예요.
1: 저도 K장녀예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압니다.
1: 네, 그래서 다른 일을 병행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쫙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0: 그게 이게 처음에 화려했는데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노래의 끈을 놓지 않고
1: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0: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또 신곡이 우리 있잖아요.
1: 신곡이 나왔습니다.
0: 이름이 오늘 임사랑 아나운서

0: 와서 네. 아주 설레했을 아~ 것 같은데 무려 제목이 네. 사랑 씨.
1: 아, 사랑합니다.
0: 사랑 씨예요. 네. 요 곡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1: 아, 요 곡은 네. 사실은 정말 저랑 되게 가까운 대표님께서 네.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아, 강미 씨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오. 그래서 약간 트로트인데 약간 발라드 느낌도 살짝 있고 미드 템포긴 하는데 네. 저보고 이제 사랑을 하라고 이 곡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하도 아, 사랑을 해라. 안 하고 이만 네. 하고 살다 보니까 아, 너 좀 사랑 좀 해라. 그러고서 네. 이 곡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노래 좋아요. 그리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가수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네네. 예. 네. 사랑 씨를 부르면 이제
1: 아, 조만간 사랑을 하겠죠.
0: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안 그래도 대표님이 잘 보신 게 네네. 제가 아까 간질간질한 네네네. 음색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스럽다라고 네네. 표현할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곡에 원래 좀 내 목소리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1: 아, 제가 글쎄요. 네. 이게 원래 좀 약간 제 비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살짝 있긴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약간 사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노래를 할 예. 때는. 그러니까 이쁜 척을 꽤 많이 해야 돼요.
0: 그럼 노래 실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연습생 시절에부터 갈고 닦은 걸까요? 아니 어때요? 왜냐면 무용은 원래 이제 춤은 너무 잘 되시고.
1: 예.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연습 좀 해라예요.
0: 누가요? 누가 그렇게?
1: 우리 밴드 형들이. 사실 이런 네.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기본기를 가지고 어째 태어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네. 계속 연습 생활을 해서 더 그 안에서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맞아요. 항상 반성을 하는 게 네. 이게 돈을 벌면서 하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이게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게 네네. 또 전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1: 그래서 네. 사실은 노래하면서 죄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프로다운 거에서 정말 어디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팅을 하루 종일 하고 네. 목을 많이 쓰다가 또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오늘 손수 같이 또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태우긴 했는데 운전 네. 안 시키고. 예. 제가 운전해서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사실은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네. 다니고 있어요.
0: 아니 죄송한 마음은 아닌 게 제가 네네. 우리 가수님 보니까 네네. 굉장히 에너지가 좀 좋으시고 네네. 열심히 하시는 네네. 그런 좀 네네.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뭐 K장님 뭐 얘기 농담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기준치가 높아서 그렇지 네네. 항상 그 네네. 음악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네네. 항상 맞아요. 자기 기준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네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1: 항상 뭔가 다들 부족한 느낌? 왜냐면 100%를 제가 다 안 쓰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고 어떤 날은 아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해도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끈을 못 놓겠는 건 어떡해요.
0: 이런 간지러진 목소리가 있다니까요. 네. 저는 사랑 씨 노래 좀 궁금한데 이게 네. 좀 가수님에게도 네네. 좀 뭔가 위로가 되고 네네. 좀 힘을 얻는 노래인가도 네네. 좀 궁금하긴 네네. 하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이 사랑 씨를 좀 부르면
1: 그냥 이렇게 설레는 마음은 이 곡에서라도 느끼려고 해요. 네.
0: 그러면 설레는 무대 저희가 조금 지금 볼 수 있을까요?
1: 설레게 네. 부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무대를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희가 목포 MBC 가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도 좀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윤세호님께서 최강미 가수님 응원하러 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승장구하세요. 이렇게 하셨고 연희님도 노래 좋네요. 임사랑 아나운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러시고 우리 곽정모님 으라차차차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레는 그 간질간질한 무대를 기대하면서 저희 그러면 최강미 씨의 사랑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라디오.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조.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계획이 다
1: 있죠.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석 최강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수다에 늪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기운이 너무 좋으시고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한데 일단은 또 인터뷰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와, 그 사이에 좀 문자가 와 있어가지고 8363번님께서요. 최강미 씨 응원하러 왔어요. 리듬도 좋고 음색이 시원하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승승장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트 뿅뿅.
2: 아, 저도 하트 날려드릴게요. 뿅뿅.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662번님께서는요. 간드러지네요. 파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강미 씨 대박나라는 얘기가 네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이병욱님이 아유 세상 2,000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목포 MBC 화이팅, 가수님 화이팅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2: 아 진짜요?
1: 네. 아 정말 이게 최강미 파워 아닐까 싶습니다.
2: 제가 돈을 좀 끌어드려요.
1: 최강미 파워 너무 좋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신곡 사랑씨 네. 소개해 드렸었고 이제 음악 라이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네네. 있었는데 데뷔를 하시고 나서 15년에 데뷔하고 네네. 나서 계속 이어오긴 했지만 힘든 시절도 있고 했는데
2: 그렇죠. 이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2: 네, 솔직하게 네. 제가 음악 생활하고 무대 생활했을 때 제일 힘든 게 트로트 성인 가요 쪽이었어요.
1: 그래요?
2: 저한테는.
1: 네. 어떤 그래가지고 부분이 좀
2: 예전에는 어릴 때는 댄스곡을 많이 했고 보통 밴드 생활할 때도 펑키곡이나 네. 약간 빠른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트로트는 어쨌든 한국의 소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예.
2: 그 소울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인 거예요.
1: 왜냐하면 또 어릴 때 내가 단련해온 그 장르가 좀 다르긴 하니까요.
2: 그렇죠. 예. 약간 트로트나 성인가요 장르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악을 듣던 친구들이 그 감성이 확 들어오거든요.
1: 맞아요. 예.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1: 근데 원래 네. 근데 되게 엄청 에너지가 좋으신데 네네. 그 개인적으로는 좀 완벽주의가 있어서 좀 자책하는 편이세요? 어때요?
2: 아 이게 좀 네. 성이 안 차면 네. 잠을 못 자요.
1: 아 이게 내가 성이 좀 풀릴 때까지 네. 뭔가 해야 되구나.
2: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자꾸 네. 나를 계속 이렇게 채찍질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걸 논지가 트로트하면서 놨어요.
1: 반전은 트로트가 그걸
2: 놓게 만들었다. 완벽주의 성향을 놓게 만들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네. 좋은 무대가 보여줄 네, 맞아요. 수가 있으니까
2: 그냥 행복하게 하자.
1: 네. 그 시기가 여러 굴곡진 시기가 있었는데 좀 가장 힘든 시기를 네.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 힘든 네. 시기는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 같은 경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계속 생각해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이미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일밖에 없다. 항상 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할 일을 계속 만들어요.
1: 항상 그 내 몸을 바쁘게.
2: 네, 바쁘게 할 일을 만들고 네. 뭐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요거는 요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의 모태가 열정이 없는 한 네. 나는 없다.
1: 진짜 그 네. 인생이 열정 그 자체시네요. 네,
2: 그래서 네. 뭔가를 이제 다 재밌게 하려고 네. 제가 스스로 재밌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더 이렇게 밑으로 네네. 가라앉게 되는데
2: 그러니까 누가 볼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 성인가요도 제가 처음 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1: 네.
2: 근데 저의 이제 버티는 마인드는 상관없어.
1: 그렇죠.
2: 상관없어. 언젠간 늘겠지. 이런 마인드.
1: 그 자기 인생이 좀 심심한 분들이 네네. 남의 그 얘기를 가타부타 네. 말을 많이 해요. 예.
2: 보통 이제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모두 힘든 일.

0: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즐겁게 뭐든지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1: 근데 네. 또 부모님은 네. 어쨌든 무용 인재셨잖아요.
0: 네네네.
1: 이렇게 약간 좀 속사 뭐 말리거나 만류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는지.
0: 아 부모님이 네. 처음에 음악 생활을 했었을 때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는 좀 저기 하지만 네. 뭐 이상한 직업 자체는 아닌데 네네네. 저희 부모님의 이제 꿈이 있었던 거야. 이제 무용으로 이렇게 잘 해서.
1: 그렇죠.
0: 근데 예. 그게 이제 다 뒷바라지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음악 한다고 그랬을 때 울었어요.
1: 정말요?
0: 네. 예전에 그러니까 다들 그때 힘든 시기였는데 그 IMF 때 저희 집도 좀 아버지가 공장이 좀 무너지고 이랬어가지고
1: 고생을 좀 하셨고
0: 고생을 좀 하셨는데 예. 이제 K 장려다 보니까
1: 맞아요.
0: 또 몸서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기운으로 이겨내고 네네. 하셨는데 저도 아나운서 뜯어 말리셨거든요. 네. 집에서. 아, 뭐 방송하겠다고 하니까 네. 네. 뜯어 말리셨지만 네. 또 이게 또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근데 행복하잖아요. 아, 그거면 돼요.
1: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또 이렇게 K장녀 이렇게 또 목포에서 만날 줄 누가 알겠어요. 예. 저 지금도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트로트 뭔가 네. 행복하게 하고 계시지만 네네. 나만의 색깔은 이런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0: 저만의 색깔은 네. 보통 트로트 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네.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민요나 약간 예. 창하셨던 분들의 그 트로트 발성이 있어요.
1: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한국적인
0: 한국적인 발성이나 또 예전에 전통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1: 그분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한이 서려 있는 그 감정을 살리시잖아요. 예.
0: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가볍다고 할 수는 있지만
1: 아 그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기분을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 뭔가 그냥 너무 듣기 쉽고 편안한 노래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저는 제 방식대로의 그냥 뭐 제 스타일대로 일단은 곡을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1: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준비한 노래가 있긴 네. 한데 네. 그 노래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최광민 씨에게 나에게 인생곡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인생곡은 네. 예전에 예. 뭐 트로트는 아닌데 네네. What's Up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제가 처음 오디션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인생곡은 왓츠업을 네. 예전에 어릴 때 예. 그 곡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했던 게 있어가지고
1: 한 10초만 뭐 할 수 없을까요?
0: And so I cross some ties in a line to be just to getting all I was in my head tonight. 그냥 살짝
1: 저 지금 약간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아니 왜 이런 색깔 안 하셔요? 나 간질간질만 말고 이거 나 이거 원해요.
0: 아 그래요? 그 전에 트로트 하다가 어제 예. 이제 그 조정현 선배님에 네.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다른 장르를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들으시다가 저게 올라갈까 저게 올라갈까 막 이랬었대요. 와, 밑에 보신 분들이.
1: 대박이다.
0: 근데 쭉쭉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아니 이거 할 때는 또 표정이 그 느낌이 또 달라요.
0: 느낌 노래를 좀 다르게 부르죠.
1: 네, 눈빛도
0: 제가.
1: 다르고 네네. 그 목소리도 뭔가 완전 느낌이 다른 네네. 느낌. 아까 사랑 씨랑 부르는
0: 다른
1: 사람인 네네. 것 같은. 근데 또 춤도 하시지 이런 포스가 있으시지. 네네. 근데 방금 노래 음색 딱 했을 때는 이런 느낌도 하나 살려주시면 네네. 저는 너무 열렬히 들을
0: 그래서
1: 것 같은데요.
0: 고민이 네. 아 레트로 밴드를 만들어 볼까.
1: 근데 밴드를 하셨다고 하니까
0: 아 밴드는 네. 재밌긴 하죠.
1: 예, 네. 밴드의 묘미는 뭐예요?
0: 밴드의 네. 묘미는 리얼이죠, 리얼. 무대에서 방방 뛸 수도 있고,
1: 그리고 내 관객이 마음대로, 바로 보이고,
0: 내 마음대로 네. 활동을 다 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휩쓸으면서 제가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재미가 있어요.
1: 평소에 좀 휘어 잡으시죠. 리더십 좀 있으시죠.
0: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리더가 돼요. 나는 네. 하기 싫은데
1: 확신의 리더상이에요.
0: 어디 예. 가면 다 리더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나서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주위에서 나서게 놔둬가지고
1: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통은 그 자기의 색깔이 좀 비스무리한데 네. 방금 놀란 거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다른 사람 저
0: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네.
1: 또 뭐 숨어져 있나요? 색깔이 뭐 숨겨져 있나요?
0: 까도 예. 양파 같은 여자에서
1: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무용을 하셨으니까 네. 항상 그런 좀 이렇게 몸을 푸시니까 어떠세요? 좀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0: 지금은
1: 궁금해요.
0: 살이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1: 진짜요?
0: 지금 한 10kg 네. 찐 거예요.
1: 네. 그 전에 그럼 너무 마르셨겠는데?
0: 그 전에 한 네. 제가

0: 의외로 뼈대가 좀 나가셔서 나가서
1: 아니요 느슨하지 네. 않은데 숨문살이
0: 아, 그 지금 가려져 있는 건가?
1: 가려져 있죠.
0: 어, 네 지금 아주 잘 가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지금 눈치를 못 챘는데
1: 살짝 어깨만 나오게.
0: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용하던 그 뭔가 남아 있어서 예, 예, 예. 항상 좀 이렇게 하시나.
1: 아, 아니요. 그렇지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하고 뭐하고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도 기본은 집에서 항상 풀어요. 기본은 풀어요.

0: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저는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1: 아, 그 정도는 아닌데.
0: 그렇진 않아요.
1: 저는 보통 연예인 친구들에 비해서 샵도 안 가요.
0: 그래요?
1: 저는 샵 안 다녀요.
0: 워낙 본인이 잘 이렇게
1: 그냥
0: 좀
1: 집에서 제가
0: 하시나?
1: 관리해요. 일일 일팩 정도 하고 그냥 괄사로 풀어요. 괄사로 마사지하고 기본 이렇게 림프선 풀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씩 늙어가기 때문에 아, 저 의술을 좀 빌려볼까 이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0: 너무 지금 관리도 잘하셨고, 텐션도 좋으시고, 무대를 하시는데 항상 그 트로트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데, 이제 트로트 생활 하시면서 좀큰 도움을 주신 분이나 아니면 좀참 가르침을 주시는
1: 아,
0: 분이 있다면.
1: 일단은 저한테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박 대표님,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못
0: 예, 박
1: 드리겠지만,
0: 대표님 계속 나오십니다.
1: 박 대표님은 저랑 인연이 제가 이제 데뷔 때부터 계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되신 분이고, 그리고 트로트 하면서 또 제가 이제 몇몇 분이 계세요. 몇몇 분이 이제 많이 신경 써주고 또 이름을 노출하긴 그렇지만.
0: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실력도 보시지만 그 인성도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그냥 그거 하나, 인간미 하나로.
0: 항상 그래도 주변에 잘 되라고 하는 분들이
1: 그쵸,
0: 많으셔서 좀
1: 그쵸.
0: 힘을 얻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그알수 없는 그박 대표님께서 이 노래는 꼭 하라고 가라고 하셨다고.
1: 그 타이밍을 꼭 고르라고.
0: 아니, 대체 타이밍이 어떤 곡인데요?
1: 아, 타이밍이 이 곡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됐는데 저도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가물가물해요.
0: 이게 언제 나온 노래죠?
1: 이 곡이 임영웅 씨의 엘리베이터 나올 때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그 작곡가가 같은
0: 같은
1: 분이세요.
0: 분이시랍니다.
1: 엘리베이터하고 작곡가
0: 또 우리
1: 같은 분이라서.
0: 청취자분들께서 또 팬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기대하실 것
1: 근데 이제
0: 같은데.
1: 곡을 활발히 활동을 못했어가지고 사실은 묻힌 곡이긴 한데 또 성인곡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최강민 씨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밍이라는 곡에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1: 타이밍, 그러니까 인생은 솔직히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죠. 그게 그냥 관건이에요.
0: 하루하루 더 느낍니다.
1: 진짜
0: 타이밍.
1: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을 맞아야지 뭐 어떤 부분에서도 사랑도 하고 뭐 일도 잘 되고 이렇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타이밍을 꼭 잡겠습니다.
0: 원하는 타이밍 있으십니까?
1: 원하는 타이밍. 아, 조만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0: 타이밍 알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 타이밍의 이 키포인트. 저희가 딱 들을 때 요걸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 알려주신다면요.
1: 그냥 딱딱딱이에요.
0: 딱딱딱?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이밍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좀 드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아, 그 사이에 또, 문자랑 댓글을 좀 주셔가지고, 와, 많이 나오셨는데. 최강민 씨 라이브 한곡더 들려주세요. 앵콜 앵콜 하셨는데, 지금 앵콜 앵콜 하려고요. 우리 최강민 씨의 인생의 타이밍, 우리 삶에 지친 여러분들 언제나 한 방이죠. 인생의 타이밍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처럼 드리는 곡입니다. 타이밍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균 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하늘 사이언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7: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7: 탄탄방수
8: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9: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9: 노라이벌 랜드마크
1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1: 즐거운 초대석 가수 최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 중에 4871번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담백하네요. 마치 잘 살

0: 얼마진 수육처럼. 강미 씨 대박 나세요. 이렇게 와,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아, 수육 굉장히
0: 네,
1: 좋아합니다.
0: 저희 수육처럼이라는 표현은 처음 봐가지고 아, 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희가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항상 드리는 그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노래란?
1: 저에게 노래란? 예. 제 힘든 시기를 다 버티게 해줬던 아... 저의 빛과 같은 존재?
0: 노래가 없었으면 네. 내가 뭔가 희망을 꿈꾸지 못했을 거다.
1: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무용이라는 거는 무대가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돼 있는데 아. 제가 음악을 하면서 무대를 계속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면서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무대가 저한테는 사실은 그 스트레스나 모든 잡념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게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고 네. 그 장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무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0: 사랑이 느껴진다. 네. 만약 단기적으로 네. 아, 목표가 있다면 궁금한데요. 아,
1: 단기적으로
0: 앞으로 앨범 계획이라던가
1: 앨범 계획은 사실은 저는 뭐 누가 알려지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네.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제가 하고 싶었던 무대나 네. 뭐 예. 음악이나 이런 거를 그냥 늙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0: 아,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네. 일을 하면서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네. 그런 꿈이 있거든요. 네,
1: 그거 예. 그냥 그 작은 소망이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맞아요.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눠서 일반분 네. 뭐 이렇게 뭐 네. 제가 특출난 건 아닌데
0: 하나에 꽂혀 있기 네, 때문에
1: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냥 하기는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냥 단지 소소한 꿈입니다.
0: 계속해서 노래하시면서 저희 네. 목포에도 좀 한 번씩 들러주시고.
1: 아, 자주 불러주세요.
0: 그럼요.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네. 뭐 우리 강미 씨 희망이 되는 노래 네. 앞으로의 노래 라이프를 좀 응원하면서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즐거운 오후 2시 와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 MC 언니께서 네.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0: 언니?
1: 사실 저보다 동생일 수도
0: 뭐
1: 있는데
0: 그렇지만요. 예.
1: 항상 저는 언니라고 불러요.
0: 전 좋은데요.
1: 너무 오늘 네. 즐겁게 대화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강미 어디서 잠깐이라도 제 노래 들으면 아 저번에 들었구나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그 또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보고 싶은 얼굴 네네. 노래 준비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박수로 청해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최강미 씨의 음악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네 우리 즐거운 오듯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우리 네. 최강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 함께하겠습니다.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지만 네 9910님께서 목포 또 놀러 오시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최강미 씨와 함께 또 간드러지는 목소리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

0: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중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 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부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호에 대해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소피아호로도 알려진 이 선박은 지난 5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 영국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지난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들의 재고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번 화재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판매자분들을 위해 화재 조사와 보험 처리 절차가 완결되기 전에라도 쿠팡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의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휴가철에 하루

0: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59개 구간에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234개 구간을 집중 관리합니다. 버스, 철도 같은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11.1% 늘리고 좌석도 8.3% 확대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다희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등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예전에 그 지라시 온 문자 중에 양배추 머리에 얹고 있으면 좀 시원해진다는 사연 혹시 기억나세요?
3: 아, 나죠, 나죠. 특이한 사연이었잖아요. 양배추 잎을 머리에 얹어두거나 모자 안에 넣고 쓰는 거.
4: 맞아요. 예. 근데 요즘 중국에서는 동아라는 채소를 아기들한테 껴안고 자기 한대요. 시원하라고.
3: 동아라는 채소가 뭐예요?
4: 이게 긴 호박처럼 생겼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는 호박보다는 크기가 좀 많이 커요. 아. 최대로 크게 자라면 길이가 한 61cm, 무게는 약 9kg.
3: 여기 아기가 호박 같은 걸 지금 안고 자는 사진 있는데 진짜 크긴 크네요, 그죠?
4: 아우 뭐 진짜.
3: 죽부인의 채소 버전 느낌인데 반려동물도 안고 있는데요, 지금?
4: 진짜 너무 네. 시원한가 봐, 이게.
3: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4: 일단은 이 동아라는 채소가 수분이 무려 95%랍니다.
3: 아, 박이군요, 박.
4: 네, 그래서 네. 옛날부터 몸에 열을 낮추는 재료로 활용이 많이 됐대요.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껍질을 열을 식히는 처방에 쓰기도 한다니까. 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3: 궁금하네요. 이걸 죽부인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한 건지. 우리가 수박 안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인가?
4: 그러니까 약간 큰 수박을 안는 느낌인가? 아. 근데 분명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안고 있으면 시원해지는 채소나 과일이 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그래요?
4: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문자 좀 주세요.
3: 채소 과일?
4: 네. 이거 안고 자면 혹은 이거 베고 자면 좀 시원해진다.
3: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근데 양배추 말고 설마 또 뭐 있을까 모르겠네.
4: 메밀이 좀 찬 성분 아니에요? 메밀 베개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조상들이.
3: 그렇죠.
4: 그걸 좀 길게 죽부인처럼 만들어서.
3: 한번 받아

0: 보자고요.
1: 예. 아, 나 일단 그림상 이 동화 너무 탐난다. 신선도가 중요해서.
0: 맞아요.
1: 예. 자, 일단 뽑히시잖아요. 시원한 음료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0: 첫 곡은요?
1: 태희의 노래예요. 같은 베개.

0: 네, 수요일 첫 곡으로 태희의 같은 베개 들으셨고요.
1: 네. 6547님이 더울 때 쌀 포대에 안고 있으면 시원하다고 제보해 주셨어요.
0: 아, 진짜인가요?
1: 한번 안아봐야 되겠는데.
0: 그래요?
1: 무겁긴 한데.
0: 근데 요즘 이제 옛날처럼 큰 쌀 포대가 집에 없으니까 저희 집은 20kg 정도를 사다 놓거든요.
1: 어, 저희는 네. 10kg.
0: 아, 조금씩.
1: 네, 둘이니까.
0: 그렇죠. 두 명이면 그렇죠. 저희는 4식구라.
1: 안고 자면 좀 괜찮을래요?

0: 스포츠복 안고 있으면 되게 초조해 보이겠다. 너 곡기 걱정하니?
1: 아니 배고파 보이지 않을까요?
0: 선이야 너 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듣진 않을까? 근데 한번 네. 시도해보고 싶어요. 솔깃해요. 네.
1: 어쨌든 감사하고요. 모바일 네.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예. 2676님. 메밀에다 자작나무 섞어서 베개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머리가 시원합니다.
1: 아, 베개.
0: 자작나무 향이 너무 좋잖아요.
1: 메밀에다가.
0: 이게 참 지혜로운 거는 서로 이렇게 나눠야 돼.
1: 그렇죠.
0: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1: 왠지 착용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0: 아니, 예전에는 난 그렇게 메밀 베개가 싫었다. 왜냐면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어릴 때.
1: 예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0: 근데 지금 나이가 들긴 드나 봐. 네. 이렇게 저희 집에 조그맣게 목침 모양으로 엄마 애착 베개가 있는데 그게 메밀로 만든 거예요.
1: 네.
0: 너무 좋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거리면 메밀 이렇게 만져져. 그렇죠. 되게 좋아. 기분이 약간 ASMR 같은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좋고.
1: 저도 베개를 두 개 쓰는데 하나가 메밀이에요.
0: 좋은
1: 너무
0: 것
1: 좋아요.
0: 같아요. 이게 왜 쓰는지 알 것 같아 이제.
1: 그렇죠. 네. 메모리 폼이 메밀을 못 이기더라고 저는.
0: 못 이겨. 네. 아, 확실히 저는 요새 그걸 느껴요.
1: 아, 끌어안고 자으면 시원한 거. 네. 1849님께서는 두리안이요. 크크크. 시원한 건 모르겠어요. 정신이 벌쩍 나요.
0: 두리안.
1: 아, 선생님.
0: 두리안은 못 자죠.
1: 예.
0: 두리안은 알람용 아닙니까? 두리안은 잠이 오다가도 가는 거 아니에요?
1: 예, 방구 냄새 나잖아요, 두리안은.
0: 방구? 예. 아니, 정화조.
1: 아.
0: 진짜 정화조는 되게 리얼 정화조.
1: 그렇군요.
0: 예. 예. 근데 이게 뭐 지옥의 맛, 천국의 영양분이라고 하니까.
1: 그래요?
0: 예, 영양분은 진짜 천국의 영양소를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냄새를 뚫고 먹는 거예요. 당도가 천국의 당도래요. 아, 더울 때 콩자루 안고 있어도 시원하다고.
1: 콩자루.
0: 네. 네. 쌀도 콩도 초조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오늘 손수 변호사님 나오시는데 손수 변호사님 메모리 폼일까요? 메밀일까요?
1: 글쎄요. 그 뭐 이따만 여쭤볼까요?
0: 이분은 그냥 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맨바닥에서도 주무실 것 같아요.
1: 요즘도 아마 엎드려 주무실 것 같아요.
0: 어허.
1: 일이 많으셔가지고.
0: 맞아. 지라시 법률사무소 네. 문앤정. 4부에 함께합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키움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IS 동서,
0: 백조 싱크,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0: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11: 아, 잡초입니다. 잡초.
10: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12: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9: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 받고 있습니다.
1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0: 이제부터 귀 쫑긋 눈은 번쩍.
1: 제목 애기소 계곡 귀신의 정체.
2: 오.
1: 경상남도에서 신애경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1: 예.
3: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부산엔 애기소라는 계곡이 있어요. 낮에는 물고기와 가재를 잡고 돌멩이 던지며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동네 아이들의 천국이었지만 해가 지면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졌죠.
4: 해가 떨어지면 그 절대로 애기소는 가지 마라.
5: 왜요?
4: 거기에는 아니다. 그 입에 담는 순간 저주가 내릴 것이야.
3: 그렇게 어른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진 않으셨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은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친구 천식이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 야, 우리 삼촌이 봤대.
5: 뭘?
6: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5: 거짓말.
6: 아, 진짜야. 우리 삼촌이 똑똑히 봤대.
3: 그런데 어린 마음이 참 이상하죠. 너무 무서운데 두 눈으로 귀신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5: 얘들아, 우리 귀신 잡으러 갈래?
6: 어? 우리가?
5: 우린 다섯 명이고 귀신은 하나잖아. 잡을 수 있어.
6: 아, 너무 무서운데.
5: 야, 그래도 귀신 보고 싶지 않냐?
6: 좋아. 야, 그럼 오늘 밤 귀신 잡으러 애기수에 가자.
5: 가자.
3: 그날 밤 10시 우리는 손전등 하나, 새총 하나, 그리고 나무 막대 하나를 들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너무나 이상하게도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낮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죠. 매미 소리는 멈췄고 개구리 울음만 들렸죠. 거기에 바람이 대나무를 스칠 때마다 들리는 소리. 사각, 사각, 사각.
6: 야, 방금 들었어?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 어떡해.
3: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더 이상한 소리.
5: 뭐지? 귀신이 아니라 괴물 울음소리 같잖아.
6: 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너무 무섭다.
3: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귀신을 꼭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죠.
6: 야, 저쪽이다. 바위 뒤에서 소리가 난다.
5: 얘들아, 가보자.
6: 가보자.
3: 우리는 우르르 바위 뒤로 몰려갔어요. 바위 뒤엔 분명 뭐가 있었고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죠. 우리는 바위에 더 가까이 가서 검은 물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5: 깜짝 마라, 귀신아!
6: 귀신아!
3: 그러자 그 검은 물체가 쓱 일어났는데
6: 삼촌?
3: 예. 거기 천식이네 삼촌이요. 웬 여자랑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 여자의 머리는 귀신 못지않게 산발이 돼 있었고 천식이 삼촌 입술은 왜일까?
1: 에?
3: 다소 부어있었어요.
1: 아니, 니들이 이밤에 여길 왜...
5: 삼촌, 여기서 뭐하세요? 저 언니는 누구예요?
1: 인사해. 여기 삼촌 여자친구야.
5: 안녕.
6: 이 밤에 둘이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1: 그게...
5: 그래서 내가 여기도 위험하다고 했잖아.
1: 아, 그러게. 그냥 여관 갈걸.
5: 정말.
3: 알고 보니 천식이네 삼촌과 여자친구분은 거기서 불타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우리가 들은 그 소리는 키스 소리였던 거죠.
6: 아, 그래서 삼촌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거구나. 귀신 나온다고.
5: 삼촌은 속이 너무 더러워요.
1: 아, 얘들아, 아니야. 아,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 아니고 분명히 아까 우리가 키스할 때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3: 삼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계곡 초입에서 들렸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거든요.
1: 잠깐만, 얘들아. 바로 이 소리.

0: 얘들아 얼른 집으로 가자. 얼른.
1: 아니요. 우리는 귀신을 잡겠어요.
0: 뭐?
2: 결국 우리 모두는 소리가 나는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엎드려 슬금슬금 고개만 내밀었죠. 그러자 달빛 아래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긴 머리를 앞으로 휙 넘겼다가 다시 뒤로 휙 젖히는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수건과 목 아래로는 달빛에 번쩍이는 허연 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동시에 속으로 외쳤죠. 진짜 귀신이다. 그런데 그때 친구 천식이가 긴장감을 못 참고 재치기를 해버렸습니다.
3: 배치!
2: 그러자 계곡 위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3: 어머 저기 뭐야?
4: 멧돼지 같은데?
3: 어머 다들 비누하고 수건 챙겨서 도망쳐!
4: 도망가요!
3: 도망쳐!
2: 그 모습에 친구 천식이는 외쳤죠.
3: 귀신이 우리를 봤다! 도망쳐!
2: 그렇게 우리는 아주머니들이 귀신인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멧돼지인 줄 알고 반대 방향으로 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네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죠.
3: 아우 다들 그거 알아? 그 계곡에 이상한 것들을 때로 기어다니잖아.
2: 그래 그래 나도 들었어.
3: 이제 밤에 가서 뭐도 못하겠어.
2: 세상에 아유, 너무 무섭다. 알고 보니까 그곳은 밤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욕탕이자 연애하는 청춘 남녀의 키스 스팟으로 변한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우리 같은 애들만 몰랐던 거죠. 지금도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0: 난 진짜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한참 웃는다.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계곡 초입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는 무엇일까? 시루떡? 열무김치? 아 웃긴다. 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 소리를 정선혜 씨가 키스하다가 간지럼 타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로 와 그거 대단한 자기야 가만 있어봐 아 좀만 아 이거를 또 귀신 목소리로 또 야스마시킨 오컬트 대단합니다.
2: 나홍진 감독님 듣고 계십니까?
0: 예.
2: 어떻게
0: 감독님
2: 곡성투
0: 예.
2: 곡성투
0: 호프가 지금 인기 고공행진이지만 호불호가 있잖아요.
2: 예예.
0: 정선혜가 나와야 됩니다.
2: 그럼요
0: 감독님
2: 완전하게 네. 오컬트로 제가
0: 그렇습니다.
2: 더 쉬워져서 나가겠습니다.
0: 어차피 2편 3편까지 만들 거라면서요. 네, 사부작 사부작 한대잖아요.
2: 쌍갑새.
0: 예, 아 그다 쌍갑새 할 수 있대요.
2: 쌍갑새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수경님, 아우 까딱하다는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장면을 볼 뻔했구만요.
0: 그래서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가 애들은가 했던 게.
2: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어. 예. 산에
0: 어떤 산에?
2: 호랑이가 나온 건 아닐 거야.
0: 아, 산 마운틴.
2: 예. 예. 그렇죠. 이 산에 호랑이가 나온다. 잡아먹힌다. 이것도 일종의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보호막이
0: 그러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만의 장소로 쓰시려고.
2: 예. 예. 아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설득력 있죠.
5: 그렇지. 조선시대는 여관이 없었거든.
2: 아유 그래요. 애들을 그렇게라도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예. 그들이 호기심 뻗쳐가지고.
5: 그래. 예? 산은 나만의 장소였지.
2: 우리들만의.
0: 사부작 사부작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노래 예. 들을까요?
2: 선미의 노래입니다. 예. 아우 눅진 좋다. 보름달.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굿즈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야, 여기 너무 무섭다. 이상한 소리나. 어? 삼촌? 그 옆에 여자친구?
2: 어머, 안녕.
0: 어, 안녕. 어,
2: 그러게 내가 여관 가자고 했잖아.
0: 아, 그러게. 아, 삼촌이 근데 키스하고 뭐가 이렇게 좋다고 아우 그랬을까요?
3: 여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워서 깔깔대고 웃었을까?
0: 간지럽대잖아요.
3: 나뭇가지 때문에 되게 간지러웠나 봐요.
0: 자, 애기 소개곡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렸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으스스한 얘기가 재밌죠.
3: 네. 제곡이 어딜 봐서 애기소야.
0: 그러니까 이름만
3: 다 어른 손데.
0: 또는 애기가 생 자, 그래서 야, 수요 괴담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요 괴담회.
3: 수요 괴담회. 예. 그게 약간 눅눅하고. 예. 비도 또 부슬부슬 오다가 또 멈추고 막 이러니까
0: 무섭게 한번
3: 가져야죠. 이런 얘기하기 좋아요. 예. 심야 괴담 아니죠. 수요 괴담회로 슬쩍 바꿔봅니다.
0: 본인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또는 친구나 가족한테 들은 이야기 등등 으스스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3: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이런 얘기 이틀이 멀다 하고
0: 괴담 많았죠. 아, 무슨 무슨 동상이 12시에 뭐 입을 벌린다는 등 뭐
3: 콩콩콩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화장실에 뭐 토르소 귀신 있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밤늦게 야자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 것. 네. 그리고 또 우리 야외 촬영할 때 옛날에 시골 많이 다녔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면은 약간 그

0: 가로등이 없는 길을
1: 막
0: 건널 때 네. 우리 동기인가 문천식 씨 동기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분이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바람 잡는 거 이상하게 막 나 봤는데 너도 봤지? 두 명이 짜면 한 명 바보 맞는 거 금방이야 그런 데서 막 이런 괴담들 네. 이런 에피소드들 아니면 나 진짜 장난 아니고 정말 봤다. 뭐 이런 어떤 제보들.
1: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0: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이야기로 더위를 한번 싹 날려볼까요?
1: 괴담. 우리 형님들은 뭐 군대에서 들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0: 많다.
1: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1: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교실 이대야.

0: 자, 수요 괴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님께서 이모부가 오랫동안 택시를 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새벽에 같은 동네를 10분 동안 돌았대요. 타고 있던 손님한테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 물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분명 손님이 있었다는데 그 뒤로 우리 이모부가 한동안 택시 운전을 못 하셨대요.
1: 아니, 말을 시켰다는 건 태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2: 당연하죠.
1: 승차를 하려고 문을 열고 닫고.
2: 예, 어디로 가라고요?
1: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2: 예, 가겠습니다. 근데 10분 동안 걔 100명 돌길래 아유, 저기 어디로 가면 되냐? 우회전만 계속 하지 말.
1: 오, 없어.
2: 어디가?
1: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2: 뭐 홀린 듯이.
1: 그러니까 홀린 듯이. 근데 이런 구체적인 기억이 있으니까 사람이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2: 아, 이모부.
1: 그러니까 한동안 운전 못 하실만 하다 이거는.
2: 야. 별일이다.
1: 밤늦게 운전할 때 힘든데 이러면 나 진짜 이렇게 이런 얘기랑 나 엘리베이터 얘기 진짜 취약한데. 5207님. 어릴 때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한복 입은 여자가 가까이 오길래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했거든요.
2: 네네.
1: 근데 그 여자가 제 귀에 안 자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지금도 소름이.
2: 꿈인가?
1: 아, 이건 한복이 킬포다. 한복. 일단 아니면 엄마일 확률이 높은데.
2: 외할머니, 외할머니.
1: 한복이잖아, 한복.
2: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 한복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 안 계시면 어떡해, 안 계시면.
2: 아...
1: 아,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네. 묵었던 숙소에서 왕몽 꾸고 가위 눌렸는데 계량 한복 같은 거 입은 분들 둘이 막 천을 이렇게 짜는 막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2: 네.
1: 그 한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빨리 이거 짜라고 계속.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고 가위 눌렸으니까 완전 몸이 굳어버서 안 움직이잖아요.
2: 네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염색 공장 터였대요.
2: 진짜로?
1: 어.
2: 와,
1: 나 그 완전 소름 돋았어. 진짜 나 또 팔꿈치 소름 돋았어.
2: 와,
1: 약간 그 한복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
2: 그러게, 가위 눌렸다는 소리
1: 그러니까,
2: 처음 들었네. 예.
1: 이게 우리가 가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 장소랑 매칭이 되면 너무 소름 돋았어.
2: 그럼 할 말 없죠 진짜. 김미선님은요, 친구 집 거실 뷰가 하필 공동 묘지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만취해도 TV 틀어놓고 그 앞에서 혼술을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만취하며 자리를 창가 쪽으로 가서 공동묘지를 바라보면 마시는데 그런 날은 혼잣말이 심해지고 막 여자처럼 실실 웃는데요. 그게 너무 소름 끼쳐서 이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자기야 지금 뭐해? 자기야 미쳤나? 어머 어머 어머 어, 왜 저래? 어딜 보는 거야 지금? 귀신이랑 바람난 거야?
2: 그런 거죠. 공동묘지 바라보면서 손수를 왜 하시는 거죠 도대체?
1: 내가 봤을 땐 취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아가 약해지잖아.
2: 그렇죠.
1: 그때 들어오는 거죠.
2: 아, 그쪽에서?
1: 어, 여자처럼 웃었대잖아.
2: 와, 소름끼친다.
1: 산에 대장부 막 이러던 분이 아, 몰라. 이러고.
3: 그만 마셔.
1: 아우. 아니, 거실뷰 공동묘지면 나 같아도 이사 나와.
2: 무섭다.
1: 예. 8540님.
2: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오빠 어제 왜 그랬어? 그럼 내가 뭘?
1: 아!
2: 막 이러고.
1: 어우, 싫다. 에이. 너무 무섭다. 어제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쓰러져 잤어요.
2: 네네.
1: 근데 새벽에 깨서 아내 얼굴을 봤는데 너무 섬뜩하고 오싹했습니다.
2: 아, 선생님 그런 거
1: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붓기도 안 빠져. 그 먹 색깔 어우 너무 무서워. 짱구 얼굴. 아내 얼굴 보고 딴 여자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2: 아, 나 또 무슨 말인가 했네.
1: 아, 이게 첫 단계.
2: 네,
1: 첫 단계는 굉장히 짙어지죠.
2: 그렇죠. 엄청 진하게 나오니까.
1: 그렇죠. 눈썹만 보이지.
2: 네.
1: 여차하면 거기서 이제 까마귀가 날아갈 것 같은 어떤.
2: 아, 그래서 놀라셨다니까. 또 아, 또 농담 또 센 거 하시는 거예요.
1: 이분은 애지간해서는 안 놀라는 분인데 부인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2: 아.
1: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귀신 10명을 데려다 놔봐라. 우리 부인만 하나.
2: 네.
1: 이런 분들. 자, 2439님.
4: 이상해요. 분명히 회사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줄어듭니다. 미스터리예요. 무서워요. 오늘도 칼퇴는 물고 넘어갔어요.
1: 직장인들한테 귀신이 무서워?
4: 야근.
1: 야근이 무서워.
4: 예.
1: 직장인들한테는 업무가 제일 무서워.
4: 그렇죠.
1: 마치 누군가 계속 파일을 갖다 놓는 것 같지 않아요?
4: 그렇죠. 예. 일을 해도 끝이 없으니.
1: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존재가 계속 업무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놓고
4: 그렇죠.
1: 총량을 계속 유지하는.

0: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 네. 8380님. 어릴 적에 저녁 먹고 어두워졌는데 예?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갑바 위에 올라간다 해서 따라 나섰거든요.
0: 예, 예.
1: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뒤로 구를 뻔한 거예요. 근데

0: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정수리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지.
1: 아무도 안 잡아줬는데.
0: 아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엄마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작정하고 놀린 거든지.
1: 네. 네.
0: 내가 아직 네 엄마 친구로 보이니? 약간 이런 건데.
1: 많이 했었고.
0: 아 근데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네. 그 어떤 기괴한 경험들이 그렇죠. 있어요.
1: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 저희 지라시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문자들은요 네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온 가족이 함께 들으니까
0: 꼬리 자르기 우리 탓이 아니다
1: 예.
0: 이 방송 것들
1: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예. 말도 안 되죠
0: 사연 보내달라 그래놓고 어머, 사람을 허언증 환자 취급하고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 방송 것들
1: 예. 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0: 어머 세상에 이 간신나라 충신 같은 인간
1: 예.
0: 오 세상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듣고 예. 올까요? 예. Sixth Sense.

0: 꿈에 내일 뭐가 깨질 거야 하고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진짜 그날 접시가 깨져서
1: 어우.
0: 더운데 청소기 돌리느라고 약간 피를 봤어요. 섬뜩했습니다.
1: 가사 관련 조상님이신가 보다.
0: 그러니까요.
1: 소소하잖아.
0: 내일 뭐가 네. 깨질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1: 꺼야? 꺼야밖에 기억이 안 나. 약간 조상님이 이런 소소한 일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건.
0: 아, 피를 봤대잖아요. 우리 후손이 피를 볼까 봐 조상님이.
1: 뭐가 깨질 거야. 아까 약간의 피를. 접시가 깨져서 약간 피를 봤다. 그래도 이거 조상님까지 나타나실 일은 아닌데.
0: 그러게요.
1: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약간 영이 깨어 있는 거 아닐까?
0: 그래요. 한번 여쭤볼까요?
1: 우리랑 달리.
0: 왜 깨졌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우리 막내 작가
0: 예.
1: 알잖아요. 되게 쿨한 거.
0: 차갑잖아요.
1: 그냥 악력이 약하신 거 아닐까요?
0: 아, 손님이 약해서 떨어진 거다.
1: 꺼야, 꺼야, 꺼야. 악력이 약할 거야.
0: 한번 여쭤볼게요. 조상님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오. 인천에 있는 조상님 통신원 공포킹입니다. 며칠 전 꿈에 갓을 쓴 조상님이 나오셔서
0: 어이구,
2: 내일 물건이 떨어지고 접시가 깨진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0: 예, 예.
2: 그런데 다음날 접시에 옥수수를 담다가 갑자기 접시가 식탁 아래로 뚝 떨어진 거예요.
0: 어이구.
2: 접시 아끼는 거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님 통신원 공포킹이었습니다.
0: 네, 공포킹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맛깔스럽게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그 접시가 혹시 아끼던 접시인가요?
2: 네.
1: 아이고, 그렇다면.
0: 그 조상님이 갓을 쓰고 나오셨어요?
2: 네.
0: 신기하다.
1: 그건 좀 무섭다.
2: 예. 네. 사실 제가 요즘 도깨비 그 있잖아요. 드라마.
1: 네. 아, 그걸 뒤늦게? 아, 보시는구나. 네.
0: 아, 네,
2: 그거를 한 번도 못 봐서 네,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네. 밤마다 진짜 공포스럽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 첫째부터 네, 되게 좀 무서웠어요.
0: 아, 근데 그거야 그러다 치고 어차피 내용이 네. 또 접시가 깨질 거야 하고 똑같이.
1: 그래, 너무 구체적이야.
0: 그러니까요.
2: 그쵸? 맞아요. 제가 좀 약간 예, 좀 약하거든요. 마음도 여리고
0: 네.
2: 약해요.
0: 아, 그러시구나.
2: 아, 네.
0: 혹시나 그 우리 제작진의 의심대로 접시를 잘 놓치는 악력이 약한 건 아니시죠?
2: 에이, 어머, 뭐, 에이,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0: 예.
2: 사실 술을 좀 먹어서 냄새가 조금은 있어요.
0: 대반전.
2: 손 떨림이.
1: 손 떨림.
0: 대반전. 술 드시면 아이고. 손 떨리는 걸로.
2: 네. 네.
1: 아니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셨을 수도 네. 있지만 약간 이 정도면은 네. 그 본인이 갖고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 네.
1: 그 무의식이 도깨비의
0: 거나?
1: 이미지를 빌어서 조상님으로 네. 발현된 걸 수도 있겠다.
2: 맞아요.
1: 아니 가위를 잘 눌리는 편이세요?
2: 예. 뭐 가위도 가끔 누르고
0: 네. 그럼 혹시
2: 남편이 여기... 이렇게 발만 올려도 이렇게 소매이 막 타고 막 이러고
1: 남편이 다리 올리고 잤는데도 막 꿈으로 가위 눌리고 약간
2: 맞아요.
1: 좀 섬세하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시구나.
0: 그러신가 보다.
2: 별로 안 친하나 봐요, 저랑.
1: 아니, 보면 재밌다. 약간 그게 다 뭐 맹신할 건 아니지만 MBTI 중에 N 분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0: 그렇죠. 뭐 만약에라든지.
1: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무서운 영화 보고 자면은 그게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2: 네, 맞아요.
1: 제가 그렇거든요.
2: 근데 공유 씨는 정말 좋아해요.
0: 아, 공유는 좋아합니다만 그 무서운 네. 장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1: 그런 도깨비라면.
2: 네. 강세 쓴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1: 가시 무섭다.
0: 네. 오늘 네. 전국 방송 타셨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2: 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뭐 같이 일하는 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2: 그분들이 정말 제가 정말 그러니까 땀 흘리고 그럴 때
0: 네.
2: 예,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막 땀을 닦아주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0: 아유.
2: 사랑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동료들끼리 그 땀을 닦아준다는 그 친밀함이 웬만한 밀도에서는 불가능해요.
0: 쉽지 않죠.
1: 네.
0: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네,
0: 퀴즈 주세요.
2: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처녀귀신, 2번 벌레, 3번 중3 우리 딸.
0: 천여귀신 벌레 우리 딸 중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예,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길 바라며 외식 네. 상품.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주제가 수요 괴담회입니다. 익명으로 그 공포 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정희가 아니라 공포 퀸님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 전날

0: 식품권 그리고 올인원 영양제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2: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TBX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공포캔 통신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정답은요?
3: 3번 우리 딸이었습니다. 예. 요즘 귀신은 해병대가 잡지 않습니다. 중2, 중3이 잡습니다.
2: 예, 박엄수님, 예. 5243님, 3087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6973님, 네네. 저녁 먹고 작은 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여보, 거실로 좀 나와봐. 죄 지은 것도 없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여보, 거실로 좀 나와봐.
2: 왜?
3: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 아, 나 노래방 안 갔어.
3: 일단 선생님 나가서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2: 예, 예. 예. 무릎으로 나가세요. 예, 예. 예.
3: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0: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대리
4: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남광주 통합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 차관 등을 지낸 정책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AI 반도체 중심의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남광주 통합시당 위원장 선거는 김화진 전 위원장과 하헌식 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지며 위원장은 오는 28일과 29일 모바일과 ARS 투표를 거쳐서 선출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한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일로농협 저온창고 화재 당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농협은 조합장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수석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7천여만 원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하고 쌀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넘겨 농협에 총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유압류를 유출한 계류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완도항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31톤급 통발어선에서 유압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70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갑판에 컨베이어 유압 장치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유압 모터 밀봉 장치가 파손돼 유압류 0.1리터가량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식의 민생지원금을 추진합니다. 특별시는 오는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때 기존 할인율의 5%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8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72%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였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작년 경복궁 방문자는 688만 명, 2022년에 338만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POP이 세계의 귀를 열고 K-POP 데몬 헌터스 속 K-컬처에 쏠린 관심이 세계인을 도심소 궁궐로 불러모은 것이죠. K-헤리티지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콘텐츠와 산업을 키워갈 든든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문화로 즐길 때 더 멀리, 더 힘차게 뻗어날 수 있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사대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아, 잠시 후에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네. 2568님이 저는요 이 코너가 그 두 분이 막 열연을 하시다가요. 네. 갑자기 현타 올 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해주셨어요.
0: 그렇죠. 우리의 괴로움이 네.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면
1: 언제든지요. 네. 예. 몸부림을 쳐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그 민담 시작하면 약간 내리막길 쫙 달리듯이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이제 끝 무렵에 현타가 오잖아요. 보일 맞아요. 때. 목적지가.
0: 오늘 작가님들이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어떤 현타가 올 만한 일이 있나 봐요. 아,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누나.
1: 패턴 잘 읽는데.
0: 예.
1: 자, 알겠습니다. 지라시 문자 샵 8001번으로 예. 함께해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선연료,
0: 데이펙,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어느덧 200번째 이야기. 스페인의 민담 왕의 요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올라 그라시아스.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의 씨아스. 펠리시다데스.
3: 펠리시다데스.
2: 자, 옛날 스페인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 살았답니다. 하루는 왕에게 한 노파가 다가와 뱀을 주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뱀을 요리해 드시면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생기세니 어릴때.
3: 어? 그게 사실 인연이다. 여봐라, 당장 셰프를 불러 봐봐.
2: 왕은 곧바로 궁궐의 요리사를 불렀어요.
3: 아, 셰프 아니야로? 이 뱀으로 요리를 만들 거라로. MSG 빡빡 불어 빡빡.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중간에 맛을 보면 안 된다 아리. 한 입이라도 먹으시 너를 죽여버리기는 있다 아리.
2: 요리사는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3: 오늘은 내가 뱀 요리사를 찹찹찹 툭툭툭 샵샵샵. 어, 평소대로 간을 좀 볼까로. 주베름.
2: 요리사는 늘 하던 버릇대로 음식에 간을 받고 그 순간 부엌에 있는 파리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4: 저 요리사 뱀으로 뭐 하는 거냐고 들어봐.
5: 할 게 없어서 뱀으로 요리를 하냐고 깜봤어.
4: 몰라라, 수박이나 할 들어가자 버릇대.
2: 요리사는 그제야 왕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 일단은 그냥 모른 척 완성된 뱀 요리를 왕에게 갖다 바쳤지요.
3: 왕이시여, 드시오라라. 어디. 마스타스타스 리필드야 바보로 쩝쩝쩝.
2: 그리고 왕 역시 뱀을 먹자마자 동물들의 대화를 곧바로 알아듣게 되는데, 이번엔 새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5: 제 오늘 내보리 어떠세요 요리자? 딱따구리도 오라고 하자로.
6: 이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 쓰신 거구나.
2: 새들이 하는 말은 요리사에게도 들렸고, 그는 그만 움찔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왕은 요리사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눈치챘는데, 이게 물증이 없어. 그냥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요리사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3: 히랴 히랴 아미고 사뇨리타. 옳지 옳지 대리. 어떤가 문셰프 나오니.

0: 보니까 좋지 않아?
1: 그런데 그때 왕을 태우고 달리던 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2: 아우 정말 왕 성격도 두려운데 무섭기까지 무겁기까지 하네. 정말 짜증난다.
1: 이 말을 들은 요리사는 웃음을 참느라 킥킥거리고 눈치 빠른 왕은 확신하죠.
3: 저 요리사 확실히 동물의 말을 알아듣고 있어. 그라시아스 없애버려야지 안되겠시아스.
1: 기분이 나빠진 왕은 궁궐로 돌아와 곧장 요리사를 불러 말합니다.
3: 어이 무셰프, 여기 차려 포도주를 가득 채우네.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댔어. 여기에 네 목숨이 딸렸다고 했어. 흘리면 너는 죽는다.
4: 예스다. 아유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술 좀 끊어야겠다.
1: 목숨이 달렸다는 말에 요리사는 덜덜 떨며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데 아이 이런, 이번엔 또 지나가는 새들의 말이 들리네.
5: 금발의 뭐 여인 머리카락을 찾아라.
6: 내가 먼저 찾을 거야. 내가.
1: 새들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 결국 포도주는 넘쳤고 왕은 요리사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원포를 놓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
3: 잠깐 문셰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을까 어렵다. 지금 당장 금발의 이 여인을 찾아서 나에게 내려 온혈이 있다.
1: 이런 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을 뒤로하고 요리사는 일단 살기 위해 그 금발의 여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나 불안하다.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설명해 봐요. 예. 요리사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개미굴에 불이 났어요.
7: 아, 개미 살려 요리사, 살려줘 세뇨리사.
1: 개미들이 하는 말을 싹 다 알아들으니까 불을 꺼가지고 얘네를 구해줬지.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 까마귀를 만났는데 배가 아파가 죽겠대. 그래가지고 먹을 걸 구해다 줬어요.
8: 아, 고마워 요리사. 아,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라. 샷 요리사.
1: 아, 10,000원 더 줘.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물고기들을 만나. 근데 얘네가 또 살려달라고 뻐끔뻐끔하네.
7: 물고기 살려줘리따. 은혜 갚는다 무조건 또 바르셀로나.
1: 잘한다 바르셀로나. 나도 10,000원 줄게. 그렇게 물고기까지 구해주고 배를 얻어 탔는데 마침 배에 있던 어부들이 이런 금발 여인이 어디서 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리사는 그 배를 타고 여인이 산다는 그 섬까지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와씨, 그 금발 여인이 그 섬의 왕의 딸 공주였네.
2: 나의 딸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요리다. 그렇다면 미션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어.
1: 아, 얘기 많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미션, 숲에 흩어진 진주 목걸이에 진주 7,000개를 싹 다 찾아오래네. 요리사는 고민하다가 개미들 생각이 났지. 그래서 도와달라 개미들한테 소리를 쳤어요.
4: 오케이, 이건 개미 전문빠야.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진주를 찾아가겠으니.
1: 개미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미션 통과.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미션, 먼 옛날 왕의 증조부의 증조부가 바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오래. 이런 씨, 이번에는 물고기들이 나서준 거예요.
4: 요리자, 은혜 갚는다고 약속해주고 또 바다는 우리가 점으시야스.
1: 물고기들 덕분에 두 번째 미션도 성공. 왕은 매우 흡족했고 다음날 마지막 미션을 알려주는데,
2: 이제 마지막 미션만 남았다 하는데, 혼자 호박 두 개를 가져왔냐로. 하나는 생명의 물로 가득 채우고로 또 하나 다른 그 하나는 죽음의 물로 가득 채워놨대. 요리사, 네가 이걸 발견할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안 봤어.
1: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요리사는 까마귀를 불러 도와달라고 하네요.
8: 까마귀 올라 호박 미션 우리가 할 수 있다 바보.
1: 야, 까마귀가 아멘을 외치자 호박에 물이 채워졌고 그렇게 해서 미션 세 가지를 다 통과했어요. 야, 드디어 금발의 공주와 만난 요리사는 그녀를 데리고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3: 오호라 문셰프, 금발의 공주를 데려오다니 대단하구라시아스. 하지만 미안하게 된 여르. 어쨌든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스쿠타트. 에이, 죽어버려라.
1: 이런 악랄한 왕. 그 자리에서 요리사 목을 댕강 베서 죽여버렸고 공주는 몹시 슬퍼하며 요리사의 몸통이라도 달라고 왕에게 애원합니다.
3: 죽은 사람 몸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딸? 가져가리.
1: 공주는 죽은 요리사의 머리와 몸통을 조심스럽게 합치더니 하하 참, 호박에 담긴 죽음의 물을 부었어요.

0: 그리고 바로 생명의 물을 부었더니
1: 오! 야. 나 살아났다르데스 그라시아 세뇨리타 떼아모.
0: 야, 근데 요리사가 전보다 더 젊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빠야! 그것을 본 왕은 지도 젊어지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고 목이 잘렸어요. 근데 공주는 요리사한테 했던 것처럼 목과 몸을 다시 붙이고 물을 부었는데
2: 네네.
0: 아뿔싸 생명의 물하고 죽음의 물을 바꿔서 부었어.
3: 어머! 미안! 빠르동!
0: 이야, 기가 막힌데? 그렇게 해서 왕은 이게 완전히 갔어요.
4: 깨꾸다리.
0: 깨꾸다리 죽었어. 못 일어나지. 요리사와 금발공주는 어떻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여서 은지원의 아디오스 듣고 오셨는데요. 김인경님께서 역대급 대박이다. 오늘 200회 특집이다 하셨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천식 씨가 아주 열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한 2만 원 정도를 사비해서 한번 예, 뽑아볼까.
0: 아유, 괜찮습니다. 예, 마음 아꼈습니다. 류의원님이 2만 원 더 줘라 하셨는데.
1: 그죠.
0: 감사합니다.
1: 예. 제작진 어떻게 N분의 1로. 가요? 민성 PD.
0: 8480님이 써니 씨의 딱따구리 소리는 들을수록 신기해요. 실제 딱따구리보다 더 딱따구리 소리를 잘 낼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게 좀 오래되니까 뭔가 네. 좀 욕심이 생기네. 문장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0: 그냥 헤호 헤호해서
1: 버스 끝내지 않고
0: 날씨가 맑다 뭐 이렇게 하고 민담 때문에 그래. 민담이 생긴 만든 병이야.
1: 뭐 변질되고 있어요. 그죠?
0: 약간 변질되고 있어. 네. 뭔가 초조해져.
1: 이 와중에 교훈 놓치지 않으십니다. 0390님 교훈. 옛말 틀린 거 한 개도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중간은 간다.
0: 맞아요. 공포 영화도요. 가지 말란데 가는 커플이 제일 먼저 죽어요.
1: 그렇죠.
0: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지. 지하실 같은 데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잖아. 이종희님. 교훈. 인생 무상. 왕도 죽는다.
1: 그렇죠. 영화는 건 없죠.
0: 결과적으로. 예. 그죠. 3116님. 억지 부리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 노후를 위해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1: 아, 그 좋은 자세죠. 네,
0: 그 사실 진짜 중요하죠.
1: 네, 2957님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같이 돕고 살자라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그나저나 오늘 동물이 대체 몇 마리나 나왔나요? 크크크.
0: 그 기존 만담에 콜라보를 좀 때린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200회 특집이라 그 작가분이 그 한 마리 두 마리 더 넣은 것 같은 느낌.
1: 다 나왔어요, 그죠? 네. 네, 이제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0: 그래요.
1: 네,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내드릴게요. 민마사 퀴즈. 오늘 스페인 민담 들어봤으니까 스페인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0: 이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 소와 인간의 싸움인데요. 사람이 붉은 천을 흔들며 소와 싸움을 벌이죠. 정답 무엇일까요?
1: 보기부터 드릴게요. 1번 권투, 2번 투, 3번 격투기.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1: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완벽한 정답송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미스터 투의 노래입니다. 예. 난 단지 나일 뿐.

0: 네, 민만사 퀴즈. 스페인의 전통 문화로서 소와 사람의 싸움 정답은요.
1: 2번 투입니다.
0: 그렇습니다. 고둘서님, 6605님, 6021님 맞추셨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손수 변호사님 모시고 다시 컴백합니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0: 축구장에?
2: 두 배!
0: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3: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 경영 법률 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아, 4658님이요. 손수호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좋았어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네. 그 메밀 베개하고 메모리폰 네. 베개 어떤 걸 베고 주무실까 네. 어떤 걸 선호하실까 했는데 왠지 저희는 메모리폰 베개일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2: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게도 예. 제가 제 사생활을 노출하는 걸 극히 꺼립니다만 네. 베개 관련해서 맞아요. 말씀드릴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런데 재밌죠? 저는 사실 베개가 네. 필요 없습니다.
0: 예?
2: 엎드려 자요.
1: 어?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0: 진짜 없을 왠지, 수도 있다고. 예, 네.
1: 머리만 대면 주무실 것 같다. 근데 진짜 문천식 씨가 엎드려 예. 주무실 것 같다.
2: 엎드리는 순간 3초 만에 잠듭니다.
0: 어머나. 내가 맞췄어.
1: 대단하시다. 네.
2: 그리고 그러니까
1: 약간
2: 굳이
1: 빠든 거다.
2: 아, 그런가요?
1: 그죠. 수면 장애가 전혀 없으시죠.
2: 아, 그런데요. 그게 또 안 좋을 수 있는 게
1: 왜요?
2: 엎드려야 잠이 들거든요.
0: 네.
2: 아~ 누우면 네. 잠이 잘 안 옵니다.
0: 아 근데 변호사님 설마 경매에 시달리다가 책상에 네. 엎드려 자서 그런 거 아니죠? 습관
1: 아니죠? 공부도 많이 해서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 자잖아요.
0: 습관 자잖아요.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0: 아니에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파요.
0: 허리가.
2: 자고 나면
0: 아 맞아 네. 엎드렸으면 아,
2: 네. 바로 잠드는 건 좋은데 네네. 아 허리에 좀 무리가 갑니다. 아, 바꿔보려고 그죠.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0: 아, 아 그러시군요.
1: 야, 그 잠버릇이 네. 다 다르구나 사람마다. 네.
0: 그러게요.
1: 엎드려 주무셨어요. 역시 네. 공부를 하다 잠든 버릇이 있어서.
2: 아, 그게 아닙니다.
1: 네. 세상에.
0: 네, 변호사님 취향을 알게 됐네요.
1: 아하.
0: 역시 호랭이대학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 자야 되는 거였어요. 네.
0: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1: 아, 이제 가볼까요? 네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0: 김민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친구와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는 길에 셀프 주유소에 들렸어요. 휘발유를 가득 넣고 주유기를 뺐는데 이런 주유기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와서 온 얼굴이 기름 범벅이 된 거예요.
1: 아이고야.
0: 잽싸게 화장실 가서 얼굴을 닦았죠.
1: 야, 너 괜찮냐? 어? 기름 냄새. 아이고야.
0: 어떡하냐? 이거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질 않는데?
1: 그러게.
0: 아, 그리고 야, 나 지금 눈 못 뜨겠어. 눈에도 막 들어간 것 같아. 아따. 아씨. 그렇게 여행도 못하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세척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주유소 측에 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아주 뭐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2: 아이, 그쪽이 주유기 레버를 눌렀으니까 기름이 나왔겠죠. 예?
0: 아니 제가 기름 한두 번 넣었습니까? 분명히 주유기가 이상했다니까요. 아, 바보도 아니고 설마 주유기 뺄 때 레버를 눌렀겠어요 제가?
2: 그렇게 치면요 여봐요, 내가 주유소 뭐 하루 이틀 장사합니까? 딱 보면 알지. 예, 됐고요. 우리는 저 이상 없고 기계에 본인 과실이에요.
0: 아, 잠깐만요. 주유기가 분명히 이상해.
2: 아유, 됐고요. 예. 저희는 책임 보험에 따른 의료비만 지급합니다. 예, 가세요.
0: 그리고 몇 달 뒤 주유소에서 채무부 존재 소송을 걸었고요. 아니,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결국 30만 원 받는 걸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저는요 절대 주유기 레버를 누르지 않았고요. 네? 주유소에서 내놓은 CCTV에도 제가 레버를 눌렀다는 장면이 얼굴에 가려져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 기름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여행을 통째로 망쳤는데 어쨌든 제가 잘 대처한 게 맞는 건가요?
1: 글쎄요. 아니, 여행도 못 가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이게
0: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30에 끝낸다고요?
0: 야. 아, 기름 넣기 또 무섭네.
3: 아니 가끔 가득 찼는데 네. 좀 더 이제 전액 결제를 하다가 네. 가득 네. 채우다가 좀 넘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3: 근데 그래도 쫄쫄쫄 넘치는 거지. 네. 뿜어져 나오거나
0: 그러니까.
3: 아니면 이렇게 레버를 안 당겼는데 당긴 것처럼 뿜어져 나오면은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1: 잘 없는 얼굴에, 일이에요, 변호사님. 네. 이게.
0: 얼굴에 분사돼서 맞을 정도면 그리고 눈도 따갑고 이러면 네. 이게 네. 높게 역류됐다는 건데 쫄쫄쫄이 아닌데
1: 말이 안 되는데.
3: 예.
0: 근데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결국 30만 원을 받는 네. 걸로 소송이 마무리졌지만 이분은 너무 그렇습니다. 찜찜한 거죠.
1: 지금. 그렇죠.
3: 일단 네. 채무 부존재 관련된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0: 뭐예요?
3: 네.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 좀 복잡하죠.
0: 예.
3: 원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억울하다. 나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뭐 김민철 님께서 주유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 네네.
3: 내가 받을 게 있다. 나 줘라.
0: 네.
3: 나 인정해 줘. 라고 하는 건데요. 반대로
1: 예.
3: 그러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는 예비 피고가 네. 오히려 야, 나 이거 이렇게 불안하게 못 있겠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채무 없다고 내가 먼저 소송 제기할 거야.
0: 아, 그래서 채무 부존재예요?
3: 그렇습니다.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채무가 0이라고 주장을 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3: 내 생각에는 나는 책임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이상은 나 없는 거야.
1: 아하.
3: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예.
3: 그런데 약간 놀랐습니다. 아니 이 소송을 이런 사건에서 주유소 측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한다? 야,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소송 활용이고
0: 그렇죠.
3: 미국에서 볼 법한
0: 그러니까.
3: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인데
0: 그러니까 그래서 더 네. 의심이 되는
3: 네, 아무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0: 네.
3: 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30만 원 받는 걸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1: 예.
3: 최종 확정 상태인데
0: 아.
3: 그러다 보니 지금 김민철 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신 요지가 저 잘한 거 맞나요? 저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1: 예.
3: 약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하셨다. 네, 잘하셨다. 맞서 싸우다가는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는다. 그리고 30만 원 정말 최소로 생각되거든요. 병원도 다녀오셨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0: 그러니까 여행을 네. 완전히 통째로 망쳤는데
3: 여행도 망쳤고 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갔을 때 중요한 거는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CCTV가 있긴 했거든요.
0: 네.
3: 그런데 야 이게 얼굴에 가려져가지고
1: 그죠.
3: 레버를 눌렀는지 또는 당겼는지 뭐 그렇지 않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채무

0: 운전자 확인의 소송이지만 이 기계의 주유기의 잘못, 주유기 자체의 어떤 문제 또는 주유소의 잘못, 과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그 부분, 아니 손님이 안 눌렀으면 그게 왜 나옵니까?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피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지만 네. 30만 원에 합의하신 거는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1: 아 그리고 이분은 진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빠르게 잘 대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단계까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네. 막 주유소 사장님도 그렇게 막 나오면 그러니까요. 잘 아는 바가 없으니까 깨갱 예. 막 이랬을 저... 수도 있는데 아, 예. 굴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도 싸우셨잖아요.
0: 예. 실제로 이 주유소 측에서 채무부전제 확인해서를 먼저 제기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인 성향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는 정말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호전적이며 네. 법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풍부하지 않겠느냐.
1: 그러니까 이 뭔가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쵸? 약간 더 수상해.
0: 맞아요. 네.
2: 이상하네.
1: 뭘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총력 방어전을 펼치냐고.
0: 맞아요. 아무튼 끝난 사건이고 끝난 네. 소송인데 네. 그래도 더 신경 쓰고 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로 최소로 마무리한 거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진짜 네. 더 큰 싸움에 더 큰 상을 얻기 전에 지혜롭게 마무리하셨다고 변호사님께서 네. 칭찬하십니다.
2: 김민철님하고 친구분 다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손 변호사님 네. 추천곡 한 곡 듣고 또 감성적으로 잘 마무리를 네. 하고 올까요?
0: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그런 사건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또 노래로 한번 기분 좀 바꿔봐야 되니까요. 네. 주유소에서 주유기 관련해서 네. 주유하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1: 뭘까?
0: 예. 이제 기름이
1: 뭘까?
0: 기름 관련된 사건이니까.
2: 뭐가
0: 네. 우리가 예, 기름 노래 한번 들어보죠.
2: 기름 노래요?
0: 기름 노래.
1: 뭐지?
0: 예. 기름이 한자로
1: 유.
0: 유.
2: 유.
0: 김상민의 유.
2: 와.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1: 나 이쪽으로는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2: 아, 기름 노래구나.
1: 아, 정말 의외였다.
0: 항상 휘발유! 항상 간파당해 가지고 오늘은 예. 약간 좀 비틀어 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휘발유는 뭐야? 진짜. 김상민의 유. 예. 이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 볼게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지르니까 약간 좀 해소가 되네요.
1: 예, 좀 고유가 시대에 결혼하는 그 소리가 맞아요. 유! 너무 비싸! 깎아줘! 맞잖아요. 예. 자, 다음 사연 갈까요?
0: 아니, 어쩌면 그런 모든 상황을 중저가로 그 폄훼가 가능하지. 야, 정말 예.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이야.
2: 한 명의 예. 너무 좋아요.
1: 소비자로서 예. 기름값이 너무 고공행진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한번 이제 올바른 가창으로 한번 예. 제대로 듣길 원해요.
1: 알겠습니다. 문현정으로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이번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사연 남깁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요. 전세 자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 아 그래 촌씨가 전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1: 야 미안하다. 만년 아니고 한 4,500 정도?
0: 뭐?
1: 야 내 진짜 면목이 없다. 내 진짜 이런 부탁 안 하는 것도 알지? 대신에 내가 꼭 그 퇴직금 중간정산 받거든. 그 한 달 안에 진짜 무조건 갚을게. 내가 진짜 평생 은인으로 삼을게. 야, 네가 심지어 지지라면 지질게. 월!
0: 어? 야, 잠깐만. 그렇게까지 임마.
1: 아, 오죽하면 이러겠냐. 한 번만 도와줘라. 한 4,500 정도만. 금방 갚겠다는 말에 남편은 차용증도 안 쓰고 4,500만 원을 덜컥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0: 여보세요? 천식아, 난데?
3: 누구야?
0: 엄마 왜 그래? 나 선식이. 혹시 그 퇴직금은 어떻게 된 건지.
3: 아, 그게 저기 그 정산을 저 거절을 당했다. 야.
0: 어? 야, 잠깐만. 야, 그럼 내가 빌려준 돈
3: 내가 당장은 못 갚는데 내가 무조건
0: 뭐야? 여보세요. 야, 엄마. 야, 여보세요?
1: 그리고 다음 날 동료는 1년 휴직계를 내고 잠적.
0: 어머.
1: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퇴직금은 작년에 이미 전액을 받아갔대요.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 세 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찾아가 보니 그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이 아니라 주식과 도박 때문에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0: 뭐 웬일이야.
4: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아...
0: 부인.
4: 아, 부인이군요.
1: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같은 건 없어?
0: 없어. 계좌이체 내용만 있어. 주식이랑 도박에 쓸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안 빌려줬지. 머리야.
1: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기죄를 고소를 했고요. 저희보다 피해금이 훨씬 크대요. 그렇다면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나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전자소송만 해놓은 상태인데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0: 이렇게 이렇게 못 들 수가 있지.
1: 500만 원이면 이게
0: 정말 사악하지?
1: 정말 큰 돈이야 이게.
2: 큰 돈이죠.
1: 자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에게 차용증 없이 워낙 믿든 동료였으니까 수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연락 두절 상태다. 그럼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2: 전망이 어둡다. 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죠.
1: 권리는 있지만,
2: 당연히 권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1: 예, 네. 좀 밝게 해주셔야 될까요?
0: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전 법적인 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게 이게 그 작정을 하고 지금 잠적까지 했는데 뭘 담보로 잡을 것도 뭐 차압을 할 것도 뭐 다 안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2: 네. 일단 차용증이 없다더라도 빌려준 거는 인정될 수 거래 있으니까.
0: 거래 내역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2: 네, 그거는 큰 문제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갚을 돈이 있냐죠.
0: 그러니까.
1: 그게 문제죠.
2: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미 다른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다.
0: 그러니까.
2: 더 액수가 크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야, 이거 안 돼.
2: 받아내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본다면 일단
0: 있어요?
2: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긴 합니다만 민사소송만으로는 해결되기는 힘들어요. 승소한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또는 어디에 숨겨놔

0: 떠더라도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고요.
1: 예.
0: 그렇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1: 예.
0: 네, 형사적인 처벌로 이끌어가고
1: 예.
0: 그러한 형사적인 처벌, 즉 감옥에 간다는 얘기죠.
1: 네.
0: 감옥에 갈 위험이 현실화되면 어디선가 돈을 가져올 수 있다.
1: 아...
0: 정말 아주 냉정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1: 예.
0: 감옥에 가기 직전이 되면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사기를 쳐더라도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물론 참 너무나 냉정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1: 네.
0: 아, 지금 사연을 주신 익명의 청취자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1: 네.
0: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 직전까지 몰고 가면
1: 예.
0: 여기에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1: 아 그렇게라도 해야죠 변호사님.
0: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1: 네.
0: 아 민사소송 제기해놨으니까 난 이게 전부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안 되죠.
0: 그리고 네. 그럼 사기죄 뭐 빌린 돈 안 갚았다고 다 사기죄는 아니거든요. 사기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1: 네네.
0: 그동안 아, 이거 잘 안 되겠는데요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1: 예.
0: 지금 이 사연은 사기죄 성립된다고 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 퇴직금 정산 받으면 줄게, 갚을게 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거 작년에 이미 전액을 다 받아갔다.
1: 아 거짓말이었군요.
0: 네.
1: 예.
0: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사기.
2: 그렇지.
0: 예, 명백한 그렇지. 기망 행위입니다.
2: 기망이다,
1: 그러네요.
2: 기망.
0: 여기에 속아서 돈을 준 거거든요.
1: 예.
0: 이 말 없었으면 돈을 안 줬을 겁니다.
2: 아.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기
2: 맞아.
0: 때문에 네, 사기죄 성립한다. 그런데
1: 예.
0: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경우는 나는 돈 없다. 나 그냥 감옥 갈게.
2: 살겠다 난 들어가서 네. 뭐 이렇게
0: 그렇게 아. 작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1: 예.
0: 마지막에 몰리고 몰리고 몰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사기 피해가 그 전에 있었고
1: 예.
0: 그렇다면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 난 정말 감옥 가도 어쩔 수 없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라도 받아보자.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라면
1: 아.
0: 사실은 정말 감옥을 가더라도 나올 돈이 없다.
2: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0: 네.
2: 걸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너무
0: 네.
2: 와 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 굉장히 많습니다.
2: 그렇죠.
0: 굉장히 많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2: 네네.
0: 애초에 한 달 후에 퇴직금 정산이 되면 한 달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1: 그렇죠.
0: 네. 네
1: 이것도 너무 아, 너무 믿은 게 아닌가.
2: 저는 네. 다만 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암울하지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맞아요.
2: 예. 내가 바보였지. 내가 그걸 믿은 게 잘못이 이렇게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계속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0: 네. 네,
2: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0: 맞습니다.
2: 사람을 생각하는 예. 인류애가 있었던 거죠.
0: 네. 네,
2: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항상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예. 게
2: 선생님이 문제죠. 잘못이 아닙니다.
0: 네, 그리고 네. 가족 간에도 이것 때문에 불화가 커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제발 네. 부디.
1: 아, 100단위도 위험하지만 1000단위는 진짜 빌려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0: 네.
2: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당시에 딱 해서 손을 내밀어준 거잖아요. 그런 스스로를, 그런 네. 남편을 이렇게 탓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부디.
2: 예. 예.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이런 류의 일에
1: 맞아요.
2: 마음을 다쳐요.
1: 에휴, 예. 어쨌든 마음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 네, 맞아요.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0: 네.
2: 손주 변호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잘 지낼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지킴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에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기도 가평에서 밭을 메면서 부르던 미나리입니다. 한여름 뙤약볕에도 들판을 떠날 수 없었던 농부들에게 구성진 소리 한 자락은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네, 6285님께서 퇴근길인데요. 무지개가 바로 무지개가 떴어요. 두 분도 보시라고 사진 보내드려요.
2: 진짜 무지개가 떴다.
1: 비가 좀 갰나 봐요. 네. 네.
2: 아유, 오늘 사연 주신 분 일을 그냥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미련이 남네요. 네. 네. 네. 자, 저희 오늘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6% 급등을 보이면서 장중 7,100선도 회복했던 코스피가 6,8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7,051로 상승 시작해서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빠지면서 약 0.74% 상승한 6,797.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개장 6분 만에 올해 들어서 2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해서 26만 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한때 200만 원을 회복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183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낮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어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거라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여론조사 대답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력을 받은 데 대해서 범 여권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준영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 규정의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수석 대변인도 특검의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고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오던 오 시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일이 있으니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강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6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

기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 등 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현영준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대권 도전마저 날아가게 됩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소위 86 선배들을 존경하지만 이제 세대 교체하고 젊은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고민정 의원 2부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돌아오고 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0: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자, 뉴스 신세계 MBC 보도국의 보배이자 보물이자 에이스 오브 에이스 현영준 기자.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
4: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네. 자, 오늘 뉴스가 많아서 네네.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빅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8개월 네. 벌금 1천만 원. 네. 이대로 가면 확정되면 시장직 잃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도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늘 오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네.
4: 그 선출직 공직자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당선이 이제 무효가 됩니다.
3: 네.
4: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3: 네.
4: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네.
4: 그 이 사건은요. 2021년 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그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 네.
4: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표 3차례, 비공표 7차례 등 총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그리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사업가 김한정 씨한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겁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요. 오세훈 시장한테 징역 1년 6개월, 그러니까 징역형을 그때는 구형을 했었습니다.
3: 네.
4: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을 택했고요. 그 대신 공직을 잃는 그 100만 원을 넘어가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이게 그러니까 공소사실에는 10번 여론조사인데 그중에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도 있었고 대납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힌 거죠.
4: 그렇습니다.
3: 네.
4: 그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을 이기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건
3: 유리한 조사.
4: 네네. 단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납 금액이 2,100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네.
4: 그 같이 뭐 공범이죠. 같이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한테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번 판결에서는 이제 쭉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이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얼만큼 신뢰할 건가?
3: 네.
4: 이걸 증거로 채택할 건가?
3: 진술 신뢰도.
4: 그렇죠.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명태균이 그동안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네.
4: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같은 걸 종합해 보면
3: 네.
4: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명태균 씨 진술을
4: 네.
3: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다 못 믿을 것도 아니다 이런
4: 네.
3: 얘기네요.
4: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3: 네.
4: 이번 재판에서 명백한 물증이 없어요.
3: 그렇죠.
4: 사실은 네.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특히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
3: 동기.
4: 충분히 동기가 있었다.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오세훈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0: 인식이 있어서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강하게 반발을 했죠.
0: 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재판부의 그 이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네.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정황을 얘기를 좀 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바로 직후에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만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전제하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그 항소 의지를 밝힌 거죠. 오세훈 시장은 재판정 안에서도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네. 마지막에 그 최후 진술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이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 항소심에서 물론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만 네. 1심 선고로 인해서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 수행은 뭐 사실상 뭐 시한부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옵니다. 벌써 뭐 레임덕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 현직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네. 서울시 행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뭐 당장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처럼 무슨 직무정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1: 그렇죠.
0: 네, 다만 시장의 임기가 지금 갑자기 불분명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은 유지하지만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1: 네. 네,
0: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지휘 아래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긴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최종 판단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좀 묘한 상황이 온 거죠.
1: 언제쯤 그러면 판결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0: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한 건데 특검법에 네. 이게 633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633.
0: 네, 1심은 검찰의 특검의 기소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고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에 3개월 안에 석 달 안에 선고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이죠.
1: 네.
0: 그러니까 석 달 있다가 항소심이 나와야 됩니다.
1: 10월. 그러면 10월에 항소심.
0: 10월에 나와야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재판부가 또 일정을 잘 준수했다. 그러면 그 10월부터 3개월 네. 내년
1: 1월.
0: 1월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1: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0: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자, 이제 문제는 오세훈 시장 5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서울이 들썩들썩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과 뭐 교통망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사업이 많아요. 지금.
0: 많아요. 굉장히 네.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입니다.
1: 여의도 공원도 뭐 2030년까지 다 바꾸겠다 이런 그렇죠. 계획이잖아요.
0: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이제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변수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1: 그렇네요.
0: 이제 벌써부터 서울시 내부에서 잡음이 오늘 당장 터져 나왔습니다. 뭐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뭐라고 네. 논평이 나왔냐면 서울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1: 물러나라는 얘기네.
0: 용단은 여기서 사퇴하라는 얘기죠.
1: 네, 그렇죠. 네.
0: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 네.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얘기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이제 사필 규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비판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 네.
0: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이런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 특히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1: 네.
0: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금 엄청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이 국민의 선택을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러면서 재판부를 지금 몰아붙였습니다.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소속의 한동훈

0: 오세훈 의원도 오늘 SNS에 이 얘기를 올렸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닐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력 대권주자,
0: 두 명이
1: 라이벌입니다. 두 사람은.
0: 사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대권가도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1: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반상 이익을 사실 한동훈 지금 무소속 의원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아스팔트길이 열린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자,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이 얘기도 좀 뜨겁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네. 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김민석 전 총리 신천지 개입설 놓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1: 네.
0: 어제였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우리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1: 네.
0: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하고 있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연합을 네. 깨부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 반명 신천지 이건 뭐 혹시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리가 특히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다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1: 이게
0: 있습니다.
1: 이게 신천지 특검 이거 좀 미온적이었다 이거 지적한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또 오늘 이제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을 보면 좀 약간 좀 애매해진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 전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만을 지적했고 특정 후보를 연결 짓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말은 했지만
1: 네.
0: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의 이름을 자기가 언급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1: 내가 정청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냐.
0: 네. 아. 그러면서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읽기에 따라서는
1: 애매합니다.
0: 약간 발을 빼는 건가? 뭐 이런 지금 느낌도 약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네. 연기만 피운 그런 느낌.
0: 그렇죠. 네.
1: 자,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은요?
0: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화가 나겠죠. 이렇게 군불만 떼고 말을 네.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식 폭탄 던지기 신천지 개입은 이 근거를 갖고 말했으면 좋겠다. 당사자께서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총리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0: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응징을 하겠다.
0: 이런 표현은 보통 정청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던 표현인데
1: 그러게요.
0: 이거를 지금 김민석 전 총리한테 가장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겁니다.
1: 네.
0: 특히 이제 김 전 총리를 향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천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1: 네.
0: 기자들이 이제 그 김 전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청래를 겨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정청래 전 대표가 그저 웃지요.
1: 그저 웃지요.
0: 네, 네. 허망히 하는 그런 네. 네, 표현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 뭐 국회의원들 지금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1: 네.
0: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이른바 팀 정청래.
0: 그렇죠. 야, 근거가 있다면 당장 공개해라. 없다면 김 전 총리는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라.
1: 사퇴하라.
0: 네,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서로 지금 거의 치킨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의원은 민주당을 헌법상 정교 분리를 위반한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다니 이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몰아붙였었거든요, 민주당이.
1: 네.
0: 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신천지 이 교단 측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1: 네.
0: 신천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 김민석 총리 전 총리의 네거티브 정도 사안이 아닌 게
1: 네.
0: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천지 당원 유입설
1: 아니,
0: 때문에 이 특검 수사로 당원 명부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막 의원들이 대치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1: 네.
0: 이게 강제 수사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이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모든

0: 이슈를 이게 다 흡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자, 국민의힘 얘기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 열렸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제 제소된 안건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조경태 의원 건, 친한계 의원 건 이런 징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냈는데요.
1: 네, 어떤 거예요?
0: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1: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겠다.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워낙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징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1: 그러면은 네. 뭐 60명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60명 징계해야 돼요, 60명.
0: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징계를 안 하겠지만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하기로 했다. 그건 징계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번 욕한 건 괜찮은데 장동혁 대표를 계속 비판한다든지 뭐 당을 또 이렇게 계속 비난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 그러니까 징계 범위는 좀 줄이고 네. 대상자는 줄이고 대신에 징계 수위는 좀 세게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놓고 윤리위가 지금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징계 논의 대상은 이제 조경태 그렇죠. 육선 의원이죠. 이제 이분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목 국회 부의장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선출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계엄 뭐, 네. 뭐 이때 좀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네. 이유로 이제 제소가 됐습니다.
1: 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화를 돌렸다.
0: 그렇죠. 해당 행위인 거죠. 네. 또 이와 함께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이 보궐선거를 지원했던 뭐 친한계 의원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진종호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해당 행위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공언을 한 만큼 이제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징계 절차 개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네. 비주류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가 이제 오늘 오전 조찬 모임을 하면서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이성권 의원이 윤리위원회가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진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뜻이다. 특히 제왕적 당대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장동혁 네. 대표가 지금 뭐 징계권을 남발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당대표 폐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당대표의 인사권 그리고 공천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당대표한테 집중돼 있다. 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윤리위원회 이 징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지금 그
1: 정치부 데스크시잖아요.
0: 네.
1: 전망 한번 해 주시죠.
0: 아, 이런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사법부에 의해서 네. 배현진 서울시당 그 위원장의 징계가 철회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윤리위도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징계권을 남발할 경우에는 네. 사법부에 의해서 이게 또
1: 제동이 걸리니까
0: 이것도 약간 민망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그 대목에 있어서 이게 좀 빼도 박도 하기 어려운
1: 다른 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리는
0: 거는
1: 네.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이번에 좀
0: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

0: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MBC 현영준 기자와 오늘 뉴스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판 거 논란 계속되던데 뭐 야당에서는 더불어 근저당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죠.
6: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제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짜리가 지난 14일에 이제 29억 원에 매도가 된 거죠.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매매가의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근저당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을 판 사람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이례적인 거래가 나왔느냐. 오늘 국민일보 취재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매수자 쪽, 집을 산 사람 쪽에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1억 3천만 원을 먼저 중도금 성격으로 준 거예요.
5: 11억 3천만 원.
6: 그런데 나머지 잔금은 17억 7천만 원은 이제 10월에나 이제 집이 팔린답니다. 자기 기존 아파트가. 그래서 이게 팔리면 그때 이제 지급을 하겠다.
5: 아.
6: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자 쪽에서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이 집주인이 사정을 봐줬고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거래가 적지 않다. 이렇게 국민일보 쪽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5: 11억 3천 전세 보증금 플러스 잔금으로 받을 17억 7천, 딱 29억 떨어지네.
6: 네네. 아. 여기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 재건축 단지라는 특수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분당 양지마을은 이 재건축 지정 고시를 이달 30일, 그러니까 7월 30일에 이제 지정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을 사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으려면은 그 전에 지정고시가 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요, 그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잔금을 다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분도 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말하자면 호의를 베푼 거죠. 아, 그런데 이 그 아파트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그 새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죠. 당연히 이제 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10월 만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전세 보증금 줬다는 얘기가 있죠. 이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 형태로 받아서 이분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5: 11억 거고. 3천만 원.
6: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여기서 실거주를 해야지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정들, 복잡한 매수자의 사정, 또 재건축 아파트라는 특성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대출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게 현행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한 거 아니냐.
5: 이런 그래서 지금 야당이 공격하고
6: 맞습니다.
5: 있는 거죠.
6: 맞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25억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 이제 한도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매수간 거래에는 이런

0: 규제가 적용이 안 됐고 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집주인이 이제 매수하신 분한테
1: 그러니까.
0: 17억 7억 7천만 원을 빌려준 형태가 된 거죠.
1: 네, 청와대는요?
0: 네, 청와대는 이제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먼저 이전했고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된 정상 거래다. 무슨 사적인 인연이 있거나 서로 친분 있는 지인 사이 아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비판을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1: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들이죠.
0: 그렇죠.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 국민에게는 내버리지에서 집 사지 말라고 겁줘놓고 정작 본인은 신종 거래 기법을 만들어냈다.
1: 알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현영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자,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대표 예비후보님 모시고 오늘 2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의원님.
3: 네.
1: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3: 아, 네. 네. 그러게요. 한 번도 못 뵙네요.
1: 예.
3: 네.
1: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먼저 꺼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 전당대회 얘기 앞서서 오늘 좀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해드렸는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 원입니다.
3: 네. 네.
1: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3: 사실은 네. 아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긴장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 이제 2020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을.
1: 네.
3: 그때는
1: 만났죠.
3: 제가 네. 이겼는데
1: 네.
3: 그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선거에서 매번 다 졌어요.
1: 네.
3: 그래서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세훈 트라우마. 그래서 정말 끈질기구나. 안 잘라지는구나. 이게 너무 괴로워.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근데
1: 아니, 솔직하시네요.
3: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 사필 규정이구나.
1: 아, 사필 규정.
3: 네. 네.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네.
1: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당대표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3: 네.
1: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3강 2약.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3: 뭐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1: 네.
3: 서운하긴 하지만
1: 네.
3: 내가 만약에 그 세 분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
1: 네.
3: 그것도 또 너무 또 빨리 급성장한 거 아닌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아니 근데 3강 2약 그렇게 이 구도가 좀 본인한테 이번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3: 네.
1: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본인도 알고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3: 그렇죠.
1: 네.
3: 그래서 결정이 늦었고
1: 네.
3: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한테 이득될 게 없을 것 같은 선거죠. 그래서 안 할 생각이 거의 99%까지 막 올라갔었죠.
1: 99%까지 안 할 생각이셨다가 생각이 딱 급반전된 어떤 이유, 계기.
3: 제가 제 모습이 좀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1: 왜요?
3: 될 거에만 한다는 거냐, 고민이.
1: 아.
3: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했지만 대변인이 됐고 또 오세훈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 또 재선에 성공했고 최고위원도 했고.
1: 네.
3: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고민정은 너무 온실속 화초 같아. 너무 다 좋은 길만 걸은 거 아니야? 저는 나름대로의 그 질척거리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런 모습은 너무 고민정스럽지 않다. 안 될 걸 뻔히 알아도 그래도 한번 던져보자. 뭐 그런 게 청년의 패기고 도전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긴 그렇네요. 듣고 보니 뭐 세상에 모르는 거잖아요.
3: 뭐 모르는 거죠.
1: 그리고
3: 네.
1: 될 것만 될 길만 가는 건 도전이 아니니까.
3: 우리가 맨날 노무현 대통령님 많이 언급하잖아요.
1: 네.
3: 노 대통령님도 늘 어렵고 안 될 걸 알면서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1: 바보 노무현.
3: 네, 그 길을 닮아가는 게 후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모래알처럼 부서지더라도 한번 부딪혀는 보자.

0: 자, 모래알처럼 부서지더라도 야. 자, 세대 교체론 들고 나오셨어요.
1: 네.
0: 자, 세대 교체의 적임자가 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네. 네. 왜냐면 지금 우리 당 너무 시대에 뒤쳐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당대회 한창 하고 있고 그동안의 정치적 구력이 아주 많으신 세 분께서 앞서가고 계시는데
0: 네.
1: 끊임없이 족보 논쟁 한참 했었죠.
0: 족보. 예.
1: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랬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그 송영길 후보님께서 김보미 후보에게 고함을 쳐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0: 들었습니다.
1: 에피소드가 네.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 네.
1: 어떻게 같은 경쟁을 하는 후보에게. 근데 누구나 실수하거나 뭐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러고 나서의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는 결국 사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람이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죠.
0: 네.
1: 근데 그거에 얼마나 쿨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 젊은 층들에게 더 공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계속 아닌 척하고 뭐 내로남불하고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이 젊은이들에게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0: 민주당은 어쩌다가 이렇게 늙은 정당이 됐어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1: 왜냐하면 그때는 386들이 30대였고 지금은 이제 60대가 되셨잖아요.
0: 386, 486, 586, 686까지 왔어요.
1: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소위 79세대라고 부르죠.
0: 네.
1: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저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계속 그 대드는 한이 있어도 뭔가를 계속 시도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21대 국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얼만큼 우리가 도전해봤나 하는 네. 반성도 좀 듭니다.
0: 이렇게 조금 이 간판 그리고 드러나는 사람들부터 조금 늙다 보니까 이게 뭐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늙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층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는 그 청년층이 2030이 민주당에 좀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원인이 있고?
1: 그게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네.
1: 나이가 많아도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저는 대표적인 게 젠슨 황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이가 늙었다, 많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다만 청년들이 보는 우리 당은 기득권인 것 같습니다.
0: 기득권.
1: 예, 그게 뭐 나쁜 의미로만 통용할 것이 아니라 많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것이죠.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전에 민주당은 늘상 야당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늘 숫자가 부족했고 그러니까 늘 절박하고 호소하고 그러던 존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그 시대에서 비주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
1: 기득권일 수가 없지요.
0: 네.
1: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가 청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당 시절 그리고 힘들던 시절엔 그 시대의 청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비주류에 해당되는 청년들 눈에는 저희가 절박함도 없고 권한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네요.
1: 네.
0: 그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뭐
1: 그렇습니까?
0: 예.
1: 예.
0: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1: 네,
0: 대변인도
1: 네. 대변인 하신 분들은
0: 네.
1: 많은데 네. 뭐 영광이죠.
0: 예. 아니 그래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 이렇게
1: 네.
0: 이번에 이게 출마 결심하시면서 어떻게 연락은 한번 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요. 그전에는 종종 찾아뵙고 그랬는데 오히려 결심하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배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0: 네.
1: 개파 정치 족보 전쟁 하지 맙시다 했는데 제가 쪼르르 달려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표리부동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거가 다 끝나면 인사드리러는 당연히 가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0: 아니 근데 문 전 대통령님께서는
1: 네.
0: 그 이 요즘의 이 상황 좀 분열 좀
1: 네네.
0: 갈등 뭐 좀 시끄럽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라고 보세요?
1: 많이 아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쭉 우리 민주당을 지켜보고 민주당이 갈라지는 경험도 다 보셨고
0: 그렇죠.
1: 그거를 다시 통합해내는 그 과정들을 다 몸으로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0: 네.
1: 한번 갈라서면 다시 붙어지는 게 얼만큼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문재인의 정치를 배우는 우리들은 그걸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시라면 저는 참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도 때려도 그냥 참고 참고. 결국 싸움이라는 건 양쪽이 같이 주먹을 내밀어야 싸움이 붙어지죠. 한쪽이 참아버리면 싸움은 형성이 안 됩니다.

0: 방법은 당사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자, 당사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일단 정청래 후보 최근에 지금 이번 선거 이 과정을 보면 2대1, 3대1 이런 얘기예요.
0: 네.
1: 이른바 몰메론입니다. 몰메론. 몰메론 같은 거를 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더독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0: 네.
1: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0: 그 바로 직전 당대표셨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되는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 직전 대표가 아니셨으면 이렇게까지 공격 안 받으시겠죠. 네.
1: 전임 지도부이기 때문에 평가를
0: 당연히요.
1: 받아야 되는 거죠.
0: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시는 게 좀 보기 어색하고
1: 네.
0: 그리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꽤나 많은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0: 그게 본인의 잘못 100% 당신이 무능해서에 라고 우리 당이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어쨌든 그분들은 당의 결정을 존중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아픔을 삭히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정청래 대표님이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구를 아프게 한 적은 없지만 당의 대표라면 그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자리에 있지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의 결정과 그런 행보들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수많은 후보들을 봐서라도 본인이 지금 공격받고 하는 것 아프시겠지만 국민들도 다 압니다. 아플 거라는 거.
1: 네.
0: 그래서 그걸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견뎌주시면 오히려 더 많은 당원들이 그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0: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1: 답답했다?
0: 네. 네. 그러니까 구호는 참 많았는데 구호만 있고 설명은 없는 깃발만 있고 먼지만 있었던 것 같은
1: 좀 더 구체적으로
0: 말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 시절에는
1: 네.
0: 그 하나의 구호가 결정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1: 네.
0: 때로는 언론에 리크가 돼서 막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논의의 과정들이 좀 바깥에 알려졌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도 아 우리 당이 지금 저거를 논의하고 있구나. 아 저런 찬반이 지금 세게 붙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1: 네.
0: 그래서 당원과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혹은 의총에서 문제점을 토론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런 자리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먼저 구호를 던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의견을 묻는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을 먼저 물으시고 그 결론을 가지고 구호를 만드셨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난데없이 지금 신천지가 등장을 했어요.
0: 예.
1: 그래서
0: 머리가
1: 제가 아니 이게 지금 이거 갑자기 민주당에서 신천지 얘기는 예전에 아마 이낙연
0: 네 그때도 좀 말이 있었죠.
1: 그때 말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 근데 그때 유야무야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0: 네네.
1: 아까 뭐 혹자들은 이거 지금 전당대회 블랙홀 된다 이거 이 이슈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했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1: 네.
0: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졌기 네.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으실 것
1: 네.
0: 같고요. 저희가 수많은 당내 경선을 할 때 상대 후보에게 어떤 무리한 주장을 했던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1: 네.
0: 그게 저는 대표적인 게 대장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의 팩트와 실체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당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을 던졌다면 그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 아니 근데 더더군다나 전직 총리이시니까.
0: 뭐 그렇죠. 그리고 당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그냥 자칫 좀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로 보여지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민석 후보님께서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0: 네.
1: 그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0: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 밑에서는 레드팀을 해야 되고 물 위에서는 혼연일체가 돼야죠. 제가 청와대에서 3년을 있었고 지금 국회에서 7년을
1: 네.
0: 지도부 2년하고 7년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당청 간의 관계를 청와대 입장에서도 꽤 많이 봤고 당의 입장에서도

0: 꽤 많이 봤습니다.
1: 아, 그러시겠네요.
0: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느끼는 건 네. 무조건 혼연일체만 되는 거는 별로 건강하진 않더라고요.
1: 아.
0: 예, 왜냐하면 국회라는 공간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할 수 있는 곳이고 청와대는 약간 그것과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을 법한 자리입니다.
1: 네.
0: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국회의 의견들을 청와대는 충분히 그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그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더 재빠르게 실현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 밑에서는 레드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청와대가 일방적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요. 하지만 물 위에서는 이 당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안정감을 줘야 당원들이든 우리를 찍지 않은 국민들이든 네. 모두가 다 안정감을 찾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주당 당원과 정치인들은 민주당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도 당청 간의 그런 혼연일체 되는 모습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그 얘기는 그 물 밑에서는
0: 네.
1: 그 할 말은 하는 견제자가 돼야 된다.
0: 돼야 합니다.
1: 예. 할 말은 하는 견제자가 돼야 되고 하지만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뭐 명청대전인 이런 갈등관계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0: 네.
1: 이 정도로 지금 해석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전에
0: 네.
1: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0: 네.
1: 그때 이제 그때 일기 지도부였나요? 그때 최고위원
0: 네.
1: 하셨어요. 그때
0: 네.
1: 제가 그 기사 많이 봤었는데 그 비명 최고위원, 유일한 비명
0: 네.
1: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 야당 역할을
0: 네.
1: 하신 거예요.
0: 아, 힘들었어요.
1: 네. 네. 그때 기사도 참 많이 나고 네. 뭐
0: 그러니까
1: 문자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밑에서의 네. 레드팀 역할의 그 경험담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1: 아.
0: 그리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도부에서 많이 했고 대표님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
1: 네.
0: 분명 비공개에서 비밀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막 뉴스에 다 나와요.
1: 뉴스에 다 나오고.
0: 아, 이게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레드팀을 이거는 색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을 때는 레드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난 너무 아쉽고 죄송했었어요. 왜냐하면 문
1: 오히려?
0: 대통령님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1: 아하.
0: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
1: 얘기해달라.
0: 다양한 얘기를 해달라.
1: 아, 오히려 좀 나를
0: 네네.
1: 나한테 비판적인 여론도 좀
0: 그렇죠.
1: 얘기를 해달라.
0: 네.
1: 아.
0: 근데 그걸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엔 그거를 열심히 했었는데
1: 네.
0: 그게 오히려 화살로 돌아오니까 엄청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떡해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냥 그것도 다 참고 견디면 괜찮아진다 이러니까 그냥 참고 견뎠죠.
1: 이제는 뭐 그런 경험까지 다 갖고 계시니까
0: 네.
1: 더 이제 당정청 관계를 잘 꾸려가실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도 되네요. 자, 지금
0: 네.
1: 49초 남았어요.
0: 예.
1: 자, 어떤 민주당을 만들고 싶으신지 각오 마지막으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는 젊은 민주당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꾸 저쪽은 아 뭔가 새로운 게 막 있을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민주당이고 싶고요. 막 개파 논쟁, 족보 논쟁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경쟁들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고 싶고 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와, 기대할 만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저는
0: 네.
1: 그게 딱 귀에 들어옵니다. 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에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3부와 4부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5: 장마가 시작될 무렵 노랗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장마가 시작될 즈음 꽃을 피우고 장마가 끝날 무렵엔 꽃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감주 꽃이 피면 논밭에 물기를 정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큰 비에 대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나무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나무를 살피면서 서로의 박자를 맞춘 셈인데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9: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0: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는데요. 강나림 기자가 전합니다.
2: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 씨가 수행한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정치활동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대납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었다면서 4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를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2,1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공직자격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를 하면 서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질의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서버 검증에도 동의하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강 직무대행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고 종례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롭게 특정한 요구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0: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제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전 대표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정당원인지 특정 후보의 지지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분리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불렀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 역시 이 간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불러 조사 중인데요. 검경이 각각 당시 수사의 윗선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1: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인 최모 경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부인 국수본의 간부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이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인 이틀 전 베트남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합수사하겠다고 상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모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사항이라며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경정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은 최 경정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김계장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분리수사 지시가 단순 업무 분담 차원인지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이와 함께 어제 초유의 국수본 대상 동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0: 6% 급등을 보이며 장중 7,100선도 회복했던 코스피가 6,8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7,051로 상승 시작해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빠지면서 약 0.74% 상승한 6,797.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개장 6분 만에 올해 들어 2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해 26만 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한때 200만 원을 회복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어제와 비슷한 183만 원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쿠팡이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들의 재고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번 화재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판매자분들을 위해 화재 조사와 보험 처리 절차가 완결되기 전에라도 쿠팡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쿠팡은 화재가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반출 지연,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

0: 보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다음 대권은 노릴 수 없게 되는데요. 친한계에서는 오늘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3부의 정성국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우리 증시. 전강 후약의 장세 속에 0.74% 상승에 그쳤습니다. 4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우리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아이고.
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3: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1: 두루두루놀이라고?
2: 두루놀이.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오늘 3부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네. 부산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2: 예,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3: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예, 그 전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자주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2: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진행자가 바뀌어갖고 좀 서운하셨겠어요?
3: 근데 더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유, 예. 덕담으로.
3: 정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 아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3: 예.
2: 오늘 좀 뉴스가 있었어요.
3: 예, 오세훈 시장 말이죠.
2: 예,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이제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3: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2: 네.
3: 이게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런데 벌금이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좀 커지면,
2: 네.
3: 2심에서도 이걸 줄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 아무래도 영향을 네. 좀 받죠. 1심 그렇죠. 판단에 대해서.
3: 1심 판단이 기준이 되니까.
2: 기준이 되죠.
3: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이 좀 세게 느껴집니다.
2: 네.
3: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2: 네.
3: 그래서 우리 당에서 또 논평을 사실 냈지 않습니까? 낸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좀 실망감을 표현을 했어요.
2: 네.
3: 당에서도. 뭐 그거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 네.
3: 저도 보면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또 좀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2: 네.
3: 어떤 정황이라든지 어떤 명백한 증거 쪽이라기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2: 네.
3: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의힘 입장 또 우리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긴장되는 그런 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 아니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죠.
3: 예, 예.
2: 사실 2030년 뭐 아직 몇 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 예, 예.
2: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급부상하신 그런 분인데
3: 예.
2: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좀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입지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3: 그럼 오늘도 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방송에서도 패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 네.
3: 좀 위축이 되시겠죠.
2: 네. 아니 그동안 지금 네. 보면 최근에 막 중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장당이 어떻게 보면 광폭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2: 그런데
3: 그 지금 뭐 당대표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의제를 꺼내면서
2: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 무용론.
3: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를 압박하는 그런 또 힘도 좀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극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제 조명받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결국 이번에 지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보수의 주자로는 한동훈과 이제 오세훈이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나올
2: 네.
3: 정도로 그 한 축인데
2: 네.
3: 지금 이번에 이 그 1심으로 인해서 좀 위축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2: 네.
3: 물론 표는 안 내시겠죠.
2: 네.
3: 표는 안 내지만 이제 2심으로 가면 갈수록 또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이러는 마음도 좀 초조한 마음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2: 네.
3: 그래서 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오 시장께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2: 네.
3: 또 굉장히 또 좀 노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2: 한전수전 다 겪으셨죠.
3: 예. 그래서 뭐
2: 오선이신데 뭐.
3: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뭐 또 본인이 또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2: 네.
3: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3: 예, 예.
2: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
3: 예.
2: 사실은 이 야권의 잠재적인 유력 대권 주자 라이벌로도 볼 수 있잖아요.
3: 예, 예, 예.
2: 친한계시니까
3: 예.
2: 혹시
3: 예.
2: 뭐 혹시라도
3: 예.
2: 내심으로는
3: 예.
2: 뭐 친한계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예, 어떤 생각이요?
2: 유력 후보 한 분이
3: 예.
2: 이걸로 사법 리스크로
3: 예.
2: 이렇게 되면
3: 예.
2: 좀 유리한 가도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
3: 저 전에 권순팽크님의 질문같이 좀 약간 날카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마음은 없고요. 왜냐하면.
2: 네. 친한계 의원들도.
3: 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예.

0: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께 좀 아쉬운 부분이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제끼고 부산 북구갑의 국민들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서 네. 3자구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한동훈의 그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당으로는 절대 복당할 수도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네.
0: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그 부분이 언제까지 그럼 통할까? 네. 참 아쉽거든요. 네.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실까? 차라리 그냥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인정 한 축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 경쟁을 통해서 네. 우리 보수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죠? 큰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멋있고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1: 네.
0: 저희가 바라볼 때 오세훈 시장이 그럼 이렇게 해서 1심을 받아서 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를 좀 지원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심 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우리 보수의 주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항상 정치에 우리 미래 리더가 있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보수의 그런 어떤 미래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1: 오히려 이렇게 양강의 어떤 두 축이 있어야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그 민주당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은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도 내심 속으로 좋아할 수 있으면서도 네.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보수가 완전 괴멸되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는 거 저희는 진정으로 봤을 때 네. 오세훈 시장의 가치가 있거든요.
1: 네.
0: 존재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므로 우리 당이 필요하죠.
1: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국권이 좀 지켜주는 게
0: 예, 예.
1: 한동훈 이쪽에도 낫다. 한동훈 의원계에도 낫다.
0: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낫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치는 부분보다는 네. 뭐 연령대도 한 10살 이상 차이 나고 또 지금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 분이 뭐 어떻게 서로의 승부를 겨뤄야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경쟁 협력을 함께 나가면서 보수를 지켜나가는 축으로서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원구성 갈등은 일단락이 됐어요.
0: 예.
1: 보이콧 계속 해오다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아도 예. 그래도 최소한 얻을 거는 좀 얻었다. 뭐 이렇게 보고 들어가신
0: 예.
1: 건가요?
0: 지금 잘 평가해 주셨고요.
1: 네.
0: 저도 이제 의총회 끝까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주인되는 과정 의총에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특검을 정할 때 우리 국민의힘이 정하게 해달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들어주겠습니까?
1: 네.
0: 우리가 지금 소수 야당인데
1: 네.
0: 그렇다면은 합의를 봐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만 하더라도 아주. 성과가 컸다.
1: 네.
0: 어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래 반대가 있었지만 추인을 좀 늦추지 않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이 정도 협상을 이끄는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래서 주인이 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추인을 했습니다.
1: 네. 같이 그 특검법 합의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게 되면서
0: 예.
1: 특검법 합의가 되면서 그걸 촉진제로 해서 이제 원구성까지 이제 가게 된 상황인데 이 특검법 합의
0: 예.
1: 물론 합의는 했지만 뭐 수사 범위 뭐 기간 아직 불씨가 산 넘어 산이죠, 사실.
0: 예, 그런 걸 좀 걱정은 합니다.
1: 네.
0: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범위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희 당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그게 큰 이제 하나 핵심인데
1: 네.
0: 우리가 거기서 거치는 것보다는 어떤 선관위 서브 시스템이라든지
1: 어제 장동혁 대표
0: 예,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 정도도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1: 아, 이참에
0: 예.
1: 선관위 서버까지도 다 확인해서
0: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불신을 해소하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사 범위를 정할 때 좀 서로 좀 이제 좀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기간 또 인력 뭐 여러 가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마 수사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하겠다 했지만
1: 네.
0: 아무래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목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협상을 잘 해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원내에서 좀 더 주력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징계.
0: 아, 예, 징계.
1: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거 오늘 저기 회의 열었잖아요. 중앙윤리위원회.
0: 예, 저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예.
1: 이거 뭐 어떻게 돼가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뭐

0: 징계하는 겁니까?
1: 지금 그래 오늘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네. 뭐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뭐냐면 이게 좀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는 게 많고. 네.
0: 그러니까 당에서도 독립기구죠. 그러니까
1: 예, 예. 뭐
0: 윤리위원회라는 거죠.
1: 독립기구로 돼 있죠.
0: 예, 독립기구죠.
1: 뭐 사실은 뭐 근데 대표의 그런 의중을 파 이렇게 뭐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하더라도 뭐 징계 개시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근데 오후에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오늘 나온 부분은 오늘 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0: 네.
1: 했는데 뭐 들으셨겠지만 뭐 징계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안건 분류를 논의했다.
0: 네.
1: 이걸로 그냥 끝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비판한 분들 당대표나 당을 비판한 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직접 한번 저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0: 네.
1: 그런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러면 당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이틀만 가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일회성으로 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당대표 비판한 거 그것까지는 징계 안 한다라는
1: 예,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0: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넓게 징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럼 수십 명인데.
1: 그런데 이게 좀 이 표현들이 굉장히 좀 또 이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0: 네, 어떤 부분이에요?
1: 단순 비판 발언은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했거든요.
0: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1: 그런데 이제 네. 그 다음을 보면 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뭐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0: 네. 그건 징계하겠다.
1: 어떻게 느끼세요?
0: 네. 징계하겠다.
1: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0: 네.
1: 어떤 쪽으로 의미가 가세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0: 그러니까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해석은.
1: 객관적으로.
0: 어차피 수십 명 다 징계하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다 징계 못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딱 봐서 우리가 찝은 몇 명만 세게 때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1: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아니에요?
1: 그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냐 하는 말도
0: 네.
1: 그걸 내세우면서 네.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0: 아, 경고.
1: 하는 거죠.
0: 카드를 하나 딱 주는 거네.
1: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
1: 오늘 네. 이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계속 뭔가 당대표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계속 이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0: 게 예외로 하겠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한번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경고를 한번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1: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0: 네, 그렇게 예, 예. 느껴지신다.
1: 예.
0: 장동혁 대표와 이 중앙윤리위원장 윤민우
1: 예.
0: 굉장히 좀 친한 각별한 사이.
1: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0: 어떤 사이
1: 어떤 사이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0: 그런데 임명을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0: 예.
1: 뭐 그리고 또 외연상으로는 뭐 한 번도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있다 하니까
0: 네.
1: 뭐 그걸 제가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때
0: 네.
1: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을 전 최고위원을 징계할 때 그
0: 네.
1: 상황들을 보면 당대표의 의중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는 말은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그리고 독립기구라 하지만 당대표의 그것들 의중이나 그게 안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그것도 이번에 관계를 제가 뭐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0: 네.
1: 그건 그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최근에 비당권파
1: 예.
0: 활동 범위가
1: 예.
0: 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면 이성권 의원 그 대안과 미래 간사조 이분은 부산 시당 위원장 됐고
1: 예.
0: 그다음에 김형동 서범수 이런 분들도 다 지역 당 위원장이 되셨어요.
1: 예, 시당 위원장이죠.
0: 예, 시당 위원장이 되셨어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당권파가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활동이 좀 넓어지면 당연히 장 대표 입지는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평가를 좀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보통 이 시당 위원장이나 도당 위원장은 임기가 보통 1년입니다.
0: 보통. 네.
1: 그래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기간 안에 당대표 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지금 장동훈 대표도 공식적인 임기는 8월이거든요. 내년
0: 그렇죠,
1: 8월.
0: 그렇죠. 네.
1: 그럼 내년 그 정도 기간까지는 이분들이 시당위원장, 시도당의 위원장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지역의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0: 네.
1: 그렇지만 그 시도당의 운영 그리고 많은 조직 그리고 활동

0: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게 있을 때 그 시도당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부산의 이성근 의원 그리고 경북의 뭐 김영동 의원 울산의 서범수 의원 그리고 또 지금 대구는 권영진 의원이 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서울은 또 조은희 의원.
1: 네.
0: 그럼 이래 되면 이분들은 전부 다 대한과 미래 소속이라든지 또는 친한계라고 좀 평가받는 분들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대부분이 다 당권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사실상 좀 나름 의미 있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1: 바뀌었다.
0: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나름 그 중앙당을 어떻게 뭐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시도당 자체의 활동 안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직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나
1: 그럴
0: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 충분하다.
0: 예, 예.
1: 저 요 얘기 좀 그 한동훈 의원
0: 예.
1: 복당 여론은 진짜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0: 예.
1: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지만
0: 예.
1: 반대로 들어오면 더 시끄러워진다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있잖아요.
0: 예.
1: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객관적으로, 뭐 딱 객관적으로 보면 네. 일단 우리 뭐 보수 지지층에 봤을 때는 팽팽하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1: 네.
0: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당대표 사퇴론도 막 나오다가
1: 네.
0: 이게 좀 정리가 되면서 새 출발할 것을 기대도 좀 했는데
1: 네.
0: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장정 대표가 계속 지금 버티면서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복당하는 부분으로 부딪히면 우리 당은 계속 어떻게 좀 이렇게 분열이나 시끄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복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반영됐다 보거든요.
1: 네.
0: 한동훈 복당이 안 돼 이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런 우리
1: 그 상황의
0: 상황에서 예, 이
1: 네.
0: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여론조사에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뭐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복당에 대한 반대로만 해석하기에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조사 결과 밝힐 필요는 없지만 우리 지지층 안에서 팽팽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에서는 반대하는 걸 보면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의 복당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에 대한 좀 두려움.
1: 네. 그런 게 있죠.
0: 예, 국민의힘이 더 어떻게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민주당으로는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걸 바랄 수 있겠죠.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1: 한동훈 의원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원들하고의 접점을 좀 넓혀가고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0: 예, 그러니까 네.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네. 자유롭죠.
1: 네.
0: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한동훈 왜 만났느냐 이렇게 못하잖아요.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우리는 뭐 민주당 의원하고도 교류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예전에 원회에 있을 때는 한 분을 만나고 싶어도 약속 잡아야 되고
1: 그렇죠.
0: 전화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국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1: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0: 예.
1: 좀 마음을 열어가는
0: 예. 그러면서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상황입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0: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일찍부터 금천 사이 구간 밀리는데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 있었습니다. 안성 쪽으로 북용인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서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또 그치길 반복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종일 빗방울 떨어지면서 많게는 8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33도, 대구는 35도 보이겠습니다.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자, 4부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6: 네, 네.
5: 잘 지내셨어요?
6: 네, 뭐,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죠.
5: 아, 분위기가. 그래요?
6: 네. 네.
5: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6: 예.
5: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서 야 오늘은 좀 기대감을 갖겠구나 했는데 또
6: 네.
5: 오후에는 또 팍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6: 네.
5: 아니 이 변동성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6: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범인들을 찾아요.
5: 네.
6: 그러면서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게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까지 얘기가
5: 나왔습니다.
6: 격세지감이에요. 주식 얘기가 정치권의 중심화도가 됐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30년 역사에.
5: 30년 그래서, 역사에.
6: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좀 고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다뤄주시니까
5: 네, 네.
6: 이슈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5: 아.
6: 그건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작년 재작년 세금 1위가 어떤 항목이었냐면 소득세였어요.
5: 소득세.
6: 네. 그 전까지는요? 언제나 법인세였습니다.
5: 법인세.
6: 아, 그러니까 법인세가 가장 높았을 때는 산업 세력이 최고였습니다.
5: 네.
6: 그러니까 산업계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5: 네.
6: 근데 왜 이렇게 상법 개정도 되고 개인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들어주냐? 개인들이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결국 그것도 돈.
6: 그렇죠.
5: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6: 그렇죠. 우리 개인들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넣는데
5: 네.
6: 한 목소리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5: 네. 네.
6: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속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 지금 두 배를 1.5배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5: 네.
6: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없애자. 뭐 너무 힘드니까 폐지하자 이런 건데 저는
5: 네,
6: 저는 한번 이렇게 상장했던
5: 그건 못 한다고 했잖아요.
6: 네, 한번 이렇게 한 종목을 그렇게 또 막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5: 네.
6: 상폐하고 이런 건 꼭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네.
6: 일단 타이밍이 미치도록 나빴어요. 예, 왜냐하면 수급이 많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 두 배가 나와가지고
5: 네.
6: 작은 수급까지 모조리 다 빨아갔고 그래서 주가 상승폭도 매우 크게 나타나게
5: 어제 대통령도 그 말 딱
6: 네, 네, 네, 그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뭔가 나쁜 이슈가 터지니까 한꺼번에 다 빠진 거예요.
5: 네.
6: 그래서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데 저는 근원적 처방을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5: 그 일단 정부에서 지금 나온 대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6: 네.
5: 지금 뭐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가요? 올리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뭐 홍보 이런 거는 전면 금지시키겠다. 바로 네. 금지시키겠다.
6: 네.

0: 대책은 나와 있거든요 지금.
1: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관료들이 네.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이죠. 아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방법이 되긴 됩니다. 저도 나와서 뭐 아니 그렇게 20주 말고 100주 1000주로 해라. 응? 아니 솔직히 그 증권사나 거래소한테 로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들 때.
0: 오늘 대표님이 네. 좀 작심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
1: 어떻게 하셨어요?
0: 아니 그 딱 그 네. 그 표정이 그래서 네. 나 오늘 좀 할 말 하겠어라고.
1: 아, 네, 할 말 할 겁니다 오늘. 네, 네, 너무 답답해요. 아니 네, 애정을 해주시죠. 갖고 있기 때문에.
0: 아니 그러니까.
1: 그만큼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정말 네. 저는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장돌뱅이에요. 네. 근데 가끔씩은 현장에 있는 장돌뱅이 얘기를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네.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만들었던 거 갑자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없앨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진국 시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해결책이냐? 네. 진짜 선진국 증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 대책 만드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선진 증시 만들 거냐 그 고민해 주시면 돼요. 앞서 제가 시대의 흐름이 산업 자본 중심에서 개인 자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네. 상법 개정도 되고 그런 거다. 결국 따져보면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개인들이 미국처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합니다. 네. 그럼 또 외화 유출 얘기 또 나올 거예요.
0: 그래서 도입한 거잖아요 사실. 예. 자꾸 밖에 나가서 하니까.
1: 아,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 상품을 만들 때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잘못된 게 네. 외화 유출 때문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주셨어야 되는데 그 마인드가 약했던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료들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0: 아니, 대통령은 주식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런데 다른 관료들은 못해요. 한 종목만 3천만 원 이상 사도 다 서류 써서 올려야 돼요.
0: 투자 경험이 없으세요?
1: 네, 미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은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 자기 위치 이용해가지고 해먹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0: 거기는 너무 네. 심하죠.
1: 아, 그건 안 되죠. 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0: 그 자기 공적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1: 예, 그래서 그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 대책들이 자꾸 나오는데 근원적 대책 아마 이거 잘못된 건 욕먹은 건 욕먹은 거지만 나중에 칭송을 받으시려면 나라 자체 금융시장을 선진 자본시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0: 그 지금 구조적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네. 대책이란 건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기자생활 해보면서 보니까 네. 일단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응급처치가 네. 하나가 있어야 되고 네. 응급처치는 해야죠. 네. 그리고 봤는데 이거는 응급처치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조적인 대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1: 자, 그래서 응급조치 지금 20주로 바꿨고 네. 상향했잖아요. 그 저 예탁금 그 증거금을 3천만 원으로 네. 올렸잖아요. 네. 그거 아주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거 사람들 안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하루에 한 번만 사고 팔게 하자.
0: 아. 거래 횟수를.
1: 네, 횟수를. 한 번 사고 한 번 파는 게 끝. 더 이상 못함. 네. 물론 그러면 계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로 다스리면 되죠. 네. 그럼 그렇게 자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로 욕 안 먹고 하고 싶으시면 미봉책으로는 아주 좋은 미봉책이 이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는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못하면 안 하겠습니까? 다 외국 가서 합니다. 지금 이미 7월 달 들어와서 미국 시장으로 쏠려 들어간 돈이 14조 원이에요.
0: 14조 원?
1: 예,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쏙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3배예요. 3배. 예. 막는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투기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투기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욕망인데 네. 욕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럼 구조적으로 조금 하기 힘들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다음번에 그러면 한국의 질을 정말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주들 대우 좀 해주세요. 주주 대우. 아직 그거 제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뭐 올해 안에 꼭 되기를 바랍니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직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재미난 그 주가 흐름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주주가 죽으면 주가가 올라요. 오, 즐거워하는 건가?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럴까요?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네. 대주주가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죽어버렸어. 네. 그러면 주가 누르기 못해서 이거 경영권 승계할 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이거 너무 싸니까. 이렇게 하면서 비

0: 그 정도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근데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하나 더 생각했죠. 그럼 미국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미국에 갔으면 훨씬 많이 올랐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요 모양 요 꼴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6월 달에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매수의 층이 얇아졌다.
1: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0: 예. 그 사자가 없어졌다.
1: 아.
0: 그러면서 예전에는 예금에서 넘어와서 주식 사고, 아. 보험계에서 주식 샀는데.
1: 실탄이 없군요.
0: 예. 올해 아. 5월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갖고 있던 주식 팔아서 샀어요. 아. 마지막에 나중에 심지어는.
1: 하다 빚냈죠.
0: 아. 예, 아, 빚은 예전부터 냈고.
1: 예전부터 냈고.
0: 하다 안 되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아. 샀어요.
1: 예, 예.
0: 하이닉스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샀고.
1: 예.
0: 도대체 왜 이랬을까?
1: 예.
0: 매수층이 얇아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 네.
0: 이건 무슨 말이냐? 정말 돈이 없느냐? 한국에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태평양 대서양에 있는 힘수용 고래같이 사이즈가 커졌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1: 네.
0: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한테 투자할 만큼 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에 다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 갔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자본시장에 자본이 많아요.
1: 기업들은 사이즈는 흰수염 고래가 될 만큼 사이즈가 커졌는데 이거를 네. 그 넣어둘 수족관 자체가 지금 우리는 네. 사이즈가 작다.
0: 너무 작다. 왜 너무 작은가? 작다. 왜 작은가 봤더니 국내 개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자산이 어디에 다 가 있습니까?
1: 네, 부동산으로 다.
0: 예, 7할 이상이 부동산 가 있잖아요.
1: 부동산 그러니까, 공화국.
0: 그러니까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온 거예요.
1: 네.
0: 기업이 나빠서 더 이상 못 올라간 게 아니라
1: 네.
0: 돈이 없어서 더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 계속 말씀드린 건 선진 증시가 돼서 외국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1: 네.
0: 왜 지금 되게 웃기는 게 하이닉스 ADR, 미국에 상장된 ADR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은 하이닉스거든요.
1: 네.
0: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안 좁혀들어요. 왜요? 미국엔 돈이 많고 우린 돈이 없어서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선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한국의 현재 이 기업 구조 외국인들이 오케이 할까요?
1: 네.
0: 저는 오케이 안 한다고 봐요.
1: 우리 기업들의 사이즈도 커지고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그에 비해서 증시는 아직 선진국 레벨에 오르지 못했다.
0: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닌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금융시장은 후진적이에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1: 네.
0: 네. 이 일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생산적 금융 하려고 그러면 아니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뭐가 생산적 금융으로 가장 빠른 길이냐. 소액 주주들이 오래도록 여기 발 담그고 있으면 좋아지는구나.
1: 네.
0: 미국처럼 그냥 지수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3년, 5년 지나니까 어머 내 노후가 좀 좋아졌네.
1: 네.
0: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외국인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돌아온다.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오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까?
0: 급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살만하니까 상관없죠.
1: 아, 그래요?
0: 이거 추세적인 거 아닙니다. 추세적인 거라고 믿고 싶겠죠. 네. 믿고 싶겠죠. 내가 주식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야 될 게 오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좀 들어왔으면 좋겠죠. 아 그거 아니죠.
1: 네. 여쭙자마자 0.1초 내에 추세적인 거 아니고 그냥 네. 단기 그러면 이게 급락에 따른
0: 네.
1: 자연스러운 일이다.
0: 네, 갑자기 가격 매력이 확 생겼 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있어 보니까
1: 네.
0: 이상하다. 밸류에이션을 따져 쳐서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올라갈 그 공간이 훨씬 더 있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1: 네.
0: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돈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1: 네.
0: 완전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푼 돈까지 다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심리와 그건 과열인데 주가는 비싸지 않았어. 이 아이러니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이 아이러니가 발생했을까? 주가가 정말 비싸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모든 주머니 돈까지 쌈짓 돈까지 다 털어서 투자를 했어.
1: 네.
0: 왜 이랬을까?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안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내일 부동산 토론회 하잖아요.
1: 네.
0: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1: 어떤 겁니까?
0: 부동산이 집입니까? 금융상품입니까? 부동산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 한국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100% 금융상품입니다.
1: 네.
0: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좀 그 토론회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개인 입장에서
0: 네.
1: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국에 어떻습니까?
0: 아니 그게 그 좋은 대책이 아닌 게
1: 네.
0: 개인들 입장에서는

0: 그 공포에 빠지지 자기 심리하고 좀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를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 회사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만 자기가 하세요. 오늘 그 데이터 나온 거 보면 되게 재미난 데이터가 있거든요. 10대 이하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직접 했겠습니까?
1: 네.
0: 부모님이 해줬죠. 어떤 주식 해줬겠습니까?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사준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해야지. 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어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해서 엄청난 단타를 친 거예요.
1: 네.
0: 결국 누가 이겼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냥 완만하게 줬던 애기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자꾸 좀 계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곽 저는. 대표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명언을 남기신 거가 제가 적었죠.
0: 네.
1: 뭐였냐면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네. 라는 명언. 자, 오늘의 명언 곽 대표님 오늘의 명언 2탄입니다.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에 투자해라.
0: 네.
1: 네. 여러분 저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다 적었습니다. 네. 자,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환율. 네.
1: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네. 많이 내려왔어요.
0: 네. 환율이.
1: 네. 왜 그러세요?
0: 네, 이거는 중요한데 네. 환율을 뭐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1: 네.
0: 뭐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흐름도 있고요. 그다음 뭐 그 수출입 동향도 있고
1: 네.
0: 경상 흑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무역 흑자가 안 네. 나느냐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제일 중요한 변수를 하나 꼽아보면 뭐냐.
1: 네.
0: 금리입니다.
1: 금리.
0: 무조건 금리예요.
1: 아.
0: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뭉칫돈을 갖고 있는다면 현금을 금고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1: 네. 네.
0: 채권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은 쪽에 환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1: 네.
0: 이번 환율에서 정말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 일단 앞에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금리 한번 올렸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1: 네.
0: 내년까지 따지면 이번 한 번까지 포함해서 네 번 정도 금리 올릴 것 같은 분위기.
1: 네.
0: 뉘앙스를 빵 주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이번에 올렸는데 계속 올릴 것 같네.
1: 네.
0: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동행하는 N원 환율이 이격이 벌어지는지 지금 한 7거래일째 됩니다.
1: 네.
0: 한 번도 1년 반 동안에 엔화 대비 원화는 940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10원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제 800원 가려고 그러거든요.
1: 네.
0: 드디어 1번은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고 한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 은행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고심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다.
1: 네.
0: 저희 쪽 금융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해 한 번 더 빠르면 8월,
1: 네.
0: 늦어도 10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리고요. 내년에 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출 금리는 지난 6월 달 대비 약 1.2에서 1.5% 이상 대출 부담금이 많아질 겁니다.
1: 네.
0: 요거 대응 준비하셔야 돼요.
1: 그 짧게 하나만 그 SK 하이닉스 영향은 없어요? 뭐 그 40조 들고 와서 그래서 환율에 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
0: 아, 뭐 그런 뭐 이야기는 있는데요.
1: 네.
0: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게 금리입니다.
1: 금리.
0: 예.
1: 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 환율 여기는 변동의 이번에 핵심은
0: 네.
1: 금리지
0: 네.
1: 요 하이닉스 뭐 요런
0: 그거는 이제 속도감에 약간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도 안 팔거든요.
1: 네.
0: 그렇게 많이 팔던 주식 안 팔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원래 금리 때문에 강세로 갈 거였는데
1: 네.
0: 그런 말씀이었던
1: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했다.
0: 네. 그것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00

0: 19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나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가끔 해수욕장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용 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 튜브를 던져서 구조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힘과 거리를 조절하기 까다로워서 원하는 곳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죠. 드론에 튜브를 매달거나 물에 뜨는 원격 조종 보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구조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과학기술, 더 널리 보급돼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9: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0: 함께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여당과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재검표를 추진하는 시점과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 위원장이 제안을 해주셨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화답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가 어렵다며 특검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김 씨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오후 5시 50분쯤 종료됐으며 김 씨가 수사팀의 질문에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수주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고 종례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롭게 특정한 요구가 제기된 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 우선 이미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건 앞서 나간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40mm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0: 자체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셨나요? 얼마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밤을 재현한 시설에서 길 한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은 마네킹을 세워두고 차를 천천히 몰면서 다가갔는데요. 불과 14m 앞까지 가서야 검은색 옷을 입은 마네킹이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면 흰색 옷을 입은 마네킹은 50m, 반사조끼를 입은 마네킹은 99m 앞에서도 운전자의 눈에 확 띄었다고 하는데요. 비 오는 날엔 도로가 젖어 있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외출하실 때는 검은색 옷에 검은색 우산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옷 색깔 1위가 검은색이기는 하지만 장마철만큼은 안전을 위해서 화사하게 입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8128님이 저는 블랙맨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신은희님 어머나 저도 오늘 아래위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유유 특히 비 오는 날 조심해야겠어요. 정은상님도 헐 저도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조영호님 오늘 럭셔리 블랙 입었다는 김미금님도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체격이 좀 있어서 맨날 검정색만 입어요. 그죠. 정말 한국인이 좋아하는 옷 색깔 1위가 검은색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저도 검정색 옷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근데 장마철만큼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흰색 옷, 밝은 색 옷, 화산색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못 입었던 그런 색깔들 좀 입으면서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용기가 없어서 못 입었던 옷들을 아 그래 장마철에는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번 입어봐야지 이런 핑계를 한번 대면서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70님 안녕하세요 젠디 여기는 오전까지 비가 좀 내리다가 그 이후에는 비가 그치고 계속 흐렸는데 갑자기 해가 보이길래 초저녁엔 비가 좀 안 오려나 하고 산책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비가 막 쏟아지네요. 변덕스러운 날씨 예상해서 우산을 기본으로 챙겨오길 잘한 것 같아요. 조금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오전에 비가 오다가 또 오후에 비가 그쳤는데 저녁에 또 이제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변덕스럽죠,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다가 또 안 올 것 같은데 금세 막 쏟아지고 그래서 우산을 우리 0570님처럼 항상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근식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죠? 동탄은 비가 우와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요. 동탄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 봐요. 1794님 뭐니뭐니 해도 비 오는 날은 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조심조심 안전운전 하셔야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비 오는 날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전해드린 것처럼 도로가 워낙 젖어있기 때문에 미끄럽기도 하고 또 타이어 노면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천천히 조심조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의 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오늘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0: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 씨가 수행한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단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했다고 질책했는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시장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무보상 초과 근로로 인한 워라벨 붕괴 탓에 20, 30대 청년 근로자들 10명 중에 8명은 건설업 이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건설 기업 노동조합이 오늘 발표한 건설 현장 휴일 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길어질수록 건설업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3년 연속 연간 체불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176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운영 주체를 국토부로 바꾸고 내년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2028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되고요.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서 4개월의 유예 기간도 주어집니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영국도 검토 중이고요. EU 집행위원장도 관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마룬5의 디스러브 듣고 왔습니다. 0511님이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건설업 쪽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 볼 때마다 계절 혹은 날씨에 따라서 힘들어 하시던데요. 고생하시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네요. 건설 노동자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지켜보셨으면 더 그렇게 느끼셨겠네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이 발표한 건설 현장 휴일 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초과하는 근무 길어질수록 건설업 떠나고 싶다는 응답도 많이 증가한다고 하고 또 임금 체불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 건설업계 공사 대금 또 임금 체불 막기 위해서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투명화되고 또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지훈님이 젠디 저도 오늘 신문에서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한 법일지 다시금 생각해 보네요. 그렇죠. 이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요. 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규제 강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호주도 이전에 16세 미만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SNS 중독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SNS를 요즘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의존도도 높아지고 중독도 이어지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판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계속 좀 중독성 있는 피드에 노출되고 또 절제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법으로라도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의 우려의 목소리들도 적지 않죠. 뭐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침해,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의 간지럽게.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786님이 오전 9시부터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 중인 고3입니다. 힘들어서 잠깐 나왔어요. 재은 DJ님의 응원이 절실해요. 우리 고3 수험생분들 진짜 고생이 많죠. 오늘 다른 친구들 아마 다 방학일 텐데 3학년이라서 계속 자습하면서 공부하나 봐요. 너무 고생이 많고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씩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김정예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검정으로 한벌 입었어요. 얼굴에 검정이 잘 받아요. 지금 여기 충주는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유, 걷는 중인데요. 걷고 계신데 갑자기 비 와서 어떡해요. 빨리 들어가셔야겠네요. 안전하게. 6811님, 여기 진주인데 비 구경하기 힘듭니다.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강태웅님은 여기는 철원입니다.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하면서 또 날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경남 일부 지역은 비가 안 와서 가뭄 직전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지역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경북 일부 지역에는 또 비가 안 온다고 하네요. 날씨를 보니까 내일이 대서 큰 더위라는 뜻이죠. 절기 대설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요. 남부지방 제주도 폭염특보 이어져서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기는 한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비가 필요한 곳에는 좀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일단 그렇네요. 비 소식은 그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8698님이 전에 노란 수박 키우고 있다고 사진이랑 사연 보냈던 청취자입니다. 드디어 어제 수확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망고 수박이라고 하네요. 맛과 식감은 일반 수박과 비슷하네요. 지난번에 노란 수박 키우고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그 단면을 잘라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샌 노란색이요, 수박이. 겉에 표면도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 참외처럼 생겼고 안에 속도 그냥 노란색이에요. 수박처럼 씬은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망고 수박? 일반 수박과 맛이 비슷해요. 근데 진짜 망고 맛이 날 것 같은데 식감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식감은 좀 사각사각한 그런 아삭아삭 수박 맛보다는 뭔가 말캉말캉한 느낌일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늘의 뉴스 시간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8554님이 우리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중독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아이들을 떠나서 어른들도 진짜 뭐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느라 하루 시간을 대부분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원주님, 소셜미디어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구나. 서로를 비방하거나 얼굴을 올리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학폭 사건이 끊이질 않아서 정말 소셜미디어는 학생들 못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 그나저나 비가 계속 오네요. 달콤한 노래가 듣고 싶어서 잔나비와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신청해 봅니다. 잔디 잘 듣고 있었는데 수줍어서 사연을 못 썼어요. 감사합니다. 원주님,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군요. 앞으로 자주자주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잔나비 카리나가 함께한 사랑의 이름으로.

잔나비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원주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서국님이 울산도 비가 안 와서 가물고 더워요 하고 소식 전해주셨고, 함정숙님, 여기는 전남 광양인데요. 아주 가뭄에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어요. 광양도 그렇군요. 5125님, 여기 순창입니다. 여기도 예보만 있고 비가 안 오네요. 강바닥이 보이려고 해요. 그래요. 울산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순창도 역시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 되네요. 진짜 보니까 중부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남부 지역은 폭염, 또 가뭄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서울은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비가 많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중부 지방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같은 장마인데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구름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비가 필요한

지역에 좀 비가 좀 충분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20님은 와, 오늘 운전이 너무 힘드네요. 비가 오다 안 오다 합니다. 내 반쪽은 오전조라서 다행입니다. 지금도 신갈에는 폭우가 내리다 그치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인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진짜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날씨가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519님, 종일 비가 오다 그치다 해서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주변에 싱크대에 누수가 있더니 LED 등도 고장나서 부품을 사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또 전에 사다 놓고 못 달았던 화장실 조명 등도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러셨군요. 누수가 있는 곳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좀 고치셔서 마음이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3236님, 망고 수박 저도 먹어봤는데 일반 수박 맛에 망고 맛도 나고 참 맛있어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네요. 당신 편 애청자. 그래요. 망고 수박을 많이들 드셔보셨나 봐요.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신기한 그 모양의 모습의 그런 수박은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4440님, 매일 양평에서 듣다가 여수로 휴가 와서 여수 밤바다 보면서 듣고 있어요. 여수는 주파수가 107.1이네요. 양평에 계시다가 오늘은 여수 휴가 가셔서 듣고 계시는군요. 여수 밤바다를 또 보면서 와, 너무 멋진데요. 여수 하면 또 밤바다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오늘도 이상순 씨의 그 완벽한 하루를 오프닝을 들었는데 여수의 그 밤바다와 함께 지금 무슨 축제 같은 걸 한다고 하던데 그거를 막 소개해 주시는 오프닝을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여수 가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455님, 여긴 경주입니다. 여기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비가 좀 나누어져 오면 좋을 건데 오늘 속상한 하루였어요. 뭔가 의도와 다른 하루, 의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서 곡해가 된 하루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잰디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니 조금 가라앉네요. 경주에 사시는 우리 6455님, 그런 날이 있죠. 뭔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루가 흘러가고 그 원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그게 가는 그런 상황일 때 너무 화도 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노래 두곡 전해드릴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1, 2, 2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투투의 1과 2분의 1, 4850님의 신청곡입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3555 롯데건설.
5: 조강지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 때문에 배와 헬기가 모두 묶인 섬에서 지병으로 약이 떨어진 환자에게 드론이 긴급 의약품을 무사히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저금 가파도에서 60대 관광객이 기운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강풍 때문에 배 운항이 중단되면서 5일 동안 섬에 더 머물게 됐고 가져갔던 약도 모두 떨어져서 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필요한 약을 준비한 뒤 제주도에 드론을 요청했고 드론은 10분 만에 가파도에 도착해서 환자에게 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응은 평소 훈련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드론으로 폐의약품 수거나 의료용품 전달 같은 훈련과 이것을 반복해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드론으로 평소 훈련과 함께 반복해온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송, 2번 낭송, 3번 암송. 자, 드론이 환자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을 뭐 해줬죠? 1번 배송, 2번 낭송, 3번 암송.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스티비 원더의 사인드 실드 딜리월드 I'm yours.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0: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우 시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6건,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김 씨의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오후 5시 50분쯤 종료됐으며 김 씨가 수사팀의 질문에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수주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우선 이미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앞서 나간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매매를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하고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생소한 한자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쉬운 판결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 쉬운 판결문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승소했다라는 말을 이겼다는 말로 순화하고 주문을 재판의 결론이라고 풀었었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모든 이의 사법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0: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강풍으로 섬에 고립된 환자에게 드론으로 약을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드론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거나 의료용품 전달과 같은 훈련과 이것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4850님 1번 배송. 저는요, 택배 왓쇽 배송 문자를 무지 좋아해요. 제 조카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드론으로 농작물의 약도 살포할 수 있다네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당첨자 4850님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배송은 드론으로 섬 지역에 응급 의약품을 전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조금 전에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소방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9시간 40여 분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상자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또 화재 원인 조사까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우엔 티맵 대리,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예. 요새 날씨가 좀 너무 습해가지고 좀 지치는 거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0: 맞아요. 요즘 많이 지친다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옷 색깔 1위가 검은색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특히 10대들이 올블랙 패션을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혹시 검은색 옷 좋아하시나요?
1: 네, 저도 뭐 검은색 좋아하죠. 뭐랑 입어도 좀 무난하게 잘 어울리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게 좋습니다.
0: 근데 궁금한 게 왜들 그렇게 검은색을 좋아하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 검은색이 선호되는 거는 뭐 편의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니까.
0: 네.
1: 근데 이제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친구들은 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제 개성은 드러내고 싶지만 사실의 집단의 기준에 좀 맞추려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올블랙 검은색은 좀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이 되기가 쉽죠.
0: 그렇군요. 그래서 또 검은색을 많이 입는 거군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는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처진 달

0: 되게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덥다 덥다 자꾸 덥다 덥다 하면은 더 덥게 느껴진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게 느껴지고 춥다 춥다 하면 더 춥게 느껴지고. 선생님 어떠세요?
1: 네,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뇌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덥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신호를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여기 외부 위협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오히려 땀이 더 나고 결과적으로는 몸에서 더 열이 오르고 덥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그래도 견딜만하다라고 하면은 뇌가 위협 신호를 좀 낮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말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숨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병은 소문내야 빨리 낫는다 이런 옛말도 있다면서 이유가 뭘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반추에서 머무르는지 해결책을 찾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덥다고 한번 말을 하고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면은 괜찮거든요. 네. 근데 뭐 더워 죽겠어.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더워. 이거를 이제 아무런 행동 없이 계속 반복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반추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불쾌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되새기면서 증폭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런 행동 없이 아파 힘들어 이렇게만 반촉하면은 이제 이것도 감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반추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네. 아픈 걸 표현을 하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엔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의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말이 어떤 행동이나 처리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작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웰빙 지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마철을 예로 들었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아, 비 또 오네. 진짜 짜증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 덕분에 좀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아, 비 너무 좋아라고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단순히 언어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끝에 그래도를 붙이는 거죠. 비가 와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기온은 좀 선선해졌네. 이 정도만 해도 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전환이 효과적이다.
0: 아, 작은 전환이 효과적이다. 좋은데요. 근데 진짜 긍정은 억지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맞는 걸까요?
1: 예, 완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심리학에서 독성 긍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좋게 포장하는 걸로 이어지기가 쉽죠. 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한 번에 폭발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긍정은 불편하고 화가 나라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언급되는 게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인데 각각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1: 네. 이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효과 없는 가짜약을 먹어도 이야기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나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내가 기대를 하면 실제로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뇌속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긍정적인 심리 반응을 이끌어낸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노시보 효과는 반대예요. 해롭지 않은 것도 이게 문제다, 해롭다라고 믿으면은 실제로 나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임상 연구에서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게 이 약은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네. 이거 역시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뇌속 물질이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0: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나는 관상 사조를 믿지 않는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얘기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 넘겨요?

0: 할까요?
1: 네. 궤도씨의 논리가 저도 뭐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부정적인 예언을 믿는 순간에 노시보 효과가 작동을 할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올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고 실제로 그 불안이 판단력을 또 흐리게 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사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정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0: 네.
1: 저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은 아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0: 네.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1: 그렇죠.
0: 오늘 주제가 또 말하는 대로라고 하니까 혼잣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혼잣말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 저는 뭔가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긴장했을 때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발표나 뭐 강연이나 아니면 뭐 운동 대회 나갔을 때도
0: 네.
1: 스테이지에 나가기 전에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거든요.
0: 네.
1: 제가 좀 제일 많이 하는 혼잣말인 것 같아요.
0: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리오 올림픽에서 박상영 선수
1: 맞아요.
0: 기억하세요?
1: 맞아요. 네. 기억나요.
0: 네. 네. 펜싱 경기 하기 전에 네. 할 수 있다 하면서
1: 그 되게 인상 깊었어요.
0: 그렇죠.
1: 네. 그 이후에 또 그 멘트가 머리에 박혀서 저도 좀 반복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혼잣말의 달인 배우 유해진 씨는 양말 한 짝을 찾을 때도 뭐 양말을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가면서 혼잣말을 한다고 하는데
1: 네.
0: 나이 들수록 혼잣말이 점점 더 느는 이유가 뭘까요?
1: 아 맞아요. 나이 들수록 혼잣말 느는 것 같다는 거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시는 건데요.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 단기 기억력이 조금씩 약화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담아두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과 이 집중을 돕기 위해서 생각을 소리내서 말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통해서 뭐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불안감, 걱정, 후회 때문에 혼잣말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집에 퇴근하고 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 곱씹으면서 아, 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건데 왜 집에 가면 그런 후회들이 자꾸 밀려오는 걸까요?
1: 이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낮에 바쁘게 일할 때에는 우리가 외부 자극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0: 맞아요.
1: 그걸 처리하는데 우리 뇌의 리소스가 다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감정을 곱씹고 처리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퇴근하고 자극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뇌가 자동으로 낮에 밀어뒀던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존재를 하고
0: 네.
1: 휴식 시에 그게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 아,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런 것들이 더 반복적으로 생각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혼잣말을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한 게 자꾸 떠올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1: 그렇죠. 이것도 이제 혼잣말의 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곱씹는 혼잣말. 아, 진짜 왜 그랬지? 나 진짜 바보 같아. 여기에만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주죠.
0: 네.
1: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를 하는 셈이 되겠고요. 근데 혼잣말도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아, 내가 그 상황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약간 본인을 3인칭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서 이렇게 왜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게임 화면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마치 이제 게임 속 캐릭터가 됐고 내가 그 게임 속에 있는 나를 3차원 시점에서 위에서 좀 내려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0: 오, 좋다.
1: 네, 이걸 심리학에서 자기 거리 두기 영어로 셀프 디스턴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0: 네.
1: 같은 상황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감정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0: 자기 거리두기 좋네요.
1: 네.
0: 이렇게 멀리서 아 재은이가 그랬구나
1: 네.
0: 이런 식으로
1: 혼잣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3인칭의 형태로 두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면서 사람들과 있을 때 뭐 혼자 있을 때 또 입을 꾹 닫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을 잘 안 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1: 네, 저는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그래도 속마음을 털어

0: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는데 네.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내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혼자 생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닫혀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거나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아, 나 진짜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줘 라는 식의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 말을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내면에서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 혹은 이제 우울감으로 좀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나의 선택인지 포기인지 요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면 좋은 말 같은 거 있을까요?
0: 저는 이런 말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요 두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스스로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가혹해지는 거를 막아주고요. 네. 두 번째 말은 상황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부메랑처럼 날아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0: 그럴 수도 있지.
1: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뭐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말은 좀 삼가라 하는 것도 있을까요?
0: 네. 어차피 안 돼.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요즘 분위기가 아, 그 해봐 어차피 안 돼. 그냥 포기해 라는 식의 접근이 약간 좀 쿨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아주 그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네.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접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너무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요. 현재에 계속 좀 안주하게 만듭니다. 네. 내가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삶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어차피 안 돼라는 말을 좀 삼가주시고요. 우리 오당자 식구분들도 혹시 평소에 듣고 싶은 말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뚜껑이 열렸다 하는 분도 계셨는데 원하시면 저희가 같이 뭐 욕이라도 해드릴 테니까요. 칭찬, 위로, 응원 등등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시는 말 다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6112님이 오늘 주제 말하는 대로에 딱 맞는 노래, 이정님의 말하는 대로 신청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유재석과 이적 씨가 함께한 말하는 대로 듣고 올게요.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유재석, 이적이 함께한 말하는 대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유민정님이 오 좋은 말 메모합니다. 양희은님의 책 그럴 수 있어가 생각나네요.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라는 표현을 잘해요. 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애쓰지마 듣고 싶어요. 오, 아이들이 요즘 어차피라는 표현을 잘한다고 하네요. 어차피.
1: 약간은 이제 좀 방어적인 의도가 들어간 말이죠. 어차피라고 네. 붙이면은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쵸. 아 원래 그런 거니까 아, 라고 맞아, 우리가 맞아. 좀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 이면에 있는 마음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읽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우리 민정님이 듣고 싶은 말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1: 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애쓰지 마.
0: 오, 좋은데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위로가 되네요. 김정례님이 저는 69년생인데요. 잘해왔어. 고생했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돼. 라고 들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쵸.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0: 그러니까.
1: 네. 얼마나 또 치열하고 열심히 그쵸. 살아오셨는지를 네. 이 짧은 문자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정례님 잘해오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자님은 세 번째 20대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면서 쓰담쓰담 해준답니다. 너무 좋은데요?
1: 그러게요. 네, 사실은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랑 제일 가까운 거는 바로 나잖아요.
0: 그렇죠.
1: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0: 그러니까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쓰담쓰담 여러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주영님은 주영아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멋지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하신대요.
1: 수고했어. 잘했어.
0: 우리 주영님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광고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5당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373님은 병원 방사선사로 일한 지 22년 차네요. 요즘은 신입처럼 일하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13년 남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와, 오,
1: 너무너무 멋진 마인드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와, 이렇게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네. 사실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그쵸.
1: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네. 신입처럼 일하네. 라는 얘기. 와, 그 열정만큼은 예, 신입 때나 지금이나 활활 타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2373님 앞으로도 신입처럼 일하시고요. 0070님은 제가 듣고 싶은 말, 즉 좋아하는 말은 모이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밥 먹자.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마구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좋아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1: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사실 요즘에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들한테서.
0: 그쵸.
1: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연락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죠.
0: 그렇죠.
1: 얼굴 한번 보자.
0: 맞아요. 0570님이 되게 외향적인 분이신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좀 얻는 그런 유형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077님, 저는 아침에 일하러 갈 때 운전대에 앉으면 넌 오늘 하루도 잘 될 거야 라고 저 스스로 소리내서 말해요. 이런 자기 최면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아, 아주 좋습니다.
0: 너무 좋은데?
1: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거는 이제 독성 긍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듯 얘기하는 것들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0: 그러니까 넌 오늘 하루도 잘 될 거야. 9701님, 어릴 때 저희 엄마는 항상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시면서 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항상 듣는 건 나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1번 나는 부자다. 2번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3. 나는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4. 나는 세상을 이끈다. 5.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늘 힘들다 힘들다 하다가 마음을 바꾸기로 다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저도 곧 괜찮아지겠죠? 하고 물어보셨네요. 또
1: 그렇군요.
0: 우와.
1: 네. 사실은 뭐 스트레스도 많고 좀 힘든 삶이지만 네. 이렇게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들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 이야기들 만나봤는데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내 마음 보고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혹시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1: 네. 저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0: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진짜.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루가 끝나면 참 에너지가 빠질 때가 많은데요.
0: 그쵸.
1: 그럴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참 마음이 좀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0: 네.
1: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0: 네.
1: 여러분들도 이 말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본인한테 다정 하게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938님이 오 엄지척 오동훈 선생님 오늘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자기 반추가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매번 밤에 이불킥 그럴 수도 있지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4788님이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오당제 참 좋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양희은의 참 좋다 들으면서 오동훈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478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박정현님이 저는 매일 발을 씻으면서 오늘 수고 많았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 발 씻으면서 오늘 수고 많았어 하긴 발이 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좋네요. 1761님은 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자 하고 이럽니다. 64세 재복리를 14시간씩 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우와, 64세이신데 하루에 14시간 재복리를 하시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마 하루 시작할 때 아자 아자 이게 진짜 힘이 되나 봐요. 행복합니다. 그때 전화 연결하셨던 그 우리 그 전화 맞죠? 그래 늘 행복하다고 하셨던 긍정 에너지를 마구마구 건네주셨던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건물주 되신 우리 1761님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아직도 좀 기억나는데 역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서도 행복이 정말 느껴졌거든요. 김우현님, 젠디 이제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 방송 들어서 좋아요. 저는 항상 젠디 편입니다. 오, 저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근하고 들어가시는 길 피곤하실 텐데 가셔서 푹 쉬시고 내일도 힘내셔서 열심히 하루 또 살아내시기를 응원 보내드릴게요. 2695님, 저 어제 문자 보냈던 루비입니다. 오늘 첫 공연 무사히 올리고 내일 마지막 공연이에요.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울고 저도 감동받은 모습에 울고 또 마음 촉촉하게 퇴근하는 길입니다. 내일까지 사고 없이 안전히 공연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참 공연 제목은 전하지 못한 진심? 대박나라라고 응원해주세요. 어제 안 그래도 처음으로 쓴 희곡으로 공연 올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제목 궁금하다고 했더니 포스터와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전해주셨어요. 전하지 못한 진심. 직접 그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2695님이 그리셨나? 이게 너무 예쁜 그림으로 가족이 이렇게 세 가족이 서 있고 뒤에 집도 그려져 있고 하늘에는 구름과 해도 있고 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멋진 서울 단편 국제

단편극 페스티벌 참가작이라고 하네요. 내일까지 공연이 펼쳐지는군요. 오늘도 첫 공연 무사히 잘 마쳐서 다행이고 많은 분들에게 또 감동을 줄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내일까지 힘내시고요. 공연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9198님,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드네요. 날은 덥고 습한데 고속도로는 사고로 1시간 가까이 주차장이었고 일하느라 밥때도 놓쳐서 진짜 힘든데 차 리프 리프트에 손이 끼어서 다치기까지. 그나마 뼈는 안 다친 듯한데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유유. 오늘 저왜 이런 걸까요? 아직도 집에 가려면 2시간은 달려야 하고. 젠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위로가 필요해요. 아, 문자만 봐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진짜. 날씨도 덥고 습한데 고속도로는 막히고 또 차에 손이 끼어서 다치시고 밥도 못 드시고 진짜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혼자 엉엉 울었다고 울고 그러셨을까요? 진짜 9198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또 남은 시간 동안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김연숙님, 젠디 인천도 비가 왔다 그쳤다 하네요. 오늘 좀 힘들고 지쳐서 저녁도 대충 때웠어요. 그냥 헬스장에서 스트레칭 조금 하고 집으로 가려고요.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갈게요. 이렇게 또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 헬스장에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대단하십니다, 연숙님. 스트레칭이라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신지. 사실 이런 날에는, 아, 뭐 운동이고 뭐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와중에도 몸을 움직이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시고요. 가서 운동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좀, 조금씩 잊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분, 나쁘셨던 일들 툴툴 털어버리시고, 또 오늘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운동 잘 마치시고. 8519님, 아까 어떤 분이 여수 밤바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3년 전 여수 밤바다 돌산대교 아래서 차박했던 사진과 야시장에서 즐겁게 여행했던 사진을 인별에서 소환해서 보냅니다 하면서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오, 너무 멋진,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수대교? 돌산대교? 오, 너무 멋진데요. 밤바다에 이렇게 멋진 불빛으로 장식된 돌산대교의 풍경을 사진으로 또 공유해 주셨고요. 아, 야시장도 이렇게 열려요. 오, 너무 좋네요. 여수 야시장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행 가신 분 있다고 하니까 추억이 떠오르셨나 봐요. 8519님.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내일 계획 오당재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If You Don't Know Me By Now. 그리고 이어서 Karen Ann의 Not Going Anywhere 두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최봉환님은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내일은 야근 안 하고 퇴근해서 듣기를 희망하면서 늘 야근하는 젠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환님. 내일은 부디 야근 안 하시고 퇴근해서 오당제 편안하게 듣고 계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2369님은 오후 4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배송일을 하는 트럭커입니다. 날마다 자정 무렵에 여수 밤바다를 지나갑니다. 연안 여객 터미널부터 하멜 등대까지 정말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예요. 거기를 지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며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퇴근 후에 찬물로 미끌거리는 땀을 씻어낼 생각만 하면서 이 밤을 달려갑니다. 좋은 방송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2369님.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이러시는 거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우리 2369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 또 퇴근하셔서 시원하게 또 씻으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1794님. 내일은 1년 중에 최고로 고된 날 돼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예쁜 꿈들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대서라고 안 그래도 이야기했잖아요. 큰 더위라는 뜻이죠. 내일 큰 더위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85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우왕 감사합니다. IOI에 갑자기 신청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오늘 오후 8시 35분쯤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 통제단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발생한 불은 발생 61시간 만인 그제 저녁 큰 불길이 잡힌 뒤로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어떤 핵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곡괭이 산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국의 곡괭이 산 집착은 침략과 파괴를 위해 날조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곡괭이 산은 요새화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지난 5월 중순 에볼라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에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 콩고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0: 1,473명으로 이 가운데 999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고 우간다에서도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1만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 때도 8개월이 지나서야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른 것과 비교해 역대 가장 빠른 확산세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대표 차가원 씨에 대해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데이터 센터를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기업들까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몰리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골드러쉬,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지속됐던 우리 코스피 지수의 급락, 그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진화를 위해서 투자 문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수요 규제만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충격을 줄이긴 역부족일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1: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4: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5: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오늘은 데이터센터 얘기네요.
6: 네, 뭐 데이터센터 얘기 이 코너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었는데, 요즘 데이터센터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업데이트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던,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제 전문 운영회사 외에 다양한 업태의 사업자들이 너도 나야도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병목, 이게 이제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그 전력 배정을 기다리는 그 대기 순번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 정부하고 이제 지자체들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인허가에도 이제 병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허가권 장사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기획 부동산, 알박기, 뭐 이런 투기성 행태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 네.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얘기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사례가 있을까요?
6: 그 제가 이제 7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가져왔습니다. 그 세바스찬 루치라는 토지 전문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어요.
4: 예.
6: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스트립쇼 하는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남동쪽 끝에 이제 임페리얼이라는 그런 작은 사막 도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빈 땅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4조 원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는데,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세바스찬 루치라는 거예요.
4: 네.
6: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오하이오에서 고고걸스 카바레 라는 그런 스트립 클럽을 운영했다고 하고요.
4: 야, 미국도 카베라라는 단어를 쓰네요.
6: 쓰나봐요. 예. 그리고 자금 세탁하고 매춘 알선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0: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소만 됐고 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범죄자는
1: 아닌,
0: 아니에요.
1: 예.
0: 네. 그래서 뭐또 그리고 과거에 클럽 운영했으면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 안 되냐? 뭐또 이런 법은
1: 그건
0: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는 아예 무관한 비전문가라는데 이제 엄청난 자금이 또 드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루치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골드러쉬의 단면을 좀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인데 우리 왜이 골드러시라는 게 1800년대에 이제 금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 뭐 대박을 쫓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그 현상을 말하잖아요. 루치도 이제 그 지역의 한 에너지 업체 임원한테 데이터 센터가 돈이 엄청 된대. 한달 만에 뭐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원 번대.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1: 네.
0: 월스트리트저널은 AI 데이터 센터 골드러쉬에 온갖 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무슨 자격이나 면허가 있긴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 면허라는 거는 뭐 따로 없어요. 대신 이제 통과해야 될 인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건설 단계에서는 그 땅에 데이터 센터 지어도 된다라는 이제 용도 지역 허가가 있고 뭐 변전소 송전설 건설 인허가라든지 전력망에 이제 접속하고 상하수도에 연결하는 그런 계약도 있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이제 뭐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1: 예.
0: 근데 앞서서 그 소개했던 세바스찬 루치가 데이터 센터에 덤벼들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지역 행정 절차에 아주 빠삭하고 그 지역 네트워크가 있던 토지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이에요.
1: 예.
0: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일단 자금 조달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고밀도의 전력 설계라든지 냉각 엔지니어링, 에너지 소싱 이런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우선 이제 실수요자들이 직접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1: 네.
0: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4대장.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XAI에 합병한 스페이스X 거기가 이제 들어가고 두 번째로 전문 운영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어서 빌려주는 집주인.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에퀴닉스 같은데요.
1: 예.
0: 디지털 리어티, 스택 이런 데가 대표 선수고 뭐 QTS, 사이러스원, 벤티지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사모펀드가 돈을 넣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쉽게 말하면 그 풀옵션 아파트처럼 뭐 전기, 냉각, 뭐 네트워크 이런 필요한 걸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콜로케이션 전문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나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업의 층위가 살짝 달라요.
1: 예.
0: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임대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1: 네.
0: 이제 예를 들면 에퀴닉스가 지어놓은 물리적 건물에다가 이제 오라클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사온 IT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뭐
1: 네.
0: 고성능 서버, GPU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그 컴퓨터 능력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예전에 그 비트코인 채굴하던 업체들
1: 네.
0: 있잖아요. 아이렌, 테라울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채굴 업체들이 이제 전력망의 접속 권한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굴장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해가지고 임대나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주요 사업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런 기존 플레이어들, 이런 사업자들 말고도 새로운 사업자들이 더 몰려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그 저희 오로라라는 그 에너지 분석 기관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숫자를 뽑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올해 발표된 그 신규 데이터 센터 계획의 필요 전력이 총 780기가와트인데 이 중에 허수로 추정되는 물량을 발라냈더니 277기가와트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 물량을 보면은 이제 실제 전력망 접속 신청을 냈거나 각종 인허가를 취득 했거나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한 프로젝트의 전력 필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물량인 거죠. 그런데 이걸 지으려는 사람인지 누군지

0: 트랙 레코드를 쭉 살펴봤더니 81기가와트가 있잖아요. 네. 이게 계획하고 실적이 맞아떨어지는 진짜 검증된 사업자예요.
1: 얼마 안 되네요.
0: 29%. 예. 네, 노란색을 보면 이거는 버려놓은 계획이 실제 능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제 더 많은 그런 공격적인 확장파로 분류를 했어요.
1: 예.
0: 이게 51기가와트, 네. 19%예요.
1: 예.
0: 그리고 이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예. 52%. 이게 데이터 센터를 단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신규 진입자, 뉴커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아예 제로인 사업자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야, 이건 뭐 진짜 데이터 센터에 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0: 네.
1: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허수로 추정되는 물량은 발란했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워낙 너도나도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규모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게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일단 이제 행정 절차를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는 허수로 분류를 한 겁니다.
1: 예.
0: 실제 이 안에는 능력이 없거나 이제 끝까지 완료할 의지도 없으면서 일단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전력망 대기줄에 접속 신청 먼저 이제 해버리거나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문어발로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부지 기수라고 해요.
1: 예.
0: 그거를 이제 미국 현지에서 유령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팬텀 데이터 센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걸 대부분 투기 세력으로 봅니다.
1: 이게
0: 세계 자원연구소 보고서 중에 이제 한 페이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1: 예.
0: 이걸 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예측치를 쫙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각 기관마다 전력 수요 추정치 격차가 이게 노란색부터 뭐 하늘색, 뭐 위에 있는 자주색까지 보면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 그 노란색이 애플이 미국 전력연구소가 추정한 건데 이게 노란색 점선은 2030년에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 200테라와트시예요. 그 필요 전력이 예측치가. 근데 이 최상단 보면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인데 이제 빨간색 점선인데 이게 1000테라와트시를 훌쩍 넘기는 숫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전망치가 최대 5배 격차가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세계자원연구소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기성 전력 신청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에너지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데이터센터 사업을 끝까지 할 생각도 없으면서
0: 네.
1: 무슨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뭘 노려서 달려드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요.
1: 예.
0: 그러니까 전력. 땅, 인허가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의 병목들 있잖아요.
1: 예.
0: 이 병목들을 선점을 해가지고 되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부동산으로 치면 분양권 전매,
1: 네.
0: 뭐 입도 선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장에서 이런 행태를 플리핑이라고 한대요.
1: 예.
0: 그러니까 플립이 획 뒤집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샀다가 이게 확 되판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가장 이제 전형적인 행태 중에 뭐가 있냐면 땅을 싸게 사요. 그래서 인허가하고 접속 전력 접속 권한 아니면 그 전력 접속 대기 순번 그거를 붙인 뒤에 되파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서버도 없이 그냥 전기 붙은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 거죠.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피터슨 컴퍼니라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가 이제 버지니아 주에 3,200만 달러를 주고 막 땅을 사 모았어요.
1: 네.
0: 그리고 6개 변전소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이거를 3억 달러를 받고 데이터 센터 전문 운영사인 스택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의 10배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전력망의 이 접속 순번 자체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전력망 대기열을 이제 따려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그 뭐랄까요? 접수 창구 같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신청서하고 소액의 보증금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을 능력을 증명하라는 그런 요구가 약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유령 데이터 센터들이 신청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순번을 선점을 해요. 이제 대기열이
1: 예.
0: 쭉 있는데 거기 탁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1: 야, 일종의 은행 번호표를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는데
1: 예.
0: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순번을 쥔 프로젝트 법인.

0: 있잖아요. 네.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부지, 인허가, 전력계약, 설계 이런 한 세트를 갖춘 개발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이제 착공 전이나 초기 공사 단계에서 통째로 되파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역량이 전혀 없는 그런 기획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변전소 인근 부지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땅들을 먼저 알박기를 해둔 뒤에 전력망 접속 권한을 가로채는 일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함께 이제 불어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1: 어쩜 이렇게 IT 닷컴 붐이 있었을 때랑 똑같을까요?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 명의 도메인 주소 먼저 사가지고 해당 회사에 네. 되팔려고. 제 기억으로 저희 MBC도 아마 MBC 그 도메인 주소가 IMBC로 되어 있는 게
0: 아, 네.
1: MBC라는 이름을 누가 먼저 가져갔을 거예요.
0: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리고 빌 게이츠도 빌 게이츠 닷컴을 누가 도메인 주소 사갔는데 그 사람이 거액을 요구했는데 절대 그거 사주지 마라.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야, 지금 데이터 센터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투기가 판치는 거는 이걸 사줄 상대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제 전문 운영사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이제 전력 병목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그러니까 공공 전력망 접속 신청부터 실제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과거엔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뭐 5년에서 8년씩 걸린다고 하고요. 새로운 송전선 까는 것도 한 뭐 7년에서 10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웃돈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도 점점 이제 따기가 힘들어지는 게 지역별로 주민들 반대가 엄청 거세지고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이제 규제나 입법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만 한 300건 이상의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모라토리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라토리엄 법도 지금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이제 시나 카운티 그 기초단체가 이제 100곳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도시들 말고 이제
1: 예.
0: 주단위
1: 예.
0: 주단위에서도 처음으로 뉴욕주가 최근에 이제 모라토리엄 법안이 시행돼서 이제 굉장히 파장이 일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의 신규 허가를 뉴욕주에서는 1년간 멈춰야 되고 환경 영향 보고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력하고 인허가가 사방에서 막히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미리 선점해둔 그 인허가권의 가격이 이제 치솟고요. 오히려 또 규제가 느슨한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가 판치는 그런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정치인 비리 뉴스도 나온다고요.
0: 아, 네, 맞아요. 그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한 그런 정치 스캔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이제 두 달 전에 더 가디언하고 이제 플러드라이트라는 곳의 보도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1: 네.
0: 그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소속 제이 모리스 상원 의원이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이제 메타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주도했었어요. 근데
1: 예.
0: 메타하고 주 정부 간의 그 토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 메타에 그 5조 원 가까운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도 찬성표를 던지고 하면서
1: 네.
0: 지원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모리스 의원이
1: 네.
0: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위치를 인근에 이미 땅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 예.
0: 그 자기 땅 인근에 메타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동업자들하고 땅을 더 사들여요.
1: 아.
0: 그리고 이 모리스 의원은 자기 땅들을 메타의 그 전력을 공급할 전력회사 엔터지라는 곳에 매각을 해서
1: 네.
0: 대규모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이 모리스 의원은 자기는 이제 위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거래는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고 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루이지애나 윤리법을 위반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1: 네.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일을 했네요. 자, 데이터 센터가 진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0: 네.
1: 비정상적인 거래들 이런 것들 막을

0: 뭐는 없습니까?
1: 정부도 이제 대응책을 마련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난달에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이제 전력망 운영 기구들한테 이제 투기성 수요를 걸러낼 요건을 즉각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쫓아내고 실체가 분명한 사업자인지 검증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관할하는 이제 얼콧이 있는데 이 얼콧이 좀 큰 곳이에요. 이 얼콧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선착순 승인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실제 토지를 확보하고 이제 자금 조달을 마친 프로젝트한테만 이제 우선 심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 조치가 내려졌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이런 조치에 앞서서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테크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약속을 받아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올라온 사진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전기요금 납부자, 그러니까 레이트 페이어를 보호하는 그런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을 방지하고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그 사인한 데가 이제 구글, 오라클, X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이렇게 데이터 센터 최상위 사업자 7곳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0: 예.
1: 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발전소 건설하고 이제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 수익자인 빅테크가 부담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예약만 해놓고 이제 취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최소 사용 요금을 의무적으로 내자
0: 네.
1: 이런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0: 근데
1: 이 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제 백악관이 불러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자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러니까
0: 네.
1: 외부에 공포한 효과가 있고 이제 밑단에서 관련 법안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진짜 미국 소식 오늘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이 난리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데이터 센터 앞으로 조금 체계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0: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레버리지 ETF의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교수님,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 키웠다. 이 지적 때문에 진짜 갑론을 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최근 증시 변동성,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말 큰 영향 준 거 맞습니까?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AI 사이클에 따른 해외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예.
4: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해외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이에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변동성이 1차적으로 커졌습니다.
3: 예.
4: 그렇다면 여기서 레버리지 ETF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상품들이 변동성을 처음 만들어낸 주범이라기보다는 이 충격이 국내 코스피 시장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3: 네.
4: 이 레버리지 ETF들의 이른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숏 감마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 예.
4: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오르면 장 종료 시점에 더 많이 사고 떨어지면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3: 네.
4: 이 규모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0: 이 실제 유통 물량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장 마감 시점 매수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순자산 100억 원인 두배 상품을 예로 들어보죠. 기초 종목이 한10% 정도 움직였다. 그랬을 때장 마감에 어느 정도 추가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순자산이 100억 원인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이제 100억 원의 두 배인 200억 원어치의 경제적 노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이건 현물 주식을 직접 200억 원어치 보유하거나 선물이나 수합 같은 파생상품을 조합해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만약 기초자산의 주가가 10%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1: 네.
0: 기존 200억 원의 포지션은 주가가 오르면 220억 원이 됩니다.
1: 그렇죠. 10% 오르면.
0: 네, 그럼 두배 상품의 순자산은 20% 증가해서 100억 원에서 120억 원이 되거든요.
1: 예.
0: 여기서 내일도 똑같이 두 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려면 새로운 순자산이 120억 원의 두 배인 240억 원어치 노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220억 원이니까
1: 네.
0: 따라서 차액인 20억 원어치를 장 마감에 추가로 더 사야 되는 겁니다.
1: 이해되네요.
0: 네, 떨어질 때도
1: 예.
0: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증폭되는 게 맞긴 하네요.
0: 네, 장 마감 시점에 증폭되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배율이 높아질수록 추가 매매 규모도 더 빠르고 더 커지는 겁니까?
0: 네, 배율이 높아질수록 장 마감 시점에 리밸런싱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순자산 100억 원의 레버리지 상품을 예를 들겠습니다.
1: 네.
0: 뭐 기초 종목이 10% 상승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예.
0: 아까 두배 상품은 분명히 20억 원의 추가 매수 또는 추가 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세 배짜리 상품을 가정을 하면 이
1: 예.
0: 세 배짜리 상품은 60억 원을 추가 매수해야
1: 그렇네요.
0: 합니다. 그러니까 세배 상품은 두배 상품에 비해서 배율은 한 1.5배 높지만
1: 예.
0: 리밸런싱 물량은 3배로 커지는 겁니다. 특히 하락 시점에 두 배로 베팅하는 마이너스 두 배짜리 우리가 흔히 곱버스라고 불리는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 리밸런싱 계수가 3배수 레버리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2배짜리 정방향 레버리지 ETF보다 인버스 두배 상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클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배율을 우리가 뭐두 배에서 1.5배로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일부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율을 좀 낮춘다라고 했을 때 시장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기존 상품의 배율을 사후적으로 바꾸면 투자자들의 권리 침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앞으로 신규 상장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요, 앞서 말씀 주시기를 뭐라고 해주셨냐면 현물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다음 현물 선물 수합을 조합해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레버리지 ETF가 현물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것과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시장 충격은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0: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과적으로 현물이든 파생이든 리밸런싱이 필요한 규모 자체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그 조문이 기초 주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의 경로의 차이일 뿐입니다.
1: 네.
0: 뭐 예를 들면 현물 주식을 직접 사게 되는 그런 운용사가 장 마감 시점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식을 직접 매매하니까 현물 호가창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선물이나 수합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춘다라고 할 때는 운용사는 주식을 직접 안 사고 파생 계약 상대방과 계약만 맺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위험을 떠안는 거래 상대방, 보통 증권사가 되는데요.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노출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헤지 거래 과정에서 현물 주식을 사거나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생 시장에서 시작된 수요가 차익 거래와 헤지 과정을 거쳐서 고스란히 현물 시장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즉, 현물형은 좀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파생형은 좀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될 뿐, 기초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이해는 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투자 수요에 따라서 물량이 계속 늘고 줄고 그러잖아요.
0: 네.
1: 이 복잡한 과정은 어느 참여자들, 각각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조정되는 거예요?
0: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세 주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이게 변하게 되는데요.
1: 예.
0: 첫 번째로 우리가 간이 알고 있는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1: 예.

0: 우리가 코덱스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포함해서 예. 많은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약속된 수익률이 달성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1: 네.
0: 둘째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차익 거래를 수행하는 대형 증권사들. 우리가 흔히 뭐 지정참가회사 AP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1: 네.
0: 유동성 공급자 LP라고도 부르는데요.
1: 네.
0: 우리가 AP라고 할 때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직접 거래하면서 ETF 주식을 새로 발행,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데 새로 발행하거나 이거를 이제 없애는 환매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AP라고 하고
1: 예.
0: LP는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ETF를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이 AP와 LP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 주체는 이제 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한국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뭐 조금만 더 이제 보완돼서 설명을 드리면
1: 예.
0: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쏠리다 보니까 ETF의 시장 가격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싸지는
1: 네. 그러니까
0: 괴리율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때 증권사들은 이걸 가지고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시장에서 비싸진 이 기보유했던 ETF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1: 예.
0: 대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현물 주식을 사고 여기에다가 현금을 좀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조합을 해서 자산운용사에다 가져다 줍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 현물을 줄 테니까 ETF 신규 주식을 찍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때 이 발행시장, 이 시장에서 원가로 새로 받아온 ETF 주식을 아까 유통시장에서 비싸게 팔았던 물량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 있고 또 증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괴리율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네. 기계적인 차익 거래를 맞물리게 하게 되면 레버리지 ETF의 발행 주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1: 네.
0: 또 레버리지 ETF의 펀드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ETF 특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 변동성을 키우고 각각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ETF가 실제 시장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경로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확 좀 이제 기초적인 걸 이해를 한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즘 이런 현상들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아까 증폭이라는 단어 써주셨으니까요.
0: 네.
1: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걸 뭔가 일부 제한을 하거나 제약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0: 네, 맞습니다.
1: 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면 당국이 진짜 상품 규모에 직접 상한을 두거나 아니면 신규 설정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거 가능은 한 겁니까?
0: 네, 덩치가 커지는 문제라면 그냥 못 팔게 하고 신규 설정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F의 구조상 신규 발행을 일률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 왜요?
0: 앞서 증권사들이 차익 거래를 하면서 싼 주식을 사서 그리고 비싼 ETF를 팔아서 시장 가격이 정상 가치로 회귀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당국이 이 펀드 규모를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신규 발행을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면 투자자들이 펀드를 사겠다라고 ETF 펀드를 사겠다라고 계속 몰려드는데
1: 예.
0: 이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호가창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1: 예.
0: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가격이 ETF가 들고 있는 ETF 내에 들어있는 자산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그런 괴리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ETF를 사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인위적인 총량 제한보다는 사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품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들이 신규 설정을 할 때
1: 네.
0: 증권사들이 설정 수수료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과 같은 마찰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면 이 증권사들도 무작정 기계적으로 덩치를 계속 키우지는 못할 테니까
1: 예.
0: 간접적으로 비용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0: 지역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물론 비용을 들여서 적극적인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판매하거나 더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좀 분위기가 소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습니까?
0: 네, 아마 최근에 뭐 금융감독위원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뭐 이런 증권사들의 LP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조사라든가 검사 등을 통해서 증권사들에게 이런 직간접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런 뭐 시그널도 있겠지만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레버리지 ETF 매매 시에 기본 예탁금 조건을 3천만 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0: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대용 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꽤 높은 투자 허들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으로 무분별하게 몰리는 일부 쏠림 수요를 제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 또는 펀드 덩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식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시중에 약 15조 원 정도로 이미 비대해져 있는 레버리지 자금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적인 장 마감 시점에서의 충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1: 그렇겠네요.
0: 같습니다. 사실 문턱을 높여서 신규 자금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1: 네.
0: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 자금들이 일으키는 시장 충격을 막을 수 있을까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레버리지 이런 유사한 상품을 홍콩에서 거래했던 경험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규제가 생겨버리면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분들은 ADR을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 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수익을 내는 대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따라갈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내놓을 때 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도 국내와 동일하게 예탁금에 대한 조건을 부과를 했고요. 풍선 효과를 막고 또 우회로를 차단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여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우리가 시장 안정성이 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시장의 이 안정성을 얼마나 좀 제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잠재적인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규제들은 어쩔 수 없이 또는 꼭 필요한 규제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필요한 규제들이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대안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경로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추가적인 대안들도 계속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대를 분산한다라든가 현물 대신 선물이나 스왑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대안으로 꼽고 계신 게 있을까요?
0: 분명히 이 효과를 분산하는 것, 그러니까 주문을 리밸런싱을 여러 좀 시간을 넓혀가지고 주문하는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장 마감 시점에서 리밸런싱 물량으로 인해서 호가창이 박는 1차적인 극단적인 충격은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식 구조적으로 보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뭐 다음날 오전으로 넘긴다던가 또는 이제 장 마감 전에 하게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다음날로 이전을 시켰다라고 하면 어제 주가가 올랐을 때 필요한 물량을 모두 다 매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기계적으로 매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이런 일종의 시장의 예측성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어떤 시장의 가격의 어떤 모멘텀, 우리가 인위적인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런 시장의 인위적인 연속성의 경우

0: 또 완전히 우리가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그 상황에 직면했던 혹시 국가들이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성 높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대안으로 삼았던 정책들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0: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두 개의 시가총액의 합이 전체 코스피의 한 55%를 상회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해외에서 아주 가장 대형주라고 하는 엔비디아나 또는 애플 같은 경우도 시총의 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 상장될 때는 뭐 3%, 4%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더구나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의 우리가 시장의 깊이, 뎁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거래를 참여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특정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 이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밸런싱 물량의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워낙 이두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좀 직면한 독특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구조, 우리 분명 달라졌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상, 이게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얘기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폐지해야 된다. 없애버리자. 이거는 좋은 방안입니까?
0: 사실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마침 그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청산돼서 나의 어떤 투자의 권리를
1: 아,
0: 박탈하는
1: 기회를
0: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보존해 줄수 있을까? 그 비난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좀더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어떤 그 투자 대상에 베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위 종목 ETF 레버리지 이거 말고도 우리 다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굳이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이런 거왜 만드는 겁니까?
0: 우리가 그 시장에다가 새로운 상품을 제공을 해줄 때는 새로운
1: 예.
0: 상품은 투자의 수요가 있고 그리고 투자 그 상품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뭐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상장되고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우리가 효용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용을 통해 가지고 차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일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1: 네.
0: 또는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때 ETF의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가 좀더
1: 쉽죠.
0: 친근하고
1: 예.
0: 그리고 투자하기도 쉽고
1: 네.
0: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또 자금이 좀 쏠렸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런칭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넓혀주자라는 취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 가치가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빠른 경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쓸데없이 노이즈만 만드는 거지. 그 관점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적절한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1: 예.
0: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 우리가
1: 예.
0: 이 시장에 있는 정보가 가격에 빨리빨리 우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레버리지가 설정된 게요?
0: 예.
1: 오.
0: 그렇지만 이게 사실 지나친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 예.
0: 우리가 웩도독이라고 아까
1: 예.
0: 시작해서 그 진행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파생 상품이나 또는 파생과 관련된 연계 계약이 너무 커지게 되면
1: 예.
0: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요에 의해서 기초 자산의 충격이 가하고 기초 자산의 가격이 왜곡되는 그런
1: 예.
0: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뭐 금융당국, 거래소 등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도한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증폭되면 오히려 그게 노이즈가 돼서 내재 가치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0: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들이 추가로 더 개설됐었을 때 적정 가치를 더 빠르게 찾아가는 그 원인은 뭘로 설명하나요?
1: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생각할 때 뭐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를 생각하고 이 두 개의 종목은 이미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을 네.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예. 뭐 한 1,0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식의 경우에는 이 한 주를 거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겠죠.
0: 예.
1: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거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상 어려울 텐데요.
0: 맞아요.
1: 만약에 이 상품을 가지고서 뭐 레버리지 상품이든 어떤 ETF 상품이 도입이 됐다라고
0: 예.
1: 하면 이 ETF의 경우는 기본적인 거래 단위가 뭐 만 원 중심으로 만 원 주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이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단일 거래량이 꽤 있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진짜 레버리지 상품이 적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요 경로가 되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요 해외에서는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인허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출시를 할 때 특별한 제약 없이 뭐 그냥 하시려면 하세요라는 건 철저히 금융 투자자들의 새로운 수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많은 상품을 런칭하자 이쪽에만 방점 찍고 아무 고민 없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 가치를 찾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좀 보고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좀 이렇게 선별하는 게 더 맞나요?
1: 제가 해외 금융 당국이라든가 거래소에서의 어떤 그 세부적인 스탠스를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충분히 거래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워낙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물량이 충분하고
0: 분산도
1: 돼
0: 있고
1: 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쇼감마라고 하는 그 리밸런싱 물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 예.
1: 사실 그 물량 자체가 전체 거래 대금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 그 피해나 그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도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테마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한 2, 3년 동안 끌어가는 형국들이 그동안 확인된 결론들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지금은 이 두 회사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테마의 어떤 회사가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이런 거 해가지고 시장을 또 교란하고 힘들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어떤 행간을 읽고 이런 것들 허가해 줄 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러닝 커브, 학습 과정이다. 그러니 이것도 이제 하나씩 해가면서 우리도 선진 금융시장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예.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상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해외에서 충분히 거래량을 확보하고 잘 거래되는 상품이다.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0: 예.
1: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도 당시에 뭐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정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국내 시장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 가져오자라는 취지로 좀 사실은 바람직한 취지로 도입을 하긴 했었는데요.
0: 예.
1: 이제 알고 봤더니 한국 시장은 고유한 특성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전체의 막 50% 이상을 차지한다던가 또는 다른 시장과 다르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한 30, 4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0: 예.
1: 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쏠림 현상을 사실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과 그 대형주 이 주도주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합쳐서 봤더니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우수한 좋은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되 한국 시장의 특성을 항상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진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특수성. 이것들이 우리가 또 많은 선진국에서 상품 런칭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도 되고 있다. 이런 걸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시간이네요.
1: 네.
0: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데 대해서 범 여권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 규정의 결과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직격했고 진보당 손솔 수석 대변인도 특검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고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오던 오 시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오늘 오후 8시 3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0: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 통제단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발생한 불은 발생 61시간 만인 그제 저녁 큰 불길이 잡힌 뒤로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의 대표 차가원 씨에 대해서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지난달 15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재차 반려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최대 80mm,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눈썰미라고 하죠. 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뤄 알아내는 것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는 눈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눈치와 눈썰미는 다른 말인데요. 은행원의 눈썰미 덕에 금융 피해를 막았다는 말에서는 눈썰미보단 눈치가 적절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뜻하는 말, 낌새를 쓸 수도 있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국의 뮤지션 엘버트 해몬드는 한때 그룹 더 무디 블루스와 함께 공연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이 끝났을 때 무대 뒤로 미국의 배우 테리 무어가 공연 잘 봤다면서 인사를 하러 왔죠. 그날 테리 무어는 처음 만난 엘버트 해몬드를 저녁 식사에도 초대했는데요. 엘버트 해몬드는 그때의 기억이 오래 남았는지 그녀를 위해 두 곡의 노래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인데요. 만인의 연인이었던 배우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곁에서는 떠날 것 같은 상대에게 전하는 아쉬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7월 22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엘버트 해먼드입니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0: 7월 22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엘버트 해먼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였어요. 최재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냥 컴퓨터 하면서 골든디스크 듣기 좋네요. 신청곡 For the Peace of All Mankind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쵸, 뭐 이 시간에 뭐 특별히 거창한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잠자리 들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미처 보지 못했었던 오늘의 뉴스 같은 거 그냥 인터넷 서핑하듯이 보면서 그러면서 좀 있다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정말 다양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라디오 틀어두고 이것저것 하기 좋은 시간이죠. 네, 재균님 잘 오셨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또 같이 들었고요.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는 이 제목,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라는 이 제목 때문에 가사가 많이 좀 오역되고 있는 그런 노래이긴 한데요. 사실은 좀 거창하고 아이러니하게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지 그냥 제발 이 정도의 뜻을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라고 약간 부풀려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제발 이제는 떠나줄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리 무어라고 50년대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었던 그런 배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좀 설렜는데 아,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해주는 이 친절은 팬서비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아는데도 나는 설레는 거죠. 그래서 아 제발 내 머릿속에서 그냥 떠나주시고 정말 모든 팬들을 위한 만인의 연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좀 쓰게 된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또 음악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들 매일같이 만나보고 있어요.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항상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신지희님 신청곡이었어요. 돈 맥클린, 빈센트였습니다. 문영식님, 저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싶습니다.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떨어진 섭섭함과 그때의 전율을 또 같이 느끼고 싶어서요. 읽어주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읽어드렸고요. 그 지난 월드컵에서 영국이 16강전에서 멕시코 이겼을 때 그때 관중석에서 다 같이 이 원더월을 부르는 게 약간 월드컵의 낭만이다 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었죠. 그 예전부터 영국 국가대표팀이 이기면은 예, 다 같이 원더월을 좀 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축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인해서 좀 많이 봤었어야 돼가지고 이번 월드컵을 지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저도 너무 많습니다. 네. 7596님, 안녕하세요. 시원한 락 음악 하나 신청합니다. 홀의 말리부요. 사실 요즘 늦게 커튼이 러브의 음악에 빠져 자주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좀 나쁜 여자 이미지만 강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지 음악계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던 뮤지션이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자주 듣는 앨범이라 신청해봐요 하셨는데요. 네, 이 홀이라는 그룹 90년대에 굉장히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지 얼터너티브 음악계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룹이었죠. 이 홀의 보컬이었던 커트니 러브라는 사람은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의 아내로 예, 또 유명하기도 했는데 항상 그 여성 뮤지션에 대한 어떤 시선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커트니 러브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커트 코베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연인,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미지로 좀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7596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 시원하게 락 음악 하나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음악으로 한번 이 목소리를 만나보시죠. 문영식님이 신청해 주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의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죠. 제임스 잉그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이자 R&B 보컬리스트였던 제임스 잉그램. 처음에는 이제 코러스 활동을 좀 하다가 프로듀서 퀸시 존스의 눈에 띄어서 이 퀸시 존스 앨범에서 보컬로 참여를 하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Just Once였죠. 네, 이 Just Once가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같은 앨범에서 100 Ways라는 노래도 제임스 잉그램이 보컬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앨범이 나오고 나서 그때가 81년도였고 그리고 82년 그래미에서 최고의 R&B 남성 가수상을 제임스 잉그램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0 Ways로 받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Just Once로 와, 이 목소리 누구야? 라는 걸 알린 거였고 그리고 100 Ways로 그걸 굳히기에 들어가게 된 거였던 거겠죠. 그래서 제임스 잉그램은 본인의 솔로 앨범이 아닌 프로듀서 퀸시 존스의 노래에 보컬로 참여를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81년도에 주목을 확 받았고 제임스 잉그램 당연히 자기 솔로 앨범을 내게 되겠죠. 첫 솔로 앨범 낸 게 1983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활동은 꾸준히 했는데 생각보다 발표한 앨범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8년까지 5장의 정규 앨범을 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1년 전에 이제 마지막 앨범을 낸 거였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다섯 번째 앨범, 2008년 앨범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긴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시 독립 레이블에서 발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싱글 활동도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제임스 잉그램의 마지막 목소리는 99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999년에 미국의 뮤지션 조 테쉬의 노래에 역시 보컬로 참여를 했었던 Forevermore. I'll Be The One 이라는 노래가 제임스 잉그램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싱글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잉그램의 데뷔곡과 마지막 싱글을 들어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곡 다 다른 뮤지션의 음악에 보컬로 참여한 노래들이 이 처음과 지금을 장식하게 되겠네요. 들어보죠. 퀸시 존스 피처링 제임스 잉그램 Just Once 존 테쉬 피처링 제임스 잉그램 Forevermore I'll be the one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제임스 잉그램의 목소리로 처음과 그 마지막을 만나봤습니다. 퀸시 존스 피처링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그리고 조 태쉬 피처링 제임스 잉그램의 Forevermore I'll be the one이었어요. 4764님 우연히 채널이 돌려져서 작년에 명예퇴직 후 택시 운전하고 있는 남편의 늦은 퇴근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신의 한수 그 목소리군요. 영어 제목 읽는 독특한 리듬,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며 오래전에 고등학생 시절 레코드 가게에서 좋은 곡 모아서 녹음해서 팔던 테이프에서 듣던 곡들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방송 챙겨드릴게요 하시면서요. 고등학생 때 학원 빼고 람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카메라로 열심히 찍었는데 하얀 화면과 사람들 뒤통수만 나왔었습니다. 람바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 시절이면은 이제 그 영상은 아니고 그냥 예, 약간 기념으로 그 영화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셨었나 봐요. 네, 하얀 화면과 사람들의 뒤통수. 자, 4764님 이렇게 골든디스크 추억 속에 있는 음악들 하나씩 꺼내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연히 채널이 돌려져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야 진짜 우연은 항상 인연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캠프 출연하던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꼭 만날 인연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영어 제목 읽을 때 리듬이 좀 독특한가요?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저 그 영어 제목 읽는 거는 그 사실 배철수 선배님이 제가 뭐 진행하는 거,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는데 영어 제목 읽는 것만 저한테 한번 따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혜림아, 네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라디오에서 사람들에게 팝 제목, 영어 제목을 전달할 때는 무조건 명확하게 들리게 발음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왜 진짜로 원어민들은 막 흘리듯이 진짜 유창하게 발음하잖아요. 그런 발음은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에게는 명확하게 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Just Once 같은 경우에도 Just와 Once를 명확하게 띄어서 이게 Just라는 단어, Once라는 단어라는 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두어 번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리듬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4764님 문자를 받고 보니 문득 드네요. 어쨌든 좀 길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4764님 반갑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또 길게 했어요. 이 노래는 아주 단순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저의 그 독특한 리듬은 안 실릴 것 같긴 한데요. 4764님뿐만 아니라 0332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카오마예요. 람바다. 람바다.

0: 하우마의 람바다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4791님 신청곡 마이크 부블레 스웨이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22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1377님이 신청해 주신 메리 호킨의 Those Were the Days.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요 1999.
1: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데프콘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분에 대해

0: 와서 네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치우며 한쪽 벽을 향하여서 서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구나. 대준아 미안하다. 어느 부모든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1: 아버지의 마음 그때는 미처 몰랐네. 인생에 대 바꾼 말이 안 통하네. 아버지의 마음 그때는 미처 몰랐네.

Kayo 9299. Yoginen Kayo 92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شاخه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می‌کشد.

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의지하거나 부탁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의 우리말 의지가지 없다는 의지가지 없는 가련한 신세로 지냈다. 의지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의 형용사가 또 있는데요. 사고무친하다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사고무친한 타양에서 지내니 쓸쓸하다처럼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우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천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로 에너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현재 논의가 거의 막바지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나흘 만인 어젯밤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합동감식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0: 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전문가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하는데 정부는 토론회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7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입니다.
2: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수행한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10건 중 2,100만 원 상당의 5건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의뢰해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사실상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정치 자금으로 제3자인 김 씨에게 이 비용을 내게 한 건 명백히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2: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의 의뢰로 실시된 거라 단정할 순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4: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 원을 비용을 대납한 당사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의 폭로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물론 참모 강철원 전 부시장, 명 씨에게 돈을 보낸 후원자 김한정 씨는 모두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도 김 씨의 비용 대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나는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7: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6: 몰라요, 시장님은.
5: 하지만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전후한 오 시장 측과 명 씨 측의 연락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날 연락이 오가고 여론조사가 실시된 점 등을 들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본 겁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걸 알고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경쟁자 나 의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한 사람을 오 시장으로 봤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은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5: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증거 없이 명시 진술에 의지해 기소했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초 요청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가장 먼저 투자하는 대상이 에너지 분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바지 협상 단계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르면 8월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

0: 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막바지 중요 쟁점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8월 말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투자 대상은 에너지 분야가 유력합니다. 김 장관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이번 방미에선 관세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오는 24일 10% 보편 관세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합의에 따른 15% 관세 상한 유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오해를 풀고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오해는 풀고 그 간극은 좁히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정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와 관세 등 통상 현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2: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 만인 어제 저녁에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합동 화재 감식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제 저녁 8시 35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나흘만, 약 109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불이 시작된 6층 안쪽으로 소방대원을 직접 투입해 잠불 여부를 확인한 뒤 완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도 해제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새벽 6시 54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등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한때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층고가 약 10m에 달하는 6층 내부는 3단으로 나눠진 메자닌 복층형 구조로 선반마다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빼곡히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최초 신고는 건물 6층 메자닌 1층, 그러니까 3단 구조 맨 아래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1시간 만인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초기 진화에 성공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5층과 4층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연소 확대 저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한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분진과 연기 피해를 본 주민 200여 명은 인근 임시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뒤 본격적인 감식 활동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4: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을 목적으로 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적발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 유입 목적 적발 중량은 지난해 상반기 390kg에서 1,007kg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크게 늘었는데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9%, 적발 중량은 23% 각각 증가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간 폐문부재 상태로 전달되지 못했던 출석 요구서를 원 전 장관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법무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조기 개방하고 출국장 심사 인력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5시, 제1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5시 30분, 4번 출국장은 오전 6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국장 심사 인력도 제1터미널에 24명에서 32명으로, 제2터미널은 14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가족은 학예 성수기 동안 출국장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또한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 산지에 30에서 80mm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25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MBC.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화재 사고가 있었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근처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소방관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사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카페를 휴식공간으로 마련했는데 이

0: 소식을 들은 본사에서도 가맹점에 원두를 지원했다고 하죠. 또 인근에서 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소방관들을 위해서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고요. 소방차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도 개방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사고에 많은 분들이 서로 돕고 힘을 보태면서 며칠을 보내왔는데요. 불이 난 지 나흘째인 어젯밤 분류센터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9시간 40여 분 만이었는데요. 잔불 정리가 쉽지 않았다는데 소방관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좀 필요해 보이네요.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6도, 부산 26도, 대구 26도, 대전 26도, 광주 27도고요. 강릉도 26도, 제주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라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수도권과 광원 내륙으로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딸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는데요.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2018년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실험을 시키고 논문을 쓰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당했고 그해 8월 서울대는 이 씨의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공개적 언행만으로 상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이송했는데요. 지난 2019년 해군 상사 A씨는 자신의 의견이 수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관인 대위 B씨를 두고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집어던져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만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므로 상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그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1999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12년 늘어났으며 수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 사망 감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어제 학술지 네이처에 아시아 34개국의 사망 원인이 기대수명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23년 83.4세로 11.7년이 늘었고 이는 세계 7위 수준이었습니다. 기대수명을 늘린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 사망 감소로 3.586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암 사망 감소가 그 다음으로 1.01년을 늘렸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이 질병장애 등으로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기간이 같은 기간 9.4년에서 11.6년으로 늘어나 기대 수명이 11.7년 늘어나는 동안 건강하지 않게 사는 기간도 2.2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하고 검찰에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지검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영장에 최 전 시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시의원을 수사하려면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는 또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후반에는 또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어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4: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코스피 출발은 좋았습니다. 개장하자마자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장중 7,160선까지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네. 뜨거웠습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 반등했고요. 또 AI 투자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여기다 저가 매수세까지 가세하면서 특히 외국인이 하루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0: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4: 맞습니다. 그런데 5장 들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네. 결국 이제 6,800선을 소폭 밑돌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를 끌어내린 복병은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발표된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관망세였는데요. 역시 뭐 우리나라 베팅한 투자자들이 맞았습니다. 알파벳이 조금 전 실적을 공개했는데 네.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AI 투자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주가가 시간에서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본장에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판매 단가 그리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졌고 수익성,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으로 시간에서 주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된 것이고요. 네. 특히 지금 중동 지역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타나다 보니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돼서 네. 아마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둔 이제 극심한 눈치보기 현상이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코스닥은 어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제 로봇 조직 신설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을 했지만 코롱티 슈진이 미국의 임상 3상을 실패했다라는 쇼크로 인해서 네. 바이오주 전반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코스피가 이제 7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니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4: 그렇습니다.
0: 네.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4: 일단 외국계 투자 은행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모건 스탠리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코스피가 바닥에 근접했다라면서 지수 상단, 목표치 상단을 9,000선을 유지했습니다. 네. JP모건은 더 공격적인데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12개월 목표치를 12,500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UBS도 반도체주와 모멘텀주의 극심한 매도세가 이달 말 전후로 바닥을 다질 것이다. 특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5.8배 수준. 네. 역사적 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낙관론의 배경 크게 세 가지가 근거하고 있는데요.
0: 네.
4: 메모리 가격입니다. 특히 이제 서버용 DRAM 현물 가격이 7월 중순부터 최대 146% 급등을 했고

0: 국내 디램 수출 단가가 1년 전에 비해서 5배 뛰었다라는 겁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이 서버린 AI 수요가 새로운 구매축으로 떠오르면서 메모리 고점 시기 자체가 내년이 아니라 2028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지금 이 AI 서버 수주 잔액이 600억 달러를 나타나는 등 서버와 인프라 제조사들의 실적이 잇따라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설비 투자 감소 우려가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1: 네.
0: 세 번째가 수급입니다. 한국의 레버리지 ETF 청산이 한 4분의 3, 75%가량 마무리됐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미국의 레버리지 반도체 ETF 자산도 6월의 고점 대비 40%가량 줄었기 때문에 과열이 상당 부분 회소됐다라는 건데요.
1: 네.
0: 관건은 지금 이달 하순에 집중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당장 내일 인텔. 실적 발표하고요.
1: 네.
0: 29일 SK하이닉스, 30일에는 삼성전자가 분기별 이제 전반적인 잠정치가 아니라 확정치를 발표하게 되고요.
1: 네.
0: 31일에는 아마존까지 이어지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자본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1: 네.
0: 이게 랠리 제저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달 안에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 거래를 보면은 이번 주에 코스피에 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복귀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0: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 50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1: 네.
0: 이번 달 들어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가운데 7일 동안 순매수하면서 본격적인 귀환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매수 대상이 반도체주의 80% 이상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주에 몰려 있는데요. 이는 이제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디램 가격 반등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저평가 분석도 이런 매수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악성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고 펀더멘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1: 네.
0: 다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를 단정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앞으로 나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
1: 네.
0: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1,55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환율이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 선까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1: 예.
0: 2분기 내내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환율 폭등세가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세 가지 호재가 맞물린 덕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초대형 이제 IPO의 승전보인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무려 265억 달러, 40조 원을 달러로
1: 네.
0: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예.
0: 미국의 이 대미 투자 협상으로 10년간 2천억 달러, 올해 첫 해로 200억 달러인데요. 이 유출 부담을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상쇄하면서 외환 방어막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외국인 자금의 귀환입니다. 낙폭과대 인식 속에 외국인이 지금 이달 들어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선물한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조선 수출업체들의 환해지 물량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업체들이 환율이 더 오를 줄 알고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1: 네.
0: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환율이 더 떨어질 줄 아니까 환해지 물량,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다만 좀 불안스러운 건
1: 네.
0: 1470원대로 내려갔던 게 1480원까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반도체 수주 호조를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 환율은 상반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중동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평화는 좀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0: 대책을 내놨는데 말이죠. 추가 대책이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기본예탁금이 3배 올랐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한 주가 아니라 20주 단위로 묶어서 이제 거래해야 되는데요. 이런 네.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과감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금 추가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들의 이 진입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예탁금 3천만 원이 아니라 기본 예탁금을 5천만 원이나 1억 원까지 추가 상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0: 네.
1: 여기다 일회성이던 사전 교육을 1년마다 갱신하는 재교육 주기 설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거래 1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투자자 반발을 우선 투자자 반발 탓에 상장 폐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0: 네.
1: 가장 중요한 건 장막판 변동성이 커지는 이른바 기관들의 리밸런싱 거래 방식인데요. 당국은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장마감 동시효과 10분 동안 물리던 기계적 주문을 하루 동안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주주단체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1: 그렇습니다. 이번 고발 핵심의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연 성과급을 과연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하냐라는 건데요.
0: 네.
1: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성과급은 단체 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나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에 연동하는 방식은
0: 네.
1: 주주의 몫을 빼앗아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배임 행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이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이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10%, 영업이익의 10% 재원으로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문제는 올해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서 성과급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0: 예.
1: 사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사측은 성과급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을 제시했지만
0: 네.
1: 그러나 사측의 제안에 대해서 노 측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오늘 아침에 경제뉴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0: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네.
4: 재판부는 명시가 수행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100만 원 상당은 오 시장이 의뢰를 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3: 네.
4: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는데요.
3: 네, 1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4: 맞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직을 잃게 되는데요.
3: 네.
4: 함께 기소가 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건데 지금 1,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거는 무죄 아니면 상실형이다. 뭐 네. 중간에 벌금 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3: 네네.
4: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서 선거법상 금지된 이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 네.
4: 또 오 시장이 4년간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이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는데요.
3: 네.
4: 정치자금 2,1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공직자격 상실형이 마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4: 네,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4: 또 명태균 씨를 천하의 거짓말쟁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네. 그의 진술에 의존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10건 중에 5건이 인정이 됐고 이렇게 뭐 설명도 좀 곁들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명태균 씨한테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4: 네.
3: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쪽 반응은 어땠나요?
4: 네, 정점세 원내대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거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3: 네.
4: 박성수석 대변인 이번 판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다. 항소심에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3: 네. 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고요.
4: 네. 강준현 수석 대변인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 규정의 결과라면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꼬집으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고요.
3: 네.
4: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 원 이것도 가볍다라면서 신속히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예.
4: 전현희 의원도 돈으로 민심을 왜곡한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3: 네. 뭐 633 원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종 결론이 이제 언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4: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상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정해져 네. 있는 룰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요.
3: 이걸 633이라고 하는 겁니다.
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해갖고 1년 내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3: 네.
4: 조항에도 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3: 네.
4: 그래서 처벌 조항이 또 있는 건 아닙니다. 즉 633의 원칙이 사실은 맞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라는 건데요.
3: 네.

0: 네. 만약 이걸 따른다고 하면 어제가 1심 선고였으니까요. 10월쯤에 이제 2심이 나올 거고 네. 대법원으로 가면 내년 1,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를 새로 치르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 이유로 이 선거가 3월 이후로 밀리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 네. 아, 이게 또 서울시장 선거를 뭐 다시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텐데 이게 명태균 씨가 뭐 말을 완전히 뒤집지 않는 한 결과가 바뀌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더라고요.
0: 그리고 뭐냐면 이게 명태균 씨 증언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에 내린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뭐 대화를 나눴더라는 거는요. 이제 뭐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나온 게 있고 예. 그리고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합치를 했기 때문에 이 증언의 정합성을 보고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무죄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1: 네. 명태균 씨가 말을 뒤집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얘기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정청래 후보와 연결되는 데 대해서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그런 분은 만약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교도들이 누구를 지원하는 거냐. 이거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0: 하지만 김민석 후보는 기자들에게 아 저는 신천지에 정치 개입 문제만 이야기했다라면서 네. 언론이 이를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언제 공개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제게 맡겨달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신천지가 과거에는 뭘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면서 신천지 측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데 대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는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조치 얘기를 또 꺼냈어요.
0: 네. 일단 자꾸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는 아니면 말고식 폭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1: 네.
0: SNS에도 분열주의적인 음모론을 넘어서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일제히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을 했는데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목소리를 냈어요.
0: 네, 세 후보가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개입 의혹의 근거를 즉각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당장 김민석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을 부풀리기만 하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었는데요. 최민희 후보는 네거티브도 정도껏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성윤 후보는 신천지 조직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500만 당원, 150만 권리당원이라는 큰 바다에 좁쌀 하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건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 걸 SNS에 올렸는데요. 신천지 관련한 내용도 전했어요.
0: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네. 본인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이유가 바로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 왔었던 인물이죠.
1: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후보가 됐을 것이다.
0: 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송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잠실 자택 인근을 찾아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1: 네.
0: 홍 전 시장은 여야는 국정을 두고 싸워야지 사적 감정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요즘은 대화 타협보다 증오와 감정만 남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송 후보 본인의 SNS에 홍준표 선배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라면서
1: 네.
0: 몇 가지 확인한 뒤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라면서 최근에 이 논란에 네. 말을 보태는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신천지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0: 당에서는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강준석 대변인 당에서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상한 입당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일단 당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1: 신천지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0: 어떤 개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1: 네, 물론 이제 그럼 이 입담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0: 네, 뭐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1: 네, 네, 일단 신천지 측에서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개별 신도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이유만으로 교단 차원의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0: 네.
1: 만약 허위 주장이 반복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도 예고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병득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 이 방침을 재차 밝혔네요.
1: 네, 사실은 의총이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지금 심사도 진행 중이고요.
0: 네.
1: 결론은 조금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분명하게 당의 방향을 밝힌 겁니다.
0: 네.
1: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이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어제 법사위 비공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일부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느니 존치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안건들 중에서 보안수사권 관련 민주당의 안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그것 중에 이제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그리고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의 보안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건데요.
0: 네.
1: 이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모든 사건을 검사가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아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격론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법무부는 검사가 보안수사를 하지 못하면 경찰의 수사 결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류나 불법 개입을 교차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0: 예,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법무부와 행안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경찰이 또 행안부 소관이니까요.
0: 그렇죠.
1: 윤 장관은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행안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1: 검찰은 보안수사권이 없어도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수사팀이나 수사관에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합동협력수사부도 구성할 수 있다라며 보안장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다른 수단 안 써보고 검찰 수사권만이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0: 예.
1: 청와대는 이미 결정은 여당에 맡겨져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것이다. 다만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진 일을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또 유튜브에 나가서 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썩은 내, 그러니까 어물전에 썩은 내를 풍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다. 모두가 썩기 전에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0: 네.
1: 유튜브 방송에서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0: 예.
1: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0: 네.
1: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좀 격렬한 편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동지의 언어에 필패, 썩은 내 이런 단어는 없다라면서 엉터리 예언처럼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0: 네.
1: 송영길 후보는 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야박하게 공격하는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겠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7: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척이나 습하겠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최고 80, 그 밖에 중부지방 경북 북부로도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 체감온도가 29도쯤 되면서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은 28도, 전주가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2324님도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습하고 꿉꿉하니까 컨디션도 떨어지고 너무 힘드네요 하시면서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습도가 높아서 몸이 너무 힘들죠. 목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도록 하고요. 장마철도 곧 아마 지나갈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내 물건을 복도에 놔둘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물론 폐지나 상자를 쌓아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건물에 화재가 나는 순간 위험한 방해물로 변하죠. 그 자체로 불길을 키우는 데다 대피 및 구조 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둬선 안 되는데요. 이런저런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무심코 내놓은 적치물이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어제 오후 8시 35분쯤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 통제단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발생한 불은 발생 61시간 만인 그제 저녁 큰 불길이 잡힌 뒤로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한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공장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화재가 발생하자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현장 접근을

0: 사고를 자제해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무역합의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서면 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큰 더위란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에 3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져 장마철이면 저희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산 방구천 낙하를 지키기 위해 모진 장대비 속에서도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자비의 기록이자 인간의 창조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방구천 낙하. 저희가 한 번 더 대비하고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오늘 누군가의 세심한 돌봄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지킬 수 없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부 블록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부에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이죠. 남상권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커버린 어린 왕자님께서 서울 출장 KTX에서 듣습니다. 출장 때문에 새벽 수영을 못해서 아쉽지만 시선 집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시선 집중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평소에 새벽 수영하십니까, 그러면?
6: 그러시나 봐요.
5: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6: 그러니까요.
5: 하루 출발이 개운하시겠습니다. 수영하고 착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몸으로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6: 오늘은 어떨까요?
5: 찌뿌도 하겠죠, 뭐.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저희 보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6: 아, 그런가요? 뭐 네. 풀리는 뉴스 많이 준비하셨나 보죠?
5: 아니,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 좀 풀리지 않나요?
6: 아, 네. 네. 제이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5: 제가 이렇게 단맛과 닮아가네요. 네.
6: 아, 제가 그런 캐릭터인가요?
5: 네, 뻔뻔한 캐릭터 맞잖아요.
6: 아, 그런가요? 네. 네, 김성진님. 휴가 시작! 새벽 5시에 깨서 책 읽고 설거지도 하다가 JB의 시선 집중 시작하는 시간이 돼서 미니도 첫 가입하고 메시지 보내봅니다.
5: 오, 앞에 분은 새벽 수영하시고 뒤에 분은 새벽 독서하시고, 이야, 대단들 하십니다.
6: 근데 오. 너무 멋있다. 휴가가 시작됐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셨대요. 와. 오,
5: 근데 새벽이라서 책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긴 해요.
6: 아, 그래요?
5: 예. 아주 좋은 뭔가.
6: 네, 벌써 몇 년째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만 보고 있어가지고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그게.
5: 네.
6: 네. 아, 뭐 뉴스 집중력도 좋습니다, 새벽에. 박하림님, 아, JB 가죽 잠바 입는 날이 빨리 와야지 덥고 습하고 움직이기가 싫네요.
5: 그러니까요. 아, 뭐 장마가 뒤늦게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진을 뺍니까 도대체. 네.
6: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장마야 빨리 물러가라. JB의 근데 가죽 잠바 입는 날이 빨리 오는 건 저는 싫습니다.
5: 왜요?
6: 추우니까요.
5: 아, 예.
6: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야 되잖아요.
5: 아,
6: 싫어요.
5: 예. 아, 예, 그러시군요. 나이를 많이 의식하시네.
6: 아, 그럼요.
5: 예.
6: 모든 사람을 의식하죠.
5: 아, 예.
6: 제 입이쯤 돼야 좋아.

0: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진짜 더 막가의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이 욕망을 계속 억누르라고 힘듭니다.
0: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도 JB의 본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1: 자, 시작할까요?
0: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1: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적인 측면은 여기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3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럼 어떤 점을 짚을 겁니까?
1: 자, 정치적 측면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자, 판결 직후에 서울시 의회 민주당 쪽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용단이 뭘 뜻하겠습니까? 사퇴하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그 국한을 한다면 압도적 야대 형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마음껏 펴나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서울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야와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 타협을 해서 서울시장의 추진력을 확보에 들어갔었어야만 되는데 타협의 여지조차 어제의 선거로 엄청 줄어들어버렸다. 왜 그러느냐.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지금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 판결이 유죄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압도적 우위를 그러니까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원활하게 정책 타협을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뭐가 치러집니까?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오히려 오세훈 시장하고 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책 타협을 통한 서울시장 추진이라고 하는 여지도 엄청나게 줄어들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고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논평 낸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뭐 사퇴를 하겠습니까?
0: 아니, 안 하겠죠.
1: 당연히 어떤 이제 법정 투쟁을 하겠죠.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심도 사실은 6개월 안에 끝나게 됐지만 6개월 안 지켰거든요.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자, 이제는 선거 없습니다. 그러면 2심과 3심 재판부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속도를 올려서 판결을 내는 것.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걷어주게 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첫 번째 측면으로 짚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차기 대권 도전은 물 건너가버립니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으로 국한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한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낙마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정당은 대권에 도전할 정도로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한 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다른 쪽이 누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복당을 한 다음에 유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을 하고 그래서 당권까지 거머쥐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쪽으로 줄을 서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다른 견제책을 강구를 할 것이냐 어찌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후 펼쳐질 장면에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두 번째,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시장직이 날아가고 그러면 보궐선거가 치러야 되겠죠. 그게

0: 내년 4월이 될 겁니다.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에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내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2028년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의 기상도를 형성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서울 지역은 완전히 스윙보트 지역으로 지금 변모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그러니까 갖는 이런 지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결과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주는지 아십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정당의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시련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기 당권을 가지고 아주 격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물밑의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되기 있기도 한데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올해 안에 당대표가 모두 갈린다고 칩시다. 그중에 한 명은 몇 달 안 가서 시련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전까지 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정치적 파장이 국민의힘을 넘어서 여당으로까지 뭐 널리 널리 퍼지는 거군요.
0: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아시죠? 이 대안과 미래가 어제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제왕적 당대표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여기서 발제를 했는데 대표에게 공천권 등 권한이 집중돼서 과도한 계파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발제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날인 그저께는 윤상현 의원이 어제 판결 직전이었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후에 당대표제 폐지와 국민공천제를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당대표가 있어야 되나?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0: 그 전에도 지난달에 이미 그 얘기를 네. 오세훈 시장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당 한쪽의 움직임이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어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틀에서 분석을 했었냐면 장동혁 제재가 계속 고수가 되고 있는 이 현상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어버렸다. 여기에다가 어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 전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결이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당 대표직 폐지 주장 말고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당 관계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옛날 친윤이든 친한이든 모두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이 주장은 모두가 어제의 오세훈 판결 전에 나온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1,000만 원, 당선 무언가 그 직상실에 해당이 되는 지금 형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제동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특정인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견제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총선인들의 반응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례 어르신님은 오세훈 시장 오늘부터 시장에 집중이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인수님 장동혁 대표 그렇게 재선거를 외치더니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0: 네.
1: 네. 엉겅퀴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이제부터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2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장 자리뿐만 아니라 당 대권주자 국민의힘이요. 거기를 두고 또 권력을 두고도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어차피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중에 중심 쪽 하나가 지금 크게 흔들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어떤 그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풍향을 잘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람의 방향

0: 영어 기가 막히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그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한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맞습니다.
1: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0: 자, 포인트 짓겠습니다. 첫 번째, 모스탄의 국내 장기 체류는 불가피해졌다.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장기 체류는 불가피해졌는데 그러면 체류비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더 불거질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한길 씨가 어떤 그 주장을 했던 체류비 더 이상 못 되겠다고 했다라는 거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갈등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 비용이 누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비 말고 다른 것도 더 부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다른 거 어떤 거요?
0: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유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구속이 되면 영치금 문제가 발생할 거고 구속이 아니라 벌금이 될 텐데 그러면 벌금은 또 누가 내주는 겁니까?
1: 아하.
0: 그죠?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이게 아주 직접적인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그 기소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 이렇게 탄압하느냐라고 대응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 들어본 적 없죠.
0: 미국 정부의 대응은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사안이 뭡니까? 상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미국 정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기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뭡니까? 극우, 아스팔트 극우가 그동안 계속 뭘 주장했습니까? 우리 구세주 트럼프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스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구세주 트럼프를 끌어내는 데서 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깔고 초청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스탄은 자기 신세도 구제를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극우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일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1: 네, HK최님이 가짜뉴스로 선동하면 처벌받아야죠 라고 보내주셨고 울트라 왕당근님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토토로님 지금이 모스탄 손절 타임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CK청님은 설마 스틸 대사가 모스탄 구하러 가는 건 아니겠죠?
0: 저는 사법주권 얘기 이미 그래서 했습니다.
1: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시간이 그러니까 자 더마카 숙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부터 하죠. 네.
1: 숙제 아니고 더마카 픽입니다.
0: 아 예예. 예, 예.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대통령의 이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용이라는 점을 다시 밝혀드리면서 어떤 말이었냐면요. 미쳤냐? 거기 가게? 이 말인데요.
0: 네.
1: 지금 육군 복무기간이 현역병들 복무기간이 한 18개월 되잖아요.
0: 네.
1: 공보의와 군의관은 37개월에서 38개월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1: 국방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0: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1: 네, 네. 근데 공보의가 감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농어촌 의료 공백이 벌어집니다. 한 명이 감당하던 보건지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딱딱 맡아야 되는 보건지소를 한 명이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은 어제 이런 말도 했대요. 의료 취약지의 주민들은 월요일만 또는 수요일만 금요일만 아파야 하는 상황이다.
0: 이게 이제 공보의 감소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공보의 복무 여건을 조금 개선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보건지소를 통합을 해서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공보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또 임금 조금 높여준다고 과연 갈까? 사람들이 많아질까? 이런 의문점이 들던데 제이비는 어떻게 보세요?
0: 만약에 이건 예입니다만.

0: 네.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과 똑같이 18개월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공부위 지원하겠습니다.
1: 그러면 지역 병원이 아닌 이런 곳에서 책임지는 그 지역 의료, 필수 의료의 그런 공백들, 그런 걸 메우는 최선의 방법은요?
0: 아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병원급이 그 지역마다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너무 근데, 좋죠.
0: 근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 대기를 하면서 의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그것이 이제 공보위로 채워졌던 건데 이마저 이제 줄어들면서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보위의 처유를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빈틈을 메우는 것들은 어찌 본다면 불가피하게 접근하는 접근책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서비스라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1: 근데 한꺼번에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20개월을 훅?
0: 그건 이제 제도의 문제니까 결국은 또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협의하고 안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행정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료 환경, 의료의 질, 서비스의 질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무엇이 최선인가는 어느 정도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뉴스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전해주기 힘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교사 신분인데요. 1월 3일에 그 키세스 시위 기억나시죠?
1: 네.
0: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여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28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표창을 줘야 돼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징계 이유가 뭐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1: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0: 시간이 너무 없네요.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5: 네, 블루캠프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때 블루캠프 고정 멤버였다가 잠시 자리를 떴는데요.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5: 돌아온 분이군요.
6: 다시 돌아왔습니다.
5: 돌아온 장군가요?
6: 장군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세대가 아주...
5: 왜 또 그렇게 받으시면 되나.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6: 네.
5: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에 나오는데요. 일단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평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6: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대신에 명태균 씨는 나랑 붙자. 내가 이야기해줄게.
5: 아, 기억난다. 그 장면.
6: 네,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잠시 후 또 이제 뭐 인터뷰가 있으니까 잠깐 우리 의원님 그 평가만 들어보는 걸로 가름하고 지금 상관이 국정조사 있잖아요.
1: 예, 어제 2차 청문회 했습니다.
0: 여기서 지금 재검표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좀 입장차가 크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1: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등 일부 극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봐요.
0: 왜요?
1: 재검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래 받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이번 기회에 정리해내자라는 차원에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 출범할 테니까 그때 하자 이 얘기죠.
1: 그렇죠. 처음에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검 합의했더니 이번엔 특검이 출범하면 하자라고 시간을 끌기로 나와요. 이건 뭐냐고 하면 의도가 뻔한데 국민의힘 내 장동혁 대표 등을 비롯해서 강경파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소위 말해서 올림픽공원 올공에 계신 분들은 재검표 반대하거든요.
0: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재검표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게 속칭 클리어 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올공에 계신 분들이 재검표는 반대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국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공에 가면 장동혁 대표 얼굴이 그렇게 좋대요. 표정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밝힐 거 못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0: 그나저나 선관위 특검은 뭐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겁니까?
1: 일단 특검 추천 절차가 합의가 됐으니까 한 9분 응선은 넘었다고 봐야죠.
0: 여야 동수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합의로 두 명을 추천하자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감명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를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1: 국조도 여야 간에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의를 한 거니까 그걸 준용하면 되는데 다만 걱정은 국힘 내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합의하고 나서 국힘 의총장 분위기를 들어봤더니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0: 찬반이?
1: 예.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강경파는 받으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공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고 받아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분은 들어가자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0: 그런데 그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동수잖아요.
1: 네.
0: 여에서 추천받아서는 동수인데 거기서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1: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추천하는 데가 대한변협이라든지 중립적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분들이 무슨 당파성을 가지고 후보를 추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쟁점은 없을 것 같아요.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건 이제 조사 범위나 이런 건데
0: 오히려
1: 이런 길을 가지고 오히려 국힘 내부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야 합의 정신의 근간으로 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결단할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신천지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서 지금 상당히 지금 파열음이 크게 나고 있는데
1: 네.
0: 의원님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1: 저도 좀 뭐예요.
0: 경선에 지금 현재의 경선에 개입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신천지 등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0: 그건 말이 안 되죠.
1: 나라 망하는 거고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이
0: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1: 그럼요. 지금 즉시 바로 그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고 반대로 이걸 정치 전당대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술적 네거티브 차원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좀 빨리 이건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어떤 말을 걸쳤냐면 현재의 경선 개입 말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추진하다가 이게 그 안 돼 버렸는데 그 배경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1: 네.
0: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과거로 백을 했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뭐 그건 그렇게 뭐 저는 전당대회에서 주고받는 정치적 공방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개입됐냐 안 됐냐는 다른 문제죠.
0: 네.
1: 정치적 공방과 신천지의 문제, 즉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걱정되는 건 전당대회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 경쟁하는 게 전당대회지 상대를 죽이면서는 안 되거든요.

0: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조망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 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0: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네.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이 정도 이상으로 과열돼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그 후유증이 어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우려하십니까?
1: 지금 상태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예. 이건 좀 선을 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와 경쟁하려고 해야지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당대표에 나오신 분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대 이후에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형국은 서로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 흥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대 이후까지도 봐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0: 보통 개파라고 하는 게 경선을 거치면서 생기거나 아니면 더 굳건해지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당내 큰 선거를 통해서 더 굳어지죠.
0: 굳어지죠.
1: 감정이 상하죠.
0: 그러면 이제 그 요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 안에서 개파에 갈리면서 거의 이런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게 걱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전당대회가 마음을 모아내고 국정운영 동력을 모아내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걱정이 네. 되는 거예요.
0: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예방 주사로 이제 생각하자 이런 요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글을 올린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2분 뉴스라고는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저는 뭐 여전히 큰 틀에서는 예방주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도 본인의 생각이 틀리길 바란다. 자기의 생각이 실패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최근 몇 번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뜻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야 됩니다.
0: 네.
1: 본인의 뜻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0: 네.
1: 이게 투약 권고도 적정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취할 수도 있어서 일단 강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어떻게 읽었는지 독법이 좀 궁금한데 유시민 작가가 뭘 걱정하고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나마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검찰 개혁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이라고 표현을 될 것 같은데 했어요.
1: 네.
0: 그럼 이제 그거는 끝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은 일단락되었다고 봐야죠.
0: 만약에 그렇게 이제 만약 예.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예. 더 이상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
1: 없죠.
0: 그러면 검찰 개혁은 논외로 치고
1: 예.
0: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뭘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0: 민주당에
1: 대한 관여.
0: 네.
1: 근데 이 부분도 서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죠.
0: 네.
1: 유시민 작가는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당내의 많은 분들은 이건 관여가 아니고 일상적인 거야. 대통령이 이 정도도 못해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로 보자고 했던 건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갈 부분이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방주사라고 했던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어떤 대통령의 당 관여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대통령의 당 문화 이런 데 관여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는 근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유시민 작가는.
1: 그게 최근에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유 이재명으로 보여지는.
0: 거기서 나오는 게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1: 맞습니다.
0: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 네.
0: 일단 그 개념은 일단 이해가 되고 이해는 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1: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구조적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 작가의 주장이 조금 논리적으로 좀 비약돼 있다고 보는
0: 네네네.
1: 사람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내용도 페북에 썼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은 그 이재명 대통령 영입에는 구조적 다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1: 우리 사회에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70년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쭉 기울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평평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0: 지금 유권자 지형을 얘기하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 다수라는 건 그 지형을 좀 반듯하게 만들자 이제.

0: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자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보다 더 나가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쉽게 보면 지금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구조적 다수라는 것은 지지층의 외연적 확장.
0: 네.
1: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시민 작가는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까지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0: 네. 저는 뭐 인위적 정계 개편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었던 90년에 3당 합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게 진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불가능하고 그럴 추진 동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
1: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제안했던 대연정 구상이 예. 혹시 구조적 다수라고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해석도 뭐 그러니까 일각에 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좀 다르죠.
1: 다릅니까?
0: 대연정 구상은 당시에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막혀있던 걸 뚫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세력 간의 그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축으로 뭘 삼을 거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1: 최소한 보면. 이 문제만큼은 같이
0: 예.
1: 풀자.
0: 예.
1: 이게 정치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 그렇죠. 그런 차원의 접근.
0: 예. 그때는 당을 서로 합치자라는 게 아니라요. 당은 당대로 따로 가는 거야. 다만 우리가 연합 정치라는 서구 정치의 한 툴을 차용해 보자. 근데 그 연합 정치도 소연정이 아니라 대연정으로 보수와 진보가 크게 뭉쳐 보자라는 그렇죠.
1: 근데 일각에서는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지금 개입해 들어오면서 일각이 뭐 썰이 그런 썰도 많이 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심지어 뭐 일부 언론은 약간 우회적으로 기사화하기까지 시작을 했던데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것이 정계 개편을 해서 민주당의 덩치를 키우고 다시 말해 범여권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소 취소라든지 연임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뭘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0: 연임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1: 네.
0: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그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1: 헌법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네. 한 번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여러 번 소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라는 게 있고 정치적 상식이라는 게 있고 합리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1: 공소 취소는?
0: 공소 취소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다수와 다른 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1: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따르면 저자께서 특검을 발동을 시키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구조적 아니 이건 뭐 구조적 다수라는 개념을 끌어만들고
0: 네.
1: 200석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다수와 공소취소는 다른
1: 결의. 다른 문제죠. 예. 그거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0: 맞습니다.
1: 거니까. 근데 유시민 작가 혹시 그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경고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이거야.
1: 라는, 예.
0: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
1: 다만, 다만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직접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0: 해석의 영역이죠.
1: 다만 해석이 예.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입에 올렸던 이야기로만 한정을 한다면 구조적 다수라는 발언을 가지면서 정계 개편을 언급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재건축하려고 한다라는 네. 이야기로까지 가는 이 논리적 연결고리가 의원님은 페이스북에 비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0: 네.
1: 비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이 선에서는 이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0: 예,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뭐 여러 대 맞으면 그게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조금 하고요.
0: 네.
1: 또 우리 그 의원님이 감사원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우셨던 또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데
0: 네.
1: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0: 네네.
1: 이것도 사필 규정입니까?
0: 너무 늦었죠.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1: 만시지탄입니다.
0: 네, 만시지탄인데 유병호 씨는 저는 감사원 흑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을 망친 주범 중에 한 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만큼은 어떻게든 버틸려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거에 무너뜨린 사람이 유병호예요.
1: 네네네.
0: 즉 정권의 하수인을 떠나서 정치검찰의 수족처럼 움직여버린 게 감사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에요. 그 책임을 져야죠. 온당하게.
1: 그래요.
0: 너무 늦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유병호라는 한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서
0: 네.
1: 그러면 유병호가 그렇게 했던 배경이 뭐냐 해서 용산과의 관계의 문제가 밝혀져야 되는 거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유병호의 어떤 그 범죄 혐의를 캠으로써 관저 이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느냐.
0: 네.
1: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즉

0: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을 움직인 배우가 누구냐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누가 과연 감사원 사무총장을 움직여서 감사를 우마시키고 감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1: 그런데 메모에 따르는 두목.
0: 전 두목일 것 같지. 두목도 뭐. 아니 어떻게 감사원 사무총장이면서 두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린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두목을 밝혀야 됩니다.
1: 아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우라고 해서 그 두목이 아니라 두목의 대행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0: 두목이 아내죠. 김건희 씨.
1: 아, 두목이 아내. 네. 예. 그게 밝혀져야 된다.
0: 네.
1: 혐의가 짙다.
0: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특검이 밝혀내야 될 핵심 중에 하나가 유병호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1: 그게 이제 고리가 그러면 21g 선정
0: 맞습니다.
1: 이게 고리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보시는 겁니까?
0: 네.
1: 어떻게 21g이 선정될 수 있었는가.
0: 예,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의구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없거든요.
1: 네.
0: 뭘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있어요.
1: 네.
0: 요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는 좀 그 정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0: 개인적으로는 성에 차지 않지만.
1: 예. 근데 또 앞으로 30밖에 없잖아요. 네. 기간도.
0: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아닙니까? 저번에 네. 한번 그 이 문제 때문에 모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때 여쭤봤는데 그때 안보 위해 세력 명단.
0: 네.
1: 요 얘기가 나왔고 그때 JTBC에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몇 명 언급했는데 아니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적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또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0: 국정원이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그 세 분은 안보위의 세력 명단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1: 네.
0: 그 이후에 제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제보를 받아보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 그럼 거짓말했다는
0: 얘기?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 명단에 있다라는 게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김민웅 목사
0: 예.
1: 최재형
0: 목사,
1: 목사 이렇게
0: 예.
1: 되잖아요.
0: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가 이거 뭐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 안 했는데 계엄의 밤, 불법 계엄의 밤 그 순간 국정원 고위 관계자, 고위 간부의 지시로 안보위의 세력의 명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1: 업데이트하는 거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0: 아, 그렇죠. 명단을 끄집어내서 저 캐비넷에서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1: 예.
0: 계엄사나 합수부가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명단을 업데이트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생되는 게 첫째. 선회를 하면
0: 네.
1: 그것이 이제 그 대공수사 파트에서 관리해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막 간첩 용의자
0: 맞습니다.
1: 리스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접근하기 힘들고 언급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0: 안보위의 세력이라는 이 명단은 국정원이 고유의 업무 즉 뭐 간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에서부터 민간인 사찰까지. 폭이 굉장히 넓은.
1: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면
0: 민간인 사찰이죠.
1: 간첩 용의자로 국한된 명단을 볼 수가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민간인 사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연원이 있습니다.
1: 예.
0: 뭐냐고 하면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1: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0: 윤석열 정부 시기에.
1: 그 이제 12.3 대란 전에.
0: 예. 한참 전에. 제가 그 조직의 이름도 밝힐 수 있는데.
1: 아니 파트까지 만들었대요 예. 그럼?
0: 땡땡 방첩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오, 그건 중대한 문제인데.
0: 예. 예. 그 방첩단 내에서 정치인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다라는 거고요.
1: 그럼 혹시 그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 그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0: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보위의 세력이라는 명단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명단입니다. 그
1: 네.
0: 명단 내에는 여러 가지 층위의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땡땡 방첩단이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들어서 정치인들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다가 이게 총선을 앞두고 발전합니다. 이 조직이.
1: 24년 총선.
0: 예, 24년 현안 TF라는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거기서 계속 뭔가를 또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진성준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게 이 현안 TF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1: 아니 이러면 이거는 전면적인 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계속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정치정보 취합을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땡땡 방첩단 구성과 활동을 지시한 그 국정원 고위 간부라고 하는 게
0: 네.

0: 누굽니까?
1: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뭐 저도 이렇게 왜 그러세요? 다시 돌아왔는데 저를 다시 어떻게
0: 그래요? 네. 최고위급으로 그냥 이해해
1: 아주 고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하긴 그럼 고위급 아니면 이런 걸 지시를 할 수도 없죠.
1: 그럼요.
0: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땡땡 방첩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다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1: 파악됐는데 숫자도 밝히는 게 조금 제한되는데
0: 예.
1: 꽤 많은 숫자를

0: 정치인 정보를 가공 또는 만들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1: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다. 예. 그럼 이거는 이 자체만을 파기 위한 특검도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인 사찰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30년 전, 40년 전 상황이잖아요.
1: 아니 옛날에 못된 보러 다시 나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0: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배 진행장님 도감청하고 미행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1: 아니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숱한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그게 재현돼버렸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0: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재명 국정원에서는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합특검에서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그러면 현 이재명 이종석 원장 체제에서 내부 감찰이든 뭐든지 이것을 지금 밝히는 노력은 해왔습니까 혹시?
0: 좀 아쉽죠.
1: 그래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석 원장 현 국정원 체제 내에서 이 부분을 밝히는 데 대단히 좀 저어한다, 주저한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1: 왜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0: 일단 일선 직원들은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논리가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로 나오죠. 야 이건 일선 담당관들의 일탈이야, 개인의 일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건 지금 특검 수사 중이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중대 문제가 좀 제기가 됐는데 일단 2차 종합특검도 좀 보고해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윤관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현재 정체 전선은 북한 지방에 위치했고요. 수도권 강원도 곳곳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로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하루 중부지방 경북 북부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7도로 전국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포항 38도, 광주 34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됐고 오후 한때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안녕.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MHz의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당의 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송셰프라고. 이 송셰프에서 오시온을 만납니다. 그때 만났는데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은 씨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술을 했고 물증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맹태윤이 두 분 더 만난 사람은 오시온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2: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2월에 저희와 집중 인터뷰를 가졌던 남상권 변호사입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때 인터뷰의 취지는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은 밝혀진 상태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을 지시했는지 내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 잘 지내셨습니까, 변호사님?
1: 예, 네. 잘 계시죠?
2: 예, 예. 네, 네. 아무튼 어제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변호사님은?
1: 어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 네.
1: 그런데 그 오시온은 국민에게 미친 정치적 영향이 큰 서울시장이라는 책임이 더 무겁고
2: 네.
1: 실제 또 수긍하기 어려운

0: 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김한정이 오 시원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강철은 신복이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 대납 비용이 또 적지 않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2026년 73일 날 선고된 윤석열 맹태균의 정치자금 부위가 사건의 행량 등을 미뤄볼 때는 이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함이 마땅함에도
1: 네.
0: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예.
1: 그런 점.
0: 물론, 이제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1: 네.
0: 벌금 1,000만 원은 사형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진광 판사 같은 사람 만나 정의로운 판결을 받고,
1: 네.
0: 국립, 호텔에서 유숙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알겠고요.
0: 예.
1: 지금 명태균 씨가 옥중에 있는데 혹시 어제
0: 예.
1: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혹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0: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오시원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입장,
1: 네.
0: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쌤통이다.
1: 네.
0: 또는 뭐, 오시원이 똥줄 타겠네, 라고 할듯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건이었던 게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이미 나왔던 거의 팩트였었고,
0: 예,
1: 이게 이제
0: 3,300만 원이 4회에 걸쳐
1: 그렇죠.
0: 건너갔죠.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를 지시 내지 부탁했느냐 또 내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었고,
0: 예.
1: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직접 만난 적이 있다,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일단
0: 그러셨죠.
1: 이큰 골격을 어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예.
1: 재판부의 이 판단의 기초에서 한다면 다시 한번 반문성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명태균 씨를 향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표현을 계속 했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이런 거 들을 때 명태균 씨라는 변호사님의 심경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0: 사실은, 오시웅은 그같이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1: 사법적 방어를 위해서. 예.
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원인 판결이라고 비난함을 넘어서
1: 네.
0: 모욕하는 겁니다. 맹케빈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 거짓말쟁이는 오세훈이라고 거품을 무는 장면을 우리는
1: 아,
0: 국정감사장에서 최종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나온 판결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가 맞네 라고 판결한 거 아닌가요?
1: 아, 그렇게 봐야 된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맹태균의 진술이 제대로 탄핵이 안 되었기에 1심이 맹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고,
1: 네.
0: 신빙성이 있다면 맹태균의 진술과 또 김한증이 지불한 여론조사 비용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합니다,
1: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0: 이거는. 예.
1: 지금 특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여론조사 10번이었거든요.
0: 10번이 맞습니다.
1: 근데 어제 재판부는 이 가운데 5번의 여론조사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0: 예.
1: 받아들이십니까?
0: 이게 유죄 부분은 당연히 정당하고,
1: 네.
0: 오히려 이유 무죄, 즉, 무죄가 나온 게 5개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오인으로 보입니다.
1: 재판부에
0: 예, 이것은,
1: 예.
0: 특별검사가 이제 당연히 항소해야겠죠.
1: 예.
0: 오세훈 씨만 항소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1: 네.
0: 사실 이제 자숙해야 하지, 맹태균은 거짓말쟁이라면, 발버둥 치면서 맹태균이 말을 못 믿었다면
1: 예.
0: 1심을 비난하는 것인데,
1: 으흠.
0: 이거 사실 자신이 자승자박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고 아주
1: 네.
0: 추해 보입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이게 지금 5번의 여론조사는 인정했고 나머지 절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뭔가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든지 그러니까 상황 요인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재판 직접적으로
1: 네네네.
0: 출석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1: 네네네.
0: 우리는 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맹경이 진술한 내용만. 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그 요약본을 한번 봤는데 판결문을
1: 예예. 예. 네,
0: 여러 부분이 좀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 여기서 이제 그 평가기는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1: 재판부가 그 예.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이거는 그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뭐냐면
1: 예.
0: 이게 그 맹티빈이 사실은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했던 그 목적과 맹분을
1: 네.
0: 약간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티빈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오세훈의 그 요청으로 실시한 것은
1: 네.
0: 이기는 그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1: 네.
0: 선거의 지행 분석과 이를 기초 전략 수립을 위한 고도화된 정보 수집에 가까웠던 것인데 재판부가 그 무죄 부분에서 오세훈이 불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1: 네.
0: 이 안아 보인다며 여론의 추세나 흐름을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듯합니다.
1: 아, 그렇게 보시고?
0: 예. 그래서 맹태윤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진정한 이유를
1: 네.
0: 그분이 가볍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요.
1: 네.
0: 이 부분은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될 듯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0: 예.
1: 요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약 한 달의 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명태균과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사실 판단했는데 이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짧은 기간 동안에
1: 네.
0: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1: 예.
0: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오해하신 듯한데요.
1: 네.
0: 요 한 달 짧은 기간 동안 오세훈과 맹태균이 직접 접촉이나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이어가지 않았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만남이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0: 예, 그렇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는 직접적 접촉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1: 네네.
0: 확실하고요. 그 이유라고 판결문 설명자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 네네.
0: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 그 범죄 사실하고 동일합니다.
1: 그래요?
0: 예, 왜 그러냐면 2020년 12월 9일 날
1: 네.
0: 처음으로 오세훈을 만나거든요.
1: 네.
0: 만나가지고 그때 김영선과 함께 만나는가 그럴 겁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2021년 1월 8일 날, 이 문자 메시지가 증거를 하나 오는데, 오시훈이 김영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1: 예.
0: 왜냐하면 맹태균의 연락처를 좀 달라 하는데, 그때 이제 맹태균 말을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맹태근이라고 그래요. 맹태근.
1: 아, 근. 균이 아니라 예. 근이라고.
0: 예, 예. 예. 균이 아니고 예. 근이라고 이렇게 보내고.
1: 예.
0: 그 다음에 2021년 1월 20일 날 송셰프에서 만나고.
1: 네네네.
0: 그럼 1월 23일 날 맹태균이 오시온을 만나고 비공포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1: 네네.
0: 그럼 1월 27일 날 친국장 집에서 또 비공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1월 30일 날 공바다 장어 집에서
1: 네.
0: 오세훈을 만나가지고 또 비공포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1: 예, 예.
0: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1: 예.
0: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오세훈과 맹태균이 직접 접촉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1: 네네네. 네, 네.
0: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이어가지 않았다. 라고 재판부 설명 자료는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0: 우리 그 앵커님께서 조금 잘못 오해

0: 예, 하신 듯하네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변호사로서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이걸 좀 다시 검토하거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본다면 어떤 점이라고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오션도 항소를 하고 특별검사도 항소를 할 건데
1: 네.
0: 핵심은 이렇습니다.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이 되고
1: 그렇죠.
0: 예. 네. 그런데 이게 오션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해서 김한정이 오시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시온을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인지
1: 네.
0: 이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듯하고요.
1: 예.
0: 그러면 맹팀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도 또한 크게 다투실 듯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뭐 유무죄 판단까지 그러니까 갈리거나 내지 형량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혹시?
0: 형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검에서
1: 예.
0: 그 무죄가 나온 부분을 입증을 성공을 하면
1: 음흠.
0: 형량은 당연히 이제 변경이 될 것이고
1: 예.
0: 유죄 부분은 그대로 공소 유지가 이어진다면 이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오세훈 측에서 유죄 난 부분을
1: 네.
0: 잘 그 방어하고 입증을 잘 해서 성공을 한다면
1: 네네네.
0: 행위가 또 바뀔 수 있겠죠.
1: 그렇게 보시고.
0: 네.
1: 아무튼 근데 또 이게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저희들은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1: 네.
0: 김건희 씨, 윤석열, 맹태균이 한꺼번에 기소가 됐으면 좋았는데
1: 예.
0: 근데 분리해가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이 우리 판결보다 먼저 나왔고.
1: 무죄로 나왔고.
0: 예, 예 무죄가 나왔죠. 예. 그래서 특별검사가 상고를 해둔 사항이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13일 날 윤석열 진역 2년, 네. 맹태균 진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사건의 상고심이 원래 7월 16일 날.
1: 네, 맞아요. 예.
0: 예,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사건의 유죄 판결을 특별검사가 대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24일로 지금 미뤄져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1: 네.
0: 하나의 사실입니다.
1: 음흠.
0: 하나의 사실인데 김건희 재판부에서는 1, 2심이 무죄가 나왔고
1: 네.
0: 윤석열, 맹태균 이 재판부에서는 즉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맹태균은 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하나의 사실을 두고 바라봤던 시각이 틀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증거에 따라서.
1: 예예예. 예,
0: 예. 예, 이건 뭐냐면 판결의 모순 저촉이 이제 발생했다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1: 네. 예.
0: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구속까지 시켜야 될 사정인가 증거 인멸의 염려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한 10만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1: 네네네.
0: 그래 이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이 오시훈 사건의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 영향을 줬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 법관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가지고 판결해야 함으로
1: 예.
0: 독립적 판단으로 봐야 하고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1: 사실 근데 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결이 좀 약간 다르죠 두 케이스
0: 다르죠
1: 예예 예.
0: 적용 법조는 같은데
1: 예.
0: 행위 태양이 조금 틀립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사건의 구조가 좀 약간 다르죠.
0: 다릅니다. 확실히.
1: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오히려 이제 그 비교를 한 건 윤석열 유죄와 김건희 무죄 판단.
0: 그렇죠.
1: 요거는
0: 그건 100%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1: 그러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일이죠. 대법원 이제 그 상고심 판결이 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좀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0: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보석

0: 청구를 했는데.
1: 네네.
0: 에, 안 되면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보석을 청구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아무튼 법정 구속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변호사로서.
0: 아, 법정 구속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럼 명태균 씨는 유죄 판단은 근데 그럼 그건 어떻게 봐요?
0: 유죄 판단도 저희들이 거기 원래 특검에서 58건을 기소를 했는데
1: 네.
0: 44건을 무죄를 받았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14건만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거기 김건희가 무죄가 난 사건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예.
1: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예. 이제 내일 대법원 판결을 보고 다시 얘기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예, 오늘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예.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공동주택에서 옆집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본 입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 예, 이 뉴스 저도 봤어요. 예.
4: 그렇죠. 공동주택의 간접 흡연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는 걸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좀 불가한 영역의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일단 좀 사건 정리를 좀 먼저 좀 해주시죠.
4: 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본 게 신혼부부 A씨와 B씨인데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A씨가 이제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주민이 이제 집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1: 네.
4: 이 배우자인 B 씨가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흡연을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고 결과적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 씨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이제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 규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4: 네.
1: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막을 수 있어요?
4: 없습니다.
1: 자기 집에서 담배 피는 걸?
4: 없죠. 개인의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1: 네.
4: 다만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세대 내,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을 하면 관리 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긴 합니다.
1: 네.
4: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의 간접 흡연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가. 를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1: 네.
4: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해 일지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 그리고 경비원의 근무 일지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피해 일지가 무엇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승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의 이야기입니다.
5: 피해자분께서 꼼꼼하게 작성을 하신 게 있는데 5월 며칠 시간 언제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은 장소가 어딘지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적어두신 게 있었어요.
6: 강도를 근데 어떻게 적어요?
5: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5라고 했을 때 뭐 3이라든지 5라든지 적으신 게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출입문을 통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4: 이게 물론 상당히 주관적인 기록이긴 한데 막연하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이렇게 꼼꼼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거는 좀
1: 네.
4: 증거의 가치가 다르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이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 경비원 근무일지는요?
4: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주민한테 흡연 중단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이웃 주민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 목격이 되기도 했고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들도 다 이제 근무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5: 해당 가해자분에게 흡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기는 흡연을 하고 있고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나는 건 내가 담배를 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마귀가 보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도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런 근무 일지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이 허락해서 피운다고요?
4: 네. 근데 그 내용보다도 이 대화가 적혀 있다는 것 자체의 기록의 의미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기 전에
4: 네.
1: 양자간의 대화는 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4: 전혀 없어요.

0: 그렇습니다.
1: 없었어요?
0: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이거를 우발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직접 대면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점이.
1: 그럼 금연 요청했다는 게 그 이제 그 이 임신부가 아니라 경비 쪽에서
0: 네.
1: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다.
0: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이라는 것도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이라든가 경비 일지 같은 경우는 제 3자가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이 더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서 이제 아파트 복도나 흔히 승강기에 붙어 있는 흡연 금지 암내문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규약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는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자제 요청에도 흡연이 계속됐다라는 점이 이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고 민법 750조 이게 고의 과실로 인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뜻하는데 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죠.
1: 그러니까 법적은 판결 사례는 거의 처음 아니에요 사실?
0: 거의 네. 판례 사이트에도 없었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한 경우도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든 케이스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네, 예. 사실 이 내 집에서 흡연을 하는 게 개인의 자유이긴 한데 그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을 했을 때 그 자유가 이웃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까지 침해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이 간접흡연 같은 경우는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까지 고려를 해서 임산부인 A씨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배우자인 B씨에게는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1: 그래서
0: 거예요.
1: 아무튼 이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0: 네, 잘 지내고
1: 잘 지내고
0: 겁니다.
1: 계시고요.
0: 네.
1: 근데 하느님이 허락을 받아서 담배 피는 거고,
0: 네.
1: 연기는 마귀가 보내는 거다.
0: 네.
1: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0: 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예.
0: 다행히 이걸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좀 입증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든간에.
1: 사실 이건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상호 양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0: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1: 그게 안 되니까 뭐 법정까지 간 거라고는 뭐 해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 좀 그렇네요, 그죠?
0: 네.
1: 거기다가 이제 뭐 임신 상태인 것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아유,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0: 3555 롯데건설.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오늘이 대서,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라고 합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큰 짜증은 내지 마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본주와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을 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주가 차이는 메워지기 어려울 수가 있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구조를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된 경우, 주가가 낮은 경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K-POP의 인기 덕분에 매일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원 플랫폼에 드나들고 있는데요. 막상 이들을 상대로 수익은 잘 내지 못하고 있다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병원의 의료용품 납품하는 유통업체들이 인수합병 시장에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7월 2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예, 하수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한국 시장의 SK 하이닉스

0: 하이닉스 주가하고 미국의 SK하이닉스 ADR이 최근에 상장됐는데
1: 네.
0: ADR이라는 게 하이닉스 주식하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똑같은 거고 사실은 네. 봉투만 하나 더 씌워놓은 거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하이닉스 주가랑 ADR 주가가 같아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미국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는지 ADR 주가가 많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우리나라 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갖다 팔면 되지 않냐.
1: 네. 뭐
0: 이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런 걸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쯤에 시작되나 봅니다.
1: 네. 정확히는 29일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원주하고
0: 예.
1: ADR의 상호 전환 신청이 가능해지는 걸로 보도가 되는데요. SK 하이닉스 ADR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된 게 지난 10일부터였는데 미국에서 첫 거래가 시작된 지 19일 만에 이제 원주하고 상호 교환을 할 수 있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0: 예.
1: 근데 이제서야 문이 열리는 이유는 이제 한미 양국 주식제도 주식 시장의 제도적 차이에서 좀 발생한 행정 속도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유동성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을 위한 상법상 변경 등기 이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거래를 먼저 할 수 있게 허용을 합니다.
0: 선거래 나중에 행정 절차.
1: 네. 예. 반면에 이제 한국은 이제 법원 등기 뭐 그리고 한국 거래소 추가 상장 뭐 승인 이런 모든 절차에 도장이 꽝꽝 찍히고 전상망에 주식이 정식 입고돼야
0: 예.
1: 이제 실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상장의 기초 자산이 되는 보통주 신주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해서
0: 이걸로 ADR로 바꿔준 건데
1: 네, 등록 절차 예. 끝나는 게 바로 29일인 겁니다.
0: ADR은 미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ADR의 봉투 안에 들어가는 진짜 주식은 인재나
1: 진짜 네.
0: 인재 발행이 됐다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요즘.
1: 네, 코스피 상장된 SK 하이닉스 어제 종가가 183만 원이었는데 ADR 가격은 밤새 보니까 165달러로 마감이 됐어요.
0: 예.
1: 그래서 SK 하이닉스 원주 한 주당 ADR 10주가 교환되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0: 예. 예.
1: 1대 10 비율인데 그러니까 어제 환율 적용하면 ADR 10주의 원화 가치가 한 243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ADR이 원주보다 주당 뭐 60만 원 정도 30%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0: 예, 계속 그랬죠 상장된 후에.
1: 네, 어제만 그랬던 건 아니고 계속 ADR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그 SK 하이닉스 원주는 ADR 상장 이후에 지금 16% 가량 하락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가 괴리가 있는 겁니다.
0: 근데 ADR이 뭐 특별하게 뭐 금딱지 붙인 것도 아니고
1: 네.
0: 기껏해야 하이닉스 진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일
1: 네.
0: 뿐이니까
1: 네.
0: 엄밀하게 말하면 괜히 바꿔야 되는 절차도 있으니 살짝 싸게 거래돼도 뭐 말이 된다고 싶은데 이게 비싸게 거래되니 하여튼 좋은데
1: 네.
0: 그러면 한국 주식을 미국의 ADR로나 바꿔주쇼라고 해서 미국 가서 팔 미국으로 넘긴 다음에 팔면 우리 미국 주식 거래 자유롭게 하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차익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서 우리나라 게 만약 비싸지면 혹시라도 미국의 투자자들이 나 갖고 있는 ADR 한국 주식으로 바꿔주시오라고 해서 한국 주식 한국 시장에서 와서 팔면 또 그 차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국경 간 가격
1: 네.
0: 차이를.
1: 네.
0: 그 거래가 가능해지면 이 가격 차이도 그냥 조용히 없어질 것 같은데.
1: 그게
0: 예.
1: 지금 29일 지나도 ADR하고 원주 가격이 좀 따로 노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환거래 문만 열리고 실제 거래하기가 조금 불편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증권신고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ADR은 이제 원주를 담보로 발행되는 예탁증서잖아요.
0: 예.
1: 일종의 이제 주식 보관증인데 이게 경제적 실질은 주식이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법적인 형식으로는 주식이 아닌 거죠.
0: 예.
1: 그래서 한국 원주를 미국 ADR로 바꿀 때 이걸 단순히 이제 형태만 바꾸는 걸로 볼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볼지 그걸로 이제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0: 한국 주식을 미국 ADR로 발행해야 되니까 미국 갖다 팔려면
1: 네.
0: 미국의 ADR을 그럼 또 발행하는 셈이 되니 그걸 또 주식 발행하는 걸로 볼 거냐?
1: 근데 만약에 예. 새 증권 발행으로 보면 원주를 ADR로 바꿀 때 증권 신고서를 내고 이제 공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신고서는 제출하고 효력이 생기기까지 7 영업일이 걸립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라는 거는 가격 차이가 벌어

0: 벌어진 순간에 빠르게 사고 팔아야 되는데
1: 바로.
0: 좀 네, 일주일 넘게 기다렸다가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차익거래에 시차가 걸린다, 좀 불편하다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국에서 딱 여기서 팔고 미국장 열렸네 그럼 여기서 다시 사고 뭐 이런 거래가 바로바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0: 네, 지금까지는.
1: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그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국에 계좌 두고 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고
0: 네.
1: 미국에 계좌 두고 하이닉스 ADR 갖고 있고 양쪽에 계좌 갖고 있다가 이게 비싸네 그럼 요거 팔고 요거 사고 그 양쪽에 그 실제로 바뀌는 거야 행정적인 절차야 뭐 7일이 걸리든 70일이 걸리든 걸릴 수 있는데
0: 네.
1: 나는 양쪽에 이미 갖고 있으면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채워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비싼 쪽을 공매도를 하든 아니면 인버스 ETF를 사든
0: 네.
1: 해서 가격을 픽스 시켜 놓으면
0: 네.
1: 뭐 중간에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0: 네 여러 가지 뭐 보완 장치는 있을 수 있겠네요.
1: 근데 이제 한 가지 네. 그 걱정되는 건 그러면 한국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비싸잖아요.
0: 네.
1: 미국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는 한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을 무조건 다 미국 가서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은?
0: 그렇죠.
1: 그럼 하이닉스 주식의 뭐 70-80%가 다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을 텐데 대주주 지분 빼고 대주주도 아마 그렇게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 다 ADR로 바꿔주냐 바꿔줄 수 있냐 이론적으로 아니면 이 중에서 추첨해서 세 주만 미국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차익거래 못하는 거고.
0: 그러니까 전량을 그게 중요할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예. 한도가 있어요. 캡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ADR을 이제 한국 시장 원주로 전환하는 건 수량 제한이 없이 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올 때는. 그런데 반대로 원주를 ADR로 바꾸는 거는 회사가 신고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시장 유통할 수 있는 ADR 물량을 17억 8천만 주로 명기를 해놨어요. 원주로 환산하면 1억 7,800만 주, 총 발행 주식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ADR 신주가 2.5%니까 이론적으로는 추가로 원주 22.5%만큼을 ADR로 더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1: 규정상으로는.
0: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상황만 보면 이 비싼 ADR을 더 싼 원주로 바꾸려는 사람은 없을
1: 그럼
0: 테고.
1: 그럼 넘어오는 외국인은 없을 거고.
0: 네, 그리고 이제 원주를 ADR로 교환하려는 수요만 많을 거잖아요.
1: 예.
0: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ADR 물량 1,780만 주, 그러니까 2.5% 안에서 원주로 바꾸고 싶다라는 물량이 있으면 새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ADR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ADR을 바꾸려는 사람만 많아서 이제 원주를 ADR로 새로 만들어내는 전환이 이제 필요하면 그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1: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0: 해석입니다.
1: 지금 미국 가서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미국 ADR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만 그거야 낸다 치더라도 다 전환시켜줄지가 미지수다. 그런 얘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새로 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1: 예.
0: 어쨌든 형식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증권신고서를 낼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결론은 그럼 29일부터는 양쪽 다 이론적으로야 넘나드는 게 특별하게 위헌은 아니다. 이지만
0: 네.
1: 이거 차이가 있더라도 손 드는 사람 다 미국으로 보내서 팔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티켓이 넉넉지 않으니
0: 넉넉지 않다.
1: 넉넉지 않으니 그거 다 안 될 거고 다 안 되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 거래는 못 할 겁니다. 그게 결론인가 보네요.
0: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1: 그렇군요. 그거 한국 주식 미국 가서 팔고 돌아오면 달러가 생기는 거니까
0: 네.
1: 우리나라 달러 수입 유입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될 텐데 이번에 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바람에 그거 이제 벌어들인 달러를 지금 외환시장으로 갖고 오는 것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잖아요.
0: 네.
1: 환율이 다시 튀어서 막 1,600원 가까이 가고 막 그러면 정부에서도 슬쩍 이거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가서 좀 달러 좀 벌어오라고.
0: 네.
1: 제 생각입니다. 자,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소식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인 건데 이게 좀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2: 네네 맞습니다.
1: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곧 나올 것 같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2: 예, 일단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그때

0: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주가가 높으면 세금도 많고 주가가 낮으면 세금도 좀 적게 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부러 주가를 좀 덜 올려야지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어 있고 그거를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속도를 좀 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다음 주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정부의 어떤 아이디어가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정부안과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의원안을 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의원안을 보면은 상장 주식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8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 예.
0: 시가가 순자산 가치의 80%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즉 주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그 순자산 가치의 80% 즉 PBR 0.8배를 최저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세금이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절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을 이유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법안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지금은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주가를 아무리 떨어뜨리거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사에 있는 뭐 건물, 땅, 기계 이런 거의 가치의 0.8배
0: 네.
1: 이하로는 안 내려갈도록 세금 네, 계산할 세금 때 과표가
0: 네네.
1: 0.8은 왜 나온 숫자래요?
0: 예, 이게 이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시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기업 시가가 없어서 다른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보충적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고려해서 주식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1: 예.
0: 그런데 만약 그렇게 평가한 가격이라도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그 80%를 적정 가치로 봅니다.
1: 아, 비상장 기업은 이미 이렇게 해서 상증 네. 상속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0: 예. 이걸 상장 주식에도 적용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은 주가가 낮으면 이제 낮은 가치가 있는 법인으로 판단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0: 맞습니다. 지금은 상장 기업의 네. 대주주가 지분을 가족에게 상속 증여할 때 어떻게 매기냐 하면은 상속 증여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앞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 해서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로 이 기준 가격을 매깁니다.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상속 가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면은 최고세율 50% 되고 이게 만약에 또 최대주주 지분이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를 할증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치 주식을 대주주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그 주식 자체가 최대주주 지분이면 이게 1000억 원이 아니라 1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1: 그래서 이게 뭐 세계 최고의 상속세액이 나오는 거죠? 60% 예, 세금 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실제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 60%까지 안 되지만 어쨌든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속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다.
1: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0: 네, 맞습니다.
1: 특히 그래서?
0: 네, 네 특히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보통 중요한 회사의 의사 결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지분 승계를 미리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뭐 소각하지 않고 쌓아만 둔다든지 부동산만 잔뜩 사들인다든지 또는 투자자들에게 뭐 심지어 기업 가치를 알리는 IR 활동 같은 것도 안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로
1: 일부러 주가 안 올리려고
0: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쉽지 않은 노릇이고 또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이게 과연 주가 누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규제하지 않고 말고 아예 그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고리 동기부여 자체를 끊자 뭐
1: 굳이 얘기죠. 주가를 낮게 유지할 필요를 없애자.
0: 네, 어차피 순자산의 80%는 내야 하니까 주가 일부러 낮추지 말라 이런 것이죠.
1: 주가 낮추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0: 네.
1: 거꾸로 주가를 올려봐야 대주주가 좋을 것도 없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게 과연 기업 가치를 시가가 아닌 이런 자산 가치로 보는 게 시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가 이제 주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해서 뭐 헌법에 합치하는지도 또 다퉈야 될 여지도 좀 있을 거고.
0: 네, 그렇습니다.
1: 등등 여전히 변수가 있으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굳이 주가를 내가 높일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높이는 인센티브는 없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굳이 높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0: 그래서
1: 0.8이라고 정해 놓으면
0: 네.
1: 어떤 회사는 진짜 이제 몰락하는 기업인데 땅과 기계만 많아서

0: 주가는 낮으나 이제 자산 가치는 괜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억울할 것도 같고 그런데요.
1: 예. 이게 PBR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원래 자산이 좀 많아야 되는 사업들, 이른바 뭐 제조라든지 예. 건설 또는 금융 이런 쪽은 구조적으로 PBR 자체가 좀 낮습니다. 반면에 어떤 유형 자산이 많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 바이오라든지 IT, 게임 이런 쪽들은 PBR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편차가 분명히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다른 측면으로 기업의 어떤 정책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서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을 재평가했다 그러면 순자산이 늘면서 PBR이 낮아질 수 있고 또는 자본 잠식으로 어느 날 뭐 어떤 그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순자산이 줄어들면 또 기업 가치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PBR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산길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업종 뭐 0.8배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업종 예. 평균에 미달한 곳만 업종은 상황은 비슷할 테니 미달한 곳만 대상으로 삼자라거나 또는 뭐 어떤 업종 자체의 사이클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일정 기간 좀 예외 유예를 두어야 된다라는
0: 복잡하겠네요.
1: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럼 업종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도 다양한 네. 사업을 또 하는 회사면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데 결론에 만약 일치해서 이런 거라면 상속세 높아서 이렇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조절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일 텐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니 이건 이래도 꼬이고 저건 저래도 꼬이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네, 맞습니다. 이 법 안에 하나 또 숨겨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예. 최대주주 경우에 20% 할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PBR 0.8배는 도입하되 할증은 없애자라는 법안도 같이 법안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0: 만약 자산가치로 주가 무시하고 자산가치로 판단해서 상속세 낼 때는
1: 예, 할증은 하지 말자.
0: 그것은 최대주주 할증은 하지 말자.
1: 네네.
0: 알겠습니다. 조미연 기자님,
2: 네.
0: K-POP이 유행이라는데 우리 K-POP 음악 플랫폼에서 매출은 해외 매출은 별로 안 나오고 있다.
2: 네.
0: 왜 즐기기만 하고 돈을 안 낼까? 네. 해외 음악 팬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2: 맞습니다. 그 국내 음원 플랫폼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멜론인데요. 멜론이 운영하는 글로벌 K-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2: 전 세계 음원 플랫폼의 이용량과 팬 활동을 합쳐서 K-POP 가수의 종합 순위를 매기는데요.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K-POP 팬덤 안에서 몇 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팬덤 순위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달에 처음 출시됐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0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K-POP 팬들이 차트만 국내 플랫폼에서 보고 실제 음악은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방문자가 늘어도 유료 가입이나 음원 재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국내 음원 플랫폼의 수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한국 음악은 좋지만 한국의 음악 플랫폼은 좀 불편해. 내지는 익숙하지 않아.
2: 그렇습니다.
0: 뭐 어쩔 수 없겠네요. 해외 팬이 음악 듣는 플랫폼까지 K-POP을 위해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
2: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작권인데요.
0: 예.
2: 음원을 서비스할 권리는 국가별로 따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K-POP을 들려줄 권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도 지금 장벽입니다. 우리나라 음원 플랫폼들이 국내 규제와 결제 관행에 맞춰서 이제 가입과 결제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0: 한국 플랫폼에서 네. 음악 들으려고 굳이 그렇게 애를 써주시더라도 해외 팬이
2: 네.
0: 한국 휴대폰이 있어야 된다.
2: 참 쉽지 않은 거죠.
0: 천송이 코트 또 발생한 거네요.
2: 비슷한 겁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예.
2: 결국에는 해외 팬들을 직접 고객으로 끌어오는 글로벌 서비스 구축에 이제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 안 그러면 플랫폼들이 뭐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걸로 대형화돼야 되는데
2: 네.
0: 그러려면 전 세계 모든 가수들하고 다 저작권 다시 또 계약해야 되고
2: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 좀 해볼까요?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M&A 물량 시장으로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짧게만 듣고 다음번에 좀 이어서 하죠.
2: 네.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의료기기법이 개정이 됐는데 내년 말부터는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병원에 이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간납사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간납사가 이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이 때문에 전국의 80여 곳 간납사 중에서 상당수가 지분을 팔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컵라면에 카레까지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죠. 어느 작가는 그 3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을 수 있고, 시를 한 편 읽을 수도 있겠구나. 3분이면 평소에 못하거나 안 하던 걸 꽤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짝 틈이 나면 뭘 하나. 아, 습관적으로 바로 핸드폰. 점점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 핸드폰. 되게 막 서글픈데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0: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회원,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종사자 등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당국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전문가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며칠 내로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미국 폭격기들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 산을 폭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통보 이후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을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이란의 교량 발전소를 폭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그럴 경우 역내 석유 수출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주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사령부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의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런 위협이 실행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내 모든 석유, 가스, 전력 및 경제 기반 시설이 우리의 타격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36% 오른 배럴당 94.07달러로 치솟았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95% 상승해 배럴당 86.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달 들어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각각 20% 넘게 오르며 유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